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두 군이 사인하고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사인을 S, 코사인을 C라고 써서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빨리 풀이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분의 1.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분의 K. 내가 찾아야 되는 상수 K의 값은요, 4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고 나서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중에 사인 코사인 나온 것은 네, 2차식이었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그것이 16분의 1이다.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2 사인 코사인 곱한 것은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4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만 추가적으로 곱해주면은 4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8분의 15다. 그래서 제시된 조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얼마만 곱하면 될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도 같은 유형일 것 같아요. 아, 33번도요. 33번도 같은 유형일 것 같은데, 제 3, 4분면인 각 세타에 의하여. 그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면요. 몇 4분면? 제 3, 4분면이구나. 네.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 다 음수겠죠? 그래서 얘다 음수.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일 때 근이 나와 있어요. 계수가 비어 있어요. 나는 뭘쓸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 물론 우리가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두 근이 지금 현재 사인하고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각각 뭐 알파벳으로 나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S, C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는, 네, 제곱 더하기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 식을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하자.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한개 9분의 K 제곱이 나와요.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각에 대해서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 것은 1이다라는 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배운 개념이었고요. 사인하고 코사인 곱한 게 지금 현재 문제 조건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 3분의 1하고 두배 했으니까 얘가 얼마? 3분의 2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제시되어 있는 식을 더 예쁘게 한 줄만 더 정리를 해보면 아,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가 9분의 K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3K제곱이 5, 9, 45. K제곱은 15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수 K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K가 루트 15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15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3번 문제를 보면서 선택지에 답이 두개다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플러스만 있었습니다. 왜 플러스만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 K 자리가 두 근의 무슨 자리냐면 합 자리잖아요. 즉,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K다라는 식에서 제 3, 4분면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이 전부 다다 뭐라고요? 음수다라는 거. 그러면 음수들끼리 합쳐도 당연히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음수면은 이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음수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 K는 반드시 뭐여야겠어요?

맞아요. 양수. 그래야지 음수 곱하기 양수해서 음수. 다시 양수로 나눠서 음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 K의 값은 반드시 네,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도 33번의 경우는 다 양수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제곱해서 15인데 선택지에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답이 루트 15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양수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단답형이나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K의 값은 양수이므로 네, 제3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서 K는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플러스 루트 15가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3번까지 쭉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34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성을 좀 보여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삼각함수의 뜻, 네, 사인 세타는 네, 빗변분의 높이 r분의 y, 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네, 밑변분의 높이 x좌표분의 y좌표에서 x분의 y.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시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푸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네시마차스노 특강 인류화사상 13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13강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시마차 수능특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능특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말 정말 매시간 정말 압축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시간 안 중요한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13강은요. 또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또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가야 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사회계약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늘 그래온 것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딱 집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국가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굉장히 다양하겠지, 얘들아? 대표적으로 동양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유교의 국가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교 그동안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한번 그 내용들 떠올려 보면서, 아, 유학사상가들은 국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국가라고 하는 말 속에 유교의 국가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 자, 국가의 그 가. 요 가가요. 그렇지, 얘들아. 아는 친구들 있구나. 맞아. 가족 할때그 가야. 그러니까 가정 할때그 가, 집 가를 쓴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왜 가정, 가족을 뜻하는 가라고 하는, 그렇지, 이런 어휘가 들어가게 된 걸까? 그만큼, 아, 유학사상가들은 국가를 무엇의 질서? 그렇죠.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로 보았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그렇지,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은 군주를 따라야 하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군주는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유교에서는요, 국가의 통치의 근본은, 그렇죠,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본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런 민본주의 사상의 근거에서 국가 역할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는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군주는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윈윈 정치를 펼쳐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공자 이후에 맹자 이후에 순자까지 계속 유학사상가들을 공부하면서 이미 다 배웠던 것처럼 유학사상가들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법이나 형벌보다는 무엇에 따라 옳지, 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덕치 사상을 펼쳐 나가죠. 물론 덕치는 공자가 가장 처음 이야기했지만 공자만의 사상은 아닙니다. 유교의 근본 베이스야. 따라서 맹자도 이런 덕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이야기했고요. 순자도 덕치를 바탕으로 예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는요, 따라서 국가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덕치를 이야기하죠. 자, 군주가, 통치자가 즉 덕으로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때, 교화할 때 백성들도 아, 덕을 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덕치의 실현을 위해서 조합,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맹자는 기억하지더라. 맹자는 백성들의 무엇을, 그렇죠, 항, 산을 보장해줌으로써 백성들의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항산의 보장, 즉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도덕 공동체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어요. 자, 유교의 국가관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 우리 아까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맹자입니다. 자, 맹자는 그런데 만약에 군주가 이러한 군주다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고, 그런 군주는 군주답지 않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그렇죠, 교체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래요, 아주 잘했어, 역성혁명 사상을 인정했습니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는데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는 이미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 군주의 성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군주를 추대해서라도 그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양의 전통적인 국가관으로서 유교의 국가관을 보았다면, 우리가 서양의, 그렇죠, 고대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아주아주 아주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그렇게 중시했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번 시간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무엇, 그렇죠, 본성에 의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자연 발생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거야. 왜?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속에 사회적인 본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가족을 형성하고요,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점점 공동체를 확장시켜 가다가 가장 최고의 공동체인 국가까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국가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후에 공부할 사회계약론자들, 홉스, 로크, 루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아니야,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낸 산물이야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과 대조되는 면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국가라고 하는 건 구성원의 어떤 삶, 좋아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야, 좋아, 최고의 공동체다라고까지 하면서 국가를 진하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너무너무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건 아, 인간다운 삶, 한마디로 행복한 삶, 한마디로 도덕적인 삶, 한마디로 훌륭한 삶, 한마디로 좋은 삶,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가장 최고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도덕적 능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로서 가장 최고의 공동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이 많겠다. 국가의 역할은요, 시민이 어떤 삶, 좋아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억나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행복은 최고의 선이잖아. 그런데 이런 최고 선인 행복은 무엇이었어? 기억나니? 그래,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죠? 이런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인 이런 행복한 삶을 시민들이 살수 있도록 누가? 그렇지, 국가가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런 영혼의 탁월성인 덕을 발휘해서 행복을 쌓을 수 있도록 무엇이, 누가, 그렇죠, 국가가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이런 영혼의 탁월성인 덕을 발휘하려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아 국가 역할이 필요하고 반드시 어때 정치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그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공화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좀 공화주의란 말 처음 들어봐요. 이런 친구들도 괜찮아. 쫄지 마. 천천히 생각해 보자.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국가. 그런 국가는 무슨 국일까? 무슨 국일까? 그래, 그걸 공화국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공화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그렇지, 국가가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그렇지,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공화주의의 국가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국가라는 건 무엇이냐? 국가는 공동선에 합의하고 그 공동선을 구현하는 시민들이 모인 공동체야. 자, 시민들이 왜 모였어? 그래,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야. 공동선은 무슨 의미야? 그렇죠. 공동에게 좋은 것. 공동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이런 걸 공동선이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개인한테 좋은 걸 뭐라고 불러? 개인선. 그렇지? 개인선과 대비되는 말로서 우리는 공동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공화주의자들은 모두의 것, 공공의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국가를 정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즉,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인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공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 모두의 것이겠죠? 그럼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네. 국가 역할은 결국은 무엇을 실현하는 거야? 그래,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야. 따라서 국가는 이렇게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즉 시민들이 시민적인 덕성을 기르도록 돕고요.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무한반복, 이거는 완전하게 가져가야 돼.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민 모두의 것인 공화국, 즉 국가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을 잘 지키는 이러한 시민적인 덕성을 갖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공화주의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인정할 수 없는 악은 무엇일까? 그래, 아주 소수,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과 같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죠.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극도로 무엇했다? 경계하고 비판했습니다. 자, 공화주의에서는요, 이렇게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할 때 국가는 이미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 왜? 그렇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준법, 법을 잘 지키며 정치에 잘 참여할 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정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적인 덕성을 기르는 것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한 명의 사상가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얘들아, 마르크스는 우리가 이상사회 공부할 때 이미 공산사회를 꿈꿨던 사람이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기억나니 얘들아, 국가에 대해서 애시당초 전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국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는 무엇이냐? 오로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자, 마르크스가 보면 국가는 무엇이야? 결국 지배계급이 누구를, 그렇죠.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목적으로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국 국가가, 그렇죠, 이상적인 사회인 공산사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국가는 소멸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는요,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배계급의 수단으로, 즉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이야. 국가는 결국 누가, 그렇죠, 지배계급이 누구를, 그렇죠,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누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렇죠,
그렇죠. 지배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국가가 지배 계급인 어떤 계급, 그렇죠. 자본가 계급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국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 이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 친구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역사가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원시 공산제 사회를 지나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리고 그렇죠. 자본주의를 지나서 궁극적으로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 도래할 것이다. 이 다섯 개의 단계로 역사는 필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이런 자신의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대한 그런 입장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인 무슨 사회가 되면 옳지, 공산사회가 되면 무엇조차, 그렇죠, 국가조차 어떻게 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죠. 얘들아,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기억나니?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였잖아. 무엇이 없었지? 첫 번째, 그렇죠. 사적 소유 철폐. 사적 소유가 완전히 사라지죠? 사적 소유가 철폐돼요. 얘들아, 사적 소유, 즉 사유가 사라지면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렇죠, 계급 자체도 사라지게 돼. 얘들아, 이렇게 계급 자체가 사라지면, 지금 방금 공부한 것처럼 이런 계급 착취의 수단에 불과했던 무엇도, 그렇죠,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사회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야. 무엇이 없다고? 그렇죠, 첫 번째는 좋습니다. 사적 소유, 두 번째는 그렇죠 계급, 세 번째는 계급 착취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소멸하게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 마르크스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고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도래하기 위해서는요, 프롤레타리아, 즉 피지배 계급인 노동자들, 이 노동자의 폭력적인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어요. 이런 노동자들의 폭력 혁명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쳐서 일정한 시간의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고요. 이렇게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계급과 국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자, 마르크스는 국가가 소멸한 이후에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무엇할 것이다? 대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라고 한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출제하실 때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체 이렇게 줄여서 출제하시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사실, 마르크스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계급 착취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국가는 소멸할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해야 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비교입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게 된, 형성하게 된, 발전시키게 된 중요한 두 개의 뿌리, 두 개의 토대라고 평가받는 사상이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랑 가볍게 한번,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사상으로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 즉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권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어원을 갖고 있다고 했어? 모두의 것, 공공의 것,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공화주의는 공적인 일, 특별히 이런 공동선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덕성이 필요했죠? 공적인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면서 법을 지키는 이런 시민적인 덕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의랑 공화주의를 비교할 때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 자유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자유주의에서도 공화주의에서도 자유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각각이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의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잘 정리해 두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도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천천히 볼게요. 자, 먼저 자유주의입니다. 자, 벌린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가는요, 자유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로 구분했어요. 얘들아,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지배로서의 자유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한데 공부를 하고 싶거든? 국가야. 그러니까 나 공부할 수 있게 나좀 도와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국가야. 나좀 간섭하지 마. 국가야. 나좀 방해하지 마. 다른 타인들이 나의 사생활에 방해하는 거나 싫어. 이렇게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방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버리는 이두 가지의 자유 중에서 어떤 자유가, 그렇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 자유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야? 간섭받지 않을 자유, 즉 간섭이 없는 상태,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섭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 이러한 소극적인 자유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의 자유라고 정리해 두셔도 되겠네요. 말 그대로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 그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프라이버시, 그러한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는 실현되고요.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중시해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사뭇 달랐습니다. 베티, 비롤리 이런 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이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만 가지고 오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 라고 지적하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어. 엥? 선생님, 불간섭이나 비지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야. 완전 달라. 얘들아, 생각해보자. 어떤 노예가 굉장히 자비로운 인자한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주인은 너무나 관대해서 노예의 프라이버시에 간섭하지 않아. 노예의 사적 영역을 보장해줘. 얘들아, 아무리 그렇게 노예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주인으로부터 보장받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노예는 여전히 노예이지. 왜냐하면 주인이 야, 일로 와. 그럼 와야 되고요. 야, 절로 가. 그럼 가야 되잖아. 자,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간섭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거야. 그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주인의 자의적인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는 노예인 거야. 자,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자유는 뭐냐? 타인의 제멋대로의 지배, 즉 타인으로부터 자의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공화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야? 그렇죠. 자의적인 지배, 자의적인 간섭, 이런 건 제일 싫어하잖아. 국가를 이야기할 때도 기억나니? 공화주의자들이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건 무엇이었어? 특정한 소수가 국가를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죠, 좌지우지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공화주의자들은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 그렇죠,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법에 의한 지배잖아.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간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권리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가 다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의 성격이 사뭇 달랐어요. 자,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를 이야기할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즉 인간으로서 하늘이 부여한,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타고나는 선천적인 권리인 자유권, 죄송해요, 자유권을 포함한 자연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권은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권리를 중시해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얘들아, 시민으로서의 권리야. 이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응애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건 아니잖아. 이러한 시민의 권리는요, 시민의 정치적인 참여 및, 그렇죠,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동료 시민들과 연대해서 함께 역경을 딛고 수립해간 그 공화국, 그 공화국에 대한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후천적인 권리구나.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선이 우선한다. 개개인의 개인선이 모여서 그것이 공동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라봐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기억하지, 얘들아? 공화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다라고 보잖아요. 그만큼 공동선을 더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랑 공화주의가 둘다다 긍정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긍정하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에서 법치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디까지나 중립. 자, 이게 좋은지는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국가는 어디까지나 딱 중립이야. 중립을 지키면서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자, 공화주의자들은 법치 굉장히 중시했지. 왜냐하면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비지배로서의 자유, 즉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타인이 제멋대로 지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는 반드시 필요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와 그로 인한 타인의 타락,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가 필요하다라고 공화주의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이런 법치를 통해서 시민적인 덕성과 법 앞에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아,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치를 공화주의자들은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었어요. 자, 관용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자유주의는 당연히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관용, 당연히 인정하겠죠. 단, 얘들아, 모든 걸다 관용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취향이 어떤, 그렇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관용, 무제한적인 관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자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로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관용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용은 개인의 삶과 신념, 그가 누리는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공화주의자들 역시요, 다양한 시민들의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마지막 비교이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애국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애국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애국심을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나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난 동의해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애국심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자.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개개인의 권리, 개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해서 동의해 정도의, 애국심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헌법적 애국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국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존중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애국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합니다. 왜? 그래, 이걸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잖아. 아, 어떤 것들이 침해받을 수 있어. 그리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 어디까지나 헌법적 애국심 차원에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공화주의자들의 애국심은 보다 더 뜨겁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인 사랑, 시민의 기본적인 덕성이자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다, 책무다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조국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야. 선생님, 왜 앞에 인위가 붙었어요? 자, 보라쌤이 태어났더니 A라고 하는 나라의 B라고 하는 민족 소속이야. 그럼 보라는 무조건 A라고 하는 국가를 무조건 사랑하고 B라고 하는 민족을 무조건 사랑해야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은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그냥 이민족이야. 그럼 무조건 그 민족, 그 국가를 사랑해? 그거 아닙니다. 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애국심은 어떤 공동체야? 그래서 내가 동료 시민들과 연대해서 역경을 다 헤쳐나가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간 그 공화국, 그 조국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인위적인 열정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애국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국가여야 돼? 그래, 구성원들 간에 넌 주인, 나는 종, 이런 주종적인 지배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공화주의자들은 자의적인 지배, 자의적인 간섭을 제일 싫어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의적인 간섭이나 지배가 허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종적인 지배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애국이 참된 애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사회계약론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건 아니겠지? 그래, 너무 잘하고 있어. 압축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선생님 만나고 있을 때 시간 여유가 있게 만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당장 시험이 며칠 안 남고 만나는 친구들도 많잖아?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쏟아붓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오늘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사회계약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계약론을 홉스, 로크, 루소를 배워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사회계약론이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자, 기본적으로 사회, 즉, 국가가 시민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한 입장을 우리는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국가, 즉, 사회는 누가 좋아요? 시민이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무엇 받고자? 보장받고자. 아, 계약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확립의 사상적 토대가 돼. 그래서 앞서서 공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부하는 사회계약론도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국가라고 하는 것,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 역할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정당한 국가냐, 그렇지 않은 국가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자, 홉스, 로크, 루소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배워볼 텐데 그 중에서 로크라고 하는 사회계약론자는요, 특별히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꾸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친다면 시민들은 정치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했어요. 아, 로크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저항권을 인정했구나. 이런 부분이 맹자의 역성혁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내신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한번 홉스, 로크, 루소 이제 차례대로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홉스입니다. 홉스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국가가 아직 성립하기 전인 자연 상태, 즉 아직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그 이전의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쟁 상태인 투쟁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상황, 즉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는요, 이것이 정의, 이건 부정의라고 하는 걸 구분해 줄수 있는 공통의 기준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요, 이건 나만의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 즉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그냥 말 그대로 전쟁 상태야. 그러니까 애들 잘 봐봐. 부정의한 전쟁 상태,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야. 정의랑 부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전쟁 상태,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자연 상태다라고 홉스는 규정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요, 자기 보존을 보장받기가 어렵잖아. 따라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했다라고 제시하죠.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요,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주가 통치하는 무슨 국가여야 한다? 그렇죠. 절대 군주제 국가여야 한다라고 홉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잘 아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홉스는 사용했죠. 아주 바다 괴물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요,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이런 절대 군주가 주권도 갖고 있고요.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도 갖고 있고요. 또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권까지 모조리 다 갖고 있는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죠. 중요한 부분들 몇개 한번 정리해보자.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랑 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또 하나. 그렇지. 소유권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권, 입법권, 집행권 모두가 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인 군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반면에 홉스보다 조금 더 후대의 인물이었던 로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로크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일단
자연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물론 얘들아, 앞서서 홉스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자연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은 어디까지나 이성의 조언. 너 이렇게 하면 자기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계약 맺어서 사회 만드는 거 어때? 국가 만드는 거 어때? 정도로 우리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이성의 목소리. 이런 걸 홉스는 자연법이다라고 규정했는데요. 반면에 로크 같은 경우는 이 자연법을 조금 더 네,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권리, 자연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평화로울 수 있어. 그런데 얘들 앞에 세 글자 뭐가 붙었다? 비교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거 왜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 잘 봐봐. 선생님 앞서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로크는 이런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당연히 뭘 갖고 있어?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연권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자연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어려운 말로 자연법의 집행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권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각자가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연법을 막 집행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평화는, 아, 어디까지나 위태위태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무엇을 좋아요? 재산을 확실하게 보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맺어서, 그렇죠? 계약을 맺어서 무엇을 좋아요?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눈 반짝반짝 했어. 보라쌤이 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잔뜩 쳤지? 삐뽀, 삐뽀. 아하, 잘 봐. 앞서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때? 소유권, 이건 나만의 것이야 라고 하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지만, 지금 공부하는 누구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야? 로크 생각은 달랐다는 거야.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자연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자연권 안에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가 들어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산에 대한 권리다. 그런 의미에서, 아, 로크는 이 재산권을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 재산권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겠구나라고 하는 거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한 국가에서 잘 보자.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자, 주권은 시민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로크는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한다? 입법부, 즉 의회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집행권, 즉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집행권은 군주가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앞서서 홉스랑 이런 부분도 잘 구별이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입법권을, 입법부 즉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았구나. 시민 전체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입법부 즉 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로크는요,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어서 분립시켜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이 중에서도 입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로크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는 최고의 권력은 입법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입법권을 강조했고요. 그 입법권은 입법부 의회가 가져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로크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로크는 어떤 권리를 중시했다고? 그렇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재산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자,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때? 시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좋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 시민들의 정치적인 저항권을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 봐. 죄송해요. 로크죠? 로크는 입법권을 강조했는데, 이 입법권을 입법부가, 그치?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입법부가 입법권을 갖게 된건 어떻게 갖게 된 거야? 그렇죠. 시민들이 믿고 맡겼기 때문이죠. 즉, 시민들이 신탁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입법권을 가지게 된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입법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믿고 맡겨진 권력, 즉,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부가 그 믿음에 반해서 행동하면, 즉,
시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면 시민들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 즉, 무엇할 수 있다? 좋아요.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사회계약론 사상에서는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가 잘 드러나 있고요. 입법권과 집행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네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상가 바로 루소입니다. 자,

루소는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앞서 살펴본 홉스나 로크는 영국의 사회계약론을 대표하고 있고요. 지금 공부할 루소는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인데요.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는 인간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각,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따라서 루소는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인 자연 상태,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다. 퍼펙트한, 완벽한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했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사회 상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의 발생과 함께 사람들은 불평등과 예속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다라고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의 평화가 깨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루소는요, 그런 불평등과 예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시민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루소가 이야기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계약이었어. 어떤 계약이었냐면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다 맡김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었습니다. 쌤, 잠깐만요. 지금 일반 의지라는 말이 은근슬쩍 나왔네요. 맞아. 너무 중요해. 다시 해볼까? 루소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은 되게 독특한 형태의 사회계약이라고 했죠?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다 맡기기로 함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형태의 계약이야. 이런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민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지가 뭔데요, 쌤? 일반 의지는 뭐냐면 얘들아,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의지 안에는 자신의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고요. 오로지 이런 공동선, 그렇죠?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것,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맺어진 국가는 어떤 국가냐? 주권도 시민이 가지고 있고요. 입법권도 시민 전체가 갖고 있어. 아,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홉스는 입법권은 절대군주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로크는 입법권은 시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루소는 입법권도 시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집행권은 정부, 즉 집행군부가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러한 루소가 생각하는 국가는 어때? 아, 시민들이 주권과 입법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가 주권자이고요. 또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어때? 이런 자연 상태에 상응하는 어때? 그런 시민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형성된 국가 속에서는요, 우리가 일반 의지에 대해서 복종하는 건데,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복종이야. 왜냐하면 일반 의지 속에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나 자신의 의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복종. 따라서 여전히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루소가 이야기하는 국가는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으로서 주권은 엄연히 누구에게 있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도요, 결국 일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양도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또 대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고 한게더 무엇될 수도 없다. 주권 자체는 나누어질 수도 없다, 분할될 수도 없다,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루소는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요, 우리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시간의 제약 때문에 두 문항 정도 풀어보지만,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모든 문항들 꼼꼼하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44페이지 5번 문항 보겠습니다. 권력의 목적과 척도는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을 때, 사회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정자에게 있을 때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아,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재산권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해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이런 권력을 다른 사람의 수중에 함부로 넘겨주려고 해서 사회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면 언제든지 믿고 맡긴 그 신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게 믿고 맡겼던 그 입법권을 빼앗기게 되고 권력은 다시 인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입법부한테 시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잘 보장해달라고 입법부에게 입법권을 믿고 맡겼는데 입법부가 그런 신탁을 위반하면 다시 그런 입법부에게 믿고 맡겨졌던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 시민의 정치적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누구라는 거할수 있지? 얘들아, 그러지 나와야지. 로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로크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위배된다. 그치, 얘들아. 자,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거, 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목적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제한하는 건 당연히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반되죠. 어디까지나 어때? 생명과 안전 보장 외에도 자유도 보장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로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에 대한 저항은 최고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목적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아니지, 얘들아. 입법부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될 때가 있지. 언제? 그래, 사회계약의 목적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오히려 입법부가 더 보장해주진 못할 망정, 그것을, 그렇죠, 위태롭게 위협할 때는요, 당연히 입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얘들아. 자, 기본적으로요, 로크는요, 아무리 계약을 맺어도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재산권. 이런 거, 소유권, 이런 거그 자체는요, 양도할 수는 없는 권리다. 이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자연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요런 선지 굉장히 어려운 선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져가시면 변별력 있는 문제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아까 기억나니? 로크는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권력 분립을 얘기하죠. 특별히 입법부와 집행부로 권력을 분립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는 무엇이야? 그렇죠. 권력의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그렇죠.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더잘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답입니다. 법이 개인들의 선택에 가하는 속박은 특정 개인이 타인들에게 자의적으로 가하는 속박과는 다른 것이다. 자,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멋대로 가하는 속박과 법이 개인들의 선택에 가하는 속박은 다르대. 그러니까 법에 의한 간섭, 법에 의한 지배는 괜찮다는 거야. 왜? 법은요, 자의적이지 않은 그런 지배를 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간섭을 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자는 법에 대한 복종이며 후자는 타인에 대한 예속이다. 법의 지배가 개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명령으로서의 법이 개인들을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오히려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뭘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타인이 제멋대로 지배하는 것. 그런 자의적인 지배를 싫어하면서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공화주의 입장이네. 이 정도 여러분 캐치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개인 행복은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한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또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야. 강제를 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다만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어때? 간섭이 있으면 이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시민의 자유는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후천적인 권리이다. 네, 우리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후천적인 권리, 시민적 자유 맞습니다. 다수의 동의에 기반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얘들아, 우리 벌린과 같은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아무리 다수의 동의에 기반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때? 개인의 간섭받지

않을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아니제더라.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만약에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악 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그건 아니제더라. 갑과을 둘 다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모두가 다 법치. 법에 의한 간섭,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얘들아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 다시 한번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도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 가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학급판왕 정종영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분이에요. 오늘 5회차 모의고사의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1, 2, 3, 4회 오면서도 이제 고난도 문항들 계속 함께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5회차의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도 18번부터 22번까지 딱 다섯 문항밖에 없거든요. 근데 21번과 22번 여러분을 상당히 힘들게 했을 겁니다. 21번과 22번을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보고 있는 대박이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21번, 22번 제가 또 샅샅이 꼼꼼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부분들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 시간이라니 매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18번을 봤더니 3점짜리 문항이잖아요. 조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아,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10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죠. 보통 곱이 주어지면 나는 제곱의 합이 1인 걸 아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합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건 내가 구하고 싶은 구조가 아니야. 이게 내가 자주 보던 구조인데 이 문제에선 탄젠트 세타로 가야 되니까 뭐야 좀 애매한데? 아 이런 일을 할순 있나? 여기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의 식을 가지고 아, 10배의 사인 세타. 이상한데? 얘가 코사인 세타, 분의 3. 뭔가 식을 변형하기에도 모양이 좀 마땅치 않죠? 여기에서는 약간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가 막혔다 하는 친구들은 발상 노트. 잘 정리해둬야 되겠죠?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막힌 발상이 있다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부터 어떻게 탄젠트로 넘어갈 거냐? 이를 고쳐줍니다. 분모에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가만히 두고요. 분자에 있는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얘를 고쳐줘요. 여기까지만 딱 넘어오면

오면 할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발상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문제를 본다면 내가 막혔던 부분, 그 부분을 시원하게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발상노트에 적어두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 보이죠? 자, 왼쪽 찢어주시고 오른쪽 찢어주면 얘는 사인 하나 약분하면서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요렇게 오겠지. 이게 3분의 10이잖아요.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 얘가 누구야? 이게 탄젠트 세타예요. 당연히 사인분의 코사인 얘는 탄젠트분의 1 둘이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왼쪽을 t라고 하면 오른쪽은 t분의 1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사인, 코사인, 곱이 양수인 이상 t도 양수겠죠.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온다면 양수인 것을 택해야 될 거야. 자, t 더하기 t분의 1은 3분의 10입니다. 이제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양변에 3t를 곱해주면 되겠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3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t는 3분의 1이거나 또는 t는 3이야. 아, t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네요. 뭘 구하는 문제야?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3이 되겠죠. 자,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둘의 합으로 나타나면 이게 t분의 t 플러스 1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혹시라도 풀어내지 못했다라면 당연히 막힌 건첫 번째 스텝 여기겠죠. 문자에 있는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순간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로 찢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처음 보면 조금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8번이었습니다. 19번으로 가시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제곱하고 시작하죠. 1차항과 상수항을 몰라요. 물론 이 정도는 2차함수에서 미정계수가 2개 있는 정도는 그냥 ax 더하기 b 놓고 바라보셔도 괜찮겠죠. 지금 새로운 함수 gx가 등장합니다. gx는 x가 2가 아닐 때는 분수함수예요. 근데 x가 2일 때에는 8입니다. 분모에 있는 x-2 다항함수고요. 분자에 있는 fx-4 얘도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놓고 보면 얘는 연속함수들이야. 그럼 분모가 0만 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2가 아닐 때에는 gx 자체가 연속이에요.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이고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x가 2일 때밖에 없으니까 2가 아닐 때에는 gx 자체도 연속함수입니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해라는 건 결국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스텝 1. x는 2에서 gx가 연속입니다. 정의 그대로 limit x가 2에 가까워질 때 gx 누구야? x가 2는 아니라는 거니까 x-2분의 fx-4 얘가 8이라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연속의 정의는 써먹었고요. 부정형 0분의 0꼴 극한 이야기로 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그래서 0분의 0꼴의 모습에서 알수 있는 첫 번째는 F2가 4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입니다. 0분의 0꼴을 극한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미분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거죠. 0분의 0꼴을 극한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첫 번째 방법. 혹은 미분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미분계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극한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분자에 있는 fx 빼기 4가 얘가 결국에는 x제곱하고 시작하는 2차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0분의 0 꼴. 왜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x-2라는 인수가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x-2가 짠짠 약분되고 여기에 6이 들어가 주어야 하니 fx는 누구야? 얘는 x-2, x 더하기 6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fx를 찾아낸 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f2가 4야. 그러면 f'2가 8이거든. f'2가 8이에요. 당연히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에 대한 관계식, b에 대한 관계식이 함수값에서 하나, 미분계수에서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f2는 2 넣어봐. 그러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 얘가 4잖아요. 2a 더하기 b가 0입니다. 됐고요. f'입니다. f'2는 미분에서 2 넣는 거니까 얘는 4 더하기 a가 8이 되면서 a는 얼마? a가 4가 되겠죠. 자, a가 4인 걸 아니까 b는 얼마요? 마이너스 8이죠. 이제 fx에서 1차 함계수 그리고 상수항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fx x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이 나는 거고요. 그럼 위에서 구한 fx와 당연히 똑같은 꼴이에요. 0분의 0 꼴을 보았을 때 교과서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방법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0분의 0 꼴에서 인수 찾아서 극한 계산하는 것,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부터 식 하나 더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fx 찾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조금만 더 가자면 f2랑 f'2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아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x-2로 나누었을 때 c의 구조를 추론할 수 있는데 얘는 fx가 2차식인데 2차의 계수는 1이고요. 그럼 x-2로 나누었을 때 1차항 그리고 상수항까지의 계수들이에요. 2를 넣었을 때 4가 됩니다. 2를 넣으면 빵, 빵 될 테니까 상수항이 4 되고요. f'2는 x-2로 나누었을 때 1차항의 계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fx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은 특이한 발상인 거죠. 자, x가 3으로 가까울 때 gx라고 했어요. x는 3에서 뭘 구하는 거야?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근데 연속이니까 g3 구하라는 것과 같죠. g3. x가 2가 아니니까 위의 식에 넣어서 1분의 f3 빼기 4입니다. f3이 얼마야? 3 넣으면 결국 이 계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 빼기 4 하니까 정답 9 되겠습니다. 당연히 F3을 아래에서 계산하더라도 13 나오는 건 똑같겠죠. 자, 연속의 정의에서부터 0분의 0꼴로 왔어요. 극한에서 생각하거나 미분에서 생각하거나 FX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19번이었고요. 이제 단답형에서 4점짜리 세문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번이에요. 지난 수능에서 이런 패턴이 출제된 이후로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0번 문항으로 빈칸 채워내는 수열 문항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뭐 앞으로 평가원에서 출제 트렌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수능을 오마주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선 3회차, 4회차였나요? 이 계산들이 꽤나 많은 문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20번 같은 경우에 계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선 문항들을 보고 겁먹었다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제1항이 0이에요. 제1항이 0. 모든 자연수 AN에 대하여 제N 플러스 1항은 얘는 3배의 AN 플러스 이건 뭐예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땡땡땡 2의 N제곱까지. 아하,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등비수열의 합, 이건 구할 수 있잖아. 첫째 항이 얼마야? 2고요. 공비는 얼마야? 2죠. 그런 걸 몇 개 더하는 거야? N개 더하는 거야. 2-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 됐습니다.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여기까지. 그럼 모습이 이렇게 됐네요. 3의 3배의 A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항은 3배 an에 뒤에 등기수열의 합이 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 라고 묻는다면, 치환에서 같은 꼴을 만들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꼴들을 보면 어떻게 식을 변형해야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지, 이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막 암기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학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건 뭐야? 빈칸 채워나가 봐, 이런 거야. 내가 사후 과정을 다 알려줄 테니 이거 한번 채워봐, 이런 거야. 뭘 하고 싶다고요? 결국에는 이런 관계식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러면 무슨 수열이 되니까? BN이 등비 수열이 되니까. 근데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얘가 얘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내려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야. 에헤이, 빈칸이잖아요. 빈칸은 문맥상 찾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에 알맞은 게 식이에요, 수예요? 수죠. 요 정도 센스. 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얘가 P야. 얘가 P야.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로 갈 거야. am 플러스 1. 더하기 p 곱하기 2의 m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 얘는 3배의 an 플러스 p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더래. 그러면 am 플러스 1은 모양 똑같이 만들어 봐. 넘어가죠. 그럼 얘는 3배의 an 플러스 3p 곱하기 2n 있었고요. 여기에 빼기 3이 있었는데 이 얘들을 우변을 넘기는 거야. 그럼 빼기 2p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습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지. 3배의 an 하고 2n제곱 2n제곱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p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입니다. 와우! 얘구나. 얘구나. P가 2였습니다. 얘가 조건 가야. 빈칸 가야. 자, P가 2인 거 알았어요. 그럼 끝났지? 여기 2야. 2야. 2야. 그랬더니, 몽땅 BN 플러스 1. 몽땅 BN. 아, BN 플러스 1이 3배의 BN이 됐구나. 등비수열이죠. 그럼 등비수열이면 나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째 항 구하러 갑니다. B1은 여기 n에 1 넣는 거니까 n에 1 넣으면 a1 플러스 4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a1이 0이니까 얘가 3인 거 알아요. 공비는 얼마? 얘는 3이죠. 그러니까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3이야. 공비도 3이야. 그러면 얘는 3의 n제곱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의 n제곱이라는 애를 땅 찾고 나면 이게 F1이잖아요. Fn. 나. 그럼 마지막 이제 An만 구하면 되네. An 구하러 갑니다. 자, AN은 누구야? 얘가 다야. 근데 BN은 알잖아. 일반항을. 3의 n제곱. BN이 3의 n제곱. 그러네. 그러면 3의 n제곱은 얘는 AN 플러스 2배의 2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AN은 넘겨줘. 3의 n제곱에서. 빼요. 2의 n 플러스 1제곱을. 여기에서 플러스 1 이렇게 했어요. 다도 찾았습니다. 끝. GN이에요. 자, P는 얼마? P는 2예요. 그리고 나에 알맞은 건 3의 n제곱. 다에 알맞은 건 이렇게. 대입 P가 2입니다. F1 3이고요. G4 4 넣으면 81 빼기 32 플러스 1 되겠죠. 계산 깔끔하네요. 82에서 31을 빼는 거니까 50이에요.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50. 2로 약분. 정답 75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라고 했던 것, 22문항 중에 18문항은 특별히 뭔가 사고들, 수학적인 사고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객관식에서 두 개, 14번, 15번, 단답형에서 두 개, 21번, 22번, 특히나 21, 22, 얘들이 이제 원투펀치, 얘가 상당히 셉니다. 자, 21번 가봅시다. 우선 구조 자체는 우리가 기출에서도 본 적이 있는 구조이긴 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0부터 1까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쟤들은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좌표평면에 여기 1, 2, 3, 1, 2, 3, 3,3, 여기 지나요. 0,0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 밖에서는 이런 거야, 그지? 근데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말이야, 스텝 1,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f1x라고 할까요? 얘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예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입니다. 조금 모습을 더 살펴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4배의 묶어내고 x 마이너스, 여기에 얘가 5x 나오려고 하면 여기 4분의 5x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인 8분의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안에서 x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4x제곱 되고요. 안에서 마이너스 4분의 5x 나오면서 플러스 5x 됩니다. 근데 안에서 64분의 25가 나오니까 약분해서 여기 16분의 25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얘도 1,1이라는 점을 지나요. 1,1. 그리고 1,1 여기에서 0은 등호 들어가 있고 1은 등호 빠져 있으니 여기가 우선은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여기 2분의 3보다는 조금 더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조건 나를 봤어요. n이 1일 때 1부터 2까지는 하고 함수를 알려주는 거고요. n이 2일 때 2부터 3까지는 하고 함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조건 나를 봅니다. 이건 조건 가에서 이하이고요. 조건 나, n에 1을 넣었더니 1부터 2까지는 누구야? fx 빼기 x가, fx 빼기 x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예요. 마찬가지로 2부터 3까지는 fx, 얘도 마찬가지로 풀마 붙으면서 두 가지 경우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4배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둘 중에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야. 어쨌든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 1과 2, 그리고 2와 3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빈칸 채워놓고 2,2, 여기에서도 빈칸 채워놓고, 얘들이 이제 연속 함수이긴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1과 2 사이에 위로 볼록한가? 아니면 아래로 볼록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가? 아니면 아래로 볼록한가?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1과 2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2와 3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니까 함수 가능한 y는 fx 이 그래프는, 여기에 f2x, f3x라고 한번 해봐. 가능한 y는 fx는, 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환승함수에 대해서는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란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란색 다음에 노란색, 연두색. 연두색, 오할, 노란색.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프 경우는 네 가지라는 거죠. 얘가 y는 fx. 자, 우선 조건가와 조건나로부터 스텝 1 해석은 끝났습니다. 근데 조건다를 보니까 y는 fx가 x

중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K가 세 개 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가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이런 거야. 세 개 있다. 스텝 2. 딱 보니까 X는 0에서는 이미 미분이 불가능해요.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얘가 기울기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얘가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에이, 미분에서 살펴보면 되지. 이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X는 3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1에서 2에서 과연 미분이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이걸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스텝 2에서 보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미분 가능성 얘들만 따지면 되는데 결국에 fx의 미분 가능성을 살펴보면 x는 0에서는 이미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x는 3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총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딱 3개 있다는 거죠. 미분 불가인 점이 3개 라고 했으니 1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2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1에서는 불가능하고 2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만약에 1에서 가능하다는 건 얘가 위로 블록이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블록으로 가면 되지. 미분계수 따로 미분해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가면 여기에서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 그러면 업, 다운, 그리고 미분 불가능하니까 다운. 이 경우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야. 자,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업, 업, 다운. 그러면 이제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케이스 두 가지, 그래프 경우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실수 T에 대하여 기울기가 T이고, 아, 이게 어려운 거야. 기울기가 T이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0에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회전을 시킨다는 거야. 기울기가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울기가 변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기울기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GT가 불연속인 모든 실수 T의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쭉 나열했더니 T1을 구해야 된대. 이건 GT, 이건 교점의 개수니까 이건 문제 없잖아. 교점의 개수 되는 건 쉽잖아. 근데 T1을 구해야 되는데 딱 구하라고 하는 시계 구조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지. 왜 19를 더해서 제곱을 해? 숫자를 보는 순간 내가 감이 조금 있다면 T1이라는 애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야 돼요. 왜 19를 더해? 보통 단답형을 자연수로 답이 나오게 설계하기 위한 구조라면 이게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잖아요. 만약에 T1이 깔끔하게 이게 유리수로 나오면 제곱해서 유리수 뒤에 거랑 약분하고 그런 구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제곱할 필요가 없지. 아, 무리수네. 얘가 마이너스 1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별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 아닐까? 그러면 판별식을 쓰는 모양이 아닐까? 그러면 19를 더하는 수가 없어질 거고 제곱하는 순간 별표가 나올 테니까 별표 곱하기 네모 이렇게 답이 나오는 구조일 것 같아. 기울기가 T예요. 그때 교점의 개수가 GT입니다. 근데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됩니다. 라는 건 변한다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변할 때 이런 거야. 교점의 개수가 변할 때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뭘 관찰하는 거야? 보통 접하는 순간 관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점들 보통 경계에서 꺾인

점들, 뾰족한 점들, 이런 애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우선 기본적인 방향은 다 짰어요. 이런 문제 보면 제발 펜 좀 내려놓고 생각하세요. 생각. 지금 내가 1분 생각하면 10분 계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무조건 시간에 쫓긴다고 초보하심 내고 막 계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려놓고 생각하고 방향을 짰어?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스텝 2까지 왔고요. 이제 스텝 3로 가요. 스텝 3. 자, 스텝 3로 갔더니 케이스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한 경우. 미분 불가. 인 경우가 있고요. 자, 케이스 2.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1, 2, 3. 1, 2, 3. 우선은 요렇게. 어차피 연속이긴 하잖아요. Y, X 쫙 해주고. 처음에 0과 1 사이는 문제 없잖아. 얘는 이미 up 정해져 있는 거야. up. up. 그 다음에 x는 2에서 미분 불가하니까 여기에서 down. down. 그리고 다시 미분 불가하니까 여기에서 또 down. 자, 이런 모습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첫 번째 그래프 기형을 먼저 그려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 기형 갑니다. 이번엔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에요. 1, 2, 3, 1, 2, 3. 이거 y는 fx. 이번에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처음에 up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분 불가 다시 또 up 한 번 더 그리고 down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개형에 대하여 뭘 생각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왼쪽부터 봅니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 계속 교점이 한계죠. 기울기가 0이어도 교점은 한계예요. 근데 교점 횟수가 처음 바뀌는 순간, 아하! 얘가 T1이네요. 기울기. 또 조금 더 올라가서 한 번 더 접하는 순간 T2 있습니다. 또 언제 있어요? 얘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있는 얘. 여기 T3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접하는 순간까지 오케이 T4 있습니다. 불연속이 순간 네 번 있네요. 그러니까 T의 값이 T1, T2, T3, T4 변화할 때마다 그때 나는 교점의 개수 GT 얘를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교점이 한 개 있었잖아요. 근데 T1 되는 순간 교점 몇 개? 두 개 되죠. T1보다 더 커지면 교점 몇 개? 세 개 됩니다. T2가 되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교점 4개 되고요. 그 다음은 교점이 5개 되죠. 근데 T3가 되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4개 되고요. 얘보다 더 커지면 이제는 하나, 둘, 셋, 세 개 됩니다. T4가 되면 한 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더 커지면 여기 왼쪽에서 한 개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을 관찰하고 나니까 얘는 불연속 되는 순간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선 뭐 이 정도는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T4 얘가 기울기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Y는 T에 X 플러스 1 얘랑 Y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얘랑 이렇게 되지.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T
T-5에

X 플러스 T는 0. 이 되니까 판별식. 얘는 T-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T입니다.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얘는 T가 1이거나 혹은 T가 25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차함수가 전부 다 있었으면 기울기가 25이네요 접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T4 얘가 1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어서 Y는 X인 부분과는 교점이 없고요. 여기 위로 볼록한 부분과의 교점만 있었던 거죠. 근데 기울기가 1보다 커졌어.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안 생기겠지만 왼쪽에서는 Y는 X의 일부와 만날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 오른쪽의 경우에는 어때요? 얘가 처음에 음수일 때 0일 때 아무 문제 없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순간들. 얘가 T1 될 거고. 그 다음 뾰족한 점. 얘가 T2 되겠죠. 근데 이제 위로 볼록하네, 위로 볼록하네,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이, 선생님. 여기 사이에, 0과 1 사이에 있는 애, Y는 마이너스 4X에, 얘는 X 마이너스 1 더하기 X잖아요. 근데 0, 1과 2 사이에 있는 얘는 y는 마이너스 4배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신기하게도 여기 기울기가 1일 때 접하잖아요. 근데 얘도 같이 접하는 거야. 따당 같이 접하면서 나가는 얘가 t3입니다. 이거 돼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이 함수를 1과 2 사이에서 함수의 그래프랑 생각해보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한칸 평행이동한 거라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에 접해? 그럼 평행이동해도 Y는 기울기 1인 직선에 접해. 여기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면 얘는 T가 교점의 개수와 변하는 순간이 3번밖에 없네요. 그때 교점의 개수 뭐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교점이 한 개였다가 T1이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되었다가 좀더 올라갑니다. 교점 세개 되죠. T2가 되면 교점이 네 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교점이 다섯 개가 됩니다. 근데 T3일 때 신기하게 교점이 몇 개? 세 개이고요. 넘어가면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이런 과정. 계산할 필요 없겠죠.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근데 나한테 구하러 간건 뭐야? 나는 T1 플러스 19의 제곱 곱하기 리미트 T가 T4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GT 빼기 1이네요. 근데 4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4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4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얘가 3이잖아.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건3 빼기 1이죠. 앞에 있는 얘만 이제 계산을 하면 게임 끝입니다. 맞나요? 자, 이제 T1 구하러 가요. T1, 얘는 누구야? 이랬어. 마지막 스텝 4입니다. T1에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저기 아래로 볼록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4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하고 더하기 X 이렇게 될 테니까 조금 지저분한 계산을 해야 되긴 하죠. 마이너스 11X 넘어옵니다. 마이너스에 T1 더하기 11X 될 거고요. 상성이 플러스 8인데 넘어오니까 얘는 8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게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0인 거야. 그러면 T1 플러스 1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의 8 마이너스 T1 얘가 0. 이렇게. T1의 제곱 플러스 22 T1 뒤랑 만나서 플러스 38 T1입니다.
여기에서 121 나오고요. 뒤에서 마이너스 128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나오는 것까지 괜찮죠? 자, T1 구하고 싶어요. T1은 느낌 왔어요. 계산이 좀 찝찝하다 싶어 하는데 내가 처음에 꼴을 정해놓고 가니까 모양이 느껴집니다. 마이너스 1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됐네요. 이거 아까 말했던 별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T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9를 넘겨주니까 T1 플러스 19는 여기에서 플러스인 거 택해야 될거 아니야. 양수인 걸 찾는 거니까. 그럼 루트 19의 제곱 부분은 얼마예요? 20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되니까. 얘는 400 빼기 40 더하기 1. 그러니까 361 여기에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걸 제곱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368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두 배. 정답 736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계산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여기 T1의 모습이 처음부터 야, 마이너스 1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별표 이런 꼴일 거라는 생각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교점의 개수 세는 거니까요. 뒤 당연히 간단한 자연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리고 대수적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선 처음 과정을 넘어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가는데,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세 개야라고 했을 때, 0에서 미분 불가, 3에서 미분 불가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디야?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가? 업, 다운, 다운. 아니면 1에서 미분이 다 불가능한가? 업, 업, 다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까지 추려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계산 과정은 없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t인 직선, 얘를 점점점점 회전하면서 움직여가면서 교점 횟수가 변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특이한 점들, 경계에 있는 점들 지나는 그런 포인트들을 땅땅땅땅 짚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 GT가 불연속인 순간이 4번 있죠. 그럼 이 4번이니까 얘는 케이스 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건 3번밖에 없으니까 케이스 만족 못하는 거지. 처음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부터 계속 교점 횟수가 1이다가, 그 다음 교점 횟수가 2가 되었다가, 그 다음 얘가 3, 4, 올라갔다가 5, 2.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T3에서 2죠, 2. 두 개. 그리고 이제 다시 더 커지면 1개가 되는. 여기에서 동시에 접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에서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실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최고난도 22번 문항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사실은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나머지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고요. 근데 나는 96점, 100점, 공통수학 올킬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도 풀어내야 되겠죠. 쉽지 않았던,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래프 해석 수식 전개까지 21번 최고난도 문항에 적합한 형태였습니다. 좋고요. 원투펀치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러 가시죠. 22번입니다. 21번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면 22번에서 조금 겁을 먹을 법도 한데 항상 이런 염두는 있어야 돼요. 21번과 22번 지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보면 수학원에서 하나, 수학2에서 하나 나온 거야. 지난번에는 수학2에서 21번이,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22번이 나왔잖아요. 근데 22가 더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냥 수학1의 최고난도 문항, 수학2의 최고난도 문항이 21이 20이니까 21보다 22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수로그 함수, 익숙한 구조잖아요. 지금 a가 1보다 큽니다. 증가하는 지수로그 함수예요. 우선 스텝 1, 상황 먼저 한번 봅니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지수가 좀 지저분해. 얘도 지수가 좀 지저분해. 뭐야, 로그 함수는 깔끔한데 지수 함수가 좀 지저분하네. 원래는 밑이 a인 로그 함수와 밑이 a인 지수 함수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대칭.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수함수들은 모습이
아, 이거 평행이동하는 거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첫 번째 지수함수 Y는 A의 X 더하기 1제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두 번째 지수함수 Y는 A의 X 더하기 2분의 1제곱 플러스 1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가야 대칭성을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기울기가 3분의 4인 이런 직선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분의 길이, 오케이, 기울기와 3분의 길이를 보면 나는 좌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면 내가 다 아는 과정들이야. AB부터 친절하게 AC의 X좌표는 BD의 X좌표보다 각각 작다. 이랬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왼쪽에 A가, 오른쪽에 B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직각삼각형 딱 만들어 놓고 나면 4대 3대 5 요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이니까 얘가 5니까 T가 1이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아, 점 A에서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3칸 내려가면 점 B가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점 CD 가지고 오면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C, 오른쪽에 D, 직각삼각형 그려주면 3대 4대 5, 익숙한 모습이 또 나오네요. 그치? 근데 이번에는 선분 CD의 길이가 얼마야? 선분 CD의 길이가 얘가 2분의 5야.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것, S는 얼마? 2분의 1이라는 것 알죠. 그러니까 점 C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아래로 2만큼 내려가면 점 D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 A의 X좌표가 점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크다 이랬어요. 뭐야? 점 C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수함수 위에 있기도 하대. 점 C가 주인공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야 계산이 깔끔해지겠네.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점 C의 X좌표를 얘를 P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깔끔해질 거라는 거지, 그나마. 점 C의 X좌표를 P라고 하면 점 A의 X좌표가 P 플러스 2분의 1될거 아닙니까? X좌표가 P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야. 아, 그러네요. 그러면 점 C를 뭐 P, 베타라고 할까요? 점 A를 얘를 P 플러스 2분의 1,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들을 설정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점 C가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으니 A의 P 플러스 1제곱과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이 얘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찾아주면 이제 설계 끝! 끝났습니다. 이제 스텝 2로 갈까요? 스텝 2. 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요. 여기 Y는 X가 있고요. 로그 함수가 있어요. Y는 로그 AX. 그리고 여기에 대칭이동해서 y는 ax제곱이 있어요. 얘를 왼쪽으로 1만큼 옮겼더니 여기 y는 a의 x 더하기 1제곱이 있어요.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점 a 있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쭉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여기 점 b가 있다는 거지. 선생님! 점 A의 좌표가 얘는 P

플러스 2분의 1 칸마 알파잖아요.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왼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오른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와서 얘가 P 플러스 2분의 9 칸마 알파 빼기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라고?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지수함수 y는 ax 제곱 위로 갈 테니 여기에서 a 프라임이라고 하면 a 프라임은 누구야? p 플러스 2분의 3, 알파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x가 3 커졌지? y는 3 작아졌어요. 무슨 말이야? a 프라임과 b를 얘를 딱 이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는 거야. 선생님, 거기에서 대칭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대칭이동 시켜봐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알파, p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로그함수는 계속 증가하지. x좌표가 커지면 y좌표도 커져요.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같은 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 둘을 더해봐. 얘 둘을 더해봐. 그럼 알파 더하기 p에 더하기 2분의 3이잖아요. 어? x좌표, y좌표의 합이 같네? 그러니까 이 두 점은 같은 점이네. 요렇게 짜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점이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식 나오지. 여기 첫 번째 식은 뭐냐면, 대입하면 알파는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입니다.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얘랑 얘가 같습니다. 알파는 p 플러스 2분의 9예요. 이런 거야. 이런 식이 나왔어. 됐지? 이제 똑같이 갑니다. 스텝 3. 마찬가지로 여기 y는 로그 ax. 얘도 같은 모양일 거야. 그래야 말이 되지. y는 x 있고요. y는 ax 제곱 있어요.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위로 1만큼 옮겨서 얘가 y는 a의 x 더하기 2분의 1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여기 위엔 누가 있어요? 점 c가 있어요. 선생님, 오른쪽으로 3만큼? 아니죠. 2분의 3만큼. 아래로 2만큼. 내려가면 여기에 점 D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점 C의 좌표 불러보세요. P, 베타입니다. P, 베타. 주황색으로 쓸까요? 자,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아래로 2만큼 와서 점 D의 좌표 시작. P 플러스 2분의 3, 베타 빼기 2예요. 느낌 오죠? 어떻게? 얘를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아래로 1만큼 내리면, 여기 점 C 프라임, 이런 애가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것, 아니면 이제 대칭이동해서,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의 합을 추격해 나가면 되겠죠. 자, C 프라임, 불러봐.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P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1만큼, 베타 빼기 1이에요. X가 1 커졌는데 Y 1만큼 작아졌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확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에도 C 더블 프라임. 얘는 자리 바꿔봐. 베타 빼기 1, P 플러스 2분의 1. 딱 하고 나니까 더해. P랑 베타랑 마이너스 2분의 1. 와우! 같은 점이네요. 자, 여기에서도 식두 개 나오는 거 맞죠? 세 번째 식. 대입합니다. A에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이 베타예요. 네 번째 식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 베타는 P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까지 끝. 근데 여기에 처음부터 찾아 나왔던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A의 P 플러스 1제곱은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이야. 이 식도 있었지. 보여요? 여기에서도 얘네들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될 거야. 여기에서도 얘네들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알파랑 베타랑 짝이 꽤나 이쁘죠? 뭔데? 4, 2.

만큼 차이 나네. 알파 빼기 베타는 이제 연립 방정식 스테포입니다. 그래프 기하적으로 해석했고요. 대칭성 써먹었고요. 이제 마지막 계산하러 가요.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야? 2야. 알파가 누구야? A의 P 플러스 A의 P 플러스 여기에 아 여기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여기 2분의 3 들어가니까 2분의 1이 땅 들어가면 여기 2분의 3제곱 돼야 되죠.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P 플러스 2분의 3제곱 빼기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빼기 1이죠. 빼기 1.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야. 그러면 A의 P 플러스 2분의 3제곱 빼기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식이 하나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3이네. 선생님 위에서 나온 식은 넘기고 나면 이게 1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의 값만 구하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지수에 P가 있잖아요. 뭔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꼴이기 때문에 풀리는 상황이에요. 자, 위에서 나온 식 기역과 아래에서 나온 식 니은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끝인 거예요. 꼴을 보니까 2분의 1만큼 지수가 차이 나네. 얘도 2, 얘는 1만큼 차이가 나네. 아, 위에 있는 노란색은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을 묶어내고 나면 얘는 루트 A 빼기 1 얘가 1이 되는 거고 흰색은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을 묶어내고 나면 A 빼기 1이 3인 거예요. 셈이를 나누어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식에서 아래 식으로 올때 누구를 곱하느냐 라는 걸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아, 루트 A 플러스 1. 얘가 3이네요. 그러니까 루트 A가 2네요. A는 얼마? A가 4가 됩니다. 답이 깔끔하죠. 답이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서, 밑을 마음대로 바꾼다? 에이. 저렇게 깔끔하게 비율관계나 대칭성들이 떨어지려면 뭐 2, 3, 4 이런 애들밖에 안 돼요. 2 넣어볼까? 3 넣어볼까? 4 넣어볼까? 어쩌면 이 22번 같은 경우에 연립해서 나오는 식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대로 풀어낸 친구보다 찍어서 맞히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습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해봅시다. A가 1보다 커요. 증가하는 지수 로그 함수. 근데 로그 함수는 계속 미치 A 내가 깔끔하게 나오는데 지수 함수 모습 계속 변하고 있죠. 지금 이런 형태가 우리가 앞으로 평가원뿐만 아니라 이제 학력 평가에서 22번 문항으로 굉장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예요. 대칭성이 있는데 대칭성이 그냥 있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대칭성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서 대칭성을 가지고 평행이동한 형태인 거야. 그럼 거꾸로 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로부터 좌표 설정하는 구조들도 평가원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재고요. 그럼 이제 좌표를 설정하면서 어우 점씨가 두 곡선, 두 지수함수의 교점이네요. 그래프의 교점. 그럼 이제 이런 식들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봅니다. 그럼 얘를 뜯어서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점 A. 얘를 오른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대칭이동한 것. X좌표, Y좌표에 합이 같아요? 그럼 같은 점이야. 이런 거 써먹어도 좋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대칭성.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 아이디어를 써먹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증가하는 함수에서 XY 좌표의 합이 같은 점이라고 하면 얘는 일치한, 똑같은 점이야. 오케이. 여기서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가면 위에서 식두 개, 아래에서 식두 개. 그럼 얘들을 연립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미리 찾아봤던 얘에서. 얘에서, 아, 얘네들을 가지고 오는 거구나. 그리고 A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럼 A를 살려놓는 쪽으로 가자.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2니까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마지막 계산 가죠.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데 오다가 길을 잃지. 아, 어렵습니다. 자, 5회차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훨씬 성장하는데 도움

0: 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수험생활 하면서 마음이 푹푹 꺾이는 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꺾이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꺾이더라도 붙이고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가는 거예요. 공부는 감정,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전히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하루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끝이 났지만 뭐 수능 완성 실전편도 있고요.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기쁘게도 여러분들과 이제 수능 완성해서 또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수능 완성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회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세상의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적분 4회를 같이 공부하고 총 5회분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 한 회분 한 회분이 정말 소중한데 특히나 미적분은 그 미적분 과목 자체의 특성상 시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은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제들부터 어려운 문제는 정말 최고난도 문항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지금 풀건 지금 풀고 나중 풀건 나중 풀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 몇 시간 모의고사 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의 4회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 검토하기. 자, 글자가 보입니까? 검토하기. 검토가 뭐죠? 풀었던 걸 다시 푸는 겁니다. 봤던 걸 또 보는 겁니다. 이 검토하는 것은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꼭 예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예스입니다. 이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보통 학생들이 실력이 충분하고 정말 시간이 남아도는 학생들 같은 경우,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검토란 행위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선생님들 학창시절에 이제 수능 준비가 안 됐던, 좀 부족했던 시기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 그 시간이 부족할 때는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소중하지, 풀었던 걸 다시 검토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총 30문제 시험을 봐요. 한 25문제는 풀었어요. 5문제를 아직 못 풀었어. 시계를 딱 보니까 5분 남았어. 그러면은 보통 어때? 그 마지막 5분, 아니 10분이라고 칠까요? 10분 남았어. 5문제 못 풀었어. 그럼 보통 많은 학생들은 그 10분 동안 이 5개 중에 한두 개라도 더 풀어서 제출을 하면은 못 풀었던 몇 개는 찍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운이 좋으면 한두 개를 맞추고, 여기는 실수 없이 다 맞추면 아, 내 점수는 최대 뭐몇 점까지 나오겠다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데, 채점해 보면 되게 절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왜냐면 찍었던 문제를 맞추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다섯 개 남은 문제들은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5분, 10분에 풀기가 당연히 쉽지 않죠. 게다가 뭐가 있죠? 이 풀었던 25문제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 실수, 조건 잘못 읽는 거, 뭐 OMR 카드 마킹 실수하는 거 하면서 여기서 틀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 시험

자체에서 나는 분명히 다섯 개밖에 못 풀었는데 틀린 개수는 다섯 개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경험이 있습니까? 이걸 현장 강의에서 물어보잖아요. 학생들 대부분 끄덕끄덕끄덕끄덕 내 이야기야 하는데 이거를 최소한도로 틀린 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다섯 개를 못 풀었어.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번 회차 모의고사에서 나는 무언가 어디선가 시간 배분에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걸 마지막에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 25개를 검토를 해서 틀린 거를 0개로 만들고, 여기는 안타깝지만 이번 회차 시험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나의 부족으로 여기는 공략이 덜된 겁니다. 제출하는 순간 5개만 딱 틀리고 원점수 80점 받아서 2등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검토란 행위를 하면서 실수하는 걸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는 선생님 수학을 잘한 상위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 실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문제가, 못 푸는 문제가 막 10개 남았어. 시간은 아직 뭐, 20분 남았어. 이런 경우에 검토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하나 더 푸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마지막에 그 상황에서는 생각을 할 것. 이게 딱 수학 문제처럼 딱 잘라가지고 몇 분, 몇 문제 틀렸으면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상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가장 최적화된 지점을 여러분이 찾게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자, 그러면 사회 모의고사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마지막에 30번을 먼저 풀고, 요 30번 문제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30번을 풀고, 그 다음에 이번 회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30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이 조건들은 설명을 전부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 gx에 대해서 문제의 조건을 해석해서 3차 함수 fx를 찾는 문제입니다.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니까 이 조건들이 이제 되게 복잡한데 일단 먼저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속이죠. 위의 식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ln 1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sin a. 그죠? 그게 문제에서 F0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연속 조건을 이용하는 거고요. 뭐 a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니까 0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죠. 우선 요거부터 먼저 미분해 볼게요. 요 위의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있을까요? 자,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2sin a. 괄호 열고 x-a 분의 요 합성함수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2배의 코사인의 괄호 열고 x-a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사인 a니까 마이너스 2sin a 분의 여기 있는 코사인 마이너스 a는 코사인 a니까 2 코사인 a. 네, 이렇게 되고요. 그게 F 프라임 제로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요건 나중에 A 값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 알기가 지금 힘들죠.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요 조건을 해석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0. G 프라임 0은 그치?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거랑 여기서 0을 집어넣는 건데, 잠깐만. G' 0이 1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요게 1이네요. 이게 1입니다. 1. 그렇잖아요. 0일 때가 경계인데, 그럼 이 미분 가능 조건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F' 0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G'X가 G'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0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1이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1보 작거나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언가 계산을 지금부터 할 거야. 계산을 할 건데, 자, 어쨌든 뭐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요런 조건들, 나 조건에서는 요거는

이제 3차 함수랑 같이 관련해갖고 해석을 하는데, 먼저 요거 이용해가지고 가조건에서 G'0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1입니다. 그럼 요거 1인 걸 이용하면은 뭔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눈에 보이죠? 자, 여기 지금 A에 관한, 그러니까 요식 자체가 는 1이니까 요거는 이제 A에 관한 방정식이거든요. A에 관한 삼각 방정식이죠. 그런데 요게 는 1이 되는 A 값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은 숫자가 이런 식으로 막 ln 1 더하기 루트 3막 이렇게 나온 이유가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특수각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굳이 그걸 막 넘기고 전개하고 제곱하고 할 필요 없이 실전의 학생들은 그냥 아, 특수각이 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봤더니 A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파이가 되면은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1이어서 1, 1 없어지니까 루트 3만 남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 약분 되면 옆선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에서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3분의 파이가 되면은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를 곱하면은 루트 3, 루트 3 없어져서 1이 남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또2 남아서 1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두 개가 답인 게 명확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넘겨서 제곱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30번을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그렇게 확인할 여유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삼각함수는요, 특수각이 아니면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답이 나온다, 답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경우는 A가 특수각인 요거. 뭐, 사실 뭐, 4분의 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다시. 어쨌든, A가 0부터 파이 사이니까 요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둘 중에서 뭐가 답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게 문제에서 이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답이 되는지는 문제에서 무슨 조건 관계가 있을까? 가조건을 보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가조건에 보면은 G'X가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사실 이둘 중에서 하나만 답이 되고, 이것도 엄밀하게는 이게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G'X에서 이게 지금 도함수를 구한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더 미분하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 식의 어떤 증가감, 그러니까 그 식의 양음, 다시 말하면 G'X의 증가감소를 이용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A가 6분의 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 주어진 식, 지금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사이에서 이 G'X는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그럼 이 식은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의 사인의 괄호 열고 x-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코사인의 x-6분의 파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답이 될수 없느냐? 요 계산을 일단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런 거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사이의 이 구간만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이 식에 대입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대입하냐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2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사라져서 1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어서 2랑 하면 1이 돼서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G'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1이에요. 근데 G', 방금 했잖아, 0도 1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G'- 6분의 파이도 1이고 G'- 0도 1이면은 이 사이에서 반드시 1보다 큰 범위도 있고 1보다 작은 범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G', 이게 지금 Y는 G'X예요. 이게 Y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1보다 큰 값도 있고 1보다 작은 값도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 가조건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는구나. 요런 정도만 체크하고 좀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3분의 파이 뜹니다. 그럼 또 여기다가 3분의 파이 집어넣고 3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이것도 역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틀린 거는 방금처럼 발리를 들면 되는데 맞는 거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원래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은 G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봐. 그럼 이거 구해보면은 이게 음수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확인해봤더니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복잡하죠. 음수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야? G' X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그럼 G' X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뭡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파이가 열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때 G' 마이너스 파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게 1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계속 1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게 사실 출제 의도이고요. 30번 문제니까 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왔어요? 네, 문제에서 3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됐죠? 사실 이게 문제 사실 엄청 중요한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 때문에 학생이 되게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는 3분의 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S가 이렇게 돼. G'K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습니다. 자, 우선 괜히 좋네요. 아까 G'X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여기서. 그럼 이 식은요.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2 사인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분의 2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이게 능형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문제에서 G'K가 능형인 걸 찾고 싶은 겁니다. 마이너스 k 파이보다 컸을 때. 그러면 일단 이게 능형인 거를 찾으려고 봤더니 당연히 보이죠.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면은 여기가 코사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0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F'X가 0이 되는 순간 찾으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요. 문제 조건에서 0보다 작을 때잖아. 파이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클 때고. 그러니까 이때 만족하는 게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소가 3개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G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ln 괄호 열고 1 더하기 루트 3에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은 ln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어머머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은 ln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무슨 말이야? 요거 만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싹 다 더했더니 그 합이 ln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요거를 만족하는 값이 하나 있고 0이거나 두 개 있고 합이 0이거나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원소 개수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는 값이 두 개 있고 이거 만족하는 두 개 있고 그것의 함수 값은 서로 더하면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로부터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지금 3차 함수가 최고치 한계에서 1인 3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3차 함수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F'X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 존재를 하고요. 그냥 총 3개가 NS가 3개 3이니까 요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므로 다시 말하면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3차 함수가 1, 3차 함수예요.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3차 함수를 보니까 F'0가 1이야. 그 다음에 F0가 이거야. 방금 A가 방금 얼마였죠? A가 3분의 파이였으니까 사인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에서 ln 1, 요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F0이 0이에요. 0,0을 지나고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면 자, 이 3차 함수 fx는

프라임 x를 구하면 6x 플러스 2p가 되고요.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이 요겁니다. 뭡니까?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p예요. 마이너스 3분의 p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f 마이너스 3분의 p가 0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p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p의 세제곱 플러스 9분의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p는 0이 나오고요. 여기서 p 하나, p 하나, p 하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여기는 27분의 2p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넘길까요? 그냥 는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p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은 네, p의 제곱은 2분의 9가 나와서 p는 뿔마 루트 2분의 3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0보다 컸을 때, 크거나 같았을 때그값두개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p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p는 음수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니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질문이 뭐냐면 f 더블 프라임 제로 물어봤으니까 이게 f 더블 프라임 x거든요. 여기 0, 0 대입하면 2p입니다. 2p. 그러니까 f의 더블 프라임 제로는 2p면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최종적인 정답. a분의 파이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제로의 제곱 물어봤습니다. a가 아까 얼마 했다고? 3분의 파이였어. 그러니까 3분의 파이분의 파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 이게 아까 마이너스 3루트 인덱을 제곱하니까 9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죠? 54인가요? 그렇죠. 27 곱하기 2니까 5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30번 문제. 아름다운 문제였죠?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4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초반부는 또 스피디하게 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23번. 리밋 택성으로 갈때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3x. 분자분모의 1 플러스 코사인 3x를 한번 곱해볼까요? x가 0으로 갈때 여기는 x의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3x. 여기는 1 빼기 코사인 3x, 1 플러스 코사인 3x 곱하면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3x니까 사인의 제곱 3x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거는 9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2분의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 문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루트 3 마이너스 x분의 x dx. 자, 이거는 이제 치환적분을 하는 문제인데 치환적분을 하기가 좀 번거롭다고 느낀 학생들은 그냥 적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의도대로 푼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특히 이제 막이 마이너스 부호, 또 분모, 루트 이런 것 때문에 계산 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치환적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환을 루트 3 마이너스 x를 치환해도 되고요. 그냥 3 빼기 x를 치환해도 됩니다. 선생님 그냥 3 마이너스 x를 새로운 문제 틀이 쳐놨게요. 양변에 x로 미분하면은 여기는 dt dx. 그래서 이 식은요 인테그럴 여기는 루트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3 빼기 t를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dx 자리에는 네, dt에다가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치환한다, 적분 변수 바꾼다 끝났죠? 적분 구간 바꾼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t는 4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될 때는 3 빼기 2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이게 치환 적분이 끝났거든요. 정리하면은 요 마이너스는 1부터 4로 바꿔요.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루트 t분의 3 dt.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루트 t dt.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야, 이게. 여기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t의 2분의 1 제곱으로 1만큼이 커지고 요거 역수인 2를 앞에 써주는데 루트 t분의 1의 적분 같은 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루트 t가 되는 거고요. 3이 있으니까 6루트 t에 1부터 4.
마이너스 루트 t는 어떻게 됩니까?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자, 요거는 지수가 t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요거는 3분의 2가 앞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t의 2분의 3제곱 1부터 4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살짝 복잡하네요. 그래서 대입하면 값은 2, 대입하면은 1 하니까 여기는 6이 남고요.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8, 1 하니까 7이어서 3분의 14가 되고요. 6, 3, 18이니까 네, 3분의 4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 네, 25번.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부등호를 풀고 싶죠. 샌드위치 정리랑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루트 an 마이너스 3의 루트 n이 이 제곱이 4 작으니까 이 값은 2랑 마이너스 2 사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물어봤는데, 요거 n의 제곱, n의 제곱, nan, n 플러스 1의 an이니까, 아, 이 식은 딱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an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n 플러스 2, 아,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an이 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n분의 an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것도 이제 뭐 그냥 n제곱을 갖다 n 곱하기 n이었을까 이렇게 그러면은 n분의 an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이건 어차피 1로 가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양변을 예, 3루트 n을 더하고 양변을 n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게요. 루트 an이 2 더하기 3루트 n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루트 n 분자분 양변을 루트에 나누게 되면 얘는 루트에 n분의 an 루트 n분의 2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 플러스 3 네,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0으로 가니까 3으로 가고요. 여기도 3으로 가니까 요 값도 3으로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트 n분의 an이 3으로 가니까 n분의 an은 9로 가니까 이 값은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1이 돼서 정답은 11분의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힌트가 있죠. 사실 극한 문제에서 이렇게 부등호 등장하면은 샌드위치 정리가 아닌 문제가 나왔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될수 있는 그런 문제. 괜찮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또 이번에 차의 부피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항상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26번. 곡선, 아우, 복잡해. 그런데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야. 그럼 한 변의 제곱에 해당하는 게 넓이고요. 이거를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의 ln X 플러스 1. 괜찮죠? 요 플러스 1 빠뜨리면 안 됩니다. 플러스 1, 요렇게 있고, dx.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요거 적분을, x 플러스 1을 그냥 놔둔 상태로 적분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계산을 좀 간결하게 하는 걸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걸 갖다 x로 바꿔보겠습니다. 치환 적분해도 되고요. 정적분의 평행이동에서 이걸 갖다 1만큼을 줄이면, 적분과 1만큼 늘리면 되기 때문에, 인테그를 1부터 2까지, xln x 플러스 1. 뭐 요렇게 dx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것만 따로 적분 먼저 하시면 그냥 1이죠, 1. 예. 네. 그죠? 1을 적분하면 x고 2하고 1을 빼면은 1이 나오니까 나중에 하시고 요거 적분은 부분 적분 해야겠네. 그래서 부분 적분 해 보겠습니다. 그 식은 2분의 1x 제곱 ln x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를 1부터 2까지 요거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니까 2분의 1x dx 플러스 1 이렇게 뒤에 이런 쓰겠습니다. 요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 대입하면은 얼마입니까? 2 ln이 이렇게 남고요. 2분의 x는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x 제곱이죠. 거기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뒤에 플러스 1 빠뜨리면 안 돼서 정답은 2 ln이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괜찮습니까? 이렇게 미적분 모의고사 문제가 8문제가 나오면 초반 4문제는요, 거의 예외 없이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실수를 하나도 하지 말고 시간도 정말 최소한도로 두고 자기의 그 수준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 맞출 생각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승부는 27번부터 나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27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7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봐야 돼요. 아, 이거 풀수 있는 문제인가? 어려운 문제인가? 지금 풀까? 나중에 풀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따라오시고. 자, 하겠습니다. 함수 f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x. 이거 상수죠. 어쨌든 합성함수 형태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물어봤는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원래 식변형을 하면은 중간에 뭘 더하고 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로피탈의 정리 같은 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써도 됩니다. 자, 정석적으로 일단 풀게요.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x-파이분의, 여기다가 xf파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파이 f파이를 빼고, 그 다음에 파이 f파이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이걸로 묶어내시면 파이 fx 플러스 파이 f파이 이렇게.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서 이 빨간색을 더하고 뺀 겁니다. 자, 그래 놓으면은 요렇게 생긴 부분은요 f파이 f파이로 묶어내시면은 x 빼기 파이고 x 빼기 파이니까 서로 사라져서 뭐가 남아요? 그냥 f파이만 남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파이 파이로 묶어내면은 fx 여기 마이너스네요. 미안해. 자, 파이 파이로 묶어내면은 fx 빼기 f파이니까 x 빼기 파이분의 fx 빼기 f파이는 f 프라임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죠. 마이너스에 파이로 묶어내면은 f 프라임 파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되는 거야.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요 구하는 건데 뭐 어렵진 않네요. 자, f 파이가 얼마니? 여기다 파이 대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야. 그러면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이에요, 1. 1 마이너스 파이에. 그다음 F 프라임 파이가 약간 복잡하네. F 프라임 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합성함수 2분에서 코사인 1은 마이너스 사인이야. 마이너스 사인에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x. 그죠? 마이너스 사인 되고 곱하기. 그 다음 이거 안쪽을 미분하면은 2분의 파이 그대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코사인 2분의 x를 미분하게 되면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분의 x가 되는데, 아, 되게 좀 곤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f 프라임 파이니까 일단 파이 대입할 거야. 파이 대입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0이면 사인 0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뒤에 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 곱하기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게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네요. 27번. 자, 이제 28번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항상 모든 모의고사는 28번부터가 승부처고요. 그다음 한번 훑어볼까요? 28번. 자, 28번은 뭐 극한이 들어가 있고 적분이 들어가 있고 계산하는 문제니까 극한 문제 같고요. 아니, 적분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수열 문제인데, 와, 탄젠트에 뭐 덧셈이고 곱셈이고, 와, 이거 뭐 피부나치 수열인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수열이 극한 문제 같습니다. 뭐 마지막은 미분 문제인 것 같아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뭐 길이. 길이니까 잠깐만. 적분 문제인데? 적분과 미분의 관계 문제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중에서 최근 트렌드를 따르는 문제는 요 29번 문제 중에서 요런 식을 해석하는 형태들. 그러니까 특히 뭐 삼각함수 덧셈 정리란 통합형 문제들이 최근에 몇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피보나치 수열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뭐 요런 식들은 약간 독특한 표현들인데 또 항상 수능에서는 독특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죠. 4회 28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y는 2x제곱 위에 t,2의 t제곱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p를 지나는 직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점이 p라고 해볼까? p라고 하면은 이 점이 이제 접선이 있어. 접선이 있어. 이 점을 t라고 하면 t,2의 t제곱이야. 근데 여기에 수직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요 직선인 겁니다.

요 직선이 문제에서 LP야, LP. LP. 그런데 이게 y는 2x제곱이잖아요. 그럼 미분해도 그대로거든. 그럼 요 흰색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은 2의 t제곱이야. 그럼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수직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2의 t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요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 이 LP가 뭐가 되느냐? 라고 하면은 t, 2의 t제곱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y-2의 t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괄호 열고 x 빼기 t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s, 2s제곱에서의 접선과 수직을 여기 LQ라고 한다니까 LQ는 뭐가 되느냐? y-2의 q, 2의 s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제곱에 x 마이너스 s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그냥 순수하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LP랑 LQ의 교점을 XR, YR 이 둘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S가 T를 향해서 갔을 때 X좌표. S가 T를 향해서 갔을 때 Y 좌표를 구해서 질문이 뭐냐면 XT, YT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다시 볼게요. XT, YT를 중심으로 해. 중심이 XT, YT예요. 그 다음에 전 P를 지나는 이거는 T, 2의 T제곱입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만 알잖아. 원의 넓이는 뭡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중심으로 하고 이점 지나니까 이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럼 이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ST가 뭐가 되느냐? 여기서 이걸 뺀 XT-T 전체의 제곱 더하기 yt-2의 t제곱 전체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파이. 곱하기 파이. 네. 그냥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xt랑 yt만 구하면 네, 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 st를 적분하세요가 답이니까 사실은 st만 구하면 끝이고요. 그 st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둘의 교점을 통해 가지고 XT나 YT를 구하면 끝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한 편에 속해. 그런데 난이도라든지 어떤 문제의 깊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복잡함 만큼 복잡하진 않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연립을 합니다. 우선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 둘의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요 둘이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x 플러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 플러스 2의 t제곱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의 x 플러스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s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서 나누시면은 x좌표는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분의 그죠? 그 다음 요거 넘겼으니까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s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자, 따라오세요.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XR, YR, 지금 선생님이 XR, YR을 구한 거야. 근데 그때 리미트 S를 T로 보낼 때의 XR. 방금 구했던 그 교점의 X좌표에다 리미트 S를 T로 보낼 때가 이 XT인 거거든. 나는 XT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리미트 S를 T로 보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리미트 S를 T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리미트 S를

B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자면은 2의 S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야.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S를 T로 보내고 싶어. 여기다 분모에 S 빼기 T만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진 2의 S제곱에, 아, 2의 T제곱에, 2의 X제곱에 해당하는 2의 X제곱을 미분해서 그 X자리에다가 T를 대입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2의 T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S도 변하고 T도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T를 상수 취급하고 어차피 T에 관한 함수들이니까 T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극한을 구할 때이 상태에서는 T를 상수 취급, S가 극한에 의해서 S가 T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식을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서 T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 보입니까? S2의 마이너스 S제곱 보이죠? 그리고 또 2의 S제곱 보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S를 대입하면 요것이 되고요. T를 대입하면 요거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함수를요, 뭐 사실 이제 새로운 함수인 GX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분모도 보니까 여기 보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가 눈에 보여. 이거를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식은 사실 뭐냐면은요. h 프라임 t분의 g 프라임 t라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왜 그래요? 분자분모를 s 빼기 t로 나눠. 분자분모를 이렇게. 원래는 지금 이것뿐의 이건데 분자분모를 s 빼기 t로 나누고 리미트 s를 t로 보내면 분모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h 프라임 t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형태의 g 프라임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이 복잡해 보이는 거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로부터 g 프라임 x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g 프라임 x는 함수의 곱의 미분에서 앞에 거 미분 그대로 하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거 미분 그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플러스 2의 x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h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잠깐만 식만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두 개를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대입할게요. 뭐 gx지만 gt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되고요. 그랬을 때이 식은 분자분모에다가 2의 t제곱을 곱하시면은 마이너스도 처리를 할까요? 어쨌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는 계산하면은 플러스 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의 2t제곱. 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xt가 되는 거예요. 이게 x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t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식이 복잡하긴 하네. 하지만 tt가 없어지니까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t도 구할 수 있는데 yt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xt, yt를 요게 지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다가 방금 원했던 요 xt를 대입하면 여기가 yt가 나오는 겁니다. 자, yt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y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x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하게 되면 tt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플러스 2의 t제곱이니까 더하기 2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st야.
파이를 묶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xt 빼기 t의 제곱이야. 여기서 t를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t 제곱이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2의 4t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2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같은 방법으로 yt 빼기 2의 t 제곱이니까 2의 t 제곱이 하나가 사라지네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2의 t 제곱 뺀걸 제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2t 제곱 요렇게 됩니다. 아,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는 파이의 제일 큰 거부터 2의 4t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2t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구하고 싶은 ST고요. 마지막 질문이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ST d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미적분 문제들은 대부분 지금처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산하면서 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스스로가 혼동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뭘 구하고 있고 뭘 구해야 되고를 딱 표시를 하면서 딱딱 끊어서 해야 돼. 선생님도 이제 이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푸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것들을 좀 뭔가 간략하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걸 적분하면 되는 거야. 적분은 그냥 암산할까요? 네, 암산할까요? 적분. 왜냐면 이거 적분 그냥 쉽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건 파이로 묶어내시고요. 파이 묶어내시고 적분하게 되면 4분의 2의 4t 제곱.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의 2의 2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고요. 이걸 0에서부터 1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로 묶어내시고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2, 너무 빨간색 안 보이죠? 색깔 바꿔 쓸게요. 자, 파이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4분의 2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이고요.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파이의 4분의 1 2의 4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이것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a 이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b의 값은 상수를 계산한 거네요. 4분의 1을 통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2의 4분의 1 빼니까 4분의 7. B가 4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A 빼기 B의 값을 물어봤어. A 빼기 B의 값을 물어봤는데, 잠깐만, 이거 따라오세요. 지금 선생님 혼자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구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A, B를 구했는데, A가 방금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B가 4분의 7이었습니다. 질문이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7을 하게 되면은 정답은 4분의 5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정답은 5번. 자, 약간 복잡하긴 했지만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아, 이 29번 문제는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수학 원에서 배웠습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가번처럼 표현할 수 있고 나번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가번만 있어도 돼. 누가 봐도 이 나번은 자동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성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알면 유리하고 모르면 불리한 문제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1. 어떤 수열이냐면은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도 1. 더하면 그 다음 거니까 2, 더하면 3, 5, 8, 13, 뭐 이런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리고 이 수열은요, 이 나번식도 항상 만족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BN이 AN분의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니까, 한마디로 이것들의 역수에 해당하는 게, 역수에 해당하는 것의 탄젠트 값이 되는 요 bn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n에 관한 문제예요. 전부 다 bn, bn, bn, bn이기 때문에 전부 다 bn에 관한 문제야.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탄젠트 함수 잠깐 그리고 탄젠트 함수 이렇게 생기죠.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뭐 여기서 a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a1이 1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1이니까 한마디로 y값이 1이 되는 요게 얼마예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 4분의 파이가 뭡니까? b1이야, b1. 4분의 파이가 b1인 겁니다. 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b2도 마찬가지네. b2도, 네, 4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b3는 a3가 2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이건 특수각이 아니겠네요. 요 값이죠, 요가. 요게 b3가 되는 겁니다. b4는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요 값이 b4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값이 커지면은 요것의 역수는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b에는 리미텐이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요렇게 생긴 형태이고, 자, 이게 이제 엄청 복잡한데 겁먹지 마시고요. 특히 거의 뭐 예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능에서는요, 미적분 29번에서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식이 간단하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엄청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어렵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얼핏 딱 봤을 때 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겁먹지 마시고, 일단 AEM, B가 있는데, 탄젠트, 요 보니까 탄젠트 덧셈 정리 형태인 거 보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것부터 먼저 처리해볼까요? 요 식은 뭐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은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탄젠트 B의 EM 플러스 1 탄젠트 B의 EM 플러스 2 분의 탄젠트 B의 EM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B의 EM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은 요 탄젠트 BN이 AN분의 1이니까 그럼 이 식은 뭡니까? A의 EM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A의 EM 플러스 1분의 1 A의 EM 플러스 2분의 1 A의 EM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의 E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뭐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또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BM이나 BM 플러스 1, BM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탄젠트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A에는 방금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든 거야. 그리고 잘 보면 이 앞에다가 B의 EM 마이너스 1도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A의 EM도 들어가 있고, B의 EM 마이너스 1, 맞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처리를 먼저 하시면 이 식은요, 분자 분모에다가 a의 em 플러스라고 a의 em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a의 em 플러스 2 플러스 a의 em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돼서 뭐 엄청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뭐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여기에 a의 em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식은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이제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합니다. 문제에서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세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 b에 em-을 따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방금 a의 em이야. 아, 이거 분자 있을까요, 그냥? 한 번에. 자, 곱하기. 여기 분자에다가 a의 em, a의 em 플러스 2, 플러스 a의 em, a의 em 플러스 1. 분모에는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에 해당하는 값이 k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 하나밖에 없잖아.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가 조건, 나 조건, 나 조건 보니까 뭡니까? 이걸 이렇게 두칸 건너서 곱한 거에서 가운데 거를 제곱했더니, 그러니까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아, a의 m 플러스 1, a의 n, a의 m 플러스 2가 있으면

이거 곱한 다음에 가운데 거 제곱을 빼고 나면은 뿔마 1이 나오는 거야. 어떨 때는 1, 어떨 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짝수 홀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보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n 자리에다가 2m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 2m 플러스 2, a에 2m, 마이너스 a에 2m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1에 2m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했더니 뭐잘안 보입니까? em, a의 em, a의 em 플러스 2.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은 a의 em 플러스 2는 넘기시면 a의 e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는 뭐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얼핏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2는 피보나치 수열 성질에 의해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a의 em 플러스 1 더하기 a의 em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느냐? a의 em 플러스 1, a의 em 더하기 a의 e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랑 분모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 분모 파트는 a의 em 플러스 1, a의 em 더하기 a의 e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고요. 분자는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a의 em 플러스 1 더하기 a의 e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분자 분모가 똑같아서 통째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1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렇게 생긴 b에 관련된 거를 급수를 계산했더니 이 값이 k가 되었다. k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요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가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에 em-1을 기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b1, b3, b5, b7 이거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게 k인 겁니다. 자, b1은 아까 구했죠? b1이 얼마였더라 아까? 아까 4분의 파이였어. 기억납니까? b1은 4분의 파이였어요. b2도 4분의 파이. 근데 B3부터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식변형인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마무리만 해볼게요. 이건 다 지우고. 자, 이런 성질을 발견했죠. A의 EM하고 이걸 곱한 게 약간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젠트에 b의 em 플러스 1 플러스 b의 em 플러스 2가 a em하고 곱하면 1이었어. 그러니까 이 식은 뭡니까? a의 em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이런 성질에 의해 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탄젠트의 괄호 열고 b의 em하고 똑같습니다. 탄젠트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1대1 대응이니까 한마디로 요거랑 요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뭐 구하고 싶죠? B3, B5, B7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한 게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B의 EM 플러스 1, 홀수 번째 항은 B의 EM, 짝수 번째 항에서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을 뺀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B1이 4분의 파이였어요. 근데 B3는 못 구하겠어. 근데 뭐라고 쓰면 되느냐? B2 마이너스 B4. 그다음 B5는 B4 마이너스 B6. 그 다음에 B6 마이너스 B8 하면서 요거를 싹다 더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망원급수처럼 B4, B4, 6, 6, 8, 8 사라지면서 B2만 남게 되고 제일 마지막 항 살아남아있는데 리미텐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B1 더하기 B2가 답입니다. B2도 여기서 보면은 4분의 파이죠. 정답은 2분의 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K이고요.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파이 분의 100 곱하기 2분의 파이. 정답은 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 29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나머지 30번과 마지막 5회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대망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제가 좀 약간 활짝 웃고 있잖아요. 이제 9강 남았어. 그쵸?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저보고 이거 50강짜리를 앉아서 뭐 공부를 하라. 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뭐 고등학생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왜 힘드냐. 엄마는 뭐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엄마는 더 잘할 것 같다. 막 너무 여고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희 엄마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보고 고등학교로 돌아가라고 한다? 저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그 힘든 걸 어떻게 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대견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뭐 몸을 움직인다던가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편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잖아. 여러분 정말 대견한 거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또 남은 문항들 고난도 문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 자체도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만 잘 해내면 1등급 또 만점 갈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29번 문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 29번이고요. 서술형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3분의 1 x 위의 점 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모든 점을 x좌표가 작은 점부터 차례로 이렇게 놓은 거야. 점들을. 그리고 y는 2분의 3x 위의 점 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모든 점을 x좌표가 작은 점부터 차례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A1부터 쭉 나타나고 B1부터 쭉 나타났을 때 원점과 AN과 BN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SN에 대해서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거야. 그러면 SN을 찾기 위해서 우선 뭐 찾아야 될까? AN을 찾아야 되고 BN을 찾아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SN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Y는 3분의 1X야. X좌표도 Y좌표도 다 자연수래. 그러려면 Y좌표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지. 얘가 자연수여야 돼. 3분의 1을 곱해가지고 자연수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x는 누구의 배수여야 될까요? 분모의 3이 사라져야 되니까 3의 배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A1은 3,3을 대입하면 1이었던 거야. A2는요, 3의 배수 그 다음 누구예요? 6이죠. 작은 수부터 차례로 6 대입하면 2입니다. 그러면 A3은 9 대입하면 3이죠. 그러면 AN은 3N, 얼마가 된다? 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러면 Y는 2분의 3X 위의 점이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분모의 2가 사라져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이 X가 누구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2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B1은 X좌표가 2부터 시작하겠지. 2 대입하면 3이었습니다. B2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배수 그 다음은 4가 있죠. 그 다음은 6이 됩니다. B3은 6이 되고 6 대입하면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BN이라는 i를 다시 한번 보자. 2는 2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2n으로 쓸 수 있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이지. 그러니까 y좌표는 3n 또는 여기다 2n을 대입해서 약분하면 3n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OANBN 삼각형 OANBN의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SN이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니 원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AN과 BN이 있는데 여기에 AN의 X좌표가 BN의 X좌표보다 더 크죠. 왜? 3N, 2N이니까. 그럼 AN의 X좌표가 3N이고 Y좌표는 N이야. 자, 그러면 BN의 X좌표는 2N이고 Y좌표는 3N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아이고, 2N, 3N.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 신발끈 공식 같은 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알고 있으면. 근데 저는 최대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육 과정에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을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밑변의 길이는 정해졌어요. 여기에 있지. 얘를 밑변의 길이라고 둘게요. 얘를 밑변의 길이라고 두거나 아니면 얘를 밑변의 길이라고 두는 거야. 어디든 하나를 잡는 거야. 어디든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높이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던 건 얘를 밑변의 길이로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분 AN, BN의 길이를 밑변의 길이로 두면 얘는 뭐가 됩니까? X의 증가량이죠. 3N-2N이니까 N. 아, X의 증가량이 아니라 X좌표의 차의 제곱이죠. 3N에서 2N을 빼면 N. 제곱하면 N제곱입니다. 자, 차의 제곱입니다. 3N에서 N을 빼도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3N에서 N을 빼면 2N, 몽땅의 제곱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얘는 뭐예요? 루트의 5N제곱이야. 그래서 루트 5N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선분 OH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1번. ANB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 X의 증가량이지. 그래서 3N-2N.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죠. Y의 증가량, N-3N의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어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n입니다. 얘는 n입니다. 따라서 누가 사라져?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한 번 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x에다가 계산하면 플러스 6n 더하기 n이니까 7n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의 직선은 능형의 꼴이라고 했어요. 한쪽으로 넘기면 2x 더하기 y-7n이 0이 되면서 우리는 높이를 하나 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의 계수 2를 제곱하면 4, y의 계수 1을 제곱하면 1이죠.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7n의 절대값인데 자, 분모는 루트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7n의 절대값은 뭐랑 같습니까? n이 자연수다 보니까 7n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sn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루트 5n에다가 높이는 루트 5분의 7n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얼마가 된다? 2분의 7의 n제곱이 sn이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n이 2분의 7n제곱이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목표가 뭐였냐면 요거였어. 그래서 n이 1부터 8까지 2분의 7에 n제곱이 내 목표야. 그러면 2분의 7이 앞으로 나가면서 아이코 앞으로 나가면서 하면서 왜 앞으로 안 나가? 자, 이렇게 볼게요. 2분의 7에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제곱을 계산하면 되고 2분의 7에다가 이거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 약분하면 4고 얘는 3이고 이렇게 되고 얘네들도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7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7만 계산하면 정답이고요. 요거는 여러분 정답 714가 된다라는 거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번 문제

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분수꼴에서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도 하나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점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9번 문제도 해결을 해 봤고요. 이제 우리가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변별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은 0보다 크대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의 절대값이 4n-1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죠? an이 아니라 an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4n-1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an과 a의 n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항부터 15번째 항까지 a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a1은 0보다 커요. a1 0보다 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자. 여기를 보면 an과 a의 n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을 한번 잘 보면은 a1은 0보다 컸거든. 두 개의 연결된 항의 곱이 0보다 작아. 그럼 두 개는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럼 얘네다 1 대입해 봐. 얘는 뭐예요? A1 곱하기 A2가 0보다 작은 거죠. A1이 0보다 커. 그러면 A2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다 2 대입하면 A2와 A3의 곱이 0보다 작아요. A2가 0보다 작대. 그러면 A3은 0보다 큰 겁니다. n에다 3 대입해 봐. A3과 A4의 곱이 0보다 작아. A3이 0보다 크니까 A4는 0보다 작은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우선 하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 홀수 번째 항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고 짝수 번째 항들은 다 0보다 작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아낸 거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AN의 절대값이 4n-1인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AN이 만약에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AN은 뭐가 돼서 나와? 4n-1이 됩니다. 그런데 N이 만약에 짝수야. 그러면 AN의 절대값은 뭐가 붙어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왜?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N이 4n-1이 될 거고 따라서 AN은 마이너스의 4n-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도 한번 써보면 뭐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지. 이게 뭐예요? 얘는 공차가 4이고 첫째 항이 3인 등차수열이고 얘는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인 상황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선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공차가 4니 진짜?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봐봐. 여기다 1을 대입합니다. 홀수니까. 1 대입하면 얼마냐면 A1은 3이에요. 여기다 얼마 대입해야 돼? 1이 아니라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2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냐면 2, 4, 8-1이야. 7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입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가 A3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맞아요? 2, 4. 요게 왜 더하기 얼마예요? 1이었죠? 그죠? 자, 확인했다. 그죠? 자, 이제 A3입니다.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야. 12-1을 하면 11이 되는 거고, A4는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얼마가 됩니까? 16-1, 15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였던 거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더 써볼까? A5는 5 대입하면 20-1이라 19가 되고, A6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홀수 번째 항들만 딱 바라보면 얘네들은 얼마가 공차냐면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이었어. 얘네들은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바람에 공차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8이 된 거야. 지금 원래 수열이 공차가 4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였잖아. 근데 몇 개씩 띄어서 꺼냈어. 한 개씩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꺼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차가 몇 배로 늘어난 거야? 두 배씩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1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

이거를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예쁘게 잘 푸는 겁니다. 얘네들은 얘네들 나름대로 등차수열, 얘네들 나름대로 등차수열이죠. 그럼 A의 15번째 항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다 15를 대입하면 15 곱하기 4, 60-1이라 59야. 그리고 여기는 14번째 항까지가 나타나야 되겠지? 자, 14번째 항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56 더하기 1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55가 되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2분의 등차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가 중요해. 1, 3, 5, 7, 9, 11, 13, 15. 정확하게 세세요. 그러면 8개입니다. 첫 항이 3이고 끝 항이 59였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몽땅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마이너스를 붙이고 2분의 2, 4, 6, 8, 10, 12, 14. 항의 개수 7개입니다. 첫 항을 그러면 7, 끝 항을 55.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이랑 59랑 더하면 6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31입니다. 자,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도 62네. 약분하면 31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할 때 선생님이 항상 공통 부분 묶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31이랑 31이랑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8 빼기 7이고 31이 되어서 정답이 3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풀었어요, 사실.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네들마다 규칙성이 생기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게요? 마이너스 4예요. 두개 더하면. 얘네 둘 더하면 얼마게요? 마이너스 4게요. 얘네 둘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디까지 생겨지게 되냐면, 여기에 A에 13이 있고 A에 14가 있어서 A 13 뭔지 몰라도 돼.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A에 15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서 A 15는 아까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놨지만 여기다 15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아? 59가 된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모두 몇 쌍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자, 1부터 14까지잖아. 그러니까 모두 7쌍이 있는 거야. 그래서 7개의 마이너스 4가 있었고 거기에 59를 더해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8이고 그리고 59를 더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온 거야? 31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좀잘 예쁘게 써놓으면 구조 파악이 충분히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계산하다가 실수하고 저도 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0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절대값이 나왔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인 걸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절대값과 등차수열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0번 문항,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3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항입니다. 31번 문항 역시도 여러분이 보면, 이 참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의 교점의 x좌표보다 m보다 크고 m 플러스 1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an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어떤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있어. 그런데 걔가 m보다 크고 m 플러스 1보다 작도록 하는 여기까지가 1번인 거야. 교점의 x좌표가 m보다 크고 m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리는 k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뭐를 찾아내야 돼? an을 찾아내야 되고 그때 an에 대한 시그마의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해서 1번 y는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의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데 뭐 물론 여러분 이거 이참수의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능적인 마인드에서는요. 상수항이 사회적 없다라고 하고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거든. 실제로 x에 x 플러스 3이라는 건 x축과 0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아래로 굴러가는 이참수야. 걔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라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리자는 거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였던 거야. x축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왔어.

X좌표가 이렇게 생긴 거야. X좌표가 있어요. 뭐보다 크대? M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대. 그러면 N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될 거고 N 플러스 1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K야. 얘는 뭐지? 2차 함수에 X 대신에 N을 대입했으니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보다는 K가 커야 돼. 보다 크고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자,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야?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 K랑 비교해서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의 범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보면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보다는 K가 커야 되고요. K는 얘 전개해보자. 얘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더하기 3N 플러스 3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를 찾아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했는데 N이 자연수란 말이야. 1보다 크거나 같아. 3보다 크거나 같아. 4보다 크거나 같죠? 빼기 자연수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다 양수죠. 자연수야. 자연수의 개수야. 둘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에코.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2에다가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을 빼고 빼기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n제곱 빼기 n제곱 사라져. 5n 빼기 3n은 2n입니다. 2n 빼기 빼기 5 빼기 1 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an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냐면 2n 플러스 4 잠깐만 2 빼기 빼기 4 빼기 1이니까 2n 플러스 3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을 찾아냈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n이 1부터 10까지 an의 값에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n은 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3인데, 자, 이것도 마지막 잔소리. 여러분이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네? 물론 그렇게 해결해도 되지만, 얘는 n에 관한 몇 차? 1차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 2가 될 거고요.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10이 될 거고요. 1 대입하면 5고요. 10 대입하면 23. 따라서 얘가 28이 되면서 얘네들 약분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140이 된다. 요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그마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n에 관한 1차일 때는 등차수열의 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자연수보다 크고 자연수보다 작을 때의 k의 개수는 둘다 등호 들어가지 않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1을 한번더 빼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였습니다. 교점의 x좌표가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너무나도 중요하고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 수능장에서도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으니 31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31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은요. 자, 얘는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근데 사인 함수인데 뭐예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3분의 2x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an이라 할때 시그마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누가 변신하는지를 보면 여기 있는 이 n이 여기 있는 이 n이 되는 거야. 그죠? n의 값에 따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 그랬을 때 우리는 an의 값을 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예요? 사인 함수입니다.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볼 때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기준으로 다른 i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y는 사인의 파이 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 뭐부터 그리자? y는 사인의 파이

CX의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주기가 필요한데 이 파이를 얼마로 파이로 나눠줘서 주기가 2인 상환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를 반으로만 나눈 주기의 반인 1부터 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인데 주기가 2니까 2의 반은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뭐야? 절대값이 됐어요. 그러면 X축 아랫부분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주기가 1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Y는 3n분의 2X라는 아이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이렇게 오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줘야 될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할 건데, 자, 잘 봐. 우리는 1, 4분면에서만 나타나는 일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뭐 2분의 1이 있었어.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2분의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봐봐. y는 3n분의 2x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저는요. n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하라고 하냐면 1부터 대입하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만약에 1이면 y는 3분의 2x가 됩니다. 근데 최소값이 0인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얘가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최대값이 얼마? 1이잖아.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됩니다. n이 1이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2분의 3일 때 1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A1은 얼마가 된 거죠? 4가 된 겁니다. 그러면 N이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럼 Y는 얼마가 됩니까? N에다 2 대입하면 3분의 1X야. 얘가 얼마 되고 싶어? 1 되고 싶어. 그럼 X가 얼마일 때? 3일 때 함수값이 1인 거야. 자, 여기가 2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지고 여기가 3이죠. 근데 3일 때 얼마가 된 거야? 1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n이 2일 때는 3일 때 1을 지나네요. 그러니까 1을 이미 뚫고 가버렸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돼. 그래서 A2가 얼마가 되었어? 6이 되었어. 자, 그러면 n이 만약에 3이라고 해봐. n이 3이면 y는 9분의 2x가 됩니다. 얘가 나는 1이 되고 싶어. 그러면 x는 얼마일 때야? 2분의 9일 때야. 그러면 여러분 봐요. 얘가 2분의 6이죠. 2분의 7, 2분의 8, 4가 됐고 2분의 9, 2분의 10, 5가 된 거야. 자, 2분의 9일 때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서 2분의 9일 때 또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또다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오는 거야. 여기가 1이에요. 1딱.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A3이 얼마가 되었다? 10이 되었다. 규칙성이 발견될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면. 그러면 n이 4야. n이 4면 n이 4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y는 잘 봐. n에다가 4 대입하는 거야. 4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6분의 1 x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싶어. x가 얼마일 때야? 6일 때야. 한번더 이렇게 되면서 얘가 6이라서 어떻게 그려져? 쭉 가는 거야. 쭉 가서 여기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야. 만나는 게 아니야. 여기를 딱 지나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A의 4는 얼마가 되었어? 1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봐서 느꼈지만 홀수 번째 항들은요. 어디에서 딱? 최대값에서 딱 만나요. 맞죠? 그런데 짝수 번째 항들은요. 어디에서 지금 보니까 그 최대값이 되기 직전에서 두 개의 점에서 더 만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홀수 번째 항들은 4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개씩 늘어나? 6개씩 늘어나고

싹스번째 항은 6에서 시작해서 6개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파악해야 되냐면 짝수와 홀수일 때의 모습이 다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쓸 거야. A1이 4야. A2가 6이야. A3은 10이네. A4는 12가 되네. 또 그려봐. 그죠? 또 그려보면 A5는 얼마가 될 거야? 16이 될 거고, A6은 18이 될 거야.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지금아, K는 1부터 20까지 A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홀수들이랑 짝수들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선생님 다시 아래에다 좀 써줄게요. K는 1부터 20까지 AK가 되는데, 여기는 A에 얼마까지가 있어? 19까지가 있을 거고, 여기는 A에 얼마까지가 있을 거야? 20까지가 있을 거야. 굳이 다 찾을 필요 없겠지. 홀수번째 항들도 등차수열의 합이야.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20개인데 반씩이잖아. 10개인 거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10개니까 10 마이너스 1 하면 9 곱하기 공차.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2분의 얘도 10개야. 첫째 항이 6이니까 2 곱하기 6 플러스 9 곱하기 얘도 6.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약분돼서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5가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는 봐봐. 얘네들이 다 이제 더해지면 돼. 그러면 8 플러스 54에다가 여기는 얼마입니까? 12 플러스 54.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얘네들이 우선은 20이고, 얘네들이 얼마예요? 108이죠. 그래서 128에 5를 곱하면 58, 40, 52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6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64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해서 문제 해결하면 충분히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고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이. 자, 얘는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에요. 얘는 더하면 얼마예요? 22예요.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34가 되거든. 그래서 짝수와 홀수를 다 더해서 생각해봐도 얘가 공차가 얼마인? 12인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12인 등차수열이 모두 몇 개가 더해져 있는? 10개가 더해져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셔도 돼요. 같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교점의 개수로 규칙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열에서 함께 활용되는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32번 문제로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32번 문제였고요. 사인 함수 그래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절대값 알아야 되고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최댓값과 최소값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것도 삼각함수와 연관성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과 B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bn이 얼마로 같대? n으로 같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고, 그랬을 때 문제 자체에서 1항부터 28번째 항까지 AK의 사인의 2분의 K파이에다가 BK의 코사인의 2분의 K파이의 값을 계산하래. 이미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가 뭐냐, 이거야. 그죠? 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사인에다가 K 대신에 1을 대입해봐. 그러면 2분의 파입니다. 얘 얼마죠? 1입니다. 자, 여기는 1 대입하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0입니다. 자, 2 대입하면 사인의 얼마가 돼? 파이죠. 얘 0입니다. 2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또3 대입하면 사인의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의 2분의 3파이는 또다시 0이 되죠. 사인의 2분의 4파이, 즉 2파이는 0이 될 거고 코사인의 2파이는 얼마가 됩니까? 다시 1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무한 반복 루트죠. 그죠? 그래서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0,1 이렇게 몇 개씩 규칙성이 나타나는 거야? 4개씩 규칙성이 나타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4개씩으로 묶어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1항부터 28번째 항까지인데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K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1이고 1 대입하면 더하기 뭐예요? 0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4개씩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1 대입하면 그냥 A1이었어. 자, 그 다음에 2 대입해 볼게요. 자, 2를 대입하면 얘가 A2인데 여기가 0된 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인데 B2. 마이너스 B2가 되네. 그 다음, 3 대입하면 A3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3이 될 거고. 그리고 3 대입하면 얘는 0이었어.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얘가 얘랑 곱해지면 0이죠. 4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B4가 됐을 거야.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4까지 대입을 해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개씩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으니까 5를 대입할게요. 얘는 A5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A5야. 얘는 A5 곱하기 0이니까 사라지죠? 6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B6이 되는 거야. 7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7이고 0이 됐고, 8 대입하면 여기는 0이고 얘는 B8.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더하기 빼기 더하기야. 그런데 앞에 두 개는 A, 뒤에 두 개는 B였어.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 8이니까 A 얼마가 될 거야? 9 빼기 B 10. 아이고, 어렵다. 빼기 A 11 더하기 B 12.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서 다행히 얼마에서 끝났냐면 28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쭉 그대로 나타나서 B의 얼마에서 끝나? 28에서 끝날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모두 몇 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아? 7개의 세트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들을 보면은 A끼리 몇칸 차이나? 두 칸. B끼리 두칸 차이나서 걔네들의 뭔가 차가 얼마래요? N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봐봐. 여기에서 요렇게 하나 볼수 있고, 요렇게 하나 볼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AN 플러스 2에서 AN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3 마이너스 A1일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B4 마이너스 B2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뭐를 대입해야 되냐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는 얼마 대입해야 돼? 2를 대입해야 되니 플러스 2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어. 자, 여기는요. 요렇게 계산을 할 건데 아까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7 마이너스 A5가 돼서 얼마 대입하는 거야? 5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누구를 대입하는 거예요? B8 빼기 B6은 6과 같다고.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쭉쭉쭉 계산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가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등차수열, 이거 등차수열. No, no. 얘도 1, 얘도 1, 얘도 1. 이게 모두 몇 세트? 7세트.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내가 아는 거 활용했을 때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라는 이런 아이가 2분의 K의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연수를 넣으면 몇 개씩 사이클이 생겨요? 4개씩 사이클이 생겨요. 이런 모습들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는데도 충분히 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33번 문항이었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 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의 제곱에 1 마이너스 6배, 6의 an 제곱은 1이래. 이것을 만족한대. n에다 1부터 대입해봐도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우선은 이제 다음 목표로 가보자.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3배의 ak가 an보다 작아져야 된대. 무조건 뭐를 구해야 될것 같아? an을 구해서 얘는 뭐를 대입한 거야? n에다가

K 대입한 거고, 얘는 뭐 대입한 거야? N에다가 M 대입한 거야. 나는 AN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AN이 목표야. 막 하이에나처럼 보는 거야. 여기 AN이 있는 거야. 나 AN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AN을 구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겼으면 여러분 이거 방정식 구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N이 자연수니까 얘는 0이 될수 없죠? 그러면 1-6의 AN 제곱은 N 플러스 1의 몽당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나는 6의 AN 제곱은 1-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음을 알수 있고, 자, 어쨌든 나는 an을 구해야 되니, 얘를 좀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통분을 할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전개를 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래서 분자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쓸수 있어? n 플러스 1 더하기 1에다가 n 플러스 1 빼기 1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서 얘네들이 사라져요. 얘는 n에다가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n 플러스 2를 곱한 값으로 쓸수 있어. 즉, 이 값은 뭐가 된다?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n의 n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6의 an 제곱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AN은 뭐라고 쓸수 있어? 로그의 6에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에 N의 N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라 그랬냐면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3AK가 AM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뭐의 M의 최솟값이야. 뭐 구하는 게 나의 목표냐면 m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를 구해야 돼?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m 대입하면 끝났는데 요 부분이 이제 문제잖아. 그리고 3은 어차피 실수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1부터 m까지 ak를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ak는 여기에다가 n 대신에 k고 1부터 m까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로그의 6에. 2의 제곱이죠? 그리고 1 곱하기 3이야. 자, 몇 개만 쓰다가 우리 이제 태세 전환할 겁니다. 6에다가 2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3의 제곱이죠? 2 곱하기 4야. 언제까지 로그를 데리고 다닐래? 밑이 어차피 같으니까 진수들끼리의 뭐로 나타낸다? 곱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3의 제곱이고 2 곱하기 4야. 그 다음은 3 대입하면 4의 제곱이죠? 3 곱하기 5입니다. 둘씩 띄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5의 제곱이죠? 4 곱하기 6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그래서 사라졌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얘랑 얘랑도 약분돼. 얘랑 얘랑도 약분돼. 그래서, 아, 뭔가 규칙성이 발견이 되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m만 대입하지 말고 m-1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띵띵띵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m-1 더하기 1이니까 m제곱이에요. m-1에다가 m-1 더하기 2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엔 뭐가 됩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이야. m에 m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어서 하나하나 다시 봐. 얘랑 얘랑. 순서대로 하세요. 막 신난다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그러면 여기까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로그의 6이고 분모에 얼마가 남아 있어요? 우선 2가 하나 남아 있고 저 끝에 n 플러스 1이 하나 남아 있는 모습이고 분자는 얼마만 남아 있냐면 n 플러스 2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좀할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몇배 아래? 3배 아래. 여기다 3배 아래. 여기다 3배 하면 진수에 몇 제곱 해버리면 돼? 3제곱. 그래서 1 플러스, 1도 로그 6으로 고쳐야 되겠네? 1이잖아. 2 전체가 로그니까 로그의 6이라고 쓸게요. 6의 6. 로그의 6에 여기에 2배에 m 플러스 1이 있고 m 플러스 2가

있었는데 여기 앞에 3이 있어야 되잖아. 세 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am이 뭐가 되는 거야? 로그에 m 6에 얼마가 되는 거죠? m 플러스 1의 제곱에 m에 m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제 끝났어. 로그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찾기, m의 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로그 6, 로그 6이잖아? 그럼 진수들끼리 곱해버리면 6이고, 자, 2의 세제곱 8이라고 쓸게요.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m 플러스 2의 세제곱입니다. 맞아요? 자, 합인데 진수들의 곱으로 고친 다음에 밑이 6이니까 진수만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왜? 6은 1보다 크니까. 그래서 m 플러스 1의 제곱에 m에 m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그래도 여기는 3, 여기는 4가 될 거고 m 플러스 2가 하나씩은 사라지고요. m 플러스 1이 두 개가 사라지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3배에 m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4랑 m 플러스 1 곱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4m에 m 플러스 1이야. 왜? 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은 거야. 그래서 m에 관한 몇차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3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12가 4m 제곱 플러스 4m보다 작은 거야. 한쪽으로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너무 슬펐어. 저 여기까지 했는데 저 진짜 울 뻔했어요. 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해야 돼. 뭐가? m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다시 한번 써보자.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0 만드는 m을 찾아야 돼. 뭐 답이 있으니까 최소값을 물어봤겠지? 그래서 자, 0 만드는 m을 먼저 찾기 위해서 근의 공식 사용할게요. 짝수 공식입니다. 4 풀마 루트에 4, 4,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2 하면 4 풀마 루트 얼마? 28입니다. 자연수 m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실제로는 m이 4 마이너스 루트 28보다 작거나 m은 4 플러스 루트 28보다 큰데 여러분이 루트 28이라는 건 루트 25, 즉 5보다 크고 루트 36, 즉 6보다 작아.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죠. 거기다 4를 더하면 얘는 자연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는 그러면 루트 28이 5보다 크니까 거기다 4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m은 9보다 큰 거야. 9보다 큰 자연수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10.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34번 문제는 처음부터 계산 자체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철저하게 좀 해서 AN, 목표를 찾고 걔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아이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땠습니까? 2차 방정식인데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 근의 공식. 2차 부등식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근의 공식 이용해서 자연수의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였어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 3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딱한강 남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남은 문항들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남은 문제들도 미리 좀잘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한결과 동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규고요. 자, 49강입니다. 아,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면 이 길고 긴 고난도 강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남아있는 문제 몇 문항 안 남았습니다. 앞에 풀었던 것들 뭐 복습할 때에는 몇 번이었죠? 우리 47번, 48번 정도만 좀 잘 복습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오늘 하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뭐 모비율에 대한 것들도 거의 계산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고요. 뭐 특별하게 막 기억해야 될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주목해야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계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 출제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렸더라도 풀 수 있기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고요. 요즘 굉장히 그 핫하거든요. 거대한 미지의 공간 바다를 개척하고 효율적인 운송로를 만드는 설계자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왜 선박 배를 만드는 거죠? 이 선박을 만들 때 얘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뭐 아 얘가 철강을 이렇게 썼으니까 몇 년 정도는 버틸 거야 라고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실제 이제 바다에서 물이 계속 닿다 보면 빨리 닳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통계적인 수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설계할 때 그냥 얘가 어느 정도로 안전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 딱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 같은 것들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완할 것들을 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비슷하겠죠. 우리가 배는 좀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우니까 좀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처럼 어떤 시기가 되면 꾸준하게 뭔가 소모품들을 바꿔주고 전기 검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수학적으로 통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얼마나 불확실해요. 그죠? 파도가 막 어떤 식으로 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파도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이 파도의 높낮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그때 계산을 통해 이 항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이 학과로 진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학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미래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51번부터 준비를 해봤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9인 표본이 다음과 같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본이 얼마짜리인 걸 뽑아서 그 집단에 대한 계산들은 편하게 하거든요. 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표본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는 막 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긴 했어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꺼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가장 쉽게는 표본 평균을 꺼낼 수 있겠다. 일단 이 표본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모집단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네모로 표현한 게 모집단이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일부 표본을 이렇게 뽑잖아. 그죠? 그럼 이 표본이 몇 개짜리인 거예요, 지금? 9개짜리인 거야. 근데 그 9개의 구성이 얘들로 이루어진다고요. 4, 9, 6, 8 해서 11 이런 식으로. 8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의 평균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되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일단 이 표본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합니다. 자, 2B 빼기 A의 값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B 빼기 A를 구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쉬울 것 같으니 계산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한 것밖에 차이가 없더라. 그죠? 그럼 2B 빼기 A라고 하는 거에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일단 얘는 b 더하기 b 빼기 a입니다. b 따로 구하고 a 따로 구한 다음에 두배 해주고 빼기 a를 해준다라기보다는 일단 각각에 대한 구성을 좀 따로따로 해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b는 이런 구조가 돼요. x 바, 여기 있는 x 바가 이제 실제 값은 스몰 x 바로 보통 표현하죠. x 바가 올 거고 거기에 그냥 일반화를 해서 써볼게요. k의 루트 n분의 여기 있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예. 그렇지. 얘는 b 빼기 a이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러니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k에다가 몇배 해주면 돼요? 두배 해주면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두 개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 x 바에 3 곱하기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 내가 필요한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자, x바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거 싹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 9로 나눠주면 돼요. 자,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해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거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18이니까 28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더해서 18에 더하기 15에 11이니까 26.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56에 26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82가 되나요? 아, 여기 있는 게 16이니까 다시 10에다가 18에다가 했고요. 그 다음 여기 18이고, 여기 15 했고, 그 다음에 여기 11이니까 21. 그쵸? 26.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6에다가 얼마? 다시 46에 26이니까 72가 됩니다. 뭐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더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여기는 8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그냥 더한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요? 9로 나눠요. 이렇게. 아, 얘가 뭐구나? x 바구나.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나머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문제의 정보가 있잖아. 목표준 편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은 2예요. 아, 2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루트 n인데 n이 9야. 3이야. 그리고 k는 얼마? 99%였기 때문에 2.58이 되겠죠? 또, 여기 몇 개예요? 3개야. 그럼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결국은 2.58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16이고요. 5이 11이고 2는 4, 5가 될 거니까 5.16이 될 겁니다. 됐어요? 거기에 얼마를 더하면 되겠다? 8을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13.16이라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간단하죠? 보기보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2b 빼기 a라고 하는 걸막 b 따로 한 다음에 거기에 두배 해주고 막 a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써서 최대한 좀 가볍게 식을 그렇게 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넣으면 충분히 빠르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본을 직접 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표본 평균을 구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겁먹지 말고 아 그냥 내가 이 표본 평균 구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원래 성적 평균 구하듯이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1번이었고요. 52번으로 갑니다. 52번도 식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자 문제를 쭉 읽고요. 어쨌든 뭐 구조화하는 건좀 있다 해보고 A부터 B까지가 하나의 실내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모집 그 실내 구간을 했더니 얘가 C부터 D까지더라. 근데 D-C분의 B-A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구해가지고 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D-C라고 하는 건 절대 뭐는 아니죠. 0은 아니야. 그지? 실내 구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 2 곱하기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k 절대 뭐 아니야. 0 아니고요. 시그마도 절대 0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형태에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0이 아니다. 그럼 왜 이게 필요할까? 그렇지.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넘기려고. 그지? 요걸 똑같은 걸 곱해서 처리하려고. 그리고 또 D-C는 뭐가 아니에요? 음수가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그냥 넘겨도 됩니다. B-A 그리고 D-C.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라.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모집단을 주고요. 거기에서 표본을 다르게 뽑아서 신뢰 구간을 다르게 추출한 다음에 그 둘의 어떤 관계. 그냥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맞춰가면 되는 거야. 출제자가 어떻게 변형할지는 모르겠지만 구해야 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작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도 괜찮아. 왜? 어차피 약분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상관없다. 그래서 두 개를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편하게 B-A에 대한 걸 제가 구조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 불타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96이래요. 첫 번째 건 196이 표본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몇 퍼센트? 95%. 요거에 대한 게 A부터 B까지입니다. 두 번째, 크기가 N으로 추출을 했대요. 그리고 얘는 신뢰도가 얼마짜리야? 99%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C부터 D까지야. 얘는 같은 집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5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슨 표준 편차예요? 모표준 편차가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값은 얼마더라? 5가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B-A부터 공식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그다음에 얘는 95%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 내신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요 밑에 있는 거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2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문제에 따라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암기하고 있잖아. 1.96과 2.58이라는 걸 외우고 있기는 한데 문제 조건에 있는 이 마지막 줄을 꼭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 알았지? 어차피 얘도 근사값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르게 정리해 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건 1.96으로 하자. 루트 n이 얼마예요? 196이니까 14가 되겠다. 그 다음 얘는 5가 되겠구나. 했어요? 자, D-C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D-C. 얘는 2 곱하기 99%니까 2.58이 될 거고요. 곱하기 루트 n. 몰라.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똑같아요. 표준 편차 얼마? 5가 되겠구나. 근데 부등의 방향이 다음과 같답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하셔야 돼요. 2, 2 약분하고요. 여기 있는 거 5도 약분해주면 편하겠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14하고 196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세트로 보이죠? 1.96이긴 한데 숫자의 배치가 1.96은 196과 동일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맞춰주면 돼요. 얼마로? 얘는 0.14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것까지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0.14에 2.58이고요. 그리고 루트 n분의 1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루트 n. 얘는 0.14분의 2.58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처리하고요. 7로 한번 해볼까요? 7로 2로 한번 해볼까? 2로 한번 해보면 7이고 여기 있는 거는 120 얼마? 9가 되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잘 봐요.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7분의 얘 얼마? 129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는 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129를 7로 나눠요. 먼저. 그래가지고 요걸로 나눈 다음에 요게 딱 떨어지진 않을 건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아, 나는 충분히 구했어. 그러니까 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해서 제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틀렸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식의 루트N짜리의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 단원에서. 그럼 이 루트N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얘를요, 분수의 형태가 있을 때 얘를 먼저 나눠주지 마세요. 절대. 있는 그대로 제곱해야 돼. 그래야 오차가 안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오차하고 완전 요거 실제 정답하고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있는 그대로 제곱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어요. n 7분의 129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하나? 얘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30으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하게 되면 13 곱하기 13은 우리 알고 있잖아. 169라는 거. 169에다가요, 00을 붙이고요. 그러면 요거 두개 곱한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요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30이 되겠죠? 그게 얘는 마이너스 260이고요. 그 다음 요거 처리하면 더하기 1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59니까 이렇게 259를 빼줍니다. 빼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 1일 거고, 요거 4가 될 거고요. 요거 6이 될 거고, 6이 될 거고, 1이 될 거야. 아, 16641. 1. 그리고 분모 얼마? 49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줘야 내가 진짜 n이 얼마 이하가 된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절대 7분의 129를 먼저 계산해놓고 내가 어림값으로 근사값으로 해놓은 다음에 제곱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 실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하시면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49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갈까? 3개가 들어갈 것 같죠? 처음에 27이고요. 그 다음에 4, 30이니까 147. 그래서 147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빼게 되면 9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하게 되면 1이 나올 거고, 여기는 4가 되겠다. 자, 194는 요게 몇개 들어갈까요? 4개는 안 되겠지. 그지? 3개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147 똑같겠다. 이렇게. 여기 3개에다가 3개를 넣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얼마? 7이 될 거고, 8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4, 7, 1이야. 아, 그러면 얘도 몇개 들어가요? 9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49 곱하기 9개. 81이고, 9, 4, 36이니까 44가 되겠다. 441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 9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여기 뒤에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약을 하면? n은 339. 얼마 얼마 33.9가 아니라 얼마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요거의 최댓값을 구하래요. 그러니 n은 얼마야? 339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별거 아닌데 요거였어.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이러한 느낌으로 많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쪽 단원이 그렇게 많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틀렸다. 그럼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안 그래도 계산이 복잡한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바로 소수점으로 해서 그 소수점 곱하는 것도 솔직히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이에요. 내가 129 곱하기 129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친구도 있겠고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친구도 있겠고 뭐 선택사항이긴 하나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운 건 사실 계산의 편의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산의 편의성을 어쨌든 내가 뒤에서 꼭 인수분해 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대수나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에서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써먹는 거라고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파트에서요. 어떤 숫자에 대한 큰 숫자를 일반적인 미지수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단원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수분해라고 보기도 애매해. 129가 보이면 130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느껴지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50 2번까지 해봤고요. 숫자가 조금 그렇긴 했으나 할 만했다.

그다음 53번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모비율에 대한 얘기로 또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모평균의 추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모비율의 추정 파트인데, 모비율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P-hat이라고 하는 거에 평균. 얘는 무조건 뭐가 되죠? P가 돼. 모비율이 돼. 그 다음, V의 P-hat은 어떻게 돼요? N분의 P 곱하기 1-P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표준 편차. P-hat의 표준 편차는 근호만 씌우면 되겠죠? 루트 n분의 p에 1-p가 되더라. 여기까지. 맞지?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이제 추정 파트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마이너스 1.96에서, 그 다음에 1.96에 대한 확률을 구해. 그럼 이게 얼마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0.95%의 확률이더라. 그럼 요 가운데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요 가운데 오는 건 Z입니다, Z. 근데 이 Z는 모비율과 표본비율 파트에서 내가 이제 요걸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P-hat 빼기 P. 그리고 분모는 N분의 P의 1-P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추정 파트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모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n의 값이 어떠면 충분히 크면 p-hat으로 p를 대체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도 돼? p-hat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맞지? 그러면 이게 추정에서만 통하냐? 아니라고요. 어차피 내가 Z를 만드는 과정은 똑같잖아. Z를 만드는 과정에는 원래 여기에 표본 비율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표본 비율에 표준 편차가 들어갔을 때, 요 안에 있는 공식이 모비율이 아니라 뭘로 써도 괜찮다고? 그렇지. 표본 비율로 써도 괜찮다고요. P-hat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면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잘 봐. 모비율이 P고요. 그 다음에 N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P-hat 빼기 P구나. 그럼 얘는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에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그렇지, Z가 되잖아. 표준화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표준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요. P-hat 빼기 P.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그냥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0.8664야.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 루트. n분의 p에 1-p가 필요하다고요. 왜? 뭘 만들려고? 요게 z 바가 될 거거든요.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포함시키는 거야. 요게 z 바가 되려고 나눠주는 거예요. 왼쪽에만 나눠주면 되나? 아니지. 오른쪽도 나눠줘야 되겠죠. 똑같은 식이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에 n분의 p에 1-p를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p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모비율 p에 대한 게 없어.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단 n은 어떻대요? 충분히 크대요. 그럼 뭐야? n이 충분히 크니까 여기에 원래 내가 p-hat이 들어 아니 p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뭘로 대체해도 되겠구나? p-hat으로 대체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눠주는 요 값을 루트 n분의 p-hat과 1-p-hat으로 표현하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걸 계산하기 전에 이 문제 큰 틀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0.8664보다 확률의 값이 크거나 같답니다. 근데 얘가 Z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야. 여기에 Z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그려집니다.

0이고요. 자, 요쪽과 요쪽에 어떤 경계값이 있는데 그 경계값은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0.8664라고 하는 게 둘로 나눠 줘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한쪽은 얼마예요? 0.4332가 될 거야.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경계값은 나와 있잖아. 얼마예요? 1.5예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내부가 확률이 얼마냐면 0.8664인데 실제 왼쪽에 있는 거는요, 그거보다 어떻대요? 크거나 같대. 그럼 내가 요 전체, 요 값을 경계, 내가 뭐라고 할까? 경계 L이라고 한번 해볼까? 얘를 경계 L 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L 값은 여기에 있는 1.5보다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 생각을 해봐. 1.5부터 마이너스 1.5까지가 0.8664야. 딱 끝이야, 그게. 근데 얘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확률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건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도형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L은 요런 구조가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왼쪽에 마이너스 L이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와 얘에 대한 걸로 식을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1.5라고 하는 것보다 L이라고 하는 게더 어디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L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돼. 어떻게 돼요? 저기 있는 이 네모 값을 제가 위에 있는 걸 대체했잖아요. 0.05에다가 루트 p 햇 1-p 햇. 자, 요게 네모였어. 요게 네모. 제가 그냥 식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 다음 밑에 뭘로 나눠줬죠? 루트 n분의 p 햇 1-p햇으로 나누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와 얘가 사라집니다. 근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얘 요약을 한번 해볼까? 0.05에다가. 얘는 루트 n분의 1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호가 분리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n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뭐야? l이야. 따라서 얘의 식은요. 1.5라고 하는 것보다 0.05 곱하기 루트 n 보다 작거나 같구나. 1.5라고 하는 게. 이게 끝입니다. 자, 요거 나눠줄게요. 0.05분의 1.5가 될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처리해주면, 얼마? 30입니다. 됐죠? 그럼 30이라고 하는 것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대요. 얘뭐 해야 돼? 당연히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00 n.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래요, 지금? 자연수 n의 최솟값. 따라서 뭐더라? 900이더라. 뭐 n 값은 900보다 크거나 같지만 그중에 최솟값만 따진다면 900이 답이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n의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n의 최솟값. 그렇게 해서 900이다.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 n은 9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요.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900 이렇게만 써주셔도 정답으로 인정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일단 우리가 이 문제가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 원래 공식에는 내가 z에 대한 걸로 하려면 밑에 루트 n분의 p와 1-p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걔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추정해서 배웠던 아이디어에 의하면 p 대신에 뭘 쓰면 된다? p에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한 걸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n은 충분히 크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밑에다가 써놓지 않아요, 잘. 원래 위에다가 n은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밑에다가 뭔가를 강조를 했잖아. 그 말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아,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그냥 조금 변형해 놓은 건데, 요 안에서 이 개념적인 디테일이 떨어진 친구들은 어려웠을 거고요. 요거에 대한 게 아이디어가 충분히 다 활용이 되는 친구는 아주 아주 쉽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죠? 네. 54번으로 가볼까요? 54번.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20%가 치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확히 해시되겠죠. 개념적으로. 맞아? 자, 그럼 N명 중에 치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피해시라고 하자. 이렇게 했더라. 자, 피해에서의 표준 편차가 2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피해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배웠고요. 요거는 모비율로 이렇게 쓰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건 루트에 n분의 p의 1-p, 그리고 전체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되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표준 편차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얘가 얼마래? 25분의 1이랍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루트. n 몰라요? p 알아요. 5분의 1이야. 그 다음 나머지 5분의 4가 될 겁니다. 1-p니까.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같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n만 이렇게 옮겨주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요거 풀때 5하고 5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아, 5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 1 곱하기 4 하면 2의 제곱이잖아. 2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 곱하기 요거 넘어갔을 거니까 25가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얘는 10일 거니까 n은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다가 0 하나 더 붙이면 되겠다. 100이더라. n을 구하기 위해 지금 이 작업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피엣과 모비율의 차가 이렇게 나와요. 피엣과 모비율의 차라는 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네모칸 딱 치고요. 얘를 수식으로 쓰면 피엣 빼기 피잖아. 그럼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피엣 빼기 피를 활용하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표준화. 그러니까 표준화 공식을 써서 내가 식을 구조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 얘는 피에 그냥 있는 그대로 쓸 거예요. 피햇 빼기 피 차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얘가 얼마 이하가 된대? n분의 1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여라. 근데 n도 구했죠. 어차피 n은 구했으니까 나중에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될것 같고. 우리는 이걸 표준화 과정을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뭘로 나눠줘요? 원래 루트 n분의 p에다가 1-p잖아. 그죠? 근데 요값 자체가 뭐야? 표준 편차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걸 식을 복잡하게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요. 이렇게 처리하자. 요거 왼쪽도 나눠주고 요것도 나눠줘야 돼.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지. 나와 있잖아. 25분의 1.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값 z라고 했고 얘는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나눈다고? 25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표준 편차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 있으니 얘를 굳이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약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예요? p의 절대값 z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러면 결국 얘는 우리가 원래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게 되면 소수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2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하여 0이고요. 여기가 얼마? 0.25. 마이너스 0.25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다. 얼마예요? 0.0987? 0987. 요게 하나가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4가 될 거고요. 요렇게 하니까 17이 되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하면 19가 되겠다. 그럼 얼마? 0.1974. 얘가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냥 문장만 잘 이해하시면 식으로 쓰기가 수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율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왜 그러냐?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모평균의 추정과 같이 모비율의 추정도 그냥 하나의 똑같은 카테고리로 묶으시면 돼요. 내가 얘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화를 해주고 이 표준화에 대한 걸로 확률을 구해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공식, 표준화하는 공식

음식에 대한 구조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팍팍 써내려 가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54번까지 했고 55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좀두 가지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의 풀이로 설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풀이도 하고 뭐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풀이를 또 하면 되니까.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일단 A가 되는 것을 따져보자. 4의 배수니까 4. 그 다음 8. 그 다음 얼마? 12. 근데 주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해봤자 12까지밖에 안 돼. 16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되겠구나, 일단.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300회를 반복한답니다. 아, 그럼 얘는 뭐야? 이항분포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풀이가 두 가지의 형태로 좀 나눠지긴 합니다. 300회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일어난 시행의 비율이 0.23 이상 0.26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비율에 대한 걸로 우리가, 그러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걸로 표준화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거대로 쭉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차원으로 내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그두 개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좀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4, 8, 12가 되는 걸 찾아볼게요. 첫 번째, 4가 되는 건 1, 3이 있겠고요. 합이야, 합. 그 다음 두 번째, 2, 2가 있겠고요. 3, 1이 있겠다. 그 다음 8이 되는 거 2, 6이 있겠고요. 3, 5가 있겠고요. 4, 4가 있겠고. 5, 3이 있겠다. 그 다음 또 6, 2가 있겠다. 아, 마지막. 12가 되는 건딱 하나야. 6, 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홉 개가 몇 개? 주사위 두 개를 던지잖아.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6분의 9가 됩니다. 그럼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항분포에 대한 형태로 쓰잖아요. 그럼 b에다가 300에 내가 하고 있는 확률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비율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좀 보류해 두고 여기서 해석을 하게 되면 배수인 사건, 요 사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했을 때그 A가 나오는 비율, 확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비율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P가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써놓고 우리가 원하는 걸 수식으로 써볼게요. 내가 300회를 시행했다는 건 진짜 전체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표본 비율이 되는 거야. 300분의 X가 되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원래 우리가 n분의 x라고 표현하고 얘가 뭐야? p 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그냥 우리가 구조화를 하게 되면 0.23 이상 뭐가? p 해시. 그리고 오른쪽은 얼마? 0.26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야, 우리 보면. 이 p 해에 대한 걸 뭘로 바꿔요? 표준화 해줘야지. p 해 빼기 p 얘는 뭐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되겠다.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0.23에서 뭘 빼야 돼? 표본 비율에서 모비율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0.23에서 얘는 소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소수로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좋겠죠. 0.25야. 그래서 얘는 0.25를 빼줘요. 그런 다음 요거 그대로 이따가 대입할 겁니다. n분의 p에 1-p. 됐어? 자, 오른쪽도 0.26에서 뭘 빼요? 0.25를 빼는 거야. 그리고 루트 n분의 p에 1-p가 되겠다. 이렇게. 이것만 옆에다가 쓸게요. p는 4분의 1. 요 p가 뭐라고요? 모비율이라고. 자, 그럼 요 가운데 거 뭐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얘는 Z라고.

맞습니까? 아, 그래서 결국 얘와 얘만 처리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300분의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래도 되지? p 얼마야? 4분의 1이고요. p 늘 1에서 뺀 거. 4분의 3. 자, 3과 3을 약분하면 여기 10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이제 16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40분의 얼마다? 1이다. 아니면 각각 해도 되고, 100이라는 게 바깥으로 나가면 10이고, 4의 제곱은 바깥으로 나가면 4가 되잖아. 그러니까 번분수 계산해서 40분의 1이구나라고 처리해도 되고요. 그럼 어쨌든 요 값이 얼마래? 40분의 1이랍니다. 얘도 얼마요? 40분의 1이랍니다. 할수 있겠죠? 따라서 얘 위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02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그냥 번분수 계산하면 40. 자, z. 그다음 얘는 0.01이야. 곱하기 번분수 계산하면 40.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됐죠? 계산해요. 여기 있는 거. 40을 곱합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0.8이 될 거고요. 얘는 40 곱하니까 0.4가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8부터 0.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잘안 그려도 당연히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8 0이고요. 여기 얼마? 0.4가 될 거야. 괜찮니? 따라서 마이너스 0.8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예요? 0.2881이고 그다음 여기 0.4에 해당하는 부분은 0.1554가 될 겁니다. 그죠? 두개더 해주면 돼요. 여기에 0.1554를 더하자. 여기 계산하면 5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3이 될 거고요. 넘어가니까 4가 될 거고,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4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0.4435. 이렇게 되겠구나.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푼 거라고요? 첫 번째 풀인데, 그냥 비율에 대한 걸로 쭉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비율에 대한 범위를 문제에서 주고요.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걸로 출제를 딱 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공식화를 해서 내가 접근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풀이 말고 또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두 번째 풀이는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자, 식만 조금 다르게 쓰는 건데요. 의미는 뭐 똑같아. 자, 저기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볼게요. 우리가 원래 있던 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0.23에 오른쪽에 있는 게 p-hat이었고요. 그 다음 얘는 0.26이었어.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내가 조금 분리해서 쓰는 거야. p에 0.23이기는 한데, 얘를 어떻게 했어? 정의대로 n분의 x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n이 몇 번이었어요, 저기? 300번이었어. 그러니까 300분의 x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0.26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럼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겠다는 거야, 지금? 확률 변수? x에 초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x에 대한 분포는 뭔데요? 이 x가 뭐야? 내가 300번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 그냥 주사위라고 한번 해보자. 주사위 그냥 하나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하면, 300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게 이항 분포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300번을 시행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 눈의 수의 합이 4가 나오는, 그치? 그 횟수를 X라고 할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X에 대한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되면서 몇번 시행 중에? 300 시행 중에 내가 한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확률이 아까 얼마였어? 얼마였죠? 4분의 1이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 다 구한 거야. 이게 만약에 모비율 파트에 안 나오고요. 앞에 파트에 나왔다면 그냥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비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비율

비율에 대한 문제풀이도 따로 배웠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비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모비율로 쭉 전개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했을 때좀더 복잡하게 처리가 된다. 그럼 지금과 같은 풀이로 하셔도 된다고요. 자, 300을 곱해요. 그럼 100부터 곱해. 그럼 23이 되겠지? P에 100 곱해서 23 만들고 거기에 3 곱해요. 그럼 얼마야? 69가 되겠다. X가 되고요. 100 곱하면 26이겠네. 그죠? 26에다가 3을 곱해요. 그러니까 78이야. 이렇게. 자, 이항분포는 뭘로 갈수 있다? 정규분포로 갈수 있다. 평균 얼마? 4분의 300. 그죠? 그 다음, 얘 4분의 300도 그냥 약분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얼마? 75예요.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얘는 4분의 300에다가요. 그냥 75라고 하자. 한 번에. 75에 곱하기 분산만 쓸 겁니다.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75라고 하는 건25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3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2분의 25 대신에 5라고 쓰고, 여기 3이라고 쓰고, 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요거 전개하면 4가 될 거고, 요거 25가 될 거고, 3의 제곱이 되잖아요. 따라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봐봐. 2분의. 요거 계산하면 15예요. 그 다음 69에서 뭘 빼요? 우리 평균 75. 그 다음 Z로 바뀌고요. 2분의 15분의 78에서 75를 이렇게 빼줍니다. 똑같다고. 얘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얼마야? 15분의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0.8이 되겠죠. 똑같잖아. 그지? 오른쪽도. 얘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15분의 6이야. 그럼 얘도 5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도 0.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0.8부터 0.4까지라고 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과 어떻더라? 똑같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계산 과정을 딱 보고 내가 첫 번째 비율로 풀 건지, 기존에 있던 X로 풀 건지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슷한 문제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와닿습니다. 아,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알겠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푸는 퀴즈 열심히 푸시고 다음 시간에 전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4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신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맞아요. 주기적으로 뭐 학기별로 두 번씩 되고 또 한 번 볼 때마다 시험 과목이 막 몇 과목씩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주도 면밀하게 대비를 잘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 사실 효율적이다. 왜냐면 저 혼자 보자면 내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하면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고 개념 정리, 그리고 문제 유형까지 파악하는 아주아주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바로 4단원의 그첫 번째 중단원이고요. 4단원은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개의 중단원이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단원에선 표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죠. 그래서 여기도 표 뽑을 거고, 여기도 표볼 거고, 여기도 표볼 건데, 바로 11파트에서는 이론이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11파트에서 학교 시험 낼수 있는 거 아주 가장 기본 문제. 뭐냐면,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여지 아주 아주 뭐 쉬운 문제로, 예, 나거나 안 나거나 하는 거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평등이 뭔가 틀로 만들어지면 이걸 사회 계층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 거죠. 누군 많고 누군 적은 거. 이게 불평등인 것이고, 그게 뭔가 구조와 틀로 만들어져서 제일 위에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고 천이 천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층화, 예, 틀로 굳어진 걸 계층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계급론과 계층론이에요. 수능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된것 같아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한 3년 정도 된것 같죠? 예. 그러면서 수능 특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도 내용이 있고, 수능 특강에도 앞에 내용 정리가 있어. 내용 정리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수능에는 안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 뭔가, 그 생각을 좀 굳히게 됩니다. 안 나오려나 보다. 그런데 학교 시험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학교 시험 출제는 한다면 전낼 거거든요. 왜? 수능 특강에도 개념 정리가 있어. 교과서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신을 위해서는 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올해 수능 특강에, 작년 수능 특강에 계급 계층론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가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들을 보면서 계급론과 계층론을 정리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뭐에 따라서?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이 사회 불평등을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그렇죠? 얘는요? 나죠. 네. 올해 그래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들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론과 계층론, 여기 관점, 이렇게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 뭐부터 가냐? 여기 계급론과 계층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계층화 현상에 대한 가장 기본 내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이거는 날까 안 날까 싶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체크하고 한다는 식으로. 전통사회에서는 뭐, 귀속주의가 중요하죠. 귀속주의가 뭔데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거. 어떤 집안이냐, 어떤 가문이냐, 귀족으로 태어났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무슨 계층 구조가 나타나요? 이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납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거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 뭐, 이런 것들이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이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는 걸 폐쇄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후의 사회에서부터는 이제 성취주의, 다시 말하면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갖게 되는 지위, 이 성취주의 중심의 사회가 나타나게 되고요. 개인의 능력, 업적 등에 따라서 위로 상승 이동하거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사실은 이 내용들은 네, 다음 시간에 해요. 네,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계층화 현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등과 계층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있어서, 수능 특강에 이건 있는데 계급 계층론은 아예 없는 거야. 예. 네, 이런 기본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불평등 현상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내용들이 지금 글로 다써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불평등은 희소가치가, 그렇지. 희소가치가 어떻게? 차등 분배되어 나타나는 거. 누군 있고, 누군 없는 거. 이게 불평등.

그러면 계층화 현상은요, 이 불평등 양상이 일정한 요인에 따라 범주화, 카테고리화 되는 것이고, 이 범주화된 사회 사람들 간에 비교적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서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도에서는 성직자 그룹, 그 다음에 뭐 군인 그룹, 뭐 인도였나? 예, 암튼,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농민.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직업군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열을 매기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구조 틀로 나타나는 거. 사회 계층화 현상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나타나지만 그 요인과 범주 양상은 다양하죠. 우리나라는 양반이고 중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혈통, 가문, 성별 뭐지? 귀속적 요인이. 근데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 업적 뭐지? 성취, 지위가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기업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아?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능력, 노력, 재능, 뭐 이런 요인에 따라서 어떤 희소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슬람 뭔가 그런 전통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뭐 여성이 혼자 뭔가 그 운전할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예.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 그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차등, 차별 대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여성은 배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탈레반 정권하에서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개인적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틀렸고. 두 번째, 니은 사회 계층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는다. 맞아요. 그렇지. 왜?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 그런데 구체적인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디귿에서는 리을과 달리 일반적으로 여기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리을에서는 디귿과 달리 일반적으로 맞아. 여기 성취주의, 여기는 귀속주의 중심.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계급론과 계층론이야.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라서 이 계급론을 설명해 보자면 계급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본가 계급은 뭐? 생산수단.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 기계, 공장을 소유한 측과 그렇지 않은 측으로 나누게 된 거죠. 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 뭐라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거.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 부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생산수단을 가진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가진 쪽이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본가가 바로 뭐? 지배층이 되고, 이 노동자가 피지배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가? 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지배, 피지배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산수단을 가진 이 자본가가 정치적으로 권력도 가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 결정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부분 하나의 측면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경제 이론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징 해볼게요. 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로 딱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법적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연속적. 그래서 계급론은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노동자임이 분명하죠. 왜?
생산수단이 없거든. 공장 기계 이런 거 없어. 원료 이런 거 없어요. 나는 노동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노동자라고 하는 게 명백하고 자본가 집단 자본가라고 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소속 의식, 계급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급 간 생산수단을 둘러싼 갈등, 대립관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배층이 돼서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론, 갈등론 다 연결이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계급론과 대비해서 계층론이 있는데요. 계급론은 칼 마르크스, 그래서 갈등론으로 연결이 돼. 계층론은 막스 베버, 그래서 기능론으로 연결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갈등론과 기능론 대비되잖아요. 근데 계급론과 계층론이 대비돼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사실 이 계급론은 현대사회의 뭔가 계층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정말 노동자가 이렇게 피지배층이야? 억압하고 착취당해? 그렇지 않잖아. 현대사회 노동자들을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이 없는 층을 보면, 막 고위 관료도 있어요. 전문 숭련공도 있어요. 저 화이트 칼라 노동자도 있어요. 이렇게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서 설명이 다안 돼. 그래서 현대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계급론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계층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야. 뭐냐면 계급도 봐요. 계급도 봅니다. 계급도 보지만 권력도 보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 위신도 봅니다. 즉,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계급 경제적 측면, 권력 정치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신. 다양한 요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결정한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있는 게 경제 일원론적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다원론적이에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측면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면 해서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상, 중, 하의 서열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경제적으로 엄청 부자야. 막 돈이 100억 원대 있어. 그런데, 사회적 위신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정치 권력은 엄청 차지하고 있어. 막, 예, 총리, 막 이래. 뭐, 또는 막, 예, 막 장관 이래.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꼭,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 위신도 높고 또는 경제적인 것도 높고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높다고 해서 또 다른 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위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네,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상중하의 서열적인 관계가 나타나잖아요. 여기는 어땠어? 여기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를 피지배층이라고 규정했는데 현대 사회에는 중산층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상중하의 서열적인 관계 속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 상중하의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끊어졌잖아. 이게 뭔가 불연속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뭐예요? 서열화죠. 그렇죠? 무엇을 설명하기에 적합해? 그렇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계급론에서는 지위 불일치를 설명 못해. 왜? 그렇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권력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거거든.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다 경제적 부분에 따라가요. 종속돼요. 그러니까 지위불일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앞에 얘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없어서, 수능특강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서. 옛날 것들 찾아오고 또 기출문제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이제 아예 빠져가지고 이 부분이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계급론, 계층론이에요. 학교 시험은 낼수 있다. 연속적인, 여기 연속적 나왔네요. 연속적이 뭐예요? 상중하. 이게 연속적이지. 그치? 그렇다면 얘한 A가 뭐가 되겠어? 그래요. 계급이 됩니다. 아, 계층이 됩니다.
저 연속적.

계급은 불연속적이죠.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A. 계층론은 어떤? 이론은 아니지. 여러 측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잖아요. 다원론이죠. 하도 저도 오랜만에 이거 문제를 푸니까 되게 그러네요. 예, 왜냐면 수능특강 할 때는 계급론, 계층론 문제를 이제 아예 안 풀었으니까. 개념 설명만 하고. 예, 그래서 틀렸고. 여기, 이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맞아? 아니지. 어떻게 바꿔야 돼?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처음 하면. 네? 계급론에서는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이 뭐예요? 이게 경제적 측면이죠. 생산수단이 있고 없고, 자본가, 노동자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 자본가가 뭐? 지배층. 여기가 사회적 위신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적 측면이 다른 측면을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측면, 정치적이고 사회적 측면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종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정치적 불평등이요,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됩니다. 따라갑니다. 경제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경제 결정론적.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분배에서 찾는다. 여러분, 이것도 별표입니다. 사회 불평등이 개념 정의 제일 앞에 문제에서 했어. 사회 불평등 뭐라고? 희소가치의 차등분배.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졌고요. 계급론자가 보든, 계층론자가 보든, 불평등은, 아,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진 거잖아. 그쵸?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둘다 모두 사회 불평등은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진 거 차등 분배에서 나타나는 거야. 누가 보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쵸? 왜? 여기 중간 계급이 없어.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야. 그래서 이분법적이야. 여기는 바로 어떻게 했어요? 상, 중, 하해. 이렇게. 뭔가 상상, 중중, 하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아홉 개로도 나눌 수 있어. 왜냐면 연속선상에 있고, 그래서 가운데 중간 계급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네. 여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 이건 어때? 그렇지. 얘 별표, 얘 별표입니다. 뭐냐면, 얘네 둘이, 얘 둘이 뭐야? 공통점이야. 이 계급론은 어때? 경제 결정론적. 경제적 측면만 보는 거지. 얘는 경제적 측면도 봐. 다른 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경제적 요인을 본다라고 하는 건 둘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 정리, 얘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잘 정리하면 이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 바로 여기 봐봐. 여기 나왔지?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야? 어때, 이거? 초네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계급론이 되고 경제 결정론적. 얘가 뭐가 돼? 계층론이 되는 거고. 해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을 키워드 이분법적. 이분법적 누구예요? 여기죠.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A와 달리 정치적 권력이 사회 계층화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봐요. 이게 뭐지? 경제 결정론. 경제 이론론. 그쵸? 따라서 정치적 권력 얘기하자. 이게 자동 따라오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가진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가가 권력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가진 거야. 틀렸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계층론이 예라고 해야 됩니다. 개인의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다를 수, 이걸 바로 뭐라고 해? 지위 불일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3번입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 여러분 이거 앞에 문제에서 나왔죠. 공통점. 공통점 어디? 여기. 다에 들어가야죠. 둘다 이해하는. 틀렸고요. 동일한 위계에 속한 구성원 등 간의 강한 귀속의식. 이게 뭐라고? 나 노동자야. 나 자본가야. 이게 명백합니다. 왜냐면

나 중층이야. 나 하층이야. 이건 좀 이렇게 왜냐면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가 그렇지. 따라서 강한 귀속의식이 나타나는 거 어디? 개 금론에서 예하는 여기 나에 들어가면 맞죠. 그렇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가볼게요. 같은 문제들이에요. 다. 다 근데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도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AB 계급론과 계층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B의 입장 A와 구분되는 B의 입장이고요. 여기는 B와 구분되는 A의 입장이에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시한다. 그게 맞았고 그다음에 사회 불평등 현상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온다. 맞았네요. 두개다 맞았대요. 네. 그래서 점수 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B가 뭐가 돼? 그렇지. 계급론이지. 이거 두개다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잖아. 3점 만 B는 계급론이네요. 3점 만점에 3점 만점에 2점 받았어. 그럼 여기에 잘못된 거쓴 거죠. 그쵸? 그럼 얘 여기다 뭐쓴 거야? 계층론 쓴 거지. 계층론에 대한 특징을 여기다 쓴 거네요. 그쵸? 여기도 보겠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가 계급이면 A는 계층이어야 되네. 그럼 당연히 단일 요인 아니잖아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얘 다원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불평등 현상을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이거 왜 틀렸어? 그렇지, 이거 공통점이니까. 여기 구분되는 계층론에만 해당되는 거 쓰라고 했는데, 경제적 요인을 보는 건 계급론도 보고 계층론도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예분이 1점이네. 그러면 계층론에 대한 거 여기만 계층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 나 공통적으로 계층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여기는 저것도 들어갈 수 있네. 얘네 공통점 들어가면. 그렇죠? 구분되는 B의 특징, 계급론을 써야 되는데 공통점 들어가면 뭐 이거 틀린 거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계층론이에요.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경제 결동론적 어떤 거? 저거 저거 저거 계급론. 그래서 틀렸고요. 현대사회의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건 계급보다는 계층이죠. 따라서 B는 A와 달리 아니죠. A는이라고 하셔야 되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이런론적 관점에서 사회 계층 현상을 파악한다. 이런론 하면 계급론 맞는 얘기가 돼. 그럼 3점이 된단 말이야. 가에 들어갈 수 없죠.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차원적이라고 본다. 맞아요? 그렇지. 다원론적.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 모두의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들어갈 수 있지. 공통점 들어가면 되니까.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건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라 둘다 불평등하게. 예.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둘다 보고 있어. 이게 공통점이야. 공통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들어가면 점수 아예 못 받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급론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나왔거든. 이건 더 이전의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위신 측면에서 5명의 이 계층을 비교한 것이에요. 계층은 모두 상중하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뭐냐면 권력, 계급, 그 다음에 위신. 이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을병정에 비해서 갑은 높고 무는 낮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을병정이 뭐겠어? 중이겠네, 중. 상, 중, 하 이렇게 해보면 을병정이 중인데 얘네는 갑에 비해, 을병정에 비해, 을병정에 비해 갑은 높고 무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봐요.

갑, 병, 정에 비해 누구? 을은 높고 무는 낮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갑, 을, 무에 비해 병은 높고 정은 낮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할 수가 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계층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기가 경제적 측면이야. 경제적, 이 정치적, 이거 사회적이야.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 측면에서 계층이 높아요? 아니잖아. 예. 봐요. 을. 권력 낮은데? 제일 높은데도 낮은데? 그쵸. 병. 아니, 아니죠. 갑. 중인데 여기는 상인데? 아니잖아. 네, 그냥 하나만 봐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권력 측면과 위신 측면에서, 여기하고 여기예요. 위신 측면에서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위 불일치에 있는 사람과 지위가 일치하는 사람 보시면 지위가 일치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을밖에 없어. 갑, 병, 정, 무, 나머지 다 불일치해. 그렇죠? 따라서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이 4명,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을로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권력 측면과 계급 측면에서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 권력과 계급 측면입니다. 권력과 계급 측면. 아유. 여기 을, 병, 정. 이제 권력과 계급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일치하는 사람이 권력과 계급 측면에서 일치하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병정, 무 이렇게 있네. 그렇죠? 병정, 무. 그래서 여기 병, 정, 무. 계급과 위신 측면에서 일치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 있어요? 갑밖에 없는데? 그렇지? 다 불일치해요. 갑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명이고 1명이에요. 그래서 더 많다. 맞네? 그렇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리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 측면에서 계층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 계급 측면에서 같은 사람들 여기 있네. 갑, 병, 정 이렇게 세 명, 세 사람 있네요. 이 사람들 중에서 권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갑, 병, 정 중에서 권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 여기 갑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위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 위신 측면에서 가장 높은 병이네요. 그렇잖아.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긋,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들 막 옛날 거 찾아다가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관점에 대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네. 관점은 우리 1단원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그래서 기능론하고 나왔습니다. 기능론의 대전제가 뭐예요?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는 거야. 유기체를 보면, 이 유기체의 각 기관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각 기관을 보면 어때요? 더 중요한 데가 있고, 덜 중요한 데가 있잖아. 그럼 손톱하고 심장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심장이 훨씬 중요하지. 그치? 머리카락이랑 폐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해? 폐가 더 중요하지. 그치? 이렇게 유기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덜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직업 중에 직업적 중요도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일이 제가 여기서 기능론, 갈등론을 가르치는 이 강사의 일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그건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오랜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습도 받아야 돼. 근데 똑같이 보상하면 누구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교육기관도 많이 드는 일을 더잘 했을 때더 많이 보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됐지? 기능론 끝난 거야. 여기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예요. 그리고 기여도가 달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차등 보상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더 많은

0: 많이 보상하고 덜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그것은 바로 개인의 능력, 노력, 업적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차등 보상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 괜찮죠?
0: 네. 그래서 이게 사회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또는 뭐가, 뭐 다른 뭐 직업이 돼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해서 더 많은 가치를 보상받아야지, 이렇게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요.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죠. 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사실 이 지구상에 이 가치 있는 것들은 희소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항상 적어. 돈, 권력,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다 적어. 그렇기 때문에 능력, 노력, 업적에 따라 누군 가져가고 누군 가져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써줄게요. 기능론은 이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맞을까 틀릴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병리적 현상이 뭔데요? 사회 유기체설. 예. 유기체에 병이 났어요. 이건 사회에 병이 난 거랑 똑같아. 즉 뭐냐면,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가 유기체에 병이 난 거,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가 아니야. 불가피한 거야. 그쵸? 오히려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효율성을 높여줘요. 사회 문제가 아니란다. 병리적 현상이 아니란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은 왜 발생해요? 가치 있는 게 희소해. 지배층이 그걸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피지배층한테 나눠줄 수 없잖아. 자기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의 내가 이 희소 가치를 계속 차지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거든요.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유지, 그리고 계급 재생산을 위해서.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 예, 우리가 계속. 그러기 위해서 지배 집단이 만든 아주 불합리한 속에서 만든 차등 분배 때문이다. 지배 집단이 만든 거예요.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개인의 능력 노력이 아니라 권력, 가정 배경, 이런 등등의 이게 뭐냐면 귀속적 요인으로서 지배 집단이 만든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가서 보시면 여기 기본 입장. 사회적 희소 가치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분배됨으로써 지배 집단의 이익은 보장돼. 그런데 피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함으로써 계급이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계속 고착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 어때요? 피지배층이 이제 저항하게 되고. 네. 갈등론이 그렇죠.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갈등론자 눈으로 봐도 사회 불평등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배층이 그들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불합리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변혁해야 돼. 타파해야 돼. 타파해야 됩니다. 네. 불가피하지 않고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개념 설명 살펴봤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속에서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찾아내야 돼. 가볼까?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거, 차등 분배 때문에 당연하다.

끝났습니다, 벌써. 뭐지?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왜? 여기 봐. 직업마다 사회에 대한 기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분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기여도와 무관하게 분배를 똑같이 분배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 사회 효율성이 저하되지. 기대할 수 없지. 기능론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게 이제 갈등론이겠죠? 소득격차는 기득권층에 의해 규정된 불합리한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기득권층, 이미 이득을 얻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그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불평등한 소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에게 유리한 분배 구조에 따라서. 이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선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선지들 다 모아봤어요. 선지만 이렇게 모아봤고, 한번 이거 보면서,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뭘까? 그렇지. 기능론이죠. 우리 유기체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회 직업도 그렇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건, 그렇지, 갈등론이지.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 성취 동기, 효율적. 끝났죠?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수준에 따라, 능력, 노력의 이 여부에 따라. 그러면 기능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가정 배경이나 권력이야라고 하면 갈등론이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필수 불가결한. 이게 무슨 말이야? 불가피해. 왜냐면 가치 있는 건 희소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 불가피해. 이게 바로 기능론.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이건 누구 입장이야? 그렇죠. 이건 모두죠. 기능론자 눈으로 보건, 갈등론자 눈으로 보건 간에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 얘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희소해요. 예, 누구 눈으로 봐도.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차등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불평등으로 보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지배층에게 유리한 구조에 따라서 분배된 거야 라고 하면 갈등론이고, 사회 전체가 합의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된 거야 라고 하면 기능론인 거지. 다음입니다. 차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차등 분배 반대입니다. 어디? 그렇지, 갈등론입니다.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차등 분배의 결과라고 믿거든요. 틀렸습니다. 아,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갈등론입니다.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간에 정해관계가 있다. 여러분, 정해관계가 뭘까요? 정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모의 계층이 올라가면 자녀의 성공 가능성도 올라간다. 그러면 자녀가 희소가치를 차지하는데 부모의 계층, 즉 가정 배경이 영향력을 좌우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갈등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개개인이 사회 적응해야지. 너 능력 발휘해라, 노력해라. 저 구조적 차원, 사회 구조적인 건 이건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서 잘 만들어진 건데 개인에게 이거 기능론입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정도와 사회적 갈등 정도 간의 정해관계를, 정해관계가 뭐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차등 분배할수록 갈등이 높아져. 차등 분배 반대야. 그렇죠.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갈등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체크 쭉 해봤고요. 이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하고 예전 문제 한번 가지고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 AB는 기능론 갈등론 중에 하나예요. A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하고 구분할 수 없는 질문으로 갑을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갑이 갈을 썼고 구분할 수 없는 질문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가? 라고 했어요. 어때? 맞게 잘했네. 왜? 기능론 갈등론 모두 뭐예요?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A든 B든 예입니다. 맞는 거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갈등론이라고 한다면 리을에 대한 B의 응답은 아니오죠. 그렇죠? 아니오. 우리 여기 써놨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갑이 니은만 옳게 제시했다면, 니은만 옳게 구분할 수 없는 질문만 옳게 제시했다면, 요거네요. 이것만 옳게 제시했다면 여기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틀린 거 들어가야 돼요. 가에 개개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에 주목하는 것? 그럼 둘 다.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둘다 아니요라고 해서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만 맞았으니까 이건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을이 기억만 옳게 제시했다면, 기억은 뭐냐면 구분할 수 있는, 여기만 옳게 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틀린 거로 써야 돼. 나의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가? 불공정한 사회 구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예 하면 갈등론. 아니요 하면 기능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 틀렸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들어가면 되잖아. 저 구분할 수 없는 거 들어가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걸 썼어. 어차피 틀렸으니까 이거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막 있는, 없는, 틀렸고 맞았고 막 없다, 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음 문제가 이게 2호 수능, 26, 27, 2호 수능? 예. 아, 관점이니까 2호 수능에 나올 수가 있죠. 예.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급론, 계층론을 착각했어요. 안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시된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 진술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B와 달리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A와 달리 B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B를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기능론이라고 본 거지. B를 기능론이에요. 맞아요. 라고 했더니 최종 결과 아니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기능론이에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 어때? 차이가 그렇지?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B는 갈등론이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되고 타파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가에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B와 달리 A는이에요. A가 뭐예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아니잖아. 이거 귀속적 요인 아니잖아.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말 들어가면 거짓 했어. 맞지. 맞지. 그러면 1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옳은 경우. 0점이다. 라고 했네요. 틀렸지. 만약에 여기가 1점이라고 한다면, 가의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다. 맞는 얘기지.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잖아. 근데 이거 거짓이라고 했어.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1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보시면 이게 2025 수능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실전 문제하고 구분할 수 있는 없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뭐 문제 구조가 매우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문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된 결과다. 뭐예요? 기능론이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의 유리한 분배 구조가 고착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뭐죠? 갈등론입니다. 그러면 갑의 관점부터 가볼게. 기능론이야. 사회 불평등을 타파해야 돼? 아니지. 불가피하다라고 써있어. 틀린 거야.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누구? 갈등론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차등 보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공정한 분배 기준에 따라

하등 보상했을 때 오히려 성취 동기를 높이고 사회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의 생각입니다. 틀렸지? 다음 갈게요. 을의 관점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녀의 소득. 맞아? 부모의 소득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자녀의 소득은 어때요? 낮아? 이렇게. 둘이 반대 관계야? 갈등론은 어떻게 생각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이 미치잖아. 가정 배경, 권력 등 귀속적 요인이 영향을 주잖아.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녀의 소득이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치? 다음 가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재의 적재적소. 그렇지. 그래서 불가피하고 효율성을 오히려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성취 동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보편적이고 불가피해? 아니야. 보편적인 건 맞아. 둘 다다. 타파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출 대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살펴봤고요. 이건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또한 문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의 일치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갑은 모든 질문에 옳게 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더 실어놨고요. 우리 수능 특강 문제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두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계급론과 계층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기능론과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1단원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4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도 보셨다시피 그렇고요. 수능 특강에도 사실 문항수가 이 관점에 대한 문항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문제들 지금 마지막 문제도 있었고 한두 문제 정도 했고요. 일부러 기출문제 가져왔고 선지 계속 반복되니까 선지 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식으로 요거 밟고 오히려 이 수능에는 잘안 나오는 계급론과 계층론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했습니다. 왜? 내신 대비에 포인트가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료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표문제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아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쌤이랑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지구상에 생물 정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 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왜 이렇게 너무 많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많은데, 쌤이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꿀팁들 이번 시간에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쌤이랑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출제 시그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생물들의 이름,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이름, 학명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명과 분류 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통수가 나와요. 이제 개통수는 이제 개통을 나뭇가지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거를 통한 유연 단계, 유연 관계, 그다음에 분류 단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시험 출제에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삼형육계 분류 체계에서 이제 세 가지의 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육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생물들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것,

이것들을 시험에 잘 나오게 되고,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식물계와 동물계의 분류예요. 그래서 이 식물계하고 동물계를 어떠한 분류 기준으로 나눌 것이나, 그 다음에 생물들의 구체적인 예시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졌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분류라는 것은요, 생물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 생물들을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무리로 구분 지은 것, 이것을 분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류 왜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잖아요. 목적은 바로 생물들 사이의 계통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통이라는 것은 생물들이 진화해온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물들 간의 진화적 유연 관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앞으로 유연관계라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이 유연관계는 생물 간의 관계가 가깝거나 먼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공통 조상으로부터 얘네들이 진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분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류의 목적까지는 우리가 살펴봤고, 분류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분류 단계는 가장 작은 분류군이 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분류 단계로 갈수록 종, 속, 과목, 강문, 개, 역 해가지고 총 8가지의 분류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선 이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종, 속, 과목, 강문, 개, 역한세번 정도만 여러분들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 한번 읽어보시면 얘네들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분류군이 종이고, 가장 큰 분류군이 역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출제 시그널에서 삼역 육계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역이 이제 가장 큰 분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속에 속하고요, 사람 과에 속하며 영장목, 포유강, 척삭동물, 동물계, 진핵생물, 역에 포함이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우리 지구상에서 어떠한 분류 단계에 해당하는지 마치 주소를 넣은 것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분류군은요,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하니까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장 큰 폴더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컴퓨터의 C 드라이브라고 역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계속해서 폴더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파일들을 분류할 거잖아요. 우리 이 분류도 분류 단계도 생물들을 이러한 폴더식으로 분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과학을 공부하니까 여기에 과학 중에 과학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생명과학 2, 생투, 그 다음에 생원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과학은 뭐 이제 고등학교라는 폴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능이라는 폴더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생원하고 생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폴더가 다르니까 이 속이라는 분류 단계에서는 다른 속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 상위 분류 단계는 똑같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생원 생투가 과학이라는 폴더에 들어 있으니까 고등학교라는 폴더에 들어 있을 것이고 수능이라는 폴더에 들어 있을 것이잖아. 그치? 아, 그래서 이 하위 분류 단계에서 하위 분류 단계가 다르더라도 이 상위 분류 단계가 같으면 그 위에 상위 분류 단계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류 단계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고,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명법이라는 걸 쌤이 소개해 주도록 할 건데, 이명법은 이제 린네가 이명법으로 생물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법을 쓰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분류 단계 중에서 속명, 그 다음에 종소명을 쓰고, 그 다음에 명명자를 붙인다라는 건데, 이 명명자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속명하고 종소명을 쓸 때는 기울여서 쓸 거예요. 이탈릭체라고 하죠?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쓰면서, 속명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종소명은 앞글자를 소문자로 쓴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속에 속한다 그랬죠? 그걸 이제 호모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는 이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휴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각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통일해서 하나로 학명을 쓰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명법에는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명명자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명명자는요, 제일 끝에다가 쓰는데, 이게 린내잖아요, 여러분들. 이 린내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쓸 때도, 앞에 속명하고 종소명을 이탤릭체로 기울여 썼다면, 얘네들은 정체로 이렇게 또박또박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학명들을 여러분들이 막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상에는 그 학명들이 무엇인지 주어지게 되고, 요 속명들을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분류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우리가 이제 빈출픽에서도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분류 단계 함께 봤고요. 그 다음에 개통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통수, 이 개통수에 들어있는 숫자라는 글자가 나무 숫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개통을 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나뭇가지의 모양으로 얘네들을 분기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개통수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생물들의 가깝고 먼 정도, 이걸 유연관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유연관계라는 것과 진화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침팬지, 개, 까치, 악어, 도마뱀 해가지고 다섯 가지의 생물이 나와 있는데, 이 생물들의 진화적으로 누구하고 더 가깝고 뭐냐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개통수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지점을 우리는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분기점이 이제 위쪽에 존재할수록 최근의 공통조상에서부터 분기된 것이다. 최근의 공통조상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최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생물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까치하고 악어가 있어요. 그러면 악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까치도 바로 옆에 있고요. 도마뱀도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어는 누구하고 더 유형관계가 가깝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밑으로 가서 이 개통수의 분기점을 찾는 거지. 이 분기점이 최근에 그 분기점을 고유할수록 이 공통 조상을 최근에 공유한 것이고, 그러면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하고 도마뱀의 분기점이 더 아래쪽에 존재하죠? 아, 그러면 이게 더 최근이 아니고 까치하고의 분기점이 더 최근이니까 악어와 까치의 유형관계가 악어와 도마뱀의 유형관계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관계를 표현할 때는 가깝다, 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침팬지가 개하고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장 밑으로 보면 하나의 분기점에서 이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통조상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까지도 이 개통수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통수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얼마나 유형관계가 가깝고 먼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이것도 쌤이랑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분류 체계. 개념 준두 번째인 분류 체계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쌤이랑 삼형육계 분류 체계를 정리하도록 할 건데, 처음부터 이 삼형육계로 생물들을 분류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린네라는 분은 이제 처음에는 동물계하고 식물계 정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애들 식물계라고 놓자.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애들 동물계라고 놓자. 이게 바로 이계의 분류 체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돼요. 그쵸? 그러면서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요. 그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미세한 생물들까지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걔네들은 식물계에 포함시키기도, 동물계에 포함시키기도,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생물계, 원시적인 생물이다라고 해서 원생 생물계라고 해서 3계 분류 체계를 쓰다가, 이제 여기에서 전자현미경이 또 발명이 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에서 원핵 생물이라는 애들이 있구나, 핵막이 없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원핵 생물계를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계요. 균계에 속한 애들이 이제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제 균계까지 새롭게 만들면서 5계 분류 체계로 생물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요, 우리 분자 생물학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rRNA의 염기 서열을 토대로 이 개통수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원핵 생물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제 고세균계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애들.

있었어요. 자,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원핵생물처럼 핵막이 없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의 rRNA의 염기 서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DNA 복제라든가, 단백질의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핵생물과 비슷하다, 더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떼어내면서 이제 사막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균력의 진정세균계, 고세균력의 고세균계, 그리고 핵막을 갖는 진핵생물력의 4개의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균계하고 동물계, 식물계를 한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균계에서 버섯을 생각했을 때, 왠지 얘네들 식물계하고 가까울 것 같잖아요. 뭐, 버섯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균계는요,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지 못해요. 즉, 독립영행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면서 독립 영향을 하죠. 아, 그래서 균계는 오히려 그 유형 관계가 동물계와 가까운 종속 영향을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분기점이 여기 더 동물계하고 최근에 갈라져 나왔다라는 걸볼수 있고, 균계는 식물계보다 동물계와 유형 관계가 더 가깝다. 이러한 특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해서 사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각각의 하나의 개씩이 있고, 진핵생물력엔 네 개의 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사막 6개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 체계로 지금 현재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막 6개에 해당하는 그 사막과 6개의 생물들의 특징들을 조금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 6개를 한번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이 사막 6개 포함되는 생물들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니까,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을 사막 6계로 분류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텐데, 크게 크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도 들어있으니까 함께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선생님이 세 개의 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선 세균력과 고세균력에 포함되는 애들은 핵막이 있다 없다? 없다. 핵막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의 종류가 원핵 세포로 구성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핵생물력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진핵 세포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염색체의 모양은 우리가 공부하고 왔죠.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DNA를 가진다. 그리고 진핵생물력은 선형의 DNA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로 이 사막을 나눌 수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균력에는 진정세균계가 해당이 되고요, 고세균력에는 고세균계, 그다음에 진핵생물 역의 네 개의 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세포의 수랑 특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균역에 속하는 진정세균계는요, 세포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다. 단세포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세포벽을 가져요. 자, 세포벽을 가지는데 이 세포벽의 종류가 펩티도글리칸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된 세포벽을 가지는 면은 얘네들은 진정세균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생물의 예가 구체적으로 잘 나오게 되는데, 얘네 둘 정말 잘 나오거든요. 대장균이 가장 잘 나오고요. 남세균은 이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얘도 독립영향을 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 그 진정세균계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남세균까지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세균 같은 경우에도요, 얘네들도 단세포예요. 단세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네들 세포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은 아니에요.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인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된 세포벽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호열군, 아주 뜨거운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극호염군, 아주 염분이 높은 곳에서,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메테인 생성균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이 고세균력에 주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진핵생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제 식물계하고 동물계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기 원생생물계를 보게 된다면 얘들 대부분이 단세포입니다. 다세포 생물도 있지만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도 있긴 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워낙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 영향을 하는 생물들도 있고요, 종속 영향을 하는 생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조류 중에 미역, 다시마, 그리고 아메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생물의 예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식물계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 생물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영양 방식이 독립 영양입니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어요. 즉 광합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합성 자세하게 배우고 왔으니까 식물계의 광합성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우산이끼, 고사리, 소나무, 이거는 조금 이따가 쌤이랑 식물계를 분류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균계는 대부분이 다세포예요. 대부분이 다세포인데 단세포인 생물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효모거든요.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는 애였죠. 얘는 단세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균계가 식물계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종속 영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계 같은 경우에도 종속 영향을 하면서 동물계도 다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동물계도 워낙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예를 써놓긴 했지만 얘네들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적절하게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쌤이랑 이제 그 동물계 파트에 가서 더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삼행육계 분류 체계 요 정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식물의 분류하고 동물의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조금 지엽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막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제 쌤이랑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식물계하고 동물계는 분류 기준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생물의 예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 분류 기준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관다발이 있는 식물들이 있고 관다발이 없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다발이 없는 식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써요. 관다발이 없다. 비관다발 식물. 이름 너무 쉽죠? 관다발이 없는 식물. 됐죠? 자, 그래서 관다발이 있는 식물들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분류 기준이 종자로 번식하느냐, 종자로 번식하지 않느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예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대로 비종자, 종자로 번식하진 않는데 관다발은 있으니까 관다발 식물이라고 합니다. 비종자 관다발 식물. 이렇게 표현하면 쉽죠. 그 다음에 종자가 있는 식물은 이제 겉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있는데, 이제 밑씨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 시방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겉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방이 존재하는 애들, 얘네들은 속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분류 기준이 나왔어요. 관다발의 유무, 그 다음에 종자의 유무, 씨방의 유무. 분류 기준 지금 세 개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떡잎 수에 따라서 이 속시식물을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구분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여기 수업 시간에 분류 기준까지 갔다 그러면은 네 번째 분류 기준까지 보시면 되고, 아니면 세 번째 분류 기준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식물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그랬어요? 공통적으로는 얘네들을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의 진핵 생물이고요. 그리고 독립 영향을 하는 광합성을 한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뭘 갖고 있다 그랬죠? 엽록소. 반응중심 색소인 엽록소 A 기억나요? 엽록소 A 가지고, B도 가지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도 가진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것들이 이제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구체적인 그 예시를 한번 봐야 될 텐데, 관다발이 없는 얘네들, 비관다발 식물들은요, 선태식물이라고도 해요. 선태식물이라고도 하고, 얘네들은 주로 이름에 무슨무슨 이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잎기, 우산잎기 이런 것들 나오면 아, 비관다발 식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로 번식. 비종자 관다발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 종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포자로 번식하겠죠. 근데 이제 고사리, 비종자 관다발 식물의 대표적인 예로 고사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쇠띠기, 그 다음에 석송류,
해가지고 얘네들도 함께 잘 나오는 예시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자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애들 중에 씨방이 없는 거시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쌤은 이름처럼 기억하거든요.

전소은. 자, 그래서 전나무.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나무가 나옵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알겠죠? 은행나무. 해가지고 전소은으로 겉시식물을 예시를 기억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꽃잎과 꽃받침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꽃으로 된 애들, 꽃이라고 나온 애들이 대부분 속시식물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 외떡잎식물 같은 애들은 길쭉길쭉한 애들, 그래서 벼, 보리, 옥수수 이런 애들이고, 이제 쌍떡잎식물 같은 애들이 이제 꽃으로 보는 애들, 해바라기, 여기에 나오는 장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콩 이런 애들이 쌍떡잎식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의 분류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이제 동물계로 가보도록 할 건데, 동물계는 더 많거든요. 이제 더 많긴 하지만 얘도 할 만하다, 충분히 할수 있다. 쌤이 많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물의 분류로 이제 가서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다세포 진핵생물이고요, 영양 방식은 종속 영양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분류 기준이요. 자, 분류 기준이 이제 배엽을 형성하느냐 형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무배엽성, 이배엽성, 삼배엽성 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무배엽성인데, 자, 이 무배엽성인 동물이 누가 있냐면 해면 동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요, 동물을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9개의 동물문으로 나눈 거거든요. 자, 이 9개의 동물문, 우리 아까 종속, 과목, 강문, 개역 했을 때그 개의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 분류 단계가 문이었잖아요. 얘네들을 9개의 문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볼게요. 해면, 자포, 그다음에 편연환 세 가지를 묶고, 선절 묶고, 극척. 얘네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해면, 자포, 편연환, 선절, 극척 이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우선 해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무배엽성 동물입니다. 배엽을 형성하지 않고요, 포배 단계에 멈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엽을 형성하는 애들 중에 이제 외배엽과 내배엽 정도만 형성하는 애들이 자포 동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배엽성이면서 방사대칭 동물입니다. 하지만 삼배엽성 동물들은 좌우대칭 동물이라는 거. 그래서 요 특징이 함께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삼배엽성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원구가 입이 되면 선구동물이라고 합니다. 선구동물과 원구가 항문이 돼요. 원구가 항문이 되면 입이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뒤후자예요. 구자는 입구자예요. 그래서 입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후구동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후구동물의 극척, 극피와 척삭 동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구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촉수담윤 동물과 탈피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촉수관을 가지거나 담윤자 유생식이를 가지는 동물이 편형, 연체, 환형동물이 있다. 편연환 이렇게 기억하시고, 탈피동물, 선형동물, 절지동물, 얘네들은 탈피니까 탈선절 이렇게 기억할게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탈피를 하는 동물들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앞 글자 딴거 탈선절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얘네들의 대표적인 예시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무슨 해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주황해변, 해면, 목욕해면 이런 거 들어가면 아, 해면 동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포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쌤은 이렇게 기억해요. 히말라야 산의 해파리. 쌤, 무슨 산에 해파리가 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드라, 말미잘, 그 다음에 산호, 해파리. 이네 가지가 자포동물이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의 해파리 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형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플라나리아, 이제 평평한 플라나리아가 편형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마을 이름처럼 풀디촌 기억합니다. 이게 촌충이거든요. 그래서 플라나리아, 디스토마, 촌충. 그 다음에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외투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뭐 오징어라든지 달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체적인 얘는 이제 연체동물,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알수 있을 거고, 환형동물도 세 가지가 다잘 나옵니다.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렁이라든지 갯지렁이라든지 거머리, 얘가 이제 환형동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얘네 이 환자가 고리 환자예요. 아, 그래서 고리 모양의 체절을 갖고 있어서 얘네들은 체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체절이 존재하는 동물들도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환영동물 체절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쌤이 먼저 얘기해 준다면 자 이제 체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체절환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체절을 갖고 있는 동물은 절지동물이고 환영동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쁜 꼬마 선충. 그래서 종류가 선충과 회충, 요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쌤은요. 선해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착해요 이거를 선해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절지동물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거미류, 그 다음에 갑각류, 곤충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름 보면 절지동물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절지동물의 특징은 얘네들이 외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골격, 딱딱한 외골격을 가진다라는 거 연체동물하고 비교해서 정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극피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불가사리 나와 있는데 이 불가사리만큼 잘 나오는 게 성게입니다. 그래서 극성이라고 기억할게요. 극성, 그래서 극성스러운 불량한 해삼 이렇게 기억할게요. 해삼, 극성스러운 불량 해삼. 그러면 극피동물은 성게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 해삼이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척삭동물도요. 얘가 미삭동물, 그 다음에 두삭동물, 척추동물. 자, 그래서 이제 척삭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 시기 단계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미삭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미삭동물에는요. 우렁생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렁생이를 여러분들은 멍게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쌤은 우렁생이하고 멍게가 같은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멍미 이렇게 기억합니다. 멍미.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삭동물에 창곡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얘는 일생 동안에 척삭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척추동물은 척삭이 척추로 이제 발달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척추동물은 이제 뭐 어류부터 시작해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아, 걔네들이 척추동물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쌤이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면서, 각각의 암기 팁들을 조금씩 드렸잖아요. 얘네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제 쌤이 강의를 듣고 개통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려보고 쌤이 말해줬었던 암기 팁들 옆에다 쓰면서 동물들의 이름들 정리해보면 이제 얘네들이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물의 분류까지 봤으니까 이제 쌤이랑 빈출픽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출픽은요, 이제 여섯 종의 동물 ASF의 학명과 과명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ASF는 세계과, 개과, 고양이과, 족제비과로 분류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학명이 이명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명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이명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명법은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A에 나와 있는 이 앞에 카니스라는 애가 바로 속명이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종소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A라는 애가 속명이 카니스인데 여기 카니스 똑같은 애가 있어요. 아 그러면 A하고 D에 속명이 같구나. 이렇게 속명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판테라라고 나와 있는 B하고 F도 속명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 역에서 속명이 같으면 뭐가 같다 그랬죠? 상위 분류 단계는 똑같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과명도 같아야겠다. 그러면 얘가 객과니까 여기 D도 객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고양이과니까 F가 같은 속명을 가지니까 마찬가지로 고양이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족제비과까지 해서 세 개의 과로 분류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루트라라고 가지는 애들은 족제비과에 해당이 되네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A와 E는 같은 목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A하고 E를 보면 A하고 E 같은 경우에는 객과 객과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 분류 단계, 하위 분류 단계부터 종속, 과목, 강문, 개역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객과로 같으니까 이제 상위 분류 단계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같은 목에 속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 C는 족제비과에 속한다. 라는 거 쌤이랑 아까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관계 물어볼 수 있는데, 보기 디귿에서 D와 E의 유형관계를 물어봤어요. D와 E는요, 객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D와 C의 유형관계를 보니까 D와 C는 과가 달라요. 족제비과, 객과가 다르죠. 그러면 과가 같은 애들이 더 최근에 공통조상을 공유하는 애들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D와 E가 유형관계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D와 E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F의 학명은 모두 이명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지금 속명과 종소명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 이명법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의 학명에서, 자, 여기에서 카니스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속명이었어요. 그렇지. 종소명이 카니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거지. 아, 이렇게 학명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앞에 대문자로 쓴 게 속명이고 그 다음에 뒤에 소문자로 쓴 게 종소명이다. 그래서 앞에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 종소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 이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빈출픽 두 번째 문제라서 3역 6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점 테스트에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3역 6개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7종의 생물 A, B, C, D, E, F, G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얘네들 A에서 G까지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알겠죠? 종이고. 그 다음에 A에서 G는요, 총 3개의 역으로 분류된답니다. 3역 6개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까 3개의 역이에요. 그리고 개통수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얘네들을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쌤은요, 이 아래 분기점부터 보거든요. 분기점이 크게 한번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갈라지니까, 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3개의 역이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와 C는 서로 같은 기억에 속한대요. B와 C가 서로 같은 기억에 속하고 그 다음에 C, D, E가 서로 다른 기억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C와 D는 이 중에서 같은 니은에 속하고 그 다음에 E와 F도 같은 니은에 속하는데 이 기억하고 니은이 개와 역 중에 각각 하나씩으로 매칭이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요 CD잖아요. CD를 먼저 봐야죠. 자, 이 CD는 다른 기억에 속하고 같은 니은에 속한대요. 그치? 그러면 이 기억이 만약에 역이고 니은이 개라면 다른 역에 속하는데 개가 같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 상위 분류 단계가 같으면 하위 분류 단계에서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위 분류 단계가 다른데 이렇게 하위 분류 단계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역이 역이 아니라 개가 됩니다. 그리고 니은이 역입니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D는 같은 역, EF도 같은 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BC가 같은 개에 속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BC를 같은 개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개가 얘네 둘이 이제 비슷하니까 BC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BC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BC라고 놓고 얘를 이렇게 지어버리게 된다면 이 조건 때문에 모순이 생기거든요. C하고 D가 다른 역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C하고 D가 같은 역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역에 속하는 애들 중에 여기 다른 데다가 D를 넣는 순간 다른 역이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BC일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BC가 되면서 이 둘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C, B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EF가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EF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 D는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C가 있는 이 역에다가 D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G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세 개의 역, 3역이 나와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종들이 많은 애들이 진핵생물 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핵생물 역이랑 최근에 분기점에서 나온 이 역이 무엇이냐면 진핵생물 역과 더 유형관계가 가까운
고세균역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균

0: 기억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여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계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G는 고세균역에 속한다. 네, G가 고세균역에 속하는 거 맞을 거고요. A와 D는 서로 다른 니은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역에 속한다. A와 D는 같은 역에 속해야 되죠? 진핵생물 역에 속하니까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보기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남세균과 쥐는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세균역에 해당하는 생물 종이잖아요. 근데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진정세균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봐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B와 C의 유형관계는 A와 C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라고 한다면 B와 C의 유형관계가 지금 이 개통수에서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A와 C보다 B와 C가 더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빈출픽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져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형육계 분류체계에 따른 개명과 해당 개에 속하는 생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세균계, 원생생물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장균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대장균, 남세균, 진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예시로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진정세균계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곰팡이 했으니까 기억은 균계일 것이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그냥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얘는 너무 많지만, 뭐, 미역, 그 다음에 아메바,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었어요. 바로 보기 갈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균계이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불가사리는 A에 해당하니라고 물어봤어. 우리가 불가사리 극피동물에서 쌤이 기억해달라 그랬죠? 불량한 해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가사리는 극피동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물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원생생물계에 해당한다. 틀린 거지. 다음 ㄷ, 삼형육계 분류체계에 따르면 극호열균과 푸른곰팡이의 유형관계는 극호열균과 대장균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제 극호열균은 고세균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곰팡이는 균계니까 진핵생물 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균은 세균역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세균역은 진핵생물 역과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과 극호열균과 푸른곰팡이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한이 보기는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 그 다음에 리을부터 좀더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속하는 생물은 핵막을 가지고 있다. 균계에 속한대요. 그럼 얘네들 진핵생물역에 속하니까 핵막을 가지고 있죠.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극호열균은 선형 DNA를 가진다. 얘네들 원핵생물이었고요. 원핵생물은 원형의 DNA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 미역이 A에 해당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대장균과 A는 서로 다른 역에 속한다. 이 생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원생생물계는 진핵생물역, 대장균은 세균역에 속하니까 서로 다른 역에 속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할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식물계와 관련된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을 기준으로 작성한 생물 AB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장미, 고사리, 은행나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 다음에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은 씨방 있음, 종자 있음, 관다발 있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장미, 고사리, 은행나무고요. 모두 관다발이 존재하죠. 그러면 ABC가 모두 갖는 특징인 이 기억이 관다발 있음. 쌤은 관다발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음을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관다발이 있는데, 여기에서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종자 있음이 니은이 되고, 종자로 번식하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가 A가 될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하나가 씨방 있음이니까 씨방이 있는 것은 속씨식물이 될 것이고요. 속씨식물은 장미죠. 그 다음에 쌤이 겉씨식물은 전소은, 전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은행나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관다발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관달발이 아니라 관다발 맞고요. 소철은

디귿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소철 같은 경우에는요. 전소은 해가지고 소나무, 그다음에 소철 얘네들이 이제 그 거시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방 있음이라는 특징은 없겠죠. X 해줘야 되고, 은행나무와 고사리에 유형관계는 은행나무와 장미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나요? 아니요. 최근에 그 분기점을 갖는 것이 은행나무와 장미이기 때문에 은행나무와 장미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X 해줘야겠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보기를 보면 ABC에는 모두 채관이 있대요. 이거 쌤이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 채관이 있는 것은요. 얘네들, 그 관다발이 있는 애들들은 모두 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고사리, 그 다음에 은행나무, 장미 같은 경우에 모두 채관이 있는데, 물관에 대해서는요, 속시식물만 물관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헛물관을 가져요. 그러면 지금 C에는 헛물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ABC에는, 얘네들 모두 식물이니까 엽록소 A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요거, 물관, 헛물관하고 물관 비교하는 거는 꼭 챙겨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동물계에 표 가는 생물의 다섯 가지 특징을 나타냈는데, 생물 ABCD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래요. 지금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촌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충, 창고기, 해파리. 요네 개를 분류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촌충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물 문 중에서 쌤이 풀디촌 기억하라 그랬죠? 마을 이름처럼 풀디촌 들어간 거는 편형 동물이었다. 그다음 회충 선해요 기억하라 그랬죠? 아 얘네들은 선충이 들어가는 선형 동물 들어가는 것이고 창고기는 얘네들 척삭 동물 중에서 두삭 동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파리 히말라야산의 해파리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자포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척삭을 갖는다라는 특징을 가진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창고기, 척삭 동물밖에 없죠. 그래서 쌤이 창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중배엽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삼배엽성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포동물인 해파리만 이배엽성이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삼배엽성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중배엽을 형성한다라는 거니까 촌충, 회충, 창고기 이렇게 될 것이고 원구가 학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입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후구동물이고 후구동물은 극척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삭동물이 바로 척삭동물이고 그 창고기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촉수담윤 동물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은 편년환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애들 중에는 편형동물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촌충만 해당이 될 것이고, 자, 발생 과정에서 포배가 형성된대요. 해면 동물이 이제 포배 단계에서 멈추는 거니까, 포배 단계를 거쳐서 낭배 단계를 거쳐가지고 발생이 쭉 이뤄지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모두 포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촌충, 회충, 창고기, 해파리 모두 포함이 되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세 개의 특징을 갖는 애가 누굴까라고 봤더니, 여기에 촌충이, 세 개의 특징을 갖죠. 그러니까 B가 촌충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특징을 갖는 애가 누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회충이 두 개의 특징을 가져요. 그 다음에 해파리는 마지막에 특징 하나 가지니까 D가 해파리 될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 A가 창고기 되면서 창고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겠죠? 그래서 기억은 4이다라고 해서 보기 기억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비는 편형 동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촌충이니까 편형 동물 맞네요. 그다음 D의 몸의 대칭성은 방사 대칭성이다라고 했어요. 해파리 이배엽성 동물은 방사 대칭이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는 미삭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창고기란 말이에요. 두삭 동물이죠? 미삭 동물은 먹미, 멍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 C에는 체절이 있다. 체절환. 절지동물, 환형동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C가 회충인데, 선형동물은 체절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B, C, D는 모두 선구동물이다라고 했는데, B, C, D 중에 해파리는요, 아예 그 선구, 후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이배엽성이니까. 삼배엽성에서 선구동물을 후구동물과 구분하는 거니까, 얘는 틀린 것이다. 그래서 모두 X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0: 자, 지금 여기에서 동물 ABCD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ABCD는 진해, 해삼, 거머리, 달팽이래요. 진해, 해삼, 거머리, 달팽이. 자, 그럼 얘네들의 이름을 보고 어떠한 동물 문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진해, 절지동물이고요. 해삼, 세미, 극성스러운 불량 해삼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해삼은 극피동물이 되는 것이고요. 거머리는 환영동물이 되는 것이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그 후구, 촉수동, 담윤동물, 삼배합성 동물이 기역니은 디귿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모두 무엇에 속해요? 삼배합성에 속해죠. 그래서 기역이 삼배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A와 B는 모두 니은에 속한대요. 자, 그럼 이것들 중에 두 개로 묶을 수 있는 게 촉수담윤동물이 팽년환이었잖아요. 그러면 연체하고 환연을 우리가 환영을 촉수담윤에 넣을 수 있으니까 촉수담윤 쌤이 이렇게 쓸게요. 이 중에 B는 외투막을 가진대요. 외투막을 가지는 건 연체동물인 달팽이밖에 없으니까 B가 달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체하고 환영 중에서 나머지 A가 여기다 쓸게요. A가 거머리, B가 달팽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디귿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이제 마지막 하나인 후구거든요. 자, 후구 동물은 여기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해삼밖에 없죠. 후구는 극척이니까, 아, 그러면 얘가 C니까 진해가 D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ABCD를 가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니은은 촉수담윤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촉수담윤동물이라는 거 맞고요. C는 척삭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극피동물이 후구동물일 뿐 척삭동물은 아니죠. 그래서 척삭을 갖는다는 틀렸고요. A와 D에는 모두 체절이 있대요. 자, 체절하면 뭐라고 했어요? 체, 절, 환. 절지동물, 환영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D는 진해라서 절지동물, 그 다음에 A는 거머리라서 환영동물. 체절, 환. 딱 맞죠?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빈출픽 6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거든요. 쌤이 아까 말했듯이, 백지를 놓고 식물하고 동물의 분류 기준 쫙 한번 써보시면서 백지복습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쌤이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만점너들 잘 들어오셨어요. 13번째 내신 만점 수능특강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열고 해보시고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등급 업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저는 초고퀄 강의를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의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 효율성을 팍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세팅 먼저 하고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단원이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거든요. 138쪽부터 들어있는 내용인데 단원 제목부터 개념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의 가짓수가 은근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한두 가지 사상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의 가짓수가 꽤 세분화되는 단원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난도를 조절할 때요. 좀 쉽게 내는 문제, 우리 학생들이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밑에 깔아줄 수 있으면서도 이거 조금 포인트만 바꾸면 어려워질 수 있는 것까지

의복, 음식 문화, 주거 문화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얼마든지 문제 낼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그 중에 의복 문화 윤리부터 가볼게요. 이 부분은 사상적인 부담은 조금 덜으셔도 되겠어요. 뭐 피터 싱어와 같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복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즉,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는 데 있어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유발되는 동물들의 고통, 또 그들에게 훼손되는 복지 등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시키거나 그들의 복지를 저해시키면서 우리의 의복 문화를 이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걸 이제 한번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이야기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뭐 중저가 브랜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브랜드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 뭐 저렴한 가격에 그때그때 유행하는 옷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되면서 유행이 지난 옷, 내가 새로 이미 입었던 옷들을 버리고 새로 유행하는 옷 등을 구매하면서 의류로 인한 환경 문제에 악영향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들을 버리는 그 옷으로 인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 어쩌지? 그렇게 해서 패스트 패션. 유행이 빨리빨리 지나고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그 패션, 그 유행들에 따라서 그것이 환경을 해치는 문제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나 자신의 패션, 유행, 뭐나 자신의 미적 가치라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좀더 넓은 가치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의복 문화 윤리 한번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음식 문화 윤리입니다. 음식 문화 윤리에서는 지금까지 평가원의 문항이 출제되면서 어느 정도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 사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끔 지금 빌드업이 되어 왔어요. 단, 개념적인 난도를 너무 어렵게 잡진 않는다는 점에서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도가, 노자도 될수 있고 장자도 될수 있지만 그들의 사상가를 특정 짓는 것보다는 이들이 유도불의 동양 사상가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강조하는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그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인격 수양을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만약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이 개입된다면 이 절제를 위한 이성의 역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상가들에게서 나왔었던 특징들, 또 여기서 예를 들자면 불교의 입장에서는 인연생기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 아, 이거 여러분들 우리 엄청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두고 불교 입장에서 발우 공양이라고 하죠. 내가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와, 이 밥이 나한테 오기까지, 이 쌀이 재배되었었던 과정, 이 음식을 만드는데 관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노고, 하다못해요. 여러분들 오글오글거린다고 하지 마세요. 이 쌀이 이렇게 잘 재배되기까지 그 많은 비, 태양들까지도 고려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식사가,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많은 인연들이 결과로 만들어진 거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싹싹 비워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의 그런 발우 공양의 제시문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도 인연생기와 상호의존의 이치를 깨달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각 제시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강조점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인격 수양과 절제라는 가치, 요 정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주거 문화와 윤리 가보겠습니다. 주거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 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것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잘안 나오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여기에 하이데거나 볼로브라는 사상가를 기반으로 해서 문학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시문과 선지가 그렇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의복문화 윤리 풀듯이 접근하면 안 되는 문항이었어요. 만약 이 부분을 학교 수업에서 하셨다, 강조하셨다라고 하면 그런 하이데거와 볼로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이 접근에서 공통점은 뭐냐? 실존주의라는 점인데요. 주거 공간에 대한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실존적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로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타겟팅이 잘 되면서도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 이해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거 공간, 주택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큰 비중을 생각하는 관점은 경제적 가치죠. 너 어떤 동네 살아? 어떤 아파트 살아? 몇 평에 살아? 이런 얘기들이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닐 거야. 잘 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아마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은근 신경 쓰이시기도 할 거야. 그만큼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경제적인 가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 와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공간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타인들과 이웃들과 공동체와 분리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고독사 같은 뉴스들이 왕왕 나오잖아요. 아, 정말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굉장히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 주택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몇 걸음 가면 바로 옆집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말 완전히 서로 타인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사회에서 그래도 공동체 공간 안에서 서로 뭐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가치들을 강조했었던 것에 비하자면 현대 사회에 갖고 오는 그런 주거 환경의 변화들은 그 이면에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그럼 이 주거 공간에서 실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이란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하이데거 만났어요. 네. 그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우리 이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존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실존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주거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볼로브라는 사상가에게서도 이어져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의 계승점에 있으면서도 볼로브만의 또 강조점이 있을 텐데요. 이 지점에 대한 부담은 좀 빼시고 그런 하이데거의 입장, 실존주의 입장이 쭉 이어지면서 그런 볼로브는 그 주거 공간이라는 건 단순히 주어지는 것, 그냥 내가 거기 머물러 사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그 공간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꾸어내는 공간에 대한 나의 책임, 노력, 상호 과정 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공간 책임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내용에 기반해서 수업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실존주의적인 관점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수능 특강 안에 있는 문항으로 치자면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상들의 관점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도 만들어져 있으니 학교 수업에 준해서 한번 대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상을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에 좀더 치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의식주 윤리예요. 꼭 문제 맞춰야 돼요. 다음, 윤리적 소비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의식주에 대한 관점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가를 알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비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품을 소비하죠. 그때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 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최저가, 가성비 엄청 따져보죠. 나의 소득 범위 내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우린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이걸 대표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키워드,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소비가 우리에게서 기본적인 의미로 작동하면서 우리 그런 합리적 소비 외에도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때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 윤리적 소비입니다. 자, 이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최소 비용의 최대 만족만을 넘어서서 앞에 말한 합리적 소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산과 거래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째,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 키워드,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둘째,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노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키워드, 정당하게 지급됐는가?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꽤 많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 아동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비판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예시들을 생각해 보면, 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그것들이 상품으로 거래되면서 공정한 거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 우리가 그러한 상품 거래와 노동 가치에 대한 대가 지급에 있어서 정당했는지 공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건 정의로운 경제 체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윤리적인 접근이겠구나라는 거 하나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노동이 들어간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존중받는 인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업에게, 당신들이 이런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기본적인 가치들을, 윤리적인 소중한 가치들을 구현하지 못했을 때, 무시했을 때에는 우리는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그 비윤리적인 문제,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될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환경 문제까지 고려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냐. 앞에 패스트 패션 문제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소비, 또 인류 전체의 행복과 더불어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 중심적인 자연에 대한 배타적인 인간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소비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이 컵을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내 컵을 가져가서 받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고민을 한지꽤 오래됐죠. 익숙하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게 가성비가 높을까?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 문제도 자연과의 조화도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겐 중요한 가치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어렵진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으니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은요, 소비에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본 거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사상가의 관점에서 좀더 깊이 다뤘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 사상가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베블럼, 진멜, 보드리아르인데요. 지우면서 이야기할게요. 이 중에 베블럼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된 사상가여서 이 출제의 기준에서 학교 수업과 문항들이 세팅된다면 베블럼을 빼놓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넣어놨고요. 진멜과 보드리아르

문화는 분명히 출제된 바가 있으나 베블론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진 않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럼 이번 수능 특강은요? 하면 진멜과 보드리에르가 다 넣어 있어요. 그러니 아, 우리 학교 수업에서 이것까지 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 C번에 있는 두 사상가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그래서 아마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핵심 아이템이 되는 소스타인 베블런의 사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과시소비에 대한 그의 평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베블러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과시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럼 이 과시소비라고 하는 것을 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게 됐냐라고 하면 유한계급의 특성으로부터 거슬러 갑니다. 레저드 클래스라고 하는 유한계급, 즉 부자들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유한계급인 부자들은 강자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드러내서, 즉 과시를 해서 내가 그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만큼의 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 때문에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럼 내가 통장에 얼마만큼의 저축이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 이만큼 성공을 했어라고 나 스스로 만족하는 차원에서 끝나질 않고 그걸 멋진 차도 타고 멋진 액세서리도 하고 멋진 옷도 입고 값비싼 그 소비 품목들을 내가 향유하고 그것들을 타인에게 보이고 그걸 본 타인에게서 그 타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지위, 부를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제가 이 뒷부분은 좀 해석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인 그들이 과시소비를 하는 이유가 간파됐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소비 패턴을 보면 그 값비싼 소비 품목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합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저 돈을 주면서까지 이걸 살게 아닌데? 야,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을 주고, 아닌데? 가성비 안 좋은데? 최대 만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 아닌데? 라고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소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데 일부 계층들은 그게 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나의 경제적인 부를 더 확인받을 수 있는 거니까 더 사게 돼요. 그러니 가격이 오르는 그 일부 뭐 품목들, 뭐 사치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무엇이든 그 소비의 대상들이, 소비 품목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들의 공통 기저에는 지금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죠? 과시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과시욕은 베블런의 표현입니다. 허영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과시욕, 허영심으로 그러한 소비 품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서 그 소비 품목들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베블런 효과라고 지칭하게 되죠.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참 재밌는 얘기구나라고 우리 느끼기보다는 와, 지금 일어나는 얘기를 저 사람의 이론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니 딱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 명품 브랜드가 유독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 근데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오픈런 하면서 사람들이 쭉줄서 있고 그걸 어떻게든 사서 다시 되팔아 가지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할 만큼 나를 과시하는, 나의 만족이기도 하겠지만, 나를 과시하는 소비 품목이 되면서도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로서 인기가 떨어지지 않아. 그러한 내용들에는 과시욕이나 허영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그럼 그 부자들만 그렇게 하느냐?
그 유한 계급의 소비 패턴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시소비가 모든 계층에까지 확산된다라고 보는 것. 또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내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지경이다.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삶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과시욕이나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 전반에 거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베블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출제가 되었고요. 포인트는 제가 설명드린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제 시문에 있는 정보들, 그의 주장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문제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배불론 이어서 진멜과 보드리아르, 혹시 학교 수업에 하셨다면 요 정도 짚어보시기 바래요. 진멜은 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행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아주 잘 설명을 한 진멜이라는 철학자에게서, 학자에게서 입장을 정리해 보면, 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내가 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소비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차별화를 하면서 또 누군가는 나와 비슷한 계층에 있는 사람과는 또 유사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들과는 약간 비슷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는 나를 차별화시켜주는 소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소비를 보고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방해서 또 소비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소비를 했던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모방해서 소비한다라는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이 소비 품목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소비 품목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작하게 된이 상품에 대한 소비를 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이 차별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겠네. 왜 남들이 다날 따라서 사지? 라고 하면 이 소비 품목을 버리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된다. 그러니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다. 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상품, 다른 상품, 다른 대상으로 이 유행의 대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라는 현상 자체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큰 틀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행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걸 통해 차별화한다. 차별화하는 이면에 동조하기도 하려는 욕구가 함께 섞여 있는 인간의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유행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드리아르. 프랑스 학자인 보드리아는요, 기호 소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때 기호라는 말을, 아, 기호식품, 내가 좋아서 소비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 소비라는 말과 참잘 떨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나타나는 이미지, 상징,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물건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를 소비한다라기보다는 그 상징성, 코드,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선망하는 어떠한 직업군에 해당되는 뭐 롤모델 같은 그런 계층의 사람이 있다. 그런 롤모델이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품목들을 소비하는 모습, 그 이미지를 보면서요, 아, 나도 이런 품목들을 소비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그런 상징성을, 코드를 나 역시 향유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이런 반영이 기호 소비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소비하는 그 상품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상징과 코드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해석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기호 소비의 특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능 특강에 이번에 문항화가 됐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학교 수업에서 수업한 내용을 기반해서 체크하면서. 자, 그럼 윤리적 소비에 관련되어서 베블러, 진멜, 보드리아르가 바라보는 소비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중에 어떤 게 문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랬죠? 베블러네. 유한계급론에 기반한 문항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제시문이 지금까지 출제되면서도 짧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함께 잘 봐주시면서 문항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주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들 기준을 되도록 최대한 따르는 것이 모든 하류계급의 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지가 하나씩 바뀔 거여서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첫 번째 있는 이 내용이 선지랑 연결돼요. 제가 바로 바꿨는데요. 리을 선지랑 연결돼요. 유한계급의 생활 예전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이 된다라는 선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으로 체크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되게끔 문항이 세팅되니까 평소에 이렇게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상류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 이때 명성 획득의 근거는 재력이 되는 거고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 소비이다. 이두 방편은 그런 여가와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게 이르고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한다. 그러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베블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과시소비를 한다라고 평가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걸 제시문을 통해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빌드업을 할 수가 있네요. 기억선지 볼까요? 경쟁적 소비는 개인의 도덕적인 욕망과 내적 자율성에 기인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경쟁적인 소비, 과시소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한 이러한 소비는요, 도덕적 욕망이나 내적 자율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갖췄을 때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 양식이고 규준이 된다. 명성의 규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규정된,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성의 규준, 생활 양식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적 자율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베블론 관점입니다. 니은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경쟁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상류, 유한 계급의 부자 계급의 이런 소비 패턴이 밑에 있는 계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의 경쟁으로 표현이 되니까 기억선지에서 경쟁적 소비라고 표현한 것에는 그러한 그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디귿번, 유한 계급의 여가 활동은 재력 과시를 통한 명성 획득의 방편이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 내용은요 위에서 제시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여가 활동과 과시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디귿으로 연결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블론의 기본적인 개념 체크하면서도 제시문과 선지 사이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 니디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문화 사회와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볼게요. 먼저 다문화 사회는 평가 문항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지만 그 이론의 특성상 국가나 사회의 특성들마다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입장들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달라요. 어떻게 이론화됐는가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태생적인 특징이 반영 안될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생각해 봤을 때요, 없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큰 모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디테일한 개념들, 혹은 뭐 사상가까지 동원한 개념들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이 개념, 이론 자체에 이런 태생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세 가지를 명확히 해 놓으시면 완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바로 키워드 먼저 짚어볼게요. 동화주의, 국수대전 모델, 샐러드볼 모델입니다. 먼저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문화된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 문화, 사회적인 특성들을 포기를 하고 주류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민자가 아닌 그 원래 문화에 편입하는 것이 그 사회의 결속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입장을 동화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화주의에서의 특성은 그 주류 문화로 이민자의 문화가 편입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고요. 국수내전 모델은요, 이민자의 문화를 만약 비주류 문화라고 표현해보고, 그 나라 전체의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에 대한 구분된 시선은 있어요. 하지만, 동화주의와는 다른 게, 이민자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주류 문화와 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왜 국수대전 모델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 우리가, 나 국수 한 그릇 뚝딱 다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거기에는 면과 면처럼 주가 되는 재료가 있고요. 그 위에 얹어진 고명 같은 부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재료와 부재료가 엄연히 달라요. 그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 그릇 안에 같이 들어가야, 여기에 고명도 뿌려주고, 김가루도 뿌려주고, 계란 지단도 좀 들어가 줘야, 이게 진짜 맛있는데, 와, 김치 여기 잘라가지고 너무 더 맛있지? 할때그 부재료들. 그래서 이민자들을 만약 비주류라고 대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그런 문화들도 함께 이 문화 안에서 공존하고 조화하면서 이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국수대접 문화, 국수대접 모델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동화주의 모델과 차이점. 동화주의는 비주류가 주류로 편입하라. 국수대접은 편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라. 공통점. 동화주의와 국수대전 모델은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에 대한 차이점? 그것에 대한 시선을 구분해서 보는 점이 전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큰 틀에서의 공통점으로 볼수 있다. 주류, 비주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통점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반면, 샐러드 볼 모델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키워드는 대등한 공존, 동등한 공존이에요. 그럼 국수대전 모델과의 공통점,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건큰 틀에서의 공통점일 수 있어요. 차이점, 국수대전 모델에서는 다시 한번 주류 비주류에 대한 구분점이 전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샐러드 볼 모델에서는 나 샐러드 한 그릇 다 먹었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주재료가 뭐였느냐, 부재료가 뭐였느냐가 아니라 여러 재료들이 그냥 다 섞여 있는 그 상태. 그러니 여기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다, 비주류 문화다와 같은 것의 구분점을 넘어서는 입장인 게 샐러드 볼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렸을까요? 각각의 개념 정의 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구분점이 선지로 한두 개씩은 들어가는 것이 이 주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씩 짚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초성의 틀을 뚫지 않았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기를 어렵게 짚어보시기보다는, 아, 그래,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짚어보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혹 뒷단원에 소통과 윤리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서 좀더 깊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연결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관용이라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문화를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만약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잘 먹지 않는 식재료이고 또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지리적인 환경이나 역사적인 뭐 전통상 선호하는 식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 문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건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식재료를 통한 음식 문화가 발달되게 된 배경을 그들의 관점에서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건 문화상대주의예요. 근데 이 상대주의를 윤리적인 관점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이나 어떤 시대에나 적용하게 되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야. 윤리적인 가치는 상대적이야. 라고만 생각해버리면 분명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 위험을 예를 들어 보편윤리를 위반하는 문화가 있어요. 단순히 저 나라는 저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저런 음식 문화가 발전했어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풍습이나 전통이나 문화 양식 등이 인권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훼손해 혹은 뭐 서로의 평등의 가치, 인권 존중의 가치들을 훼손하는 우리 윤리가 보편적으로 지키고 고수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화로 인해서 보편윤리를 훼손하게 되는 문제를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성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 문화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도덕적인 가치도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제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문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다 인정해야 돼. 라고까지 생각하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관용의 역설과 관용의 한계로 말해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관용을 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적으로 관용하게 되면 인권 침해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가치와 행동들에 대해서도 관용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제한적인 관용이라기보다는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동이 있다. 도덕적인 악에 관련된 행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불관용해야 되는 관용의 한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보편적 가치, 또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앞에 이야기한 여러 모델과 함께 이런 관용이라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도 서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종교와 윤리에 관련되어서는 엘리아대와 퀸이 제시될 수 있는데 출제가 더 많이 된 학자는 엘리아데라는 종교 학자야. 그래서 엘리아데부터 먼저 짚어보면 엘리아데는 그의 저서 성과 속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종교적인 가치인 성스러움이라는 것과 세속, 그걸 줄여서 속이 분리되거나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즉 속, 세속이라는 거에 성스러움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 내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의 가치를 나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때 성스러움의 가치는 성스러움은 스스로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스러움이 우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현상들이나 어떤 사물들 속에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그 성스러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성스러움의 가치와 일상의 현실, 세속이라는 건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종교적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비종교적인 인간은 나는 역사의 주체야. 성스러운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믿지 않아.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종교적인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간의 후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이런 종교적인 발언들, 행동들을, 그런 의식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비종교적인 인간과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표현하는 제시문들이 잘 나오니까 요 점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또 그러한 종교 생활을 강조한다. 엘리야대의 성과 속의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퀸의 세계 윤리는 다양한 종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걸 세계 윤리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포인트는 다양한 종교들 간의 소통, 대화, 그것을 위한 평화 실현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는 아무래도 엘리야대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대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설명드렸을 때 포인트가 잘 드러나 있는 제시문이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부분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앞에 제시문에서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비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의 대다수도 여전히 유사 종교와 타락한 신화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하나도 놀라울 게 없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의 후예이며 그는 자신의 역사를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종교적 선조들의 행동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의 실존이 큰 부분이 그의 존재 깊은 곳,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바라는 충동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 확실하다.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 그건 하나의 추상일 뿐, 현실 생활에서는 결코 그러한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제가 선택지 지금 하나씩 떨어져 있지만 4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종교적 태도와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한다. 이게 틀린 거로서 정답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 부분이에요.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일 뿐이다. 현실 생활에서는 결코 그런 인간을 발견할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의식적인 활동과 비합리적인 체험으로 구성되면서 이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신화적인 이미지, 형상들과도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에만 인간의 이 성실함에 대한 의식이 의존한다는 건 맞지 않는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지 않는 걸로써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신성한 경험을 할수 있다. 네. 이 성스러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속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세속,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종교적인 인간들은 그런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이 성스러움을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는 진술. 두 번째, 비종교적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종교적인 지향을 지닌 행위를 보존하고 있다. 네, 이거 필수적이에요. 위에서 말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부분이 2번 선택지와 연결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3번.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나 원인으로 간주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거부한다. 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비종교적 인간 자체도 자신을 역사의 주체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초월적인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었고, 5번, 비종교적 인간은 일상적인 공간만을 인식하지만 종교적 인간은 신성이 나타나는 공간을 체험한다. 이게 1번 선지에서 말했었던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특정 공간과 시간, 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이것이 5번과 연결됩니다. 그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신성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인

0: 인간과 그걸 거부하는 비종교적인 인간을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종교적인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시문과 선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 챙겨보면 엘리야대의 핵심을 잘 짚어낼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종교와 윤리까지 개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이 내용도 토대로, 우리 학교 쌤이 어느 부분 강조했더라? 라는 것까지 짚어볼 수 있게 세부적으로 진멜이나 보드리아르, 퀸 같은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우리 학교 쌤의 수업에서 강조하셨던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 수능 특강에 문항화되어 있는 것들도 그 부분과 일치한다면 잘 챙겨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꼭 좋은 점수 받아오셔야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고 공부 잘하셔서 좋은 점수 받아오기를 응원, 응원, 응원 하고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겠습니다.
1: 미안류 사고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다에 방문하기 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안전의 어플을 통해 미안류 지수를 확인하세요. 미안류에 휩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몸을 움직일수록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완유는 2분에서 3분간 지속됩니다. 유속이 약해질 때까지 튜브 등에 의지해 구조를 기다리세요. 유속이 약해지면 물의 흐름의 대각선 방향으로 헤엄쳐 빠져나오세요. 정면으로 헤엄치는 것은 많은 체력이 필요해 지칠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한 대처로 안전한 물놀이 즐기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13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자, 우리 이 주제를 위해서 이런 개념 반드시 마스터해야 된다. 자, 개념의 마스터키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사실 제일 많이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기에 좋은 주제는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이죠. 자, 외계 행성계에서 우리가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심별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외계 행성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별이 만약에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서로의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게 되거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중심별은 접근 후퇴 운동이 나타나거든. 시선속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 이 중심별이 어떠한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자,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요? 뭐죠? 시선속도 변화는 흡수선의 파장 변화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행성이 중심별에게 인력을 좀 많이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중심별은 빨리빨리 돌 것이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변화는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시선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자, 식현상을 이용합니다.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 중심별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 밝기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아,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행성이 중심별 주변을 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고요. 행성의 면적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을 많이 가리게 되니까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행성이 빨리빨리 돈다, 공전주기가 짧다고 하면

현상이 빨리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아, 행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별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죠? 만약에 어떠한 별이 저 뒤에 있는 어떠한 별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이 별에 의해서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서 뒤에 있는 별이 밝게 보이거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갈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성에 의해서도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서 아,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 자, 직접 관측을 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직접 찾아내는 방법 쉽지 않은데 가능하다. 어떻게? 적외선을 이용해서 행성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실제 이 행성을 외계 행성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중심별을 가려주는 어떠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 그리고 그러한 외계 행성의 탐사 결과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이제 기억이 나면 체크, 체크, 체크.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우리 개념 공부 다시.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계의 생명체 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 가능지대죠. 중심별의 광도에 의해서 중심별 주변에 적당한 거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안쪽 경계는 섭씨 100도씨, 바깥쪽 경계는 섭씨 0도씨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 적당한 거리에 생명 가능지대가 만들어지는구나.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중심별의 광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생명가능지대는 가까운 곳에 좁은 폭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기율성의 특성과 관련해서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이 될 수가 있니? 이제 이런 자료 해석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 제일 중요한 건 생명가능지대 안에 행성이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적당한 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서 생명가능지대에 행성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조건들 우리가 기억나면 체크. 실제 우리가 지금 외계 생명체 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탐사선이나 아니면 인간이 가서 외계 생명체를 직접 탐사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다. 태양계 내 일부 행성 같은 경우는 탐사선이 도착을 해서 관측을 한 결과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탐사는 인공위성 같은 거, 그다음에 우주 망원경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문제 보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거 어떤 것들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형 1번이고요.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 A가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 A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관측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심별이 A고 중심별 주변을 행성 A가 돌고 있는 상태. 얘가 중심별 앞을 오면 가려지면서 이런 밝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A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고, 그 다음에 A는 원궤도를 따라 30km 퍼 세크의 속도로 공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가 얘를 돌고 있는데, 도는 속도 VA가 30km 퍼 세크. 아셨죠? 이런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중심별이 있고, 중심별 앞을 행성이 지나갑니다. 행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 얘에 의해서 얘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가려지겠지? 가려지면 원래 이 정도의 밝기로 보여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셨죠? 밝기가 감소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얘가 이 앞을 가리기 전에는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 앞을 가리게 되면 행성 단면적만큼의 에너지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떤 걸 봐야 된다? 밝기 감소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자,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안으로 쏙 들어오면 0.9996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 밝기 감소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분의 0.0004가 되겠지. 자, 소수점을 더 없애고, 곱하기 만을 해서 소수점을 없애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밝기 감소율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중심별의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단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자, SA. 자, 가려준 에너지. 그러면 SA.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밝기 감소율은 전체 단면적에서 중심별이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얘가 얼마의 면적을 가리고 있니? 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 만분의 4. 아셨죠? 1.0000분의 0.0004가 되지만 우리가 소수점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곱하기 만을 해줘서
실제 만으로 보여야 되는 녀석이 4만큼의 감소가 나타났다. 밝기 감소율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면

씌워주면 무엇이 나온다? 루트를 씌워주면 SA 분의 SA의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반지름의 B가 나온다라는 거지. 반지름의 B. 반지름의 B가 얼마? 100분의 2. 아, 중심별의 반지름을 RA. 그 다음, 아, 다시요. 행성의 반지름을 RA, small a. 중심별의 반지름을 RA라고 하면, 아, 얘와 얘의 B는 1대 50의 관계가 있구나. 또는 2대 100의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저 자료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의 B를 일단 본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반지름은 A가 A의 50배이다.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기억은 여기서부터 쭉 시간이 지나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할 때, 자, 요런 거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개념 강의할 때도,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요 시간을 우리는 좀잘 해석을 해야 된다. 요 시간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행성이 요 앞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최소 밝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간 시점부터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밝기가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 다시 여기를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밝기가 됐다는 얘기는 행성이 다 빠져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자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 시간의 간격이 갖고 있는 의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쏙다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아셨죠? 그럼 행성이 중심별 앞으로 일정한 속도로 간다.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죠? 거리가 나오죠. 어떤 거리가 나오는 거야? 행성이 여기 쏙 들어갈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데, 행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쏙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행성의 지름에 해당하는 거지. 아, 즉, 행성이 일정한 속도로 갑니다. 2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 행성의 지름이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이야. 들어가기 시작한 시간부터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 행성이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을 했다. 아, 그렇구나. 행성의 속도, 지나가는 속도 곱하기 시간, 기역분을 하면 그게 뭐랑 똑같아요? 중심별의 지름이랑 같구나. 됐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계산했잖아. RA랑 RA의 B 얼마? 2대 100 또는 1대 50.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ER, 여긴 ER의 A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에 대해서 RA, 50배의 RA가 RA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지금 100R. 아, 그러면 여긴 100분이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너 여기 100분이구나, 100분. 그러면 기억은 10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봅시다. A의 반지름은 9만 킬로미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의 반지름. 지금 요 값이 얼마니를 얘기한 거야. 자, 보자고요. VA 곱하기 기역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지금 ERA야. 근데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뭐죠? 지금 RA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RA로 계산해줘야 되겠지. RA는 넘기겠습니다. 2분의 쭉 넘기고요. VA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30km per sec라고 했죠. 30km per sec 곱하기 기역분인데 기역분이 얼마예요? 100분이니까. 지금 여기 단위가 km per sec 초잖아. 그럼 분을 초로 바꿔줘야 되겠지. 100 곱하기 60초. 그러면 초초 지워지고요. 이제 킬로미터의 단위가 값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2를 가지고 3을 지워주면, 자, 30 곱하기 100 곱하기 30이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9,000 킬로미터가 나오겠지. 그래서, 아, 너도 맞구나. 됐죠? 이게 원래 수능 특강의 문항. 아셨죠? 요런 전개를 가지고 문항을 풀 수가 있어야 된다. 됐죠?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볼게요. 2분에서 기역분 동안 파장이 람다 제로인 흡선의 관측 파장은 점차 짧아진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자, 기역분이라고 하는 건 100분입니다. 2분에서 기역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지금 중심별에서 볼때 파장이 람다 제로인 흡선의 관측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셨죠? 여기가 0분, 2분, 100분, 그럼 100분으로부터 2분이니까 여기가 102분일 거야. 그러면 정중앙에 놓을 때 시간은 얼마냐가 얼마가 되냐면 51분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51분일 때가 정중앙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기억 분 동안 지나가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2분에서 51분 동안은 여기서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거야. 2분에서 51분 동안은 여기서 이쪽으로 중심별이. 그러면 나로부터 지금 멀어진 운동을 하고 있죠?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에. 그런데 최대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최대 적색 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색 편이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최대 적색 편이에서 적색 편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정지. 그러다가 다시 파장이 짧아지면서 최대 청색 편이를 향해 나간다. 자,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스펙트럼을 하나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를 람다 제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시점이 최대 적색 편이야. 맞죠? 이때부터 파장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다가 여기로 오면 정지. 일로 가면 다시 파장이 더 짧아지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 최대로 편이량을 보이는 최소 관측 파장이 되겠지. 최대 청색 편이.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다 파장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2분에서 100분 동안 파장이 람다 제로인 후선의 관측 파장은 점차 짧아진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점차 짧아진다. 아셨죠? 자, 2분에서 50분 동안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선 속도는 2분에서 50분 동안이래. 여기까지 와야지 51분입니다. 2분에서 50분까지 왔다는 얘기는 아직 여기까지 못온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선 속도 최대값이야. 최대값에서 점점 시선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점차 감소한다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심별의 단면적은 행성 단면적의 50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단면적의 b가 얼마였죠? 만 분의 4라고. 그러면 중심별의 단면적은 행성 단면적의 4분의 만이 되겠지. 그러면 2500, 2500배. 틀렸구나.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요렇게 선생님 더 해봤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것까지. 자, T1에서 A의 밝기는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T1을 임무의 값으로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을 거야, T1을 경과 시간 101분으로 넣을 거야. 이 101분일 때 A는 얼마의 밝기로 보일까? 자,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프를 찾아가 보는 거지. 101분이면 얘와 얘 사이니까 중간값. 그러면 밝기가 중간값. 요렇게. 아셨죠? 그러면 이거보다 작다? 틀렸지. 요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요 문제는 좀 의도를 가지고 낸 거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냈냐면 지금 요 T1이라는 이 시간은요. 요 시간이죠. 중심별이 여기 있죠? 여기 행성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100분이야. 그리고 쏙다 나온 시점이 102분이야. 그러면 T1이라고 한 시간은 행성이 여기에 딱 걸려있을 때거든? 딱 걸려있을 때 실제 행성에서 가려지는 면적은 요거야. 그럼 가려지는 면적이 요거라고 하면 요 면적은 행성의 전체 단면적의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중심별의 밝기는 이것보다는 큰게 맞지. 이 중심별의 크기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아셨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두배 커져요. 두배 커지면 A의 밝기 감소율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표면 온도가 두배 커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표면 온도가 두 배를 커진다 하더라도 행성이 가려내서 어두워지는 요 영역은 전체 표면적에서 얘가 가리고 있는 요 면적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면적의 비율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밝기 감소율도 변화가 없다고. 아셨죠? 감소율은, 밝기 감소율은 항상 얘의 단면적 분의 얘의 단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면적이 변화가 없어? 감소율에 변화가 없다고. 아셨죠?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1번 봤어요. 이제 우리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미세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탐사 방법인데요. 자, 그림 가는 행성 A를 가진 별 A가 별 B의 앞쪽을 통과하는 모습을 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얘가 지나가는데 요 시점에서 행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럼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얘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얘의 밝기가 굉장히 밝게 보일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역식이야.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얘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더니 행성이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 관측자와 별 B 사이에 행성이 딱 놓이게 되면 걔에 의해서도 다시 잡음이 톡 튀어나온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한 자료 해석입니다. 문제 볼게요. 기역시기에 B 관측자 A의 사이각은, 자, B 관측자 A의 사이각은, 기역시기의 사이각은 얼마예요? 0도네.

B 관측자 A의 사이값보다 B 관측자 A의 사이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틀렸지. 지금 얘는 0도예요. 일직선상. 자, 니은 시기의 AA 스펙트럼에서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니은 시기라고 하면 지금 중심별은 요만큼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성이, 얘를 돌고 있는 행성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걸려있는 상황이 지금 니은 시기죠. 그러면 행성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중심별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지. 멀어지는 운동을 한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맞는 거고요. 이 행성 탐사 방법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이용할 수가 없다. 미세중력 렌즈는 수직일 때도 행성이 저기에 딱 걸리기만 하면, 별 B와 관측자 사이의 일직선상에 딱 걸리기만 하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 공전 궤도면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원래 문제에서는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A에 의한 식현상으로 B가 어두워진다. 지금 가에서 보면, 얼핏 보면, 선생님, A와 B가 일직선상이잖아요. 그럼 A가 B를 가리면서 B가 어두워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얘와 얘 사이가 충분히 멀리 있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얘가 얘를 가리는 효과보다, 얘의 질량에 의해서 얘의 별빛이 모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 틀렸어. 자, 기억, 니은 기간에 AA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관측 파장은 지속적으로 짧아진다고 했었죠. 지금 기억 시점이 요 시점이고, 니은 시점이 되면 중심별은 요 정도 빠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공전 궤도상의 어딘가에 지금 행성이 요 시선방에 걸려서 이러한 잡음이 나타난 거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요 시점에, 현재 기억 시점에서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별은 이렇게 멀어져야 되거든? 그럼 적어도 행성이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시선방향에서 볼때 중심별은 시선방향과 거의 나란해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스펙트럼 흡수선에서 관측 파장은 길어진 시점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진 시점. 아셨죠? 왜냐하면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시선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 중심별도 시선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너도 틀렸구나. 행성의 공전 주기는 20일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여기가 30일이고, 여기가 40일이고, 여기가 50일이고, 됩니다. 지금 기역과 니은의 요 관측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겠냐는 거지. 지금 요 그림이 기역식이라고 얘기했었고, 중심별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가 여기 어딘가에 걸려서 지금 요 식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니은식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때까지 행성은 얼마의 각도를 돌았을까? 만약에 20일보다 짧으려면 요 시간 간격이 전체 공전 주기의 절반 이상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있던 녀석이 이쪽 방향, 반대 방향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심별보다 행성이 더 오른쪽에 놓인 상황이니까, 중심별이 아니라 얘에 의해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너도 틀렸어. 아셨죠? 그래서 추가 선지 다 틀린 거 한번 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볼 것은 이거죠. 자, T 시기에 A에 의해 A는 식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T 시기에 T 시기라고 하면 선생님이 T 시기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다 놓을 거예요. T 시기를 여기다. 자, T 시기를 여기다 놓으면 얘에 의해서 얘가 식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얘와 일직선상이 놓일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시기에 관측되는 B의 밝기는 A의 질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니은 시기에 이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효과. 그렇죠?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미세중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밝기는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밝기는 더 밝아질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용 2번 봤고요. 이제 대표용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용 3번.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방법. 요 스펙트럼을 얼만큼 잘 해석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이죠. 자, 그림과는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공전하는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를, 중심별의 공전 궤도일 거고 행성의 공전 궤도입니다. 중심별의 공전 궤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질량이 큰 녀석이 가까이 돌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T0 시기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 T에 따라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T0의 행성은 기역 또는 니은에 위치 있으며, 그 다음에 델타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이량이고, 나의 관측 기간 동안 행성에 의한 식현상은 이래 일어났다. 자, 그리고 발문 조건에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죠. 지금 보면 T0일 때 중심별은 최대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심별이 뭐 하고 있다? 최대로 접근하고 있다. 시선 방향과 나란한데

반대 방향으로 나라는 상태로 최대 접근. 지금 행성의 공전 방향이 요거다라고 하면 중심별의 공전 방향도 똑같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얘도 시계 반대 방향. 행성이 여기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 있는 거고, 행성이 여기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 있는 거고.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T0일 때 최대 청색 편위가 나타난다. 아, 여기야. T0일 때 중심별이 여기를 지나야지 최대 청색 편위가 나타나. 그 다음에 T0 플러스 ET일 때 최대 적색 편위가 나타나. 아, 그럼 여기네. T0 플러스 ET. 아셨죠?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얘가 T0 플러스 ET, 얘가 T0 플러스 T, 얘가 T0 플러스 3T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T, T, T, T 총 4T가 공전 주기가 되겠네. 공전 주기는 4T가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T0의 행성은 기역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T0의 중심별이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럼 행성은 어디 놓여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구나.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델타 람다 맥스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식 써보겠습니다.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시선 속도. 맞죠? 그 다음에 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요 세타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 만약에 람다 제로, 그 다음에 델타 람다인데 얘가 맥스 값이야. 최대 편위량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c를 곱하면 그때 시선 속도는 최대 값이 되는데, 그때 시선 속도가 얼마랑 똑같아? 공전 속도랑 똑같아. 얘가 0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시선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고, 시선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공전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야.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의 중심별을 강하게 잡아당긴다? 그럼 중심별은 빨리빨리 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대 시선 속도가 커진다?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 같이 가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T0 플러스 2분의 3T의 시선 속도의 절대 값은 T0의 시선 속도의 절대 값의 2분의 1배이다. 지금 절대 값과 절대 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속력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지. 자, T0일 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V0이야, V0. 왜냐하면 최대 청색 편이니까, 파장 변화량이 최대니까 최대일 때는 최대 속도가 나온다고. 그게 뭐랑 똑같다고? 공전 속도랑 똑같다고. 크기만 따질 땐. 그런데 지금 2분의 3t라고 했잖아요. 2분의 3t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됩니다, 여기. T0 플러스 t에 T0 플러스 et 요 사이가 되겠죠. 여기다 그림을 표시하라고 하면, 자, 요걸 지우고,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T0 플러스 T고, 여기가 T0 플러스 ET니까, 정확하게 딱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절반 돌아간 요 시점에, 요렇게 지금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T0 플러스 2분의 3T가 돼요. 그럼 이때, 시선 방향은 이거고, 공전 방향은 이거고, 공전 속도에 요 각도를 곱해주면, 코사인 요 각도를 곱해주면 시선 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맞죠?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게 시선 방향이고, 공전 방향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요 각도가 얼마냐는 거지. 볼게요. 여기서 요만큼 돌아간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각도가 90도인데, 요만큼 돌아간 각도가 45도야. 그러면 요 각도 얼마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지. 아, 이게 45도래. 얘가 뭔데? 공전 속도야. 얘가 뭔데? 시선 속도야. 그러면, 아,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에 곱하기 코사인 얼마? 45도가 된다고. 그럼 이건 얼마야? 2분의 루트 2 공전 속도가 되겠지. 그러면 볼게요. 공전 속도가 지금 최대 시선 속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루트 2라는 거지. 얘가 지금 최대 시선 속도인 거니까. 그러면 최대 파장 변위량에 대하여 이때의 파장 변위량이 2분의 루트 2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요때의 시선 속도의 절대값은 요때의 시선 속도의 절대값의 2분의 루트 2배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너 틀린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니은, 니은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원래 문항 봤고요. 선생님 여기다 추가 선지를 가져가 봤다. 어떤 걸 가져왔냐면 보자고요. 자, 2분의 3, T0 플러스 2분의 3T일 때 흡수온의 파장 변화량은 그럼 얼마일 것이냐? 했던 겁니다. 지금 최대 시선 속도에 대하여 요 시점의 시선 속도는 2분의 루트 2배래. 그러면 최대 파장 변화량도, 다시요. 이 당시에 요 시점의 파장 변화량도 최대 파장 변화량에 대하여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아셨죠? 파장 변화량이

역시 시선 속도의 B로 가는 연결된 이런 관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구나. 아, 아니네요. 맞네요. 왜냐하면 흡손의 파장 변화량은 2분의 1 델타 람다 맥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의 델타 람다 맥스가 될 테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크잖아. 그죠? 그럼 이것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공동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행성의 공전 주기는 4T이다. 4T이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T0 플러스 ET의 시선 속도 분의 T0의 시선 속도 값은 1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T0 플러스 T0의 시선 속도는 최대 청색편이죠? 그럼 이때 속도야. 속력이 아니라 속도. 그럼 이때의 속도는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공전 속력,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전 속도의 마이너스 값. 이때는 시선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때는 플러스 공전 속도.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방향까지 표시한 거.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 선지 구성한 거,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조금만 더. 자, 파장이 람다 원인 흡순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얼마일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를 람다 제로라고 할 거고, 선생님은요? 여기를 람다 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람다 제로일 때 최대 파장 변이량이 델타 람다 맥스였지.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람다 원일 때 최대 파장 변이량은 얼마야?를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요 값이나 특정한 시점에서는 같은 값이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 적색 편이 또는 최대 청색 편일 때요 값이나 요 값은 똑같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시선 속도 값은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람다 1이 람다 0보다 파장이 짧잖아요. 파장이 짧으면 파장 변화량도 이때보다 이때가 더 짧아야 된다. 요런 논리. 그렇기 때문에 파장의 람다 원인 흡선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델타 람다 맥스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관측 기간 동안의 시선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자, 그래프로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선 속도 플러스, 여기는 시선 속도 마이너스라고 하면 t0일 때는 최대로 마이너스인 시선 속도, 그 다음에 t0 플러스 t면 0, t0 플러스 2t면 최대로 플러스로 최대 시선 속도. 그 다음에 t0 플러스 3t는 0.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t0, 여긴 플러스 t, 여기는 플러스 2t, 여긴 플러스 3t. 여기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3번 봤습니다. 대표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의 어떤 특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림 가는 행성 A에 의한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별 A의 밝기 변화를 지금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행성 B에 의한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별 B의 밝기 변화를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셨죠? 자, A와 B의 광도는 같대요. 아, 얘와 얘의 광도는 같구나. 그리고 A와 B의 질량, 반지름, 공전궤도 반지름은 같다. 즉, 행성의 전반적인 물리량이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현상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아, 행성 반지름이 서로 같구나.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 일반 조건. 자, 보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밝기 감소율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 밝기 감소율을 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면 반지름의 B가 나온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000분의 6.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의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여기에서의 행성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 마찬가지. 밝기 감소율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지름. 즉, 루트 씌워줍니다. 1000분의 얼마? 2. 이게 지금 RB분의 RB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조건상 두 행성의 반지름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를 6으로 맞춰주겠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이 되겠지.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봤더니, 아, RA가 RB보다 작구나. 얼마큼 작아? 루트 3. 여기다 루트 3 배를 해줘야지만 둘이 같은 값이 되겠구나. 얘와 얘가 지금 비율을 따져보면.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에. 중심별의 반지름은 B가 A의 루트 3배이다. 맞는 거죠.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두 별은 광도가 똑같은데,

안지름의 b는 요렇네. 그러면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겠네. 자, 보자고요. 자, 표면 온도를 따지려면 광도비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어차피 비율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RA의 제곱, TA의 4제곱. 여기는 RB의 제곱, 여기는 TB의 4제곱. 맞죠? 그런데 지금 RB가 요거라며. 그럼 넣겠습니다. RA의 제곱 곱하기 TA의 4제곱은 여기다가 루트 3 RA를 넣고 제곱 곱하기 TB의 4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TA는 4제곱근 3. 루트 3. 4제곱근 루트. 4제곱근 3. 3의 4제곱근 곱하기 T의 B. 아, TB보다 TA가 요만큼 표면온도가 높구나. 그러면 중심벨의 표면온도는 A가 B의 4제곱근이라고 해야겠지. 4제곱근 3. 됐죠? 이건 너 틀렸다. 그 다음에 중심벨의 스펙트럼에서 관측한 어느 흡선의 파장이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짧다 했던 거죠. 지금 여기다 그려볼까요? 공통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별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식현상이 정확하게 얘와 얘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식현상이 지금 최소 밝기, 중심별이 최소 밝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면 중심별은 그 시점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태? 최대 적색 편위에서 파장은 짧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적색 편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 맞죠? 그런 상태에서 식현상이 끝나서 이쪽으로 빠져나온다고 하면 지금 얘는 청색 편위가 나타나는 거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서 점점 더 짧아지는 그런 상태. 아셨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관측한 어느 흡선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라고 해야 되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너 틀렸어.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는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가지고 온거 보겠습니다. 자,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A가 B의 3배이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뭐죠?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시그마 T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 그런데 지금 A랑 B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A가 B의 지금 4제곱근 3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아, 여기에다가 4제곱을 해주면 지금 B의 3배. A가 B의 3배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량을 물어보고 있어. 밝기 감소량은 A가 B의 3배이다.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지금 행성이 여기를 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두 행성은 반지름이 똑같아. 그럼 여기서 행성이 계속 어두워질 수 있는 밝기 감소량은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요 면적에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량이랑 관련 있는 거지. 근데 요 면적에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량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겠지. 얼만큼? 4제곱으로. 즉, 리을과 미음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면 온도가 A가 지금 3의 B보다 3의 4제곱근만큼 크니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양도 그만큼 많을 것이고 B보다 3배 많을 것이고 그만큼 지금 A가 더 많이 가려줄 것이다. 에너지량을. 그렇기 때문에 밝기 감소량은 A가 B의 3배이다가 맞는 거라고.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주결성이다. 자, 주결성은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고 표면도 높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은 B가 더 큰데? 표면 온도는 A가 더 크네? 이건 주결성의 관계를 따라가지 않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꼭 체크해 주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T1에서 T2 동안 스펙트럼에서 흡선의 관측 파장은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계속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T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T2라고 하겠습니다. T1에서 T2. 식현상 시작이 돼서 가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 이제 다시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별은 지금 여기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중심별의 관측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라고 얘기해야지. 관측 파장은 점점점 짧아진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5번. 자, 생명가능지대 문제고요. 표는 주결성 ABC의 질량, 그 다음에 중심별의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와 생명가능지대 폭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결성이라고 되어 있어. 주결성. 그럼 주결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아, 질량이 큰 주결성이 광도가 크다.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맞죠? 자,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멀고 상대적으로 가깝네. 얘는 1.70이고 얘는 1.27이니까. 그러면 광도가 지금 C가 더 크다는 거야. 맞죠? 그럼 질량은 C가 더 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둘을 비교할 건데 뭘 가지고 비교해요? 폭을 가지고 비교할게. 폭이 얘가 더 넓어. 폭이 넓다는 얘기는 B가 광도가 더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질량은 비교를 하면 A, B, C. 광도도 A, B, C. 똑같은 순서.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문제 볼게요.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질량이 작은 주기율선일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중심별로부터 1AU의 거리에서 단위 시간엔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에너지의 양은 B의 행성계가 C의 행성계보다 적다 되어 있죠. 일정한 거리, 중심별로부터 일정한 거리라고 했을 때 중심별의 광도가 크다. 방출에너지가 많다. 그럼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겠지. 이런 논리. 그럼 B의 행성계와 C의 행성계 중에서 광도는 누가 더 커? C의 행성계가 더 크니까 중심별로부터 같은 거리라고 하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면 B의 행성계가 C의 행성계보다 적다가 맞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자면 C 행성계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C에서 2.2AU 거리에 있는 행성 표면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가능지대를 판단해 봐라라는 거지.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놓고 여기 B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B를 기준으로 보면 쭉 볼게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1.27이고 쭉 갑니다. 폭이 0.54야. 그러면 더해주면 바깥쪽 경계가 나오겠죠? 바깥쪽 경계는 얼마? 쭉 가면 1.81이 되겠네. 여기까지가 B, 중심별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야.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C를 보자고요, C. C를 보면 C는 지금 B보다 광도가 큰 별이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는 더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해야 돼. 즉, 여기서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0.54보다 크다고. 시작점이 얼마? 1.7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점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폭은 0.54보다 크기 때문에 끝점이 2.24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2.2AU에 있대. 2.2AU에 여기에. 그럼 얘는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역리언 디귿 다 맞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A에서 1AU 거리에 있는 행성은 생명가능지대에 포함된다. 지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A는 태양이랑 질량이 똑같네? 그러면 얘네 생명가능지대는 지구 태양 사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1AU 거리에 있는 행성은 생명가능지대에 포함된다. 맞죠? 자, C에는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가 B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둘 중에서 얘가 질량이 큰 주기율성입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럼 핵융합 반응을 더 많이 하겠죠?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하겠죠? 그러면 C는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가 B보다 적다가 맞지, B가 많다. 스펙트럼에서 칼슘 이온 흡수는 상대 세기는 A가 C보다 작다죠? A는요, 지금 질량이 태양이랑 똑같기 때문에 분광형이 G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C는 A보다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자, 칼슘 흡수선은요, G형별, K형별, 특히나 K0형별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면 얘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에요? 그러면 이 흡수선의 세기가 약하게 나타나겠지. 맞죠? 자, 흡수선의 상대 세기는 A가 B보다 더 크다. C가 더 작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리을미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갑니다. 자, 기역은 0.54보다 크다. 기역. 얘를 기역으로 놓겠습니다. 기역. 기역은 0.54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B와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B와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5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역시나 생명가능지대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봐야 될 것은 생명가능지대가 지금 중심별과 가까워지고 있다. 폭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지. 자, 그러면 볼게요. 이 기간 동안 중심별의 광도는 점점 작아진다. 생명가능지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폭이 좁아지고 있다. 광도가 점점 작아진다. 맞는 거고. 중심별의 나이가 10의 7제곱 연일 때 A에서 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보면 중심별 기준으로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 중심별 기준으로 생명가능지대 바깥쪽 경계예요. 행성은 그거보다 안에 있어. 더.
안쪽 경계보다 안에 있다고. 이 경계가 의미하는 온도는 100도씨.

요 경계가 의미하는 온도는 0도씨.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얘는 100도씨보다 온도가 더 높지. 그러면 고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 지금 이별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면 원시별 단계예요. 원시별 단계. 자, 원시별 단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표면 온도가 이렇게 가면 증가합니다. HR도에서 광도는 이렇게 가면 증가합니다. 주기열을 그려주면 자, 원시별에서 이런 식으로 광도가 줄어드는 별이다라고 하면 질량이 작은 별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요. 맞죠? 그래서 광도가 줄어들면서 표면도는 조금씩 높아지는 관계. 그러면서 나중에 영년 주기열에 도달을 하겠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별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지금 대략적으로 10억 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쯤 됐더니 광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대략적으로 0.05AU에서 0.1AU 부근의 생명가능지대를 만들어준 거야. 자, 지금 이 별은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광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요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니 0.05AU에서 0.1AU 요 사이에 생명가능지대를 만들었다고. 근데 지구, 태양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의 생명가능지대는 어디? 1AU 부근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태양은 생명가능지대가 1AU 부근에 있어요. 얘는 생명가능지대가 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서 만약에 얘가 영년 주기열에 더 도달한다. 광도가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럼 주기열과 주기열을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더 생명가능지대가 먼 곳에 위치하는 거니까 태양이 훨씬 더 생명가능지대가 먼 곳에 위치한다. 즉, 태양의 주기열상일 때의 질량을 따져보면 얘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라고요. 아셨죠?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선지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을 자, 이 기간 동안 A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요, 중심별의 광도가 줄어들고 있잖아. 중심별의 광도가 줄어들고 있다? A라고 하는 건 위치 변화가 없는 거니까 중심별의 광도가 줄어들면 도달한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표면 온도 점차 감소해야 되겠지. 맞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맞고요. 이 기간 동안 중심별은 HR도에서 점차 왼쪽 위로 이동하였다. 왼쪽으로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이동할 수는 없지. 광도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틀렸어. 아셨죠? 그럼 추가 선지에서 우리 미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임의로 여기를 T1, 그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시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심별의 온도는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이 변할 수는 있지만 얘가 주기열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갈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클 수는 없다고.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클 수는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질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틀렸어.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T1이 되는 거고 여기가 T2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에 따른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의 변화 속도와 바깥쪽 경계의 변화 속도를 비교하면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자,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중심별에서의 생명가능지대가 요거였고요. 시간이 지나서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변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기역, 여기를 니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를 기역 마이너스 X, 여기를 니은 마이너스 Y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X만큼 변하고 Y만큼 변한 건데 누가 더 많이 변했느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폭은요. 생명가능지대 폭은 기역 마이너스 니은이 기역 마이너스 X 아니죠? 다시요. 폭은요. 여기에서 니은 마이너스 기역이 니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기역 마이너스 X보다 더 크죠? 이때가 폭이 더 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걸다 지워줘 보겠습니다.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럼 남으면 뭐가 남느냐? y는 x보다 크다. 요게 남아요. y가 더 크단 얘기는 y의 변화가 더 크단 얘기는 바깥쪽 경계의 변화 속도가 더 크다. 이걸 의미한다고. 요걸 꼭 따져갔으면 좋겠어.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주요한 문제 대표용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한 내신 만점 OX 퀴즈. 자, 숙제인데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 행성의 변화와 중심별의 변화는 서로 반대로 가는 거야. 행성이 접근하면 중심별이 멀어지는 거고, 중심별이 멀어지 중심 행성이 멀어지면 중심별이 접근하는 거고, 그런 거 따져주시고요. 외계 행성계에서 공동 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중심

신발의 속도, 그 다음에 행성의 속도 비교할 수 있니? 아셨죠? 주기는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주기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외계행성계에서 행성에 의한 식현상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 일어났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식현상이 일어날 때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 관계 따져보시는 거. 그 다음에 자,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행성들은 대부분 직접 관측을 통해 발견되었다. 직접 관측으로 발견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광도가 커졌을 때 생명가능지대 폭은 어떻게 변하니? 그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 가까이 있을수록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진화 속도와 수명과 관련시켜서.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중요한 문제들 다 확인해 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외부 은하와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짝꿍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 오늘은 또다시 7강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챕터 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뭔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문제들도 다 살펴보고 들어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내신 변형 문제들과 내용 구조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어갈 수 있을지 함께 해보자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강의 Exercise 1에 해당하는 어법 되겠습니다. 어법은 내용을 조금 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녹색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녹색 소비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 Green Consum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 친환경 제품을 일반 제품보다 선호하는 소비자들인데 환경 보호 책임을 정부나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이 개인의 소비도 환경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 녹색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도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친환경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 사회 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녹색 경영과 녹색 마케팅을 실행하게 될 것이니 결론, 이 녹색 소비자는요. 구매력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개념이지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할게요. 녹색 소비자는 개인의 소비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믿으며 구매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가 봅니다. 영어로 표현할게요. Green consumers, 녹색 소비자들은 믿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can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환경적 결과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their purchasing choices, 어떤 구매의 선택을 통해서 자 그들은 뭐 하기도 합니까?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즉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어떤 관행을 갖다가 채택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합니까? support, 지지합니다. 무엇을? 중요한 단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무슨 개념이죠? 이거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을 하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원을 남겨놓는 것에 갖다가 지속가능성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환경 관련 질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까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빈칸픽은 일곱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Therefore, 따라서.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인데 중요한 표현 진짜 많이 보여요. 뭐라고 할수 있을 것이냐면 Green consumers, 녹색 소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 sustainability 또 나왔어요.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their purchasing power, 그들의 구매력, 이 구매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법에 해당하는 문장의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표현 학습할 겁니다. Green consumers, 얘를 주어로 해서. 동사 자리에 prefer 왔습니다. 컴마 컴마 안에 들어가는 거 한번 묶어 주시면은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compared with 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에 비해라고 해석을 해준다고요. 녹색 소비자는 비녹색 소비자에 비해, 이번엔 동사 갑니다. prefer 무슨 뜻입니까? 선호한다 라는 뜻인데 뭐뭐보다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of 표현 같이 쓸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over 얘랑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체품보다는 무엇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 Prefer A over B.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 주시는 연습까지요. 자, 순서 문제 가보겠습니다. 녹색 소비자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봤던 문장이죠? 이 소비자들은 무엇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인가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녹색 소비자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번 문장, moreover, 내용을 추가하는 연결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소비자들. 녹색 소비자들은 이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firms라고 해서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의 주어인 they는요. 방금 봤었던 이 firms, 기업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바로 7강의 2번 넘어갑니다. 얘는 주제 추론이었는데, 뭐에 관한 글? 잘못된 학습 조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일부 공부 조언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주죠. 반복, repetition, 학습의 핵심이라는 조언.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된다는 조언. 반복하면 기억이 강화된다는 조언, 즉 이러한 믿음입니다. 정리하자면 rereading, 다시 읽기, intentionality, 의도성, repetition, 반복의 효과를 신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반복만으로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즉 반복은 뭐에는 효과적입니까? 단기 기억에는 효과적이지만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단순한 반복과 재읽기는 단기 기억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Study advice, 학습 조언은요. 흔히 강조합니다. 반복과 다시 읽기를 강조합니다. 뭐로써? 핵심적인 학습 전략으로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뒷부분. 단순히 반복하는 거, 정보를 반복하는 것은 generally ineffective. 자, ineffective. 앞에 in이 붙음으로써 이거 무슨 뜻입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란 뜻이지요. 효과적이지 않답니다. 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오래 지속되는. 너무 중요한 어휘예요. durable. durable. 내구성이 있는. 오래 지속되는 이란 뜻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뭐에만 도움이 된다, 단기 기억에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What students are advised to do? 학생들이 하도록 권고되는 것은? 이렇게가 주어되는 거지요. 학생들이 하도록 권고되는 것은? 즉, 일반적인 학습 조언은요. Often played wrong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통째로 빈칸을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완전히 틀린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때 play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 wrong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로 쓰여서요. 완전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어법 문장으로는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더비 구문입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비교격,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해당하는 구문인데 어떻게 갑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나오고요. 컴마로 이어 받으면서 더 플러스 비교급 또 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형태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The more times you go over the material, 그 자료를 반복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The better chance. 여기서의 chance는 가능성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더 나은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뭐할 가능성 되겠습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가능성입니다. 즉, 영구적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the better, 더 높아진다고요. 지금 형태에 더해서 해석까지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필구르는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까요? 자, 9번 문장 한번 보세요. Belief in the power, 어떤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힘이냐면, rereading, 다시 읽기고요. Intentionality, 의도성이고요. And repetition, 반복입니다. 자, 이것의 힘에 대한 믿음은 pervasive. Pervasive, 무슨 뜻?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그치? 널리 퍼져 있지만, 널리 퍼져 있지만, the truth is, 진실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진실의 내용이니까, 그치? 자, 진실은요, you usually can't, 뭐할수 없습니까? 깊이 새길 수 없습니다. 기억 속에. 단순히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는 기억 속에 깊이 새길 수 없습니다. 앞에 부정 표현 나온 거 챙겨주시면서, embed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뭐라고요? 깊이 새기다라는 뜻이라고요. 나온 김에 확실히 알아가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한 문장 더 가볼게요. This tactic, 이러한 전략, 책략이란 뜻이죠. 이러한 전략은요, might work, work가 무슨 뜻으로 쓰였니?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할 때, we're looking up a phone number, 휴대전화를 갖다가 찾아봐요. 그리고 holding it in your mind, 머릿속에 붙들어 두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punch는 두드리는 거니까, 휴대전화에 두드리는 동안에 붙들어 두는 거야. 그랬을 때이 전략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벗으로 뒤집으면서. But it doesn't work for, 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Durable learning, 어떤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반복, 다시 읽기라고 하는 거, 이 경우에는, 즉, 단기 기억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저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철자를 외우고,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7강에서 한번 제목으로 갑니다. 미국 교육자의 백인 우월주의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내용 많았어요. 미국 교육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양육 방식을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인식을 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양육 방식을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인식을 합니다.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도 반응이 다르고요.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들만이 성취도 높은 백인을 본받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인 교사들은 숨겨진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요. 이 인종 불평등은 여러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더라. 미국 교육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무너뜨릴 의도가 없습니다. 백인의 관행이 규범으로 여겨지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규범에서 벗어난 자들로 표현이 되더라. 다시 한번 주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군요. 좋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백인 중심 규범이 정상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다른 인종 집단을 일탈로 규정하고 인종 불평등을 강화한다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습니다. The American schools, 미국의 학교들은요, often treat, 흔히 대한답니다. The white middle class norms, 백인의 중산층의 규범을 갖다가 뭐라고 다룹니까? 취급합니까? The standard, 기준으로 취급을 한답니다. 기준으로 취급을 해서요, the framing, 틀을 씌우는 거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같은 다른 집단들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Deviant. 중요한 거예요. Deviant. 규범에서 벗어난.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을 하고, and reinforcing. 뭐를 강화하는 거예요? Racial inequalities. 인종 불평등. 자,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종 불평등을 강화를 한답니다. 뭐를 통해서 숨겨진 교육 과정과 일상적인 교육의 관행을 통해서 인종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더라에 해당하는 지문이라고요. 자, 빈칸 문장 여덟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마무리 문장입니다. The taken for granted assumption, 당연시되는

전제입니다. 당연시되는 전제요. 일단 당연시되는 전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why students practice are normal. 백인 학생들의 관행이 are normal, 정상이다. 규범에 맞다라고 하는 요 전제가 자 contribute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유의 원인이 된답니다. 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are framed 규정되는지 deviant 규범에서 벗어난 a problem 문제니까 골칫거림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가 어떠한 결과를 이끄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 문장 되겠습니다. 자, 어법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문장인데요. 마찬가지. The take for granted assumption.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당연시되는 전제. 근데 전제의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무엇이 동격의 접속사 대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뒤에 뭐 나옵니까?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는데 비동사니까 뒤에는 주격 보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에 normal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잘 따라와 줬습니다. 자, 얘가 주어에 핵이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뭐 왔어요? contribute to가 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to는 전치사, 뒤에 명사 덩어리, 즉 y가 이끄는 명사절이 잘 따라와 줬고요. contribute to는 뭐뭐에 기여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무슨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까? 원인이 되다. 뭐뭐에 대한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요 표현으로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서술형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물어보고 있어요. In the passage, 지문에서 What does the phrase? 요 구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The white supremacy. 이게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자, 선생님이 본 강의에서 수업하면서도 요 표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란 뜻인데, 자, 백인 우월주의는 우월주의인데 표준 관행에 깊숙이 새겨진 표준 관행에 내포된 백인 우월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해당하는 질문 답변 갑니다.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컫습니다. 백인의 규범과 관행이 여겨지는데 the normal 정상적인 거. 그리고 superior standard 뭔가 우월한 기준 정상적이고 우월한 기준으로 학교에서 여겨지는 것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강화합니까? racial inequality 인종 불평등을 강화합니다. 지금 이 백인의 기준이 뭐라고 여겨지는가?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강화할 수 있는가? 요 내용까지 풀었을 수 있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어법 문제 다시 넘어오셔서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입니다. 이것도 내용 꽤 어려웠지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여러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지식에 접근 가능한 맞춤형 도구가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 실험과 관찰이 등장했는데, 얘네는 특정 측면 이해에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시의적자라고 대담하며 지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방법은요,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접근 방식으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다. 아하, 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전개되고 있는 구조였지요. 가보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영어 표현들이 꽤 어렵겠습니다. Marine Plastic Pollution,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얘가 소재지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자, 뭐가 될수 없냐면, 완전히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만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만은,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정량적이고,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에 해당하는 essential, 그리고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quantitative, comprehensive, data informed 이러한 형용사들도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길래 실험과 관찰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지 그 전제가 되는 문장 되겠거든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일어나요? That occurs on many levels. 많은 수준에서, 많은 수준, 여러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시한답니다. 물리적이고 화학적이면서 생물학적인 영향입니다. 어떤 해양 구역에 소규모로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포함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광대한 지리적인 영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었던 그러한 종류의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어법 문장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접근 방식은 can help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3형식으로 쓰였어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to 부정사 왔습니다. 투부정사 하는 데에 도움이 되다 라는 뜻인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덩어리가 한 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나왔죠. 투부정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데 어떤 표현을 기준으로 연결되고 있었지요? Not only A, but also B에 해당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병렬 구조 챙겨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픽으로 문장 삽입 한번 가볼까요? 5번 문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Actions against marine pollution, 해양 오염에 대한 조치는 Actions가 조치란 뜻이거든요. 자, 이 조치가 뭐 해야만 합니까? 조건 나와요. 시의적절하고요. 대담하고요. knowledge based, 지식 기반이어야 합니다. 이 문장 삽입의 근거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자, 뒤에 나오는 문장이 in this perspective, 우리 방금 이 어법에서 봤던 이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이 in this perspective로 시작하면서 지식 기반 대응 관점에서 이 데이터 기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방금 문법 문장에서 본 것처럼 따라서 그 앞에서 지식 기반의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나오고요. 이 내용 받으면서 데이터에 입각한 종합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는 아까 봤었던 문장이 붙을 수가 있겠다고요. 문장 사고로 예측 한번 해봅니다. 7강의 5번 갑니다. 무관한 문장 유형이고요. 디지털 형식이 불법 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출판사와 서점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piracy,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무엇입니까? 저작권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배포, 사용입니다. 근데 이 불법 복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디지털 형식이 요게 중요한 전환점이죠. 디지털 형식이 불법 복제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책줄 또는 꺼리면서도 불법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대응을 해야겠지요. 디지털 보호장치로 불법 복제에 대응하는데 보호가 실패할 경우에는 손실을 추정하고 감수하는 전략도 택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불법 복제를 더 쉽게 만들어 출판 산업에 손실을 주며 출판사는 이를 막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영어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Piracy,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것이에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Digital Format, 자, 이것이 전환점이죠. 이 디지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무단 복제와 배포를 갖다가 easier, 더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뭐 하게끔 했습니까?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는 뜻이죠. 출판사로 하여금 뭐 하게끔 했어요? 첫 번째, 디지털 보호장치를 만들게끔.

해당되는 값에 판매되든 즉 A하든 B하든지 간에 디지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복제를 더 쉽게 만들었다. 이것이 핵심인 문장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으로는 1번 한번 가볼까요? 지금 one factor 보이고 is 보여요. 딱 보니까 주어 동사 찾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볼게요.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입니다. 뒤에 봤더니 주격 관계는 명사 대시 이끄는 관계절이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가 굉장히 길어졌나 봅니다. 자, 어떠한 요인이냐면 영향을 미칩니다. 출판사와 서점의 능력, 그 자료를 판매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길어졌지만 결국 주어의 핵은 얘죠. 한 가지 요인은 이라고 해서 여기에 은이 붙잖아. 그게 주어의 핵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팩터는 단수 명사니까 동사 자리에도 단수 비동사 is를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바로 앞에 materials, s 붙은 복수 명사 있다고 얘를 주어의 핵으로 받아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쵸? 구조 분석과 해석까지 챙겨서 주어 동사의 수일치 맞춰줘야지요. 오케이? 한 가지 요인은 불법 복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법 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뒤에 나와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한번 예측 가봅니다. So why my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not steal a book, 책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pirate copies only, 이 불법 복제된 복사본을 갖다가 온라인상에서는 읽습니까? 서점에서 책을 훔치는 거에 대해선 죄책감을 느끼면서 왜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에는 관대합니까? 볼게요. It is because,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요, may not perceive,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를 갖다가 as seriously as physical theft, 물리적인, 즉 실제의 절도만큼이나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as의 동등 비교 쓰이면서 뭐만큼 뭐뭐하게 라고 해석하는 거죠. perceive에 걸리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석 다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실제 절도만큼이나 심각하게 디지털 불법 복제를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복제된 버전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7강의 6번 갑니다. 글의 순서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뭐에 관한 글입니까? 사진 속 현실을 가진 중립성. 아, 이것도 어려웠던 거 기억이 나요. 사진은 현실을 중립적으로 기록한다는 환상. 이게 중요한 거지. 환상이 존재한대. 사진은 사건의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나, 그러나 이 사람이 주장하길 사진도 무엇이다? 현실의 해석이다.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현실의 해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필름 사진에서도 다징이나 버닝 등의 보정 작업이 존재합니다. 실제 요 사람도 암실에서 사진을 적극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필름 사진에 더해서 디지털 사진은 현실과 더 멀어져 있다. 아하, 현실로부터 더 멀어져 있다. 왜 그럽니까? 디지털 이미지는 데이터가 해석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기술에 의한 해석을 한 단계 더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진은 실제 필름 사진보다도 현실로부터 더 멀어진 이미지입니다. 이 내용까지 챙겨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정과 해석 과정을 거친 이미지이다. 가봅시다. Photographs,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라고 믿어지냐면 제공한다. Objective record of reality,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제공한다라고 믿어지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사진은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Interpretations,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뭐에 의해 형성이 되는 어떤 조작과 처리에 의해 형성되는 해석입니다. 해석이요.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내용도 더해 주셔야지요. 디지털 이미지는요. Are even further removed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더욱 멀어져 있습니다. 더욱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이미지는 존재하거든요. 데이터로서 존재하는데 기술에 의해 해석되는 데이터로서 존재하거든요. 기술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니까 디지털 이미지는 현실로부터 한 단계 더 멀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빈칸 문장 갑니다. 1번 한번 가볼까? 사진술은 battles with the fantasy, 환상과 싸웁니다. 사진술은 환상과 싸워요. 그럼 얘들아, 중요한 거, 지금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환상의 내용이라는 거야. 그쵸? 이때 대신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될 것이니까. 그럼 이 사진술이 어떤 환상과 싸웁니까? 우리 지금 꼬아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떤 환상이죠? It captures, 이게 포착을 한다. 현실을 수정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포착한다. 그 환상과 싸우는 거지. 왜? 사진술은 현실에 대한 해석이니까 요거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어떤 문장은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안솔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습니다. 암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뭐 하는 데 보낸다고요? 한 장의 인화분을 현상하는 데 보낸다고요? 우리 spend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얘는요, 뒤에 시간 나오고요. 다음 무슨 형태 따라와요? ing 따라옵니다. 그치? 따라서, ing 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ing 형태 나온 거 챙겨라. 요 얘기고요. 자, 막간으로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지다라고 한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자, 오랜만에 함축 의미추로 났습니다. 자, 6번 문장에서요. 디지털 이미지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one more step removed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지털 이미지는요, 더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로부터? 직접적인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얘네는 존재하죠?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근데 뭐 해야만 하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해석되어야만 하는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실로부터 더 분리되어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요 내용을 가리키는 밑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강의 7번입니다. 어법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게이트키핑의 개념이라고 해서 게이트키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대학체육부가 언론에 여러 행사 보도 자료를 발송을 한다.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죠. 행사의 예시로는 여자 축구 경기, 육상대회, 헌혈 행사가 있는데, 글쎄 신문사가 여자 축구 경기만 보도를 하더라. 나머지 행사들은 기사에서 제외가 되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읽는 독자는 다른 행사의 존재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지금 누가 결정했다? 독자가 아니라 편집자가 결정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더라? 게이트키핑이라고 부르더라.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주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언론은 보도할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대중이 접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를 게이트키핑이라 한다. 자, 요약문도 짧습니다. News organizations, 뉴스 조직은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아하, what information the public receives, 대중이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selecting,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보도할지를 선택함으로써 대중이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런 과정은 뭐라고 알려진 과정이다? 게이트키핑이라고 알려진 과정이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문장 빈칸 예측 갑니다. There are multiple events happening at the college. 대학에는 일어나는 여러 행사가 있어요. 여러 행사가 있는데, It was not the readers. 독자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 Decided what wa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뉴스, 신문의 편집자가 그것들을 결정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보시면은 요거, it was not who라고 해서 강조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가 아니라고요. 강조하는 거야. 그럼 누굽니까? 결국에는 신문의 편집자들이 결정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가. 이것의 주체는 독자가 아니라 편집자들이었다. 이 노란색 표시된 내용이 질문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게이트키핑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분이기 때문에 빈칸 확실하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어법 문장 갑니다. 1번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분사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쓰임을 갖다가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In a hypothetical situation, 가상의 상황에서 한 지역 대학의 체육부가 my son 보낼 수 있어요. A press release는 무슨 뜻입니까? 보도 자료입니다. 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보낼 수가 있는데, 자, 뭐 하는 보도 자료? 이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뭐할 겁니까? ing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수식을 할 겁니다. inform은 무슨 뜻? 알리다. 즉, 현재 분사의 의미 더해서 해석 바꿔주자면, 알리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치? 즉, 그들에게 뭐에 대해 알리는? 세계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데, 그 행사는 또 어떤 행사? 아, 이렇게 또 수식하는 거구나. 내일 캠퍼스에서 열릴 행사. 아하, 내일 캠퍼스에서 열릴 행사. 내일 캠퍼스에서 열릴 세계 행사에 대해 알리는 보도 자료를 갖다가 언론에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각각의 ing 형태를 갖다가 지금 PP 형태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식하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확실히 능동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거 체크하면 되는 문제. 좋습니다. 서술형 갈게요. 게이트키핑의 개념과 그것이 대중이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의 개념을 간단히 서술을 해 주시고요. 대중이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뻗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게이트키핑은 언론 편집자가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보도할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편집자가 어떤 거를 보도할지 선택하는 과정이구나. 따라서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언론이 보도하기로 선택한 요 사건들만 알게 됩니다. 아하, 언론이 보도하기로 선택한 사건들만 알게 되는 것이구나. 자, 이 미친 영향까지 같이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했어요. 그쵸? 직업 분화와 조합의 형성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자, 일단 시작은 요거였습니다. 문명의 발전. 문명이 발전하면서 분업과 전문화의 필요성이 등장하죠. 일을 나누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가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일을 나누게 되겠어요. 그치? 이것을 분업과 전문화라고 일컫고 있었지요. 그쵸? 예를 들어서, 벽돌을 제작하는 일, 배를 짓는 조선, 도로 건설과 농업 등의 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업 분야는 그 자체의 고유한 활동으로 발전했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업 활동은 점차 제도화된 조직 형태로 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나와요. 고대 로마에서는 콜레기아라고 하는 직업인 조합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길드 조직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요약 갑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 활동은 직업인 조합이나 길드와 같은 조직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내용 되게 어려웠겠습니다. 어휘도 잘 살펴주셔요. As civilization develop, civilizations, 문명이란 뜻이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divided, 분업화되었어요. 분업화되고, specialize, 전문화되어서, 뭐로 나뉘어졌습니까? distinctiveness, 고유한 활동. 고유한 활동으로 나뉘었으며, 이것은 결국에 became institutionalized,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나아간 거죠. 조직화된 직업 집단으로 제도화가 되었는데, 그 예시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의 콜레기아와 중세의 길드가 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단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휘의 쓰임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자, 빈칸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문명의 발전으로 시작하죠. 문명이 성장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근데 with less effort,
노력은 덜 하면서.

아하, 노력은 덜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어. 근데 조건이 무엇이었죠? 뭐 한다면? They specialized, 전문화하고 divided, 분업하는 겁니다. 아, 자기들의 일을 전문화하고 분업해서 나눈다면 separate designations, 개별적인 직무들로 표현되기 어렵죠? 자, separate, 별개의, 개별적인, designation은 지정하는 거니까, 너 이거 해, 이거 해라고 본인이 맡은 업무, 직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개별적인 직무들로 나눈다면, less effort, 덜한 노력으로 accomplish more,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야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쵸?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첫 문장. 자, 엇박 갈게요. Its line of work, 각각의 작업 분야는 what its own distinctivity, 그 자체의 고유한 활동인데, 자, 이 활동은 수행이 되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분사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분사의 형태가 어떠합니까? carried out이라고 해서 PP 형태죠. 자, 우리 carry out은요,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활동은 수행이 되는 거죠. 대상이죠.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PP 형태의 분사구가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누구에 의해 수행되는 고유한 활동입니까? By distinct practitioner. 서로 다른 종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종사자들은요,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일을 갖다가 일종의 institution, 제도로 발전시키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서이며 왜 PP 형태의 분사구, 과거 분사구가 왔는지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오랜만에 한번 가볼게요.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쓰임 굉장히 좋은데 수준이 높기까지 했습니다. 어휘 굉장히 잘 챙겨주셔야 하는 지문이에요. 자, 방금 봤던 문장인데 각각의 작업 분야는 its own distinctivity, 그 자체의 고유한 활동으로 carried out,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distinct 또 나왔어요. 얘는 고유한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종사자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종사자들은 뭘 했다라고 했어요? 발전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의 일을 갖다가 institution of sorts, 일종의 제도. 제도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4번 문장도 가봅시다.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분화된 작업 형태는 분화되었다? 지금 갈래가 나뉘어졌다 이겁니다. 어떤 표현 썼습니까? differentiated, 분화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분화된 작업 형태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ecame이라고 하는 동사는 become의 과거형이잖아요.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한 전환 동사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냐면, more sophisticated, 더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more specialized, 더 전문화되었고요. 마지막, more communal, 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서 무슨 얘기 나오는 겁니까? 그 직업인 조합. 로마의 콜레기아라고 하는 예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세의 길드라고 하는 조직의 예수 나왔지요. 그래서 직업인 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어서 흐름 살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7강의 9번 넘어오셔서요. 동물 심리학자와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심리학을 의식의 학문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부 학자들의 정의였죠?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동물 심리학자들. 동물 심리학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 그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본능과 학습 연구 성과를 축적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물의 의식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더라. 대신에 뭐만 관찰할 수 있더라? 행동. 행동은 관찰할 수 있더라. 자, 기존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의식의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동물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그렇죠? 동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은 행동 연구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동물 심리학자들은 의식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 요 행동을 중심으로 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 요약문 갈게요. Animal psychologist, 동물 심리학자들은 rejected, 거부했어요. 어떠한 생각은 거부를 했습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should be defined as, 정의되어야만 한다. 의식의 과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즉 일부 학자들의 생각이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Both animal and human psychology, 동물 심리학도, 인간 심리학도 둘 다 should instead, 그 대신에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The study of observable behavior, 요거죠. 관찰 가능한 행동. 의식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치? 의식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동물 심리학자들의 주장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 픽으로 4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쵸? 이 긴 문장을 선생님이 조금 쪼개왔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보겠습니다. Some of the best fighters among them. 데미가 느끼는 거는 동물 심리학자들, 그치? 동물 심리학자들 중 몇몇 최고의 투사들, fighter, 싸우고자 하는 그 투사들입니다. 그 투사들은요, took the offensive라고 해서 요거 해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세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세가 뭐냐면 공격 태세예요. 공격 태세를 취했다고 해요. 그쵸? 자, by insisting that, 뭐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human psychology, 인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was properly a study of behavior, 무엇이다, 실은 행동에 대한 연구이다. 아하, 행동에 대한 연구이다, 를 주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주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겠죠, 그치?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It has been a great mistake ever. 이거 진짜 엄청난 실수였다. 엄청난 실수였다. 뭐 하는 거? It is는 형식상의 주어고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어요? 뭐 하는 게 진짜 엄청난 실수였다. 자,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 The science of consciousness. 이게 중요한 거죠. 의식의 과학으로 정의한 거는 엄청난 실수였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어법 문장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By energetic work, 효과적인 연구를 통해서 they had proved that, 입증했습니다. 증명을 했어요. 여기서 대세 역할은 뭐겠습니까? 자, had proved, 입증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목적절,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는 거라고요. 그치? 지금 봤더니요. 동물은 주어 동사 나오고 주격 보어에 해당하는 명사 덩어리까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때의 대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알겠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대신 무엇일까? 크게 예를 주어로 해서 첫 번째 동사가 head였고요. and로 연결해서 had discovered의 head pp가 또 나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had discovered, 발견을 했어요. much,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은 어떠한 것? 얘들아, 지금 이게 선행사예요. 많은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선행사라고요. 그래서 이때 대신 뭐가 되는 겁니까?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조 분석이 엄청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나온 김에 알아가셔요. 자, 많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 동물의 본능과 어떤 학습에 관한 중요한 많은 것을 발견을 했다고요. 자, 이렇게 much가 많은 것이라는 해석으로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의 순서 예측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동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의식의 과학으로 보는 거 정말 강하게 거부를 했더라. 그래서 동물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발견했다. 자, 그러나
동물 심리학자들은 뭐는 관찰할 수가 없었다. 동물의 의식은 관찰할 수 없었고 행동만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기존 학자들이 경고하는 이야기까지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반발했다라는 흐름으로 순서 문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왕의 OX 퀴즈 나갑니다. 비교적 쉬운 질문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O인지 X인지 잘 생각을 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강의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실에 자료 있으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도 새로운 질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오늘 약간 선생님 같죠? 이상한 질문인 것 같죠? 이상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옷을 입혀주시는 코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되게 어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른 사람이신지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어른 사람이 된 사람한테 어른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그건 어떤 의미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왔었는데 약간 좀 더 그쵸 차분함을 추구하는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차분하다, 정적이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이 저는 이제 꼭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이제 포기하였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보이기라도 하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그 유빈쌤의 티적 위로를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한마디. 아, 예. 잠깐. 시선을 강탈당해요, 여러분. 여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 삼각김밥이 하나 있는 기분이야. 모니터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어? 보면은 이렇게 있어. 아무튼 약간 커튼을 치고 싶게 생겼어. 작심 3일, 그쵸? 3일이 오는 거 이제 4일차, 3일차까지 어떻게 해냈는데 4일차 되는 게 힘들어요. 보통 이제 3일까지 우쭈쭈 우쭈쭈 하고 나면은 흐지부지 되는 시간이 오는데 아마도 이제 여기가 또 하필이면 그 경우의 수의 앞부분에 좀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도 올라가고 지난 시간은 특히나 또 좀 어려운 문제들을 처음 시작했고 중복 조합의 시작만 다뤄보고 하다 보니까 아 힘드네요. 저 잘 하기 어렵네요. 이런 생각들을 할 건데요.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포기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처음의 마음과 달리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겪는 거라면 이럴 때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남들이 잘 안 해. 지금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형성하는데 3일 노력했다고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응. 어디 가서 내가 습관이 되었어요. 난 이제 이렇게 해요라고 말하기에 3일은 너무 짧아요. 일주일도 사실은 조금 더 짧지, 그치? 제가 볼 때 한 24번 정도 하시면 습관도 완성이 되고 완성도 완성이 되더라고요. 알았죠, 그쵸? 그래서 작심 3일, 어쨌든 3일을 반복하고 한번 여러분 나랑 잠깐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거 괜찮은데 24번 정도는 뭘 지속하든 할 수 있잖아. 내가 뭔가를 마음먹었는데 그만큼을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조금 더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고 오고 잘했어요도 물론 있지만 4일차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도 해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작심 3일은 너무 짧아. 어떻게 작심을 했는데 3일에 끝나. 3일 하다가 약간 흐지부지 되었어도 4일차 오면은 아직까지 나의 작심이 흐려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요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가보도록 하세요. 24강입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어. 그렇지. 끝까지 갑니다. 오케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복조합을 좀 깊게 맛보는

시간? 아,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12번까지는 했었고요. 12번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13번은 좀 쉽습니다. 편하게 갈게요. 치킨 모바일 교환권. 치킨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치킨 모바일 교환권을 사용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딴 생각은 뭐 나빠?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치킨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서 오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맛있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 교환권 14개를 5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줄 건데 적어도 2개씩이야. 중요한 멘트가 등장했네요. 적어도 2개씩은 나누어 줄 겁니다. 상황을 그려보세요.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는. 봐봐, A, B, C, D, E한테 줄 거야. A, B, C, D, E한테 줄 거야. 근데, 적어도 2개씩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개씩. 미리 주세요. 예스. 어차피 똑같은 교환권 14개입니다. 내가 이 중에 어떤 두 개를 주고 나중에 두 개를 주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라 그냥 총네 개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적어도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 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 이게 이제 뒷장에 나오는 자연수라는 조건 연결되는 거랑도 가져갈 거거든요. 똑같이. 자, 두 개씩 미리 주면 돼요. 그럼 너두 개, 너두 개, 너두 개, 너두 개, 너두 개를 다 줬어. 남은 게몇 개예요? 남은 네 장의 카드가 남아요. 남은 네 장은 어떤 생각이 들어? A, B, C, D, E한테 각각 몇 개씩 줄 거야? 이 질문이 들때 우리는 중복 조합인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런 게 질문이 나오면 한쪽에 몰아주는 상황을 좀 그려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은 네 개를 A한테 전부 몰아주는 거야. 그럼 칸막이는 몇개 필요해? 둘, 셋, 네개 있으면 되겠죠? 공네 개, 칸막이 네 개의 배열입니다.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누어주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얼마라고? 8, 7, 6, 5, 4팩 사라지고, 4, 3, 2 하시면 되고, 지울 거, 지울 거, 지울 거, 지울 거, 지울 거, 지우니까 70까지. 그래서 경우의 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H로요. 서로 다른 6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6명 아니고 5명. 그래서 5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나누어 줍니다. 5H4니까 어떻게? 둘이 더해서 1 빼고 8C4. 그럼 계산하는 과정 여기로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사건에 대한 상황을 미리 구성하려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림을 그린 이상 칸막이 쓰고 공 쓰면 끝나는 거라서. 굳이 H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다 방법 가지고 계시고 H는 왜 알려드리느냐?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는데 이제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해요. 뭐 함수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갈때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빨리빨리 풀어야 될 때에는 언제 내가 칸막이를 다 설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 그럴 때에는 H가 익숙해지면 H로 빠르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14번으로 갈게요. 중복 조합은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 해보면 또 되게 쉽다? 나 중복 조합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보세요. 자, 어디가 나 중복 조합이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공, 그 다음에 0이 적혀 있는 5개의 공이에요. 내가 이걸 잘안 읽어갖고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0이 적혀 있는 공 5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총 9개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상자에 나누어서 담을 거야. 이것도 중요해. 같은 종류의 상자였어. 그렇구나. 기다려봐. 1, 2, 3, 4가 적혀 있는 공을 최소 한 개씩 넣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잘 해결해야 돼요. 자, 지금 읽으면서는 나 중복조합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일단 1, 2, 3, 4라는 공을 어떻게? 같은 상자한테. 1, 2, 3, 4를 집어넣어 볼게요. 상자는 같고, 1, 2, 3, 4 공을 넣을 거야, 여러분. 근데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1번 공아 너 어디 갈래? 선택하게 할까? 선택할 수 없지. 왜냐하면 공이 그러니까 상자가 다 똑같은데 뭘 선택을 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씩은 적어도 들어 있어야 되니까 개수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어쨌든 한 개, 한 개, 한 개를 넣게 되면

남은 하나는 어느 상자인가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자 안에 들어가는 1, 2, 3, 4라는 공의 개수는 각각 몇 개씩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두 개라면, 한 개, 한 개. 넣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자는 모두 같아요, 여러분. 같은 상자야. 자, 그러면 두개 넣을 상자를 골라야 할까요? 아니죠. 상자를 고를 필요는 없어. 네 개의 공 중에 같은 두 개를 어디에 넣을지만 선택할게요. 예를 들어, 1, 2를 내가 여기다 넣기로 하였어. 그러면 3, 4는 이렇게 넣을까 저렇게 넣을까 배열할까요? 아니죠. 왜요? 어차피 같은 상자야. 같은 상자니까 3, 4는 알아서 여기에 3을 넣고 여기에 4를 넣으나 4 넣고 3 넣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 1, 2, 3, 4라는 공을 넣는 방법의 수는 4C2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조합으로 끝나는 거였어. 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1, 2, 3, 4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몇개 들어갈지만 골라주면 두개 넣는 상자가 하나는 필요해. 그러면 어떤 두 개를 넣을지만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 각각 집어넣는 거지. 방법의 수가 없지. 이건 한 가지잖아. 그죠? 끝. 4C입니다. 자, 6 곱하기. 일단 1, 2, 3, 4라는 공을 나누어 줬어요. 가밖에 해결 안 했어. 나는 뭐래? 공을 최대 6개까지 넣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상자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뭐라고 정해진 거냐? 다 다른 상자가 된 거야. 왜? 120이 들어있는 상자와 30이 들어있는 상자와 40이 들어있는 상자니까 상자가 다 어때요? 다른 상자가 되어준 거예요. 자, 다른 상자가 되어준 상태에서 우리는 뭐? 0이 적혀 있는 공 5개를 집어넣을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같은 공이거든? 각 상자에 각각 몇개 넣을 거야?만 결정이 되면 돼. 주의사항은 최대 6개까지이기 때문에 5개를 전부 다 여기는 몰아 넣어도 되지만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마지막에 제외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몇 개를 넣을지를 알기 위해서 상자마다 칸막이 설치를 할게요. 그리고 한쪽에 몰아넣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맞아? 그럼 뭐야? 칸막이 두 개랑 공 다섯 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7팩을 5팩, 2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단, 제외할 게 있죠. 뭐죠? 어떻게? 여기에 여기에 5개 몰아넣는 경우. 0이 적혀 있는 공 5개를 전부 다 여기에 몰아넣는 경우는 금지가 됩니다. 여기나 여기는 몰아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봐야 6개니까. 근데 이쪽에는 5개가 몰아넣어지면 총 7개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하는 거예요. 한 가지. 끝! 이게 얼마야? 20. 7, 6. 2로 나누니까 21 빼기 1, 20. 그죠? 자, 그래서 20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뭐야? 1, 2, 3, 4 공을 넣는 방법, 0의 공을 넣는 방법. 정답 몇? 120. 끝.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어때요? 서로 다른 세 상자에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의 공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3H5라고 하겠죠? 맞아. 그래서 둘이 더하면 8, 7, C, 5 해서 계산해 주시면 똑같은 과정이 됩니다. 됐어.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문제예요. 서로 다른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지는데 서로 같은 상자였는데 어떻게 다른 상자가 되었냐고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약간 그게 나는 항상 생각이다. 같은 상자였어도 공을 집어넣는 순간 다른 상자가 되는 거예요. 1, 2라는 공이 들어있고, 3이라는 공이 들어있고, 4라는 공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를 한번 해보았고요. 우리는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자. 15번 파트 문제는 여러분들 크거나 같다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자, 가가 제가 말한 그 크거나 같다예요. 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도 크거나 같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크거나 같다 함수가 왜 중복조합의 대표주자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가봐요. 예를 들어 이 상황과 관계없이 더 간단한 걸로 갈게요. 1, 2, 3이 1, 2한테 쏠 거야. 가장 쉬운 버전으로 갈게요. 근데 크거나 같대. 가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1이 1을 쏘면 2는 1 또는 2를 쏠수 있어. 2를 쏘게 되면 3은 2보다 작건 크거나 같은 걸 쏴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역의 원소는 이 표현을 생각해야 돼.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 이것만 결정되면 돼. 공역의 원소가 종류예요. 공역의 원소가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 공역의 원소, 그래서 칸막이를 여기다 설치해 볼까요? 화살 하나 맞았고 화살 두개 맞았어요. 요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공세 개와 칸막이 두 개의 배열로 바뀌는 거. 공역의 원소가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지 알기 위해서 공역의 원소한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나 높게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가 종류예요. 서로 다른 두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는구나라고 H를 사용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는 좀더 추천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또 좋은 부분 중에 하나니까. 공역의 원소가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받았는가만 결정되면 누가 쐈는지는 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 주자예요. 괜찮아? 자, 그럼 이거 정리가 된 상태야. 근데 감안하면은 너무 길고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읽어보세요.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 이하의 소수래요. 네? 그러면 10 이하의 소수가 뭐 있니? 2 있고요, 3 있고요, 5 있고요, 7이 있어요. 그러면 합이 소수, 저 치역 원소의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5인 경우, 7인 경우로 일단 케이스를 나눠서 치역을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원소의 합이 2인 경우는 근데 여기 봐봐.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능하거든. 원소의 합이 2인 경우는 치역이 원소가 2인 거밖에 없어. 그지? 아, 생각보다 쉽네요. 그러면 1, 2, 3, 4, 5가 모두 다 2를 쏴야 되니까 이러한 함수는 몇 가지겠어요? 그냥 한 가지겠죠. 얘는 좀 쉬우니까. 그냥 깍두기 마냥 얼른 풀어주도록 할게요. 괜찮아? 그럼 원소의 합이 3인 경우는 치역이 어떻게 되면 돼? 1,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 자, 그럼 쉬운 거 먼저 할까? 치역이 3인 경우 먼저 쓸게요. 원소 하나인 경우. 이건 모두가 3을 써야 되니까 여전히 한 가지죠. 그럼 치역의 원소가 1, 2인 경우로 가볼까? 그지, 두 개야. 잘 봐, 잘 봐, 잘 봐. 1, 2, 3, 4, 5가. 아, 뭐 고민했냐면 노랑으로 쓸까? 초록으로 쓸까? 1, 2, 3, 4, 5가 1, 2를 쏴야 돼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1과 2가 적어도 하나의 화살은 맞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적어도 하나의 화살은 일단 맞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 여기에다가 이제 화살을 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화살은 둘다 맞은 상태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죠? 칸막이를 설치해서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지금 원래 쏴야 되는 공의 개수가 몇 개야? 화살의 개수를 제가 공으로 나타냈잖아요. 공 다섯 개가 있는데 일단 한 개씩 미리 줄까요? 그지? 그럼 남은 공은? 남은 공 3개예요. 남은 공 3개는 각각 몇 개씩 가져가는지만 결정되면 돼. 예를 들어 여기 3개, 여기 하나 이런 식이라고 할까요? 그럼 나뭐 하면 돼? 남은 공 3개와 칸막이 1개의 배열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4팩을 3팩으로 나누어주는 4가지겠죠. 적어도 다 화살을 하나씩은 맞아야 된다며. 미리 공을 줬네? 선생님, 그래도 되나요? 보세요. 자, 그러면 1이 화살을 몇개 맞은 거야? 4개 맞고 2가 2개 맞은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6개나 주면 어떡해? 2개를 맞았으니까, 3개인데 내가 지금 여기다 4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자, 이렇게. 아, 나머지는 맞게 했어요. 공만 많이 잘못 그린 거야. 남은 공 3개잖아, 그치? 남은 공 3개는 예를 들어 1이 2개 맞고 2가 하나 맞았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4가지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1이 맞은 공은 3개죠. 2가 맞은 공은 2개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이 맞은 공 3개만큼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된 거야. 그럼 2가 이렇게 쐈겠네. 이게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 주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힌트를 잘 생각하시면 좋은 게 치역의 개수가 두 개일 때에는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네 가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치? 자, 또 갑니다. 다 더할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허 없죠. 치역의 원소의 합이 3인 경우 더 이상 없죠. 그럼 치역의 원소의 합이 5인 경우로 가볼게요. 합이 5인 경우에 치역들을 쭉 나열해 볼게. 일단 원소가 하나인 경우, 5만 쏘는 경우, 두개 쏘는 경우는 1, 4를 맞추거나 아니면 2, 3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더는 없죠. 3개를 쏠 수가 있을까? 1, 2, 3만 돼도 합이 6이 되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두개 쏘는 것까지만 되겠다. 그럼 더 계산할 이유가 없지. 모두가 5를 쏘는 경우 한 가지, 모두가 두 개를 쏘는 경우는 네 가지라며. 아까 계산했잖아. 센스죠, 여러분. 갖다 써야지. 이것도 네 가지, 이것도 네 가지. 계산 없이 총 9가지. 예스. 괜찮죠? 오! 그럼 갑니다. 이제는 합이 7인 경우만 가면 되겠네. 합이 7인 경우는 뭐 있을까? 모두가 7만 쏘는 원소 하나인 경우,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1, 6이거나 2, 5거나 3, 4거나 있겠죠.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1, 2, 4 가능하겠네. 더는 없어요. 그죠? 오케이.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는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처리를 할 건데, 잠깐 봐봐.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얘는 몇 가지? 각각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4, 3, 12. 둘게요. 얘만 처리하면 됩니다. 가봅시다. 1, 2, 3, 4, 5가 1, 2, 4한테 쏠 건데, 각각 적어도 한 개의 화살은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칸막이 설치해 놓으시고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씩 미리 주기했어요. 그죠? 그럼 남은 건몇 개야? 공의 개수가 총 화살 쏠수 있는 애가 5명인데, 3개의 공을 미리 줬으니 남은 2개는 각각 몇 개씩 가져가면 될까잖아. 근데 2개인데 뭐. 칸막이 2에 공 2이죠?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6가지겠네. 끝. 좋죠. 그래서 이거 6가지가 되겠습니다. 싹다 더하니까 여기는 몇 가지? 19가지. 자, 다 주도록 할게요. 원소, 치역의 원소의 합이 2인 경우 한 가지, 3인 경우는 1 더하기 4, 5가지, 이거 9가지, 이거 19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4, 3번이 되어 주겠네요. 그죠? 미리 주기를 활용했어. 괜찮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계산하기 가장 편한 형태일 거고, 선생님 왜 H 안 썼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미리 주는 과정과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굳이 H로 다시 갔다 오고 싶지 않아. 귀찮아. 아, 그죠? 칸막이 이미 설치했는데 뭐하러 H로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괜찮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풀어주면 좋은, 되게 매력적인 15번의 문제였습니다. 편하게 풀수 있어. 그래서 미리, 어차피 적어도 하나의 화살은 맞아야 치역의 구성원이 될수 있다면 미리 화살 하나씩 줘요. 공을 미리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풀수 있는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좋죠. 그죠? 이런 문제를 그 뭐라 그랬지? 약간 해설지보다 내가 뭔가 더 재미있게 풀어낼 때, 이럴 때, 그리고 내가 찾은 풀이가 베스트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도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뒤로 넘어오세요. 어차피 활용이라고 해서 따로 등장할 거 없어. 그거 나갔다도 했고요. 우리가 그나마 다뤄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요거 정도? 그 유형 말고 거의 다 해봤거든.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로 쭉쭉 달려볼게요. 자, 보세요. X에서 X로 쏘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능 문제예요. 수능이 주는 그 불안감? 무서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이런 수능 문제를 만날 때 그냥 풀지 마시고 잠깐 상상을 해봐요.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일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자, 봐요. 크거나 같다인 거 보니까 중복 조합인 것 같다라고 눈치는 챘을 것이고, 자, F1과 F6의 합이 6의 약수래. 그러면 어려울 거 없이 6의 약수니까 곱그 곱이, 그지? 일단 6의 약수 뭐 있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6이야.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F1과 F6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 근데 F1과 F6을

봤을 때 2배한 F1, 2배한 F6의 크기가 크거나 같다로 연결되니까 F1과 F6도 F6이 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곱이 1인 경우는 둘다 1이어야 될 거고. 순서상처럼 써볼게요. 곱이 2인 경우는 얘가 1, 얘가 2여야 되겠죠. 곱이 3인 경우는 여기가 1, 여기가 3이어야겠죠, 뭐. 곱이 6인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어? 1, 6이 있으니까 1, 6도 되고요. 뭐도 될까? 2, 3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괜찮아? 요걸 가지고 우리는 케이스를 나누면서 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쉬운 것부터 갈게요. 곱이 1인 경우. 곱이 1인 경우는 케이스가 얘도 1, 얘도 1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 F2, 3, 4, 5, 2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내가 계속 재활용할 거야, 여러분. 이거 매번 쓸수 없어. 2부터 2까지니까 전부 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몇 가지의 함수가 나오겠어요?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뭐 고민을 하겠어. 두 번째는 어때요? F1이 1이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네가 주르륵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냐면 4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류는 2부터 4까지니까 뭐뭐뭐 있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습니다.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부터 5총 4개의 원소가 쏠 것들을 찾아야 돼요. 중복을 허락하여. 그래서 3개 중에서 4개니까 3H4라고 해야지 하고 H로 푸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3개도 있고 서로 다른 3개고 서로 다른 4개인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칸막이 설치하세요. 결국 뭐냐면 2, 3, 4, 5는 어디서? 2, 3, 4에서 중복이 가능하게 크거나 같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역에 있는 이 원소들이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받았는지가 궁금하시죠? 칸막이 설치하고 공의 개수 한쪽에 몰아주는 상황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즉, 칸막이 설치하시고 공이 4개니까 그려줄까요? 뭐 어때요? 공 4개 칸막이 2개의 배열입니다. 6팩을 2팩, 2팩, 2팩, 4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계산 똑같아. 그죠? 정답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15가지. 괜찮아? 요렇게 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많은 것 같아도 내용이 어렵지 않아, 여러분. 자, 요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네모 친거다 더해야 돼. 자, 한번 더. 이번에는 F1과 F6의 순서쌍이 1, 3인 경우. 곱이 2인 경우, 곱이 6인 경우로 가야 되니까. 1, 3인 경우는 어떻게 돼? 2 곱하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쭈쭈쭈쭈 그 다음에 3이 6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2, 3, 4, 5, 6 중에서 칸막이 설치하시고 4개가 쏘면 되니까 곱 4개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릴 수 있지. 물론 H로 가면 서로 다른 다섯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니까 저 앞에 있는 숫자만 바뀌어서 5H 4가 되어주는 거죠. 똑같은 계산입니다. 계산해 주시면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누어 주게 되겠죠. 끝이야. 이게 뭐또 복잡하지 않아. 70까지. 계산은 갖다 썼어요. 자, 마지막으로. 1, 그러니까 곱이 3인 경우, 자, 곱이 6인 경우로 갈 겁니다. 곱이 6이 되면 1, 6일 수 있겠죠. 자, 1, 6이 되면 어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이긴 한데, 여러분들. 어차피 X에서 X로 쏘는 거고, X의 원소가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2로 줘도 그냥 6가지밖에 어차피 안 돼요. 그럼 2부터 6까지 쏘는 거, 여기 내가 벌써 사용했는데, 갖다 쓸까요? 70까지. 센스. 이제 한번 더. 2, 3인 경우는 곱이 6 되니까, 그땐 어때? F1한테 2배한 4부터, F6한테 2배한 6까지 가능한데, 어차피 6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4, 5, 6한테 쏘는 건데,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봤죠? 잠깐 갔다 올까요? 여기 있네요. 아예 똑같네. 종류의 그 숫자만 달라진 거면. 계산 갖다 쓸까요? 15가지. 그래서 총 몇? 85가지. 그 확통에서는 앞에서 사용한 것들을 잘 사용하는 센스도 내가 볼땐좀 중요한 것 같아. 자,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1. 두 번째.

고비 2인 경우가 15가지, 고비 3인 경우가 70가지, 고비 6인 경우가 85가지. 요들을 싹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6, 86, 정답은 171, 이렇게 되어주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지? 자, 필수 유형 6번에 비해서 밑에 있는 문제가 더 쉬울 거기는 한데, 필수 유형 6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어디서 어디로 쏘는구나, 크거나 같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잘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완성의 장점이자 단점이 문제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어렵다가 쉬었다, 어렵다가 쉬었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내가 이 문제가 어려울지 쉬울지 느낌 없이 시작했다가 어이쿠 당하고, 그 다음 문제는 쉽고 막 이러면, 아이쿠, 편안하다, 이거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요거 오늘 할 건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포 주인공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세포는 두둥! 빵빵 세포. 아,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저에게는 없는. 왜냐? 이 세포가 제가 듣기로 한 20살경까지 살아있을 수 있대요. 낙엽만 굴러가도 즐거운 것은 이 세포 덕분인데, 요런 세포 덕분에 나는 그 수험 생활을 되게 잘 이겨냈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전혀 웃기지 않아. 근데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재밌었어요. 뭐 이를테면 공부를 제외한 모든 거. 내 친구가 막 후드 뒤집어 쓰고 이렇게 후드 용기 이렇게 쭉 땡기면 얼굴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그렇게 웃겼어요. 전혀 웃기지 않은 것 같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웃잖아요. 그쵸? 그냥 그때의 그 즐거움, 막 다행히. 나땐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니었어.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없기도 했지만 우리의 흑역사가 카메라로 담기지 않았다는 게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때 진짜 누가 더 못생기게 하고 다닌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친구랑. 원래 그 수험생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막 진짜 막 후드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머리에 저항을 받지 않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다더니 이런 뭐. 말하자면 헛소리? 근데 너무 즐거웠던 거지. 그런 즐거움을 느낄 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시니컬해지지 말고요. 빵빵 웃으세요. 웃으면서 나오는 그 확실히 호르몬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낙엽만 굴러가도 웃기고요.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막 웃길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인데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선생님의 이름이 정수였거든? 그게 그렇게 웃겼어. 수업 시간에. 그래갖고 막 엄청 웃었었어요. 선생님도 이해할 수 없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게.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려야,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막 시니컬해지지 않고 웃어야 여러분들 그 시기를 좀잘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즐거웠던 것들만 오히려 기억에 남더라고. 울었던 기억이 더 많은데, 울었던 건 자꾸 다 잊혀지고요. 별거 아닌 걸로 웃었던 기억들이 되게 막 기억에 남아. 막 그냥 친구 방석 뺏어다가 앉아있는데 친구가 방석 못 찾아가고 막 웃었어. 그냥 되게 친한 친구. 방석 어디 갔지? 근데 여기 있지롱. 막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근데 되게 즐거웠었어요. 진짜로. 뭐, 실내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살짝 바꿔 신고 있어가지고 웃겼다. 하나도 안 웃긴 것 같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웃을 거야. 지금의 나는 못 웃어요, 이제. 안 웃기거든. 이제는 안 웃겨, 여러분. 빵빵 세포는 이제 나에겐 없어졌어요. 노화에 의하여. 여러분에게만 있대요, 알았죠? 그걸 잘 누리면서 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뭐, 그지? 알았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만 굴러가도 웃겼대.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웃었었어. 아무튼, 다시 갑니다. 16번은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형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대표 유형이에요. 방정식의 해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이 왜 중복 조합일까? 봐요. XYZ는 7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17, 그러니까 115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 자, 중요한 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예. 1, 1, 5. 1, 4, 2. 이런 거겠죠. 지금 보시면 숫자 중복이 가능한가 봐. 그래서인가 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1과 1이 중복이 가능해서 중복조합인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서로 다른 1부터 7까지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택하는 거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일단 문제는 뭐냐면 중복 조합으로 갈 거면 X, Y, Z를 각각 몇개 택했는지로 가고 싶어.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이때는 중복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받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과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도 돼. 배 하나도 안 택해도 돼. 그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은 X를 하나도 택하지 않으면 자연수라는 말은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형은 음이 아닌 정수로 나오는 게 기본형이에요. 자연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자연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개씩 미리 주세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를 미리 뽑은 거야. X도 하나, Y도 하나, Z도 하나씩은 일단 선택할게요. 그러면 남은 선택권이 몇 개야? 남은 네 개는 자유롭게 X 다 뽑아도 되고요. Y 다 뽑아도 되고요. Z 뽑아도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X, Y, Z가 각각 몇개 뽑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요. 공몇 개, 네 개와 칸막이 두 개의 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6팩토리아를 4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정답은 몇이에요? 15. 이게 이제 굳이 H로 쓰면 남은 4개에 대하여 서로 다른 X, Y, Z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 겁니다. 3에 2치 4 이렇게 써가지고 둘이 더해서 6시 4로 오셔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는지, 왜냐면 나 X, Y, Z를 택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시면 우리는 무조건 뭘 하게 되어 있어? 찍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시면 H 사용하면 안 돼요.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어떤 것, 서로 다른 뭐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 중복을 허락하여. 이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H를 사용하시고요. 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가 여기까지도 그렸어요. 칸막이 설치하세요. 최고야. 어차피 이 계산으로 와야 되거든요. 알겠지? 그리고 자연수기 때문에 하나씩은 미리 뽑아둔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본형은 뭐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드리면 돼요. 기본형. 이 문제 유형의 기본형은? 자연수 대신에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면 어때? 0부터 가능하다 보니까 X, Y, Z가 선택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게 가장 기본형이라면 자연수만 해도 약간 변형을 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17번을 가볼까요? 딱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17번 한번 보세요. 자, X, Y, Z, W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합이 열둘이 되어야 돼요. 너무 복잡할 것 같죠? 대신에 나 덕분에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요. 얘는 케이스를 나누기 위한 힌트예요. 케이스용. 잘 봐. Z 곱하기 W가 3의 배수래요. 그러면 Z 곱하기 W가 3의 배수가 되는 거라면 둘의 곱이 3이거나 둘의 곱이 6이거나 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도 되겠지만 너무 복잡하잖아. 딱 봐도 Z가 3의 배수거나 12는 안 되죠.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각각 1은 돼야 돼. 그럼 하나가 9가 되면 111까지는 되니까. Z가 369거나 또는 W가 369거나, 그 다음 어때요? 겹치는 경우로 갈까요? 케이스 딱 생각하는 거야. 네가 케이스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오케이, 갑니다. 자, Z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 X, Y, W의 합은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9가 됩니다. 자연수기 때문에요. 이제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한 개씩 미리 주세요. 남은 건 몇이에요? 남은 6개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칸막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칸막이 2개와 공 6개를 배열하는 것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8팩을 2팩, 6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8, 7, 2로 나누니까 28. 끝. 이렇게. 괜찮아? H로 쓰면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가 됩니다. 3H6이요. H도 써드리고 있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Z가 3인 경우 있고요. Z가 6인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이걸 했다 보니까 그냥 칸막이 설치만 하면 끝나갖고 칸막이가 편하다는 것이지, 그치? 자, Z가 6이 되어주면 어떻게 돼? X랑 Y랑 W의 합은 이번에는 6이 되어야 되고요. 한 개씩 미리 주고 나면 남은 건 3개입니다. 그럼 뭐만 줄어든 거야? 공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든 거잖아. 칸막이는 여전히 2개입니다.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가 되어주겠죠. 3H3으로 쓰셔도 돼요. 자, 한번더 갑니다. Z가 9가 되면. Z가 9가 되면. 볼 것도 없이 111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예요. 됐어? 자, 그래서 Z가 369, 3의 배수인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왔느냐? 둘이 더해서 39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W가 3의 배수인 경우도 똑같겠죠. 그 정도 눈치를 채야지, 그치? 39가지.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케이스가 세 가지지만 사실상 우리는 두 가지로 케이스 생각하면 돼. 1번 케이스 덕분에 2번 케이스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거든. 마지막. 겹치는 경우로 갈게요. 겹친다는 건 어떤 거겠어? 봐봐. 둘다 3,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Z, 오메가가 3, 3일 수 있을 거고, 3, 6일 수 있죠. 6, 3일 수 있어요. 6, 6일 수는 없어요. 합이 1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도 자연수니까. 자, 3, 3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 합이 6이겠죠. 이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칸막이가 한 개고 공이 6개야. 근데 어차피 미리 하나씩은 줄 거잖아요. 자연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은 공은 그냥 몇 개가 되냐면 4개의 공만 나누어 주면 돼요. 칸막이 하나에 공 4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뿅. 이거잖아요. 그쵸? 자,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그냥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하게 5가지. 그치? 또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요 둘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잘 세워주면 되겠거든. 자, 36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깜짝이야. X랑 Y랑 더한 것이 얼마가 되느냐? 얘네 둘의 합인 9를 제외한 3이어야 돼요. 이건 너무 쉬워. 자연수잖아. 여기가 1이거나 21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총몇 가지예요? 9가지가 되어주겠죠. 끝이에요. 여기서 9가지만 제외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69. 결국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 되게 복잡할 상황을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Z랑 W가 어떤 게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겹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조심해줘야 되겠죠. 괜찮아. 그래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좀 많이 봤을 거야. 다만 이제 뭐 자연수라는 조건 같은 거 이제 헷갈리지 않게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자, 오늘의 라스트는 18번으로 갈 건데, 해석이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계산이 복잡하거나 한건 아니거든요. 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저기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웃하는 공이 색이 바뀔 때마다 그 횟수를 n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이때는 어때요? 한번 바뀌었죠? 두번 바뀌었죠? 그래서 A2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 여기서 2라고 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A 횟수가 2인 경우를 찾아주는 거야. 그 중에 한 경우인 거지. 오케이? 한 경우. 그래서 A2는 뭐예요?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를 모두 다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줘서 경우 횟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오호, 그렇군. 근데 나는 이걸 다 구해야 될 필요는 없고, A1, A4, A7만 구하면 된대요. 그럼 A1은 뭐겠어? 한번 바뀌면 돼. 한번 색깔이 체인지가 되면 돼. 그럼 어떻게? 검은색만 쭉, 그 다음에 흰색을 쓰는 거지. 검은색 4개 쓰고 흰색 5개. 또는, 얘네 둘이 바꿔. 흰색 5개를 쫙 배열하고 검은색 4개를 배열해. 검, 흰, 또는 흰, 검밖에 없죠?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A1은 여러분들 어려워서 나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등장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A4부터 갈게요. A4의 경우에는 네번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흰, 검, 흰 이렇게 바뀌면서 한번 바뀌었죠? 두번 바뀌었죠? 세번 바뀌었죠? 네번 바뀌었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번 바뀌어. 또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 검, 흰, 한번 바뀌었죠? 두번 바뀌었죠? 세번 바뀌었죠? 네번 바뀌었죠?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지. 흰색은 총몇 개가 있지?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흰 공은 이미 여기에 한 개가 놔졌어. 여기도 검은 공 하나를 놨지.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놨지. 흰공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남은 흰 공은 몇 개야? 두 개. 남은 검은 공은 몇 개야? 총네 개니까 두개 있죠. 이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흰

0: 칸이 있는 그 칸에 이름표를 붙여볼게. 여기를 X, Y, Z라고 한다면 X 영역 또는 Y 영역 또는 Z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X 영역 또는 Y 영역 또는 Z 영역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가 2개라고. 검은색은 A 영역과 B 영역에 들어갈 남은 검은 공의 개수가 2개라고. 이거예요. 아까 방정식 때 했잖아. 그치? 이미 필요한 공도 넣어놨어요. 그럼 이건 뭐? 칸막이 2개한테 공 2개 배열하는 겁니다.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눌까요? 4가지. 남은 흰 공을 배열하는 방법. 남은 검은 공은? 칸막이 하나, 공 2개. 3가지.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곱해야지. 흰 공과 검은 공이 전부 다 배열이 되어야 한 경우를 완성하게 될 테니까요. 요렇게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맞아? 여기를 잘못 썼어. 요거, 요거. 4팩을 2팩, 2팩으로. 이거 안 썼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검은 공은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것이죠.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미리 하나씩은 주고, 남은 것들은 그 구역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새요. 6318입니다. 끝. 이게 A4의 이름이에요. 자, 첫 번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A4가 18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셔가지고 A4를 완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게 갈수 있을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은 공 하나, 두 개, 세 개는 사용했어. 검은 공은 몇개 남아있어요? 한 개. 그거는 이 영역, 여기, 여기, 세 개의 영역 중에 어디에 집어넣을래요를 고르니까 검은 거를 넣는 방법은 그냥 세 가지예요. 흰 공은요, 하나, 두 개밖에 사용을 안 했죠. 흰공몇개 남아있어요? 총 다섯 개니까. 세개 남았어. 그세 개는 X 영역과 Y 영역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각각 몇 개씩 넣을지만 골라주면 됩니다. 칸막이 설치하고 공 넣어주는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래서 흰공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됩니다. 이 둘을 곱해야지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똑같은 방법인데 흰으로 시작하느냐 검으로 시작하느냐의 차이야. 자, 둘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0가지라고 A4를 킵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A7은 어때요? A7도 똑같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7번 바뀌어야 되잖아요. 흰 검, 흰 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바뀌어야 돼. 또는 검으로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거나. 근데 이제 그때마다 공이 다 있긴 있어야 되잖아. 흰공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열하고 나니까 흰공 하나 남죠. 그 남은 흰공 하나는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만 고르면 되는 거죠.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검은 공은 하나, 둘, 셋, 네개 넣고 나면 아, 끝나. 아, 그럼 그냥 흰공 남은 것만 넣으면 되겠네. 네 가지.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밑에도? 똑같겠죠. 왜? 검은 공들은 이미 네 개의 배열이 끝났고요. 흰 공은 네 개를 집어넣고 남은 하나만 어디 넣을지 고르면 되는 네 가지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만 더하면 되겠죠? A7은 얼마라고 하면 돼? 8. 이렇게 하나씩 구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입니다. A1은 저쪽에 써놨으니까 안 갈게. A4, A7까지 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싹다 더한 28. 왜 28이야? 내가 잘못 썼어. 여기서 30을 써야 되는데 잘못 봤어요, 여러분들. 30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예요? 40이죠.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네모를 이렇게 치면 안 돼. 빨강으로 치든지 엄청 크게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들어있을 때는. 그죠? 자, 그래서 40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문제들이 들어가죠. 중복조합의 H가 어렵지 않아. 공과 칸막이로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복습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중복조합을 끝냈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활을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4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랍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곤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히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이고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있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퀵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여섯 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모스의 귀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 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청동의 성벽을 두른 떠다니는 섬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의 지배자 아이올로스는 바다의 바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여섯, 딸이 여섯이 있고 이들은 동시에 부부 여섯 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저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정상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크고 작은 특징들을 드러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생을 모르는 듯이 이들의 삶은 낮에는 잔치, 밤에는 휴식, 이 둘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배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혼자 밤낮으로 방향타를 쥐었고 열흘째에는 고향 이타카 섬에서 피운 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향 섬에 가까이 다가와서 긴장이 풀려버린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고 말았고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그 가죽자루에 금은보화가 있을 거라 여기며 자루를 풀어버립니다. 이때 거칠게 쏟아져 나온 바람들은 폭풍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밀어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는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필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 족은 마치 퀴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 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

하게 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진짜 환영합니다. 우리 정말 앞으로 남은 길도 물론 많긴 하지만 이제 슥 들어오는 길이 조금은 어려운 조금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로 들어왔는데요. 어떠세요?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많이 함축 의미 추론은 우리 오늘 들어갈 건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 아마도 그런 것 같아. 탄탄하게 대입학 문제를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요 21번 문제 다음 부분에도 요지 찾기,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이렇게 대입학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얘가 주장 찾기 다음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비유적인 이 함축적인 의미 추론의 요 파트가 중요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바꿔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지 않고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 요지 사이에 들어간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늘 이런 것 같아. 한번 볼까요? 넬슨 만델라라는 정말 위대한 위인이 한 말인데요.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 is done. 무언가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늘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기 마련이래요. 뭐 이게 사실 불가능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렵다고 생각되는 파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 특히 근거를 찾아서, 특히 오답도 근거를 찾아서 집어나가면 진짜 이 파트 어렵지 않다,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파트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단서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시간 말미에. 오늘 같이 단서 찾아서 정답으로 연결도 시켜보고 얘는 왜 답이 아니지? 오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얘 때문에 답이 되게 어려워라는 콕콕 집어 선생님이 오답의 근거의 단어나 표현도 아웃시켜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하다 보면 첫 시간에는 약간 조금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라는 확신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선생님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글의 의미하는 바 추론, 함축적인 의미 추론이 되겠는데요. 함축적인 의미 추론은 역시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주장 파악부터 주장 파악의 내용부터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보통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전반부에 밑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첫 문장 자체가 주제문인데 얘가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아니면 뒷부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돼서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 넣어놓고 뒷부분에는 함축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밑줄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보다는 후반부, 특히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푼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주제문을 먼저 찾아. 뭐 당위적인 의미, 의무적인 의미의 주요 표현들, important이면, essential이면, 뭐 crucial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선택지의 단어가 핵심 소재와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주제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와 특히나 요 밑줄근 부분에서 약간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처럼 보이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 라고 생각되는 개와 상

하는 중요한 핵심 소재를 연결하는 게 사실 관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made a lot of work, 많은 일들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일을 less sticky, 덜 달라붙게 만들었대요.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덜 달라붙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덜 달라붙으면 어떻게? 얘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라는 거 딱 명시적으로 줬어요. 근데 덜 달라붙는다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달라붙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찾아서 이 덜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선택장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요. 디지털 플랫폼스. 디지털 상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은 have made a lot of work. 많은 일들을 less sticky, 덜 달라붙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달라붙는다. 이 디지털 상의 포맷이, 디지털 상의 플랫폼이 그냥 P라고 할게요. 이 플랫폼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렇지. Less sticky. 덜 달라붙게. Stick이라는 단어가 뭐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스티커 생각해보세요. 스티커 이렇게 딱 붙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sticky라고 하면 끈끈한 이란 뜻입니다. 덜 달라붙는 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less를 붙여서 쓴 거예요. 그럼 덜 달라붙게 한다라는 이 의미. 달라붙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상의 일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As, 뭔 마음에 따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떤 일들이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Modularized가 뭐 그냥 모듈화되다 이렇게 할까요? 네. 더욱더 많은 일들이 그 이전보다도 모듈화되고 상품화되며 그리고 standardized, 표준화됨에 따라 그리고 또 모함에 따라 as가 지금 and로 연결되어 있죠. 뭔 마음에 따라 그리고 뭔 마음에 따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준 거예요. 또 모함에 따라서 markets for digital work, 디지털 일이, 디지털하게 그런 일들의 그 시장이, 그걸 담당하는 시장이 are created,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거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어떤 이 서비스 관련 일과 그리고 특정한 장소 사이에서의 ties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 tie라고 하면 우리 넥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묶다라는 뜻이 되겠고, 여기서 명사로 쓰였겠죠. 주어 자리 왔으니까. 그치?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연결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특정한 그 서비스의 일과 그리고 특정 장소의 그 연결이 can be disconnected. connect라는 건 연결을 연결시키다라는 뜻이죠. connected, 연결된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disconnected가 됐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조가 되겠죠. 그치. 연결이 끊어진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연결이 묶여있던 연결이 풀어져서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less sticky 그 의미가 뭘까요? 그렇지 덜 달라붙는다라는 건 disconnected 연결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거의 얘가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가볼게요.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outsourcing이 뭔데? That emerged in the 1990s. 1990년대에 등장한 outsourcing의 비즈니스 과정이, outsourcing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이제 그 외주 같은 걸 주는 거죠. 위탁을 해가지고 어딘가에 다른 지역에서 outsourcing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outsourcing에 대한 비즈니스의 과정이 allowed,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앞에서도 이 구조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구조가 나왔어요. allow, 목적어, 목적보어, 오형식을 쓰는 동사가 되겠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끔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적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목적어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버리시면 돼요.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게끔 가능하게 했어? 아웃소싱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처리 과정이 있음으로써 to take advantage of. advantage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점이에요. 이점이라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아웃소싱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했다? 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이익? of the global reserve army. 자, 글로벌 상해. 전 세계적으로 reserve라는 게 따로 떼어놓은

있는 군대 이런 얘기예요. 산업 예비군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었느냐? 그 방식이 중요하겠죠. By 뭐함으로써 moving their call centers, 그들의 콜센터 상담원들 있잖아. 그 콜센터를 어디로 옮겼어? To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s. 더 저렴하고 먼 거리에 있는 노동시장으로 옮김으로써 글로벌 산업 예비군의 혜택을,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국에서 사람을 쓰면 그 노동력에 대한 그 임금 지불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사실 뭐 콜센터니까 어디서 전화를 받아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먼, 하지만 저렴한 임금을 줄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을 찾아서 거기에 콜센터를 옮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니까 advantage, 이익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disconnected가 됐다라는 건 바로 뭘까요? 먼 거리로 이동을 했다. 먼 노동시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사가 여기 있다가 주변에 콜센터가 이 주변에 있었어. 그런데 얘랑 사실은 더 이상 가까이 없어도 돼.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먼 거리에 이 센터를 옮겨놔도 괜찮아. 이거는 기업에게 이득이 돼, 해가 돼? 당연히 이득이 된다고 얘기했어. 어떤 단어로? advantage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기업 쪽에는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덜 달라붙는다라는 건 이렇게 먼 거리로 연결을 끊었어. 가까이는 없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게 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는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는 한편. 자,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문장의 구조가 뭐뭐하는 한편. 뒤에 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본절, 주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Cloud work changes. Cloud work는 바꿉니다. 뭘 변화시켜요? The volume and granularity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Non-proximate인데요. Proximate가 근거리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근거리가 아닌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근거리가 아닌, 근거리에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take place, 발생할 수 있는 뭐를 그 일의 양이나 granularity, 과립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작게 쪼개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의미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 클라우드워크, 다시 말하면 디지털상의 그런 네트워크, 디지털상의 플랫폼이 뭐에 변화를 줬다? 뒤에 보시면 the volume and granularity at the geographically non proximate work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긍정적인 영향인가? 부정적인 영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좋은 기업에게서는 좋은 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뉴욕의 작은 사업체가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었던 the volume and granularity라는 부분에 변화를 준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뉴욕에 있는 한 작은 사업체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Freelance transcriber. Transcriber라고 하면 이제 그 받아 적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의 트랜스크라이버를 받아 적는 사람을 고용해요. 어디에 있는? 봐봐. 뉴욕에 있는 사업체가 나이로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 날, the next라는 건 next예요. 다음 날에는 뉴델리, 인도 뉴델리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그치? 딱 본사가 있으면 이 본사 근처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커넥티드가 되어 있지 않은 디스커넥티드한 상태에서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o offices or factories need to be built. 뭐 사무실도 공장도 no 뭐할 필요가 없지? need to be built.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플랫폼이니까. 그죠? 상점도 사실은 현재 뭐 어떤 그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이 없어도 되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안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no local regulations are observed.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현지의 규정이 준수가 되지 않아도 돼요. observe라는 동사가 우리 전 시간에는 관찰하다의 대표적인 의미로 해석이 됐었어요. 내가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서, 아니면 뉴욕에 있는 사람이 이 고용주가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서 뉴욕의 그 규정을 꼭이 사람한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no local taxes are paid. 자, 현지 세금이 지불되지 않아도 돼요. 현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와,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기업 입장에서 어떻다? 너무나도 해피한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이 elastic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그렇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다시 말하면 기업과 꼭 연관성 있게 그 물리적으로 가까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의 전환이야? The production networks of work. 자, 일의 생산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전환은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완전히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이메일을 그냥 몇 개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혹은 clicking. 뭐 함으로써? Some buttons on the digital work platform. 디지털 일, 이 작업상의 플랫폼상에서의 몇 개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런 네트워크의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들이 진행이 될수 있고 전환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고용주들은요. Leave behind no material traces. Trace가 여러분 흔적입니다. 그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아도 돼요. 어느 장소에? Where it was being, once an employer. 자신이 뭐였던? 고용주였던 그 장소에서 심지어 거기에 회사를 세웠어. 근데 거기에 그 어떠한 건물도 안 남겨도 돼. 오피스도 없어. 거기에 뭐 자신들이 샀던 뭐 이렇게 가구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남겨. 왜? 디지털 플랫폼 상으로만 만들어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다? 그치. 유동적이라는 얘기야. 유동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elastic이 많은 일들을 덜 달라붙게 했다. disconnected 하게 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갔다 하면서 하게 할수 있다라는 유동성을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선택지를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보이냐면 flexibility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얘가 무슨 뜻이야? 네, 맞아요. 얘가 유연함이라는 뜻이에요. 유연하다라는 건잘 구부러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유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시면 elevate. elevate. elevate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거죠? 무엇을 올렸어요? 공간적인 유동성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Conducting business.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 융통성을 끌어올렸다. 그 융통성이 뭐야? 여기에다가 오늘은 저기서 고용해도 되고, 아, 그리고 뭐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굉장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서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본문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연성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elastic이나 disconnected나 아니면 그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니면 어디에도 오늘은 여기, 저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를 고민하면서 보시면 그게 잘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flexibility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핵심이 되는 단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되지 않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렇게 체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뭐 특징적인 건 여기서 지금 약화시킨다가 아니죠. 지리적인 팽창, 지리적인 확장을, 확대를 오히려, 그치, 강화시킬 수 있겠지. 지리적인 부분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에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hiring process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예시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시의 한 꼭지로 나오는 건 이것은 지금 얘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설명하는 밑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중심 내용의 일부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로 이렇게 주제인 것처럼 혹은 중심 내용인 것처럼 표현하는 건 오히려 답에서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좀, 아, 이런 패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도 비슷하게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단 밑줄 그은 부분을 먼저 해석해 봐야 돼. 보니까 come back 돌아온대요. 그러면 어떤 돌아온다는 게 뭐야? 여기서 출발했어. 가다가 다시 회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어디로 돌아와요? home again.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요. 맞네. 원래 여기가 집이야, home이야.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순환해서 돌아온다.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come back, come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맥락상에서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here is a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여기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quality, 특징, 특성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특징,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바로 뭐야? 음악의 특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Note. Note가 동사로 쓰이면 주목하다라는 뜻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음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음표의 이름, 음의 이름이 repeat, 반복된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왜 반복이 되냐면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y. Having frequency. 자, 그러면 having이라는 게 have의 동사 형태입니다. Have. 얘가 반으로 절반으로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더블은 아시겠죠? 두 배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냐면 바로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인지적인 현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뭘 인식하는데? Corresponds라고 하면 얘는 상응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상응을 하는? 바로 frequency가 주파수거든. 주파수를 두 배로 하는 것과 절반으로 하는 것에 일치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각적인,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그 음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When we double and half of frequency.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했을 때, 두 배, 절반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두 배나 절반으로 했을 때, we and with. 우리는 결국 어느 음으로 귀결이 되냐면, no,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리는 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파수를 두 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도인데 주파수를 두 배로 올리니까 또 도로 들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와 비슷하게?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음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도로 시작했는데 주파수 두 배로 올려도 혹은 절반으로 줄여도 도로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예요? 그치? 음악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음. 특히 음의 이름이죠. 음의 이름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그치? 주파수를 어떻게 했을 때? 두 배로 했을 때나, 2분의 1배로 했을 때나, 두 배, 2분의 1배, 배는 뺄게요. 주파수를 두 배로 했거나, 절반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다? 비슷하게 들린다. 음의 이름이 같게 들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내용 볼게요. 자, 이러한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뭔데? A frequency ratio. 주파수 비율. 그 주파수 비율이 바로 뭔데? 두 배, 즉 2대 1이 되거나 절반이 1대 2가 되거나 이런 주파수의 그 비율의 그 관계가 is called the octave. 아, 옥타브라고 불리는데요. 8개의 옥타브. 그지? 예. 네, 그 옥타브가 있는데 그 8개의 음들이 하나의 옥타브를 만들잖아요. 옥타브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so that 구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나머지 중요해서 어떻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해서 뭐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차이? That exists between musical cultures. 문화적인 음악 문화 사이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요. 문화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속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음악들이 이제 세계도 클래식이면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 문화에 존재하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절의 본 문장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요, has the octave, 옥타브를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음이 그걸 구현하는 그 악기가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타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써? As a basis for its music. 그 문화의 음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써 옥타브를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Even if it has little else in common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다른 음악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in common, having common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공통점이 없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음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옥타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옥타브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의 옥타브들이 다 각각 존재하고 그 음의 이름이 어때?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 때문이야? 그렇지. 우리가 느끼는 인지.

음높이입니다. 음높이 인식에 있어서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또 비슷합니다. 뭐와 비슷해요? 바로 순환성과 비슷합니다. 예시, 또 다른 예시가 나왔습니다. 음과 색이 비슷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색도 뭐야? 빨진 5초 파란 보, 빨진 5초 파란 보, 빨진 5초 파란 보. 이게 순환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볼게요. Although red and violet. 빨간 5초 파란 보, 빨강과 보라색이 fall at the opposite end of the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ies of electromagnetic energy. electromagnetic니까 전자기 에너지 상에서 visible, 시각적인, 가시적인 주파수의 continuum, 연속성이 사실은 양극단 끝에 있죠. 정반대에 있어요. 빨간 5초 파란 보가 빨, 보. 정반대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에 있는데, we see them. 우리는 그러한 색깔을요, 뭘로 봐요? As perceptually similar.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야. 이것도 바로 뭐야? 순환처럼. 빨주 노초 파남 보, 빨주 노초 파남 보. 다시 귀결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처럼. circularity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의 내용은 바로 뭐야? 음악과 색에 있어서 이런 순환성이 비슷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The same is true in music. 그렇지. 사실은 색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의 그 특징을 이해하게 하려고 색깔을 넣은 거죠. 그죠? 색깔의 예시를 든 거예요. 자, 어디에도 마찬가지다. 음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요, 뭐로 기술이 돼요? 뭐로 묘사가 됩니까? 두 가지의 dimensions, 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 또 다른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는 무엇을 account for, 설명하다라는 중요한 수거입니다. 뭘 설명해요? 톤을 설명해요. 네, 음을 설명합니다. 어떤 음이야? 주파수 상에서 올라가는 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 바로 뭔데? Accounts for. 또 나왔죠? 설명할 수 있어요. The perceptual sense. 지각적인 감각을요. 우리가 지각적인 감각, 어떻게? 다른 주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배, 절반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겠죠? That we have come back again.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인지적인 감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기 말하고자 하는 밑줄 그은 부분은 뭐에 대한 거야? 지각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부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잖아. 뭐할 때마다 each time이라는 건 접속사입니다. 부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에 문장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톤의 frequency, 그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는 게 뭐야? 다른 주파수, 다른 음의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인식한다. 음의 이름을 동일하게 붙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가 될까? 이걸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뭐가 될까? 보겠습니다. 자, return.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괜찮지 않아요? 어디로? To the original note. 얘가 바로 뭐야? 원래 음이 바로 original note가 home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음인데? With an identical frequency. 여러분, 2번 답으로 고르셨나요? 어느 부분이 이상해요? 그렇지. identical. same의 뜻이요. 동등한, 똑같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주파수는 다르다 얘기했는데. 그치. 2번 너무 매력적이지만, 너무 아깝지만, 얘 때문에 안될것 같아. 3번 볼까? Reach a note. 어떤 음에 도달하게 되지? Named. 이름 지어진 음에 도달하게 된대요. 똑같은. 똑같다는 얘기야. 같지만, 근데 모른 다른 different pitch. 예죠. 다른 음의 높이. 다른 음의 높이를 갖고 있지만, 이름은 동일한 그 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이덴티컬은 바로 지워질걸요? 그쵸? 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들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예, 여러분들이 표시한 것과 선생님이 표시한 것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이 글의 그 방향과 달라서 선생님이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뭐 아이덴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확인한다. 확인할 수가 없죠. 오히려 다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같게 인식하는 거죠.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의 개념이나 흐름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고 단어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밑줄 그음을 먼저 해석해야 돼. The boost가 뭐야? Boost가 원래는 뭔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막확 증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증진이라는 명사로 쓰였겠죠. 그 증진은요, is grounded.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In fiction. Fiction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 허구라는 뜻이에요. 소설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허구야.
여러분, 허구는 실

삭제하는 거야?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부스트가 뭔가 증진이 됐어 라고 생각되는 게 맞는 거야? 현실적으로 맞는 거야? 잘못된 거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가 된다? 허구가 된다. 그 부스트의 의미를 찾고 허구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파악은 했지만 확인하는 정도.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Basing on. 자, base. 뭔가를 근거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self-worth, 자존감, 자기에 대한 그 가치를 어디에 근거로 두는 거? Based on입니다. 그죠? 자, 어디에 근거로 둔 거? Climbing performance, 등반에 대한 성과에 근거를 두는 것은? 내가 오늘 등반을 잘했어.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오늘 등반을 못했어. 그러면 아, 난 왜 그렇지? 자존감이 내려가. 이렇게 근거를 두는 것은 put you, 여러분들 놓게 됩니다. 어디로요?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들에 대한 whim이라는 게 밑에 변덕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부 요인들의 변덕에 여러분들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기에 따라 완전히 여러분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의 self-worth는 사실은 거기에 따라 외부 요인들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야? 아, 오늘의 성과에. 중요한 건 성과지. 성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게 좌우가 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the boost라는 건 뭐가 될까요? 아마도. 그치. self-worth. 내가 뭔가 자존감에 대한 그 증진이 있어. 근데 그 증진, 퍼포먼스에 있어서의 증진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그죠? 퍼포먼스에 있어서의 그 증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 실제가 아닌 것에 근거를 두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은요. 외부 요인들은 maybe random, 무작위가 될 수 있고 and misleading, 그치, 오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자, 첫 번째, comparison, 비교. 비교가 바로 one source of illusion. illusion, 환상이나 착각이란 뜻이 되겠죠. 착각의 하나의 원천이 됩니다. 아, 그러면 비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의 fiction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비교라는 것도 그럼 뭐야?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비교는 여러분들 혼자 자기 스스로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나와 내일 날. 그죠? 하지만 보통 비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잖아. 그죠? 이거 봐요. 뭐야? 외부 요인이야. 그죠? 한번 내용 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낄 거래요. 뭐라고? That you perform well. 오, self-worth가 올라갑니다. 자, 잘했다고. 수행을 잘했다고요. 뭐 할 때? 등반. 어떤 등반에서는 잘했다고요. 왜? 비교 대상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파트너, 같이 갔던 파트너가 was having an off day. Have an off day는 여러분들 off day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평소보다 성과가 떨어지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보다 성과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역량이 떨어지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등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비교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이 사람보다 훨씬 잘 수행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돼서 그런 거야? 아니, 옆에 있는 사람과 파트너와 견주었을 때 더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여러분들은 그것이 약간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 쟤는 어려워하는데 아, 나는 지금 꽤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닌데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외부 요인에 뭐를 두는 거? 여러분들이 아, 외부 요인에 따라서 나의 가치, self-worth. 이걸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어디로 갈 수 있다? 착각으로 갈 수 있다. 이 착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뭔데? 아까 얘기했던 whim of external factors. 여기에 요인을 계속 바르니까 실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whim이라는 게 바로 실제가 아닌, 실제가 아닐 수 있는 착각. 그리고 얘는 바로 어디로? 그렇지, 여기는 fiction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self-worth를 측정할 수 있는 측도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환경적인 요인도, 이것도 외부 요인이지. 환경적인 요인도 관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고? comparison이 되겠고 두 번째는 external factors가 되겠죠. 자, 환경적인 요인도 역시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숙달할 수 있습니다. 완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목표를 완료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특히나 우호적인, 즉, 조금 유리했던 그런 조건들 때문에요. 등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비가 오면 미끄럽잖아. 그지? 너무 덥고 습해도 안 좋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 유리한 조건이 낮은 습도. 계속해서 땀이 나는데 습도는 낮아. 그럼 어떻게? 훨씬 쾌적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럴 때, in fact,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할 때요?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특히나 그렇게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도, 등반을 잘하지 않았는데, 사실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렇지. 내가 잘했다. 내가 정말 오늘의 목표치를 잘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in all these cases, 이 모든 사례의 경우에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은 are not based, 뭐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Something you can't take credit for. Take credit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주어가 for 이하에 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원래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기반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사실상 self-worth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fiction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행이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기에 대한 그 가치를 끌어올렸다면 그렇게 그 끌어올린 것은 사실상으로 정말 팩트야? 팩트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grounded in fiction. 바로 외부 요인들.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요인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illusion, 착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self-confidence, self-worth. 일단 잘 연결되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뭐에 대한 결과다?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다? 아니잖아. 관련 없는 거 바로 아웃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사람들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이 잘못됐죠? 자, 그럼 요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취한 부분, 여러분들이 성취했다고 고려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갖게 되는 pride, 자부심이 is unreliable. reli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unreliable 이라고 했으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성과를 이뤘어. 거기에 대한 self-worth, 자존감이 생겼어. 근데 그 boost, 자존감이 생긴 것이 실제로는 믿을 만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만의 착각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도 지워볼까?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demotivating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거. 파트너와 성과를 비교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동기를 저하시킨다.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아,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할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ambitious goal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ambitious라는 게 뭐야? 야심찬이라는 뜻이야. 야심에 찬 목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야심에 차서 세운 그 목표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관련 없는 소재는 바로 지우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은요, 관련이 없는, 즉, 본문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소재이거나 아니면 전체 흐름을 바꾸는 잘못된 정보이거나 이런 것들에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답의 근거, 핑크색 잘 표시하시면서, 답의 근거, 오답이 되는, 근거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으로 바로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답을 지워가면서 정답으로 가까이 가는 그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괜찮죠? 4번 갈까? 네, 4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밑줄 본문 한번 해석해보자. Hunting the shadow. 무엇을 사냥하고 쫓는 거야? Shadow. 그림자. 그림자는 여러분들, 실제로 정말 실체야? 그림자는 이쪽에서 비추면 내 그림자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는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림자를 쫓는 거지 뭐가 아니야? 이 substance란 단어가 뭐게?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가 아닌 뭘 쫓는 거다? 그림자를 쫓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알맹이가 아닌 다른 걸 쫓는 거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Architect가 건축가죠? 건축가의 지위는요. Rose. Rise was risen. Rise의 과거 형태입니다. 올라왔어요. 언제? 로마 제국 기간에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왜 그랬지?

왜냐하면 as는 because, sinc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상징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었는데? 특히나 중요한 정치적인 성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건축가들의 지위가 상당했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시세로라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죠. 그죠? 로마 시대에. 이 시세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class는 여러분들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를 뭘로 분류했습니까? 건축가를 이런 사람으로 같이 분류해서 넣었다는 얘기야. 누구랑 같은 급으로 넣었느냐? 봤더니 physician. 누구야? 의사. 그리고 또 누구? 교사와 같은 급으로. 그럼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과 같은 분류로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의 지위는 어땠다? 높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비트로비우스. 비트로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몰라도. 그죠?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와 같이 위대한 직업이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직업이 뭔데? 건축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축가라는 그 직업군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어땠다? 중요하고 높게 인정을 받는 직종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비트로비우스가 나옵니다. 자, 비트로비우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기간 중에 실시했던 건축가? 아, 활동했던 건축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활동했던 이 건축가인 비트로비우스라는 사람은 recognize that, 얘를 인정했습니다. 뭐를요? Architecture requires. 건축이 필요로 한다고요. 뭐와 뭐를 둘다 필요로 한다고? Both A and B. A, B 둘 다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지식? Practical knowledge와 theoretical knowledge. 둘다 필요하다. 건축가는 그냥 뭔가를 짓는 사람이니까 잘 짓는 실용성을 생각하지 않을까? 실용적인 지식도 중요해. 근데 또 뭣도? 그렇지. 동시에 이론적인 지식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건축가가 갖춰야 되는 건 바로 뭐와 뭐? 실용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그치 이론적인 지식을 둘 중에 하나? 아니, 둘 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he listed 그는요 목록화했습니다. 어떤 학문들을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the aspiring architect, aspiring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유망한 혹은 어떤 사람이 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즉 건축가가 될 만한 그가 생각하기에 건축가가 될 만한 사람들은 숙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과목명 학문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 학문이 뭐가 있는데? 문학도 알아야 된대요. 오, 장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도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역사도, 철학도, 음악, 의학, 법 그리고 천문학도 알아야 된다고요.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알아야 된다라고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curriculum. 교육과정이 됐대요. 어떤 교육과정?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it. 여전히, still. 여전히 그 목록을 추천하는. 다시 말하면 그 과목, 그 학문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추천받는 학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때만 유한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야 돼라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분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건축가는 갖춰야 된다라는 게 건축가의 소양적인 그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건축가는, 천문학은 당연히 알아야 될것 같아.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산다고 하면, 이 하늘의 흐름, 그죠? 우주의 흐름, 이런 것도 알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 굉장히 궁궐 같은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학도 알아야 될것 같고, 수학적인 건뭐 알아야 할 것도 없고, 역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음악도 알아야 어떻게. 아, 뭔가 콘서트 홀을 쳐. 그러려면 음악의 이게 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얘네들이 반사돼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하, 맞아. 건축은 진짜 종합 예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all of this study. 이 모든 연구가 what's necessary. 사실은 필요해. 이런 학문이. 그가 주장하기엔 다 필요해. 왜냐면 어떤 건축가들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scholarship이 학문이 되겠죠? 학문 없이 manual이라는 게 손의라는 뜻입니다.

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건축가는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 실용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손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론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Without scholarship이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 훌륭한 건축가가 될수 있을까? 아니겠지. 뒤에 볼까요? 이 사람은요, have never been able to, 절대 to reach, 도달할 수 없어요. 어떤 지위에? A position of authority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자신들이 계획하는 것과 상응하는, 일치하는 그런 권력의 지위에, 권한의 지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난 정말 위대한 건축가가 될 거야. 도달할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런 건축가들은 그래요. 그리고 한편 또 어떤 건축가들이 나올까요?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어디에만 의존하는 거야? Theories, 이론, 그리고 scholarship, 학문에만 집중하는, 여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건축가들은요. 이번에는 바뀌었네. 이번에는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용적인 부분, 실용적인 지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역시 이 사람들도 맞아, 대단한 건축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 are obviously, 분명하게 hunting the shadow, 무엇은 쫓고 있지만 그치, 이론만 쫓고 있을 뿐. 무엇은 챙기지 못하는? The substance, 실체. 실용적인 지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야. 그치? 그럼 뭐야? 이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논이 아니라 이 논이지. 그치? 이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용적인 지식은 낮게 생각하는 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럼 요 내용을 찾아서 선택지에서 발견해 볼게요. 일단 1번은 뭐가 이상해? 뭘 찾는다는 게 잘못됐어? 추상적인 지식을 구한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은 지식만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Discounting, 낮춰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어떤 과목들, 학문들은요? 건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문, 아니잖아. 지금 이론을 더 중요하게, 우리 이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역시 잘못됐죠.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는 거래요? Ideals, 이상적인 부분. 건축에 있어서 이상적인 부분만 추구할 뿐 무엇은 없이? 실용적인 기술은 없이. 오! 보세요. 실용적인 기술은 생각하지 않고 이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생각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ideals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왜 뭔가를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이 사람이 잘한다라는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ideals라고 해서 표현을 했구나. 이론적인 지식을 바로 ideals 이렇게 연결한 거고 practical skills, practical knowledge 같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네,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from their verandas. 베란다가 어려운 게 아닌데. 맞아, 우리 왜 집에 그 창문 쪽에 있는 그 베란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란다가 어때?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의 베란다에서. 그럼 뭐 누가 봐도 뭐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겠어? 베란다의 의미가 뭘까?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죠? 가볼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인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round the turn, 전환기입니다. 어디로 넘어가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은요, trained, 훈련받은 인류학자입니다. 그죠? 얘가 동사가 아니지.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은 began,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 훈련받은 인문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훈련받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이러한 인류학자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Reimagine, 다시 재고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뭐에 대해서? What a science of humanity. 인류학, 인류의 과학이니까 인류학이라고 볼게요. 인류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건지. Like what이 how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며. And how. 어떤 방식이죠? 그 방식에 대해서 재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hat절과 how절. 의문사절이 reimagine의 목적어로, 목적절로 두 개로 end로 묶인 겁니다. 자, 이번 볼까요? 이번에는 또 뭐? 사회과학자들이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하는 방식이 되겠죠. Go about, 시작하다 라는 수거입니다. Studying cultural groups, 문화 그룹을 연구하는 게 시작해야만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인류학자들, 근데 자연과학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이런 인류학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인류를 연구하는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가보겠습니다. Some of those anthropologists. 자, 그러한 인류학자들의 일부는요. 이렇게 생각했던 인류학자들의 일부. 일부 인류학자들은요. insisted that.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One should at least spend. One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겠지만 인류학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일부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야, 인류학자라면, 즉 인류를 연구하는 그 인류학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at least 적어도 보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spend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시간이나 돈, 에너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는데 보내? Actually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udied. 연구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연구 대상들이 되겠죠? 연구 대상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그 연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말을 해보는데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자연과학자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관찰하고 실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너네 연구하는 대상이 있어? 그럼 그 연구하는 대상들도 실제로 가서 봐야지. 다른 사람이 기록 남긴 거 보는 거 아니고 네가 가서 실제로 봐야지.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실제 접촉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바로 뭐야? 인류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뭐야?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관찰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관찰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본다는 게 뭐야? 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초기 민족 지학자들이 나와요. 그럼 이 초기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ethnographers, 민족 지학자들, 초기 민족 지학자들, 누구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동을 했대요. 어디까지? 아주 외딴 지역까지, remote라는 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이라는 뜻입니다. 외딴 지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데, where 이하의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 외딴 지역에서, 어디 사람들, in question, 질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까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사는 곳에 이동을 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리고 뭐 했다? spend, 보냈습니다. A few weeks to a few months there.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시간을 보냈대요. 그럼 다르지 않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말했던 요 내용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초기 민족 지학자들은 정말 먼 거리까지 가서 연구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몇 주든 몇 달이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이네요. 실제 관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They sought out. 그들은요, 찾아냈죠. 누구를 찾아냈어요? A local Western host. 그 현지에 있는 서양의 서구 호스트들. 거기에서 살고 호스트가 되는 그 집 주인들을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Who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and the area. 거기에 사는 그 부족 사람들,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익숙한 서양 출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서양 출신일 테니까. 서구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원주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이 있는 곳에 갔는데, 연구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근데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서양 호스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았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 예를 들면 a colonial official, 식민지 관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이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찾아내서 어떻게 했는데? 찾아서 또 무엇을 알아냈죠? Accommodations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그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지인은 아니고,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accommodation, 숙박시설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 적절한 곳에 가서 머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오, 그럼 이대로 연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보겠습니다. Although they did, 뭐 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실제로 실행하긴 했어요. At times, 때때로 venture into. 정말 모험을 해서 그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누구랑 보내지 않았어요? 그 현지인들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밑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 현지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야.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따라서 그들의 관찰은 단지 수행이 되었습니다. 뭐로부터? 그들의 베란다에서요. 베란다가 뭔데?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망, 관망만 할 수 있는 어딘가에서 볼 수 있는. 그죠? 그게 이런 직접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관찰이나 실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을 veranda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오, 여기 little direct contact라는 표현 보이죠? 거의 시간을 직접적인 접촉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누구랑?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거의 뭐뭐하지 않은이라는 little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준부정어 정답 몇 번?

역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으면 너무 완벽하게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로서 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얘는 전치사로 쓰인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s가 두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하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뒤따라 나오는 이 as는 뒤에 명사구가 따라 나오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접속사 로서 뒤에 주어 동사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으로.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문장 시작하기 전에 문장 앞에 별표 달린 거 보여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별표를 한번 쳐볼까?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뭐가 와요? 주어가 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의 형태를 봤더니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네. 그러면 얘는 주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의 원래 뒤편에 있어야 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왔으니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 문장이 도치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comes, 동사가 먼저 왔고요. the belief이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오게 되었네. 그러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 구조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 comes the belief, 이러한 믿음을 도출시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도출시켰냐면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점. 이 대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이때 이 대시 뭔지 한번 맞춰볼 사람. 이때 대시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대시 쓰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짚었었거든요.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자, 동격의 that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추상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살짝 봤더니 the belief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맞추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individual successes,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이 depend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그냥 depend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행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 즉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의 형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개인의 성공 있잖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랑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 말이 되죠? 자, 그런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whether이 나오면 얘들아, whether 다음에 or이 어디 있을까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 혹은 B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nd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지 혹은 trying to accept the one's circumstances, 그 개인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the use of control, 그 통제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centers on the individu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봤는데 두 문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 풀고 있었잖아. 문법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왔어. 이미 2번이 depend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됐었잖아. 그럼 우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The independent self, 이 개인적인, 이 독립적인 주체는요, 개인은 may be more driven,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아,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훨씬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요, appealing to sense of agency or 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호소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여기 수동태가 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봤을 때이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표현에서도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개인들은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에 대한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수동태 온 것까지도 괜찮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요, however, 하지만. 얘들아, 하지만이 나오면 무슨 얘기야? 내용이 한번 반전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erdependent이라고 하면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상호 의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 앞에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어? 개인주의적인 맥락이었어. 근데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less focus on issues of individual success and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 덜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이런 주체성에 덜 초점을 맞추겠지. 그리고 and more motivated,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진대? Group goals and har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나 혹은 조합, 화합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Research has shown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 이제 좀 자신 있어. 그치?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East Asian prefer to receive 이라고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럼 얘는 뭘까? 접속사 that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 East Asian, 동아시아인들이요, prefer to receive, 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요, but not seek, 무언가를 나서서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은요,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력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social support.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는 접속사로서의 that인 거 너무 괜찮네.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야?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즉슨 서로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prefer to cop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어떤 방식?

that promote harmony in relationsh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조화를 촉진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마저 한번 볼게요.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그러면 Who, 우리 보통 뭐 생각하지?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 peopl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대명사로 볼 거야. 그치? 아하, 뒤에 바로 hol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at도 관계대명사지. 왜? 앞에 선행사 way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promote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도 막힘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볼게요. AB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a commodity, as an everyday obj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거뭐 보여요? as가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우리 저번 문장에서도 as가 두번 등장했었잖아. 그런데 기억나? 첫 번째 나왔었던 as는 접속사 as였고요. 두 번째 나왔었던 as는 전치사 as였어. 그치? 바로 옆에 문제 있잖아. 그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로써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as a commodity라고 하면 필수용품입니다. 우리의 필수 용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And as an everyday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두 번의 as 어떻게 쓰인 걸까? 첫 번째 as는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A commodity라고 하는 필수 용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An everyday object. 역시나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네. 자, 그러면 as가 두번 이어지고 있는데 둘다 전치사로 쓰였다.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PC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용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It can and it stays as a piece of junk. 또 as 등장하고 있어. 이때 as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요, and it st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수명이 다된 거죠. 그래서 그 PC는요, 수명을 마감할 수 있는데, as a piece of junk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nk는 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 로서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얘들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진짜 팍 하면 얘 전치사다. 얘 접속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 두는 연습을 해 봅시다. 그래서 It can and it st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그 고물 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요, a bygone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gone은 한물간이거든요. 한물간 물건으로 뭔가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네. 자, 그런데 여기 are이 들어갈까, to be가 들어갈까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re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 지금 동사지?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때 동사가 can and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

넘어가 봤을 때 접속사나 혹은 뭔가 연결 지어줄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러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네. 왜?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문장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to b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To be disposed of some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그 piece of junk,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be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Either A or B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지? A 혹은 B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Either A or B or C or D라고 해가지고 or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네 번이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it a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PC, 그 개인용 컴퓨터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by resale,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Or by passing it on to someone el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Or by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딱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저기 동사가 올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hristine Finn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엄청난 책을 한권 썼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책을 쓰셨냐면요. On computer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책을 한권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B번 볼게요. Which일까? 혹은 in which일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which를 봤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in which를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다. 뒤에 문장만 한번 바로 볼게요.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을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 그녀는 그 방식을 본다.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가 오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분께서 엄청난 책을 한권 작성을 했는데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그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책 안에서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버려지는 방식을 그녀가 본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버려지지? 어떻게 버려지지? 사람들이 그냥 버리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되파나? 혹은 안 보이게 치워두나?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ll the activities, 그 모든 활동들, 즉, 여기서 컴퓨터가 버려지는 모든 활동들은요, that take place at the supposed end of the PC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ersonal computer, 즉, 개인용 컴퓨터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녀가 지켜본 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그 PC가 본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관찰해서 책을 쓴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whether that means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or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 하라고?

0: 그랬었지?
1: Whether
0: A or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A인지 B인지라고 해석을 할 건데, whether that means 그 말인즉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버려질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제거되어지던지, 혹은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napped up이라고 하면 급하게 사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낙하채서 사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빈티지 컴퓨터를 수집하는 분께 아주 낙하채듯이 사지든지 간에 쨌든 그 PC가 그 생을 다할 때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누가 이 여성분께서 관찰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였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뭐를 보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키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rom my generation, 내 세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즉내 세대 사람들은 don't like to think about computers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세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것은 싫어한대. 왜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걸 싫어하냐면 becaus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they are still such new th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새로운 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I find it 혹은 I find them much harder to throw one out than say a tumble dryer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I find it much harder. 얘들아, 문장 구조.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한번 보면, to throw one out,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구조다, 그치? 우리 1강 할때 이거 반드시 짚어라. 라고 내가 말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때 목적격 보어 뒤에 수부정사가 나오는 이 부분, 얘가 뭐다? 진짜 목적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목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 1강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to throw on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one은 앞에 등장한 computer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to throw one out, 컴퓨터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뭐보다 어려운 거냐면요.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하면 회전식 건조기거든요. 회전식 건조기를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버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nd I can see much more symbolic value in a 20-year-old computer than I can in 20-year-ol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대. 어디서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냐면요. In a 20-year-old computer,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 뭐보다는 20년 동안 내가 몬 차보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쌤이 정말 1강부터 강조 많이 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가 목적어 부분에 it이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부분에는 이때 투부정사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 라고 했었어. 그쵸?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실감이 되시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역시나 사관학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Fairy tales are filled with frogs turning into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역시나 이 문장 앞에 뭐 붙어 있어? 별부터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별 한번 쳐보세요. 왜 별을 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Fairy Tales,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개구리로 가득 차 있대.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즉,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구리로 가득 차 있냐면요. Turning into prin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요. 혹은요. Or pumpkins,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호박은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냐면 Turning into coac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차로 변하는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다. 그치?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 마차로 변하는 펌킨,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문장 안 끝났지? 자, coaches 라고 하면 마차라고 했잖아. 마차는 마차인데 drawn by white hor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형태 보면 drawn by 라고 하면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어? 과거 분사 꼴이다. 그치? 여기까지는 현재 분사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어.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이러한 coaches라는 마차라고 했잖아요. 마차인데 이 마차들이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여기 coach, 마차 같은 경우는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과거 분사 drawn by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는 백마인데 transformed 혹은 are transformed from white m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흰색 쥐로부터 변신한 백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분사가 올까? 수동태가 올까?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앞에 문장꼴을 보니 다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여기 마차 같은 경우는 백마에서 끌어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꾸며줬다. 그러면 여기 백마 같은 경우는 흰색 쥐가 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므로 과거 분사 transformed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white horses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표현으로 가면 되겠다.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사가 지금 한 문장에서 네 번이나 쓰였어. 특히 현재 분사 두 번, 과거 분사 두 번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그치? 이럴 때는 능동이지만, 자, 마차는 마차인데 백마위에서 끌어지는 마차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PP,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면요. Such fantasy, 이러한 공상들은요, are profoundly unre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갑자기 이제 frog가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고 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서 they couldn't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Not for biological reasons, but mathematical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이유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 호박들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Such transitions, 이러한 변화들은요,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which means that,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we can rule them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이때 등장하는 them은? Such transitions.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ule something out 하면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차피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사실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왕자님,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But for a caterpillar. 하지만 얘들아 caterpillar 하면 애벌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는요, to turn 혹은 turns into a butterfly is not a probl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 비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볼래요?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is가 있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지만 애벌레에게 있어서 to turn into a butterfly 나비가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인즉슨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애벌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비가 된다는 것은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rules having been built up over the ages by natural sel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요, having been built up over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수십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은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요, by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주어 자리인데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요. And although no butterfly has ever been seen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지는 않았대요.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건 보여지지 않았냐면요.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나비가 갑자기 날다가 애벌레가 되는 모습 봤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쵸? 자, 그런데 비록 그 어떠한 나비도 애벌레로 변하는 것을 보여진 적은 없지만, 이시 들어올까, 외치가 들어올까, 이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마 사관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잘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잇은 얘들아, 우리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위치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럼 이거 두개 차이점은? 관계사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관계사가 있다는 말인즉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쭉쭉쭉쭉쭉 가서 봤더니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떡하니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또한번 관계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벽하게 although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말이거든. 왜? 접속사니까. 그래서 비록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뭐 되는 것이?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지만 It should not surprise us in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As, say, a frog turning into a pri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것 마냥 우리가 똑같이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문장에서 나와요. Frogs don't contain genes for making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무엇이 없냐면 유전자가 없어. 뭐를 위한 유전자가 없대? Making princes. 왕자님이 될 만한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개구리가 왕자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but they do contain genes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개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they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거네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개구리가 왕자님이 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덜 놀랍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with, 그리고 which는 사실 수능에서 잘안 나오는 포인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둬라. 무슨 차이다? 얘랑 얘는 아, 관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관계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고요.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어느 날 내가 일로부터, 즉 내가 뭐 직장이겠죠?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I saw a woman. 나는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여성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trying to turn on to the main stre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인 거리, 즉 어떤 큰 도로로 나오기를 시도하는 여성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어, 저분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고 싶어 하시네 라고 하는 여성분을 봤는데 and having very little luck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거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 왜 기회가 없었냐면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교통량 때문에 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분을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못 껴든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니까 hav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woman을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한번더 연결이 돼서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and가 앞에 나오는 trying, 뒤에 나오는 having을 가지고 woman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하는, 큰 도로로 나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 여성. 하지만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이라고 두번 꾸며주고 있네.
자, 그랬는데 I slowed and allowed her to turn in front of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녀로 하여금 내 앞에 올수 있도록 즉 껴준 거죠. 그쵸? 껴주었는데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좀 뿌듯했어. 왜냐면 잘못 껴들고 계셨는데 내가 앞에 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뿌듯했단 말이죠. Until 그런데 언제까지만 딱 기분이 좋았냐면 a couple blocks later 한몇 블럭이 더 지나고 나서 she stopped to let a few more cars into the 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더니 몇몇 차를 더그 껴주신 거죠. 내가 이분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내 앞에 껴주었는데 이분이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멈춰서서 여러 차들을 계속 껴주시는 거야. 그래서 causing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냐면요. us both to miss the next f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 I found myself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여기 주어 나오고 있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는 myself인데 여기서 내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여기 제귀 대명사 온 것까지도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완전히 화가 난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지. 뭐야, 나는 양보해가지고 내 앞으로 껴줬는데 그분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차들을 자꾸 앞으로 더 껴줘. 라고 하니까 내가 그녀한테 조금 짜증이 난 상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ritated이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을지 한번 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조금 너무 화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How dare she slow me down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After I had so graciously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녀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stewing 하면 안달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안달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차에 앉아 있었겠죠. 왜 이렇게 다들 껴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안달이 나고 있었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How ridiculous I was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자, 이때 how가 어떤 how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how는 뭘까, 얘들아? 의문? 부사입니다. 자, 의문 부사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ridiculous라고 하는 얘는 뭐죠, 우리? 형용사입니다. 그치. 자, 원래 형용사고요. I was being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어순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 의문 부사면 원래 어디 쓰여야 돼? 의문문에 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의문문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서문 안에 쓰인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 부사, how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의문부사 잘 쓰여져 있고요. 뒤에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괜찮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을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once read came floating into my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읽었었던 한 구절이 came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4번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동사 오는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네. 쌤이 조금 쉽게 읽으라고 여기다가 싹 가로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편했죠. 그랬을 때, 자, a phr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구는 문구인데 내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나의 머릿속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어가 a phrase 부분이고

동사가 came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온거 너무 잘 왔네. 그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온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한 문구가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올랐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You must do him or her kindness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그녀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냐면요.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그런 이유로 친절을 베풀어야지.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혹은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뭔가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만 돼? inner reason 어떤 내부에 즉 마음속 깊이의 이유 때문에 너는 친절을 베풀어야만 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또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What I had wanted a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이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what 보면 이제 너무 기쁘다. 그치?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 볼까? I had wanted a reward. 완전한데? 나는 원했어, 보상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따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뭔가 보상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you or someone else, 당신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똑같이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보상을 나는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그 여성분을 끼워줬을 때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여성분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년도 수능B형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Oxygen is what it is all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ff that gives us life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gives us lif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아마도 oxygen. 맞아, 산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eventually kills us.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대. 오,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궁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 뭔가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burned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즉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얘네들이요.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대. 연소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럼 1번에 밑줄 그어진 곳 보니까 넷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앞에 문장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럼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but breathing has a price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price가 있대. 얘들아, 대가가 있다. 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bus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소거든요. 태우는 거. 그래서 산소의 연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소를 태우는 거. 산소의 연소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여기서 that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 줬거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는 없고 ing가 붙어 있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준다? send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s out by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product 하면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산소를 태우는 행동은요, 어떤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산물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런데 they have the Dr. Jekyll and Mr. Hyde character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elp guarantee our surviv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는 돕는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좋은 측면이네. 활성산소가 좋은 측면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body mobiliz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병균 개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낸대?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침입자, 즉, 여기 병균과 같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우리가 병균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선 지킬 앤 하이드 모습에서는 지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 to fight이라고 하는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자, 왜 움직이냐면 이러한 병균으로부터 to fight off, 이기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으니 투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move uncontrollab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 자, 앞부분까지는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그치,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uncontrollably move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경향도 있나 봐요.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우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코드를, 유전적인 암호를, 어떻게 한대요? corru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질시킨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controllab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봅시다.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인다 라고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아, uncontrollably가 move를 꾸미고 있으니 4번도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괴롭히냐면 until the cells become dysfunction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and sometimes give up and d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우 포기할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fierc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주 격렬한 활성산소들은요.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built into life as both protector and aveng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활성산소들은요. 지어졌대. 우리의 생명체 안에 지어졌는데요. both A and B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도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vengers 하면 보복자죠.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분사 쓰여져 있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활성산소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보복하는 역할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are potent agents of 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g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 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화에 아주 강력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도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완성 고난도 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운동량과 충격량 4번 문항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할 텐데, 아무쪼록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9페이지 4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물체 AB가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각각 벽 P와 벽 Q를 향해서 2V, 3V로 등속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충돌한 후에 각각 AB는 또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B가 충돌한 이후에 또 충돌을 해요. 한 물체, 한 덩어리가 돼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라고 하면

많은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A가 벽 P하고 충돌하는 동안 그때 받은 평균 힘을 F1, 그리고 물체 B가 벽 Q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F2라고 할 때, 문제에서는 F2분의 F1의 크기가 얼마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벽과 충돌한 이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벽이 이렇게 있고 물체 A가 2V라는 속도로 벽을 향해 진행하다가 충돌한 후에 오른쪽 방향으로 A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V라는 속도로 진행을 하네요. 2V라는 속도로.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 A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MA라고 한번 표현해 봐요. MA. MA. 자, 그 다음에 B는 벽 Q하고 충돌한 이후에 그때 B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때 B의 속도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마이너스 V, 왼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냐면 벽 P와 벽 Q와 충돌 과정에서 받게 되는 평균 힘. 평균 힘은 T분의 충격량이잖아요. 그렇죠? 충격량이 평균 힘과 시간을 곱한 것이잖아. 그런데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 크기하고 똑같으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것이고요. 운동량, 변화량, 그 크기에 대한 정보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질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먼저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할때 MA와 MB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구해내야 될것 같아. 그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후에 AB가 충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AB가 한 덩어리가 돼서 AB, MA 플러스 MB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덩어리가 돼서 V라는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의 요 관계 속에서 AB 충돌이잖아.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질량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EMVA,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B, 요게 MA죠? MBV.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 요거요. MAV 플러스 MBV.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좌변은 MAV. 이렇게 넘어가면 우변은 EMBV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V가 지워지면서 질량 A와 질량 B의 관계가, 아, MA는 질량의, B의 질량의 두 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질량이 2대1이야, 2대1.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자, 이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MV 이건데요. 그쵸? 뭘 구할 수 있어요? 질량의 비가 몇대 몇? 2대1이야, 2대1. 2대1.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은 A가 벽과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0고요. B가 벽과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ET0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1대 2가 되네요. 1대 2. 속도 변화량 보면 되죠? 속도 변화량이 몇대 몇인가? 그 크기가 몇대 몇? 그러면 여기는요, EV, EV.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4V만큼 변한 거야. 그쵸?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4V. B는 3V, V. 아, 3V, V.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4V만큼 변했네요. 아, 그러니까 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속도 변화량의 크기 델타 V는 1대1. 요건 1대2. 요건 2대1이니까 결국, 4대1이네요. 4대1. 평균 힘의 비가 4대1이에요. F1이 4, F2가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문제에서 묻고 있는 F2분의 F1은 4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충돌한 이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 이후에 함께 운동하는 과정, 운동량 보존 법칙과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기를 충격력, 평균 힘이죠? 시간의 곱으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 크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정답 4번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5번 문제는 물체 ABC가요, 운동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가에서 A와 C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5t일 때 A와 B의 속도는 같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질량은 A와 C가 같다. 바로 그림에다 표현할까요? A와 C가 질량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B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B의 질량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물어보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기울기가 속도니까. A는 기울기요? T까지는 T분의 3L이라고 하는 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T분의 3L. 오른쪽으로 T분의 3L이라는 속도로 B를 향해 진행하고요. B는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VB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VB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둘이 진행을 하다가 언제 충돌을 하냐면 시각이 T인 순간 위치가 6L인 곳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그치? 요 밑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봐봐. 여기를 6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6L. 그때 A와 B가 충돌을 하는 거지. A, B. 시각 T. T라는 시간 동안에 A와 B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6L에서 충돌을 합니다. 자, C는 이때 왼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C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봐봐. 기울기니까 3T분의 3L.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왼쪽 방향이니까 그냥 부호는 마이너스. 그냥 화살표로 표기하면 왼쪽 방향으로 t분의 l 이렇게요. 괜찮아요? 시각 t죠. 그러니까 t라는 시간 동안에 지났어. 그러면 c는 얼마큼 진행한 거죠? t분의 l이라고 하는 속도로 t초 동안, t동안 갔으니까 l만큼 진행한 거예요. 그때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c는 여기쯤 있을 거야. 여기쯤 지나갈 거야. c 여기가 얼마냐면 16l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순간이에요. 자, 여기에 AB 충돌한 이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T분의 L로 진행하고 있고요. A는 충돌 이후에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기울기가 3T분의 6L. 운동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T분의 2L이라는 속도로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BA가 충돌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했을 거야. 그런데 B의 속도 성분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면, B와 C가 언제 충돌해요? 바로 요 순간, 요때, 3T일 때 충돌하는 거예요. B와 C가 충돌하면서 C의 운동 상태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쵸? 어디에서? 14L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14L. 14L.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여기쯤에서. 요 밑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B하고 C가 여기서 충돌하는 거지. 땅. B, C. A는 계속 왼쪽 방향으로 T분의 2L이라고 하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B하고 C가 여기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바로 14L인 곳에서. 자, 그러면 A와 B 충돌한 이후에 B의 속도를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알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B는 얼마큼 이동했어요? B는 6L에서 14L만큼, 8L만큼 이동했다. 근데 C는요, 16L에서 14L까지, 그쵸? 2L만큼 이동했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4대 1이야. 그럼 속도의 크기가 4대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B는 속도가 이거의 4배가 됩니다. T분의 4L이 되는 거죠. 이런 속도로 둘이 진행하다가 여기에서 땅 충돌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C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요. C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의 기울기. T분의 2L. T분의 2L로 진행을 하고요. 3T 이후에는. 그 다음에 B는요. 문제에서 아까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 3.5T일 때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야. B하고 C 충돌 이후에. 그때 A와 B의 속도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A의 속도 우리가 남겨두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B도 왼쪽 방향으로 T분의 2L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ABC가 충돌 이후에 어떻게 속도가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명확하게 그려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것들을 해결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함께 해결해 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여러분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똑같죠? 그걸 통해서 구할 거야. 자, A가 받은 충격량,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랑?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여러분, B가 C로부터 받으면 C도 B로부터 받는 거죠? 그쵸?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C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A는 운동량이 얼마큼 변했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게 되면 되죠. 그쵸? AB 충돌 과정에서 나중 운동량은 여기에다가 T분의 4L, 여기에다가 질량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아, 여기. A가 지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할 거니까 A의 질량 우리가 아까 M이라고 놓았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A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T분의 2ml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충돌 전의 운동량은 T분의 3ml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T분의 5m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그러면 C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통해서 기억을 해결해 볼 텐데, C는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겁니다. 나중 운동량은 여기요. T분의 C의 질량 m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T분의 2ml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T분의 ml, ml. 그래서요, T분의 3ml.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이게 몇 배겠는가? 요거 몇 배야? 3분의 5배가 되는 거죠? 그쵸. 3분의 5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질량은 A가 B의 두 배다라고 했습니다. B에 대한 질량의 정보가 없었는데, B 질량. MB라고 할때 이것을 구해내는 것을 니은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B와 C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을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기억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냈고요. 자, 니은은 B와 C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 B하고 C. B의 질량은 MB예요. 자, 그러면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은 T분의 4MB, 그 다음에 L이 되겠죠. 충돌 전 C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T분의 ML. 이거 충돌 전에 B와 C의 운동량의 합. 충돌 후는 B는 왼쪽 방향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B, T분의 2L 플러스 M T분의 2L. 요값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T분의 1다 지워지고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질량 관계야. MB는 2분의 1M이다. 여기서 여러분, M이라고 하는 건 A와 C의 질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얘기하는 질량은 A가 B의 두 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0.5t일 때 0.5t는 여기야. 여기 때 속력은 b가 a의 두 배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b의 속력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vb 이렇게 놓았는데요. vb와 요 va t분의 3l 요게 몇 배겠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이건 마찬가지로요. 디귿에서 묻고 있는 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물어볼 거라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A와 B의 충돌 과정에서 여러분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까? 결국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운동량 변화량 크기. 이것도 절대값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크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예요. 크기. 그러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속력이 몇 배겠는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질량에 대한 정보 봐봐. 운동량, 물체 A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MA 곱하기 델타 VA 이게 되고요. 요거는 MB 곱하기 델타 VB가 되는데요. 우리가 질량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A가 B의 질량이 두 배란 말이야. 요게 2대1이야. 2대1.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대 2가 되는 거죠. A의 속도 변화량보다 B가 두 배만큼 더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A가 얼마큼 변했는지. A는 T분의 3L로 진행하다가 마이너스 T분의 2L. 결국 T분의 5L만큼 변했거든. T분의 5L만큼 변했다. 그럼 속도 변화량 크기가 B가 두 배여야 되니까 B의 속도 변화량 크기는 두 배, T분의 10L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그쵸? 자, 그런데요. 여기가 T분의 4L이야. T분의 4L이니까 여기는 T분의 6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B가 A의 두 배다. T분의 6L이 되니까 요게 B가 A의 두 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치?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 상황이 복잡하지만 결국 AB의 1차 충돌, 그리고 BC의 2차 충돌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속도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6번 문제는 A와 B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그치?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돼 있대. 그 상태에서 AB가 함께 4m/s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실이 끊어진 거야. 그러면 D만큼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도 풀어졌겠죠. 그 상황에서 AB가 각각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Q와 B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Q라고 하는 것은 B의 유적, B는 이 물체, 요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그래프 형태로 제시가 됐습니다. 좋아요. 이걸 활용할 거야. 자, 봅시다. 먼저 실이 끊어졌어요. 실이 끊어졌어. 그래서 AB가 함께 움직입니다. B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B는 이렇게 그리고요. A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때요. B도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A도 운동 방향이 같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칸을 그리고, 자,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됐냐면, 0.5초일 때 운동 방향은 AB가 같았고, 그쵸? 그 다음에 속력은 B가 A의 5배다. 그런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A와 B는 1초 만에 Q하고 B가 딱 충돌을 하는 거야. 1초 동안에 몇 미터가 가까워진 거예요? 8미터가 가까워진 거야. 그치? 그 말은 우리가 몇번 이야기했었는데 상대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A의 속도를 이때 VA라고 한다면 B가 부지런히 따라가서 A하고 충돌하는 거잖아. 그치? 1초에 8m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A보다 속도가 8만큼 빠른 거죠. 이런 상황이야. B의 속도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하나의 정보가 더 제시가 됐는데 뭐냐면 B의 속력이 A의 5배래요. 그러니까 요 VA 곱 더하기 8, 요게 VA 더하기 8, 요만큼이 VA의 5배라는 얘기야, 5배. 그럼 요렇게 넘어가면 4VA는 8이 되니까요. VA가 2m/s가 된다? 2m/s. A가 2m/s가 되고, B는 얼마가 돼요? 요게 2니까 10m/s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실이 딱 끊어진 순간.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용해서요, 질량 A와 B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AB는 함물체처럼 운동하다가 결국 실이 끊어지면서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운동량이 합이 보존되잖아.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을 거야. 여기서 AB의 운동량의 합은 A의 질량 MA라고 하고 B의 질량 MB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이 분리되기 전 MA 플러스 MB 곱하기 4 MV 요게 분리된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합이 보존되는 거죠. 2 MA 플러스 10 MB 요 과정이요. 요 과정. 이거 우리가 정리하잖아? 그러면 A와 B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 그게 바로 기억에서 묻는 거야.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다. 3배이다. 그래서 B의 질량을 M이라고 할때 A의 질량은 3M이 되는 거야. 3M. M.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입니다. 2초일 때, 니은에서 말하는 2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 B가 A를 따라잡아서 둘이 꽝 부딪혔어요. 부딪힌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1초 이유를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A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 충돌한 이후에 A의 속도를 VA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자. VA 프라임. A와 B가 충돌한 이후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Q와 B 사이의 거리가 2초 동안 8m가 멀어졌어요. 1초당 4m씩 멀어진다는 얘기야. 그 말은 A가 B보다 4m/s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1초당 4m씩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아, 이쪽 방향으로 VA 프라임 마이너스 4.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B의 질량은 M이 되고요. A의 질량은 3M이 되니까 A와 B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으면 그때 니은에서 묻고 있는 2초일 때 A의 속력인 VA 프라임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충돌 전 A의 운동량, 질량이 얼마예요? 3M, B의 운동량, M이니까요. 요두개 곱하면 6M, 플러스 두개 곱하면 10M. 이게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 이것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 M 곱하기 VA 프라임 마이너스 4, 플러스 3m 곱하기 VA 프라임. 요식 정리하면 VA 프라임 값이 5m/s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디귿.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 잘 봐. 디귿. 디귿 좀 고민했을 거예요. 디귿은 지금 처음 상황에서 이 용수철은 얼마큼 압축이 되어 있냐면 D만큼 압축이 되어 있어요. D만큼 압축. 그쵸? 그러면 이 과정에서 AB,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썼을 거야. 그치? 근데 아직 이게 얼만지는 몰라. 근데 어떻게 할수 있냐면, 실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이후에 A와 B가 각각 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게 되면 결국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인, 여기가 끊어졌어. 끊어진 다음에 A와 B의 운동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mv 제곱을 식을 적용해서 구하면 6F. B는 마찬가지로 2분의 1mv 제곱 통해서 운동 에너지 구하게 되면 50F. 그러면 두 개를 더한 에너지가 얼마예요? 56M이 됐잖아. 그치? 원래 32M이 운동 에너지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거든. 요두개 더한 게 56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4M이구나. 이렇게 하나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얼마큼 압축되어 있을 때? 용수철이 D만큼 압축되어 있을 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뭐냐면, A와 B가 충돌을 했잖아. 충돌한 다음에 속도가 각각 달라졌어요. A와 B가 충돌한 후에, 그 다음에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A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 제곱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75m. 이렇게 나오고요. B는 2분의 1mv 제곱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m이 됩니다. 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해봐요. 2분의 76m. 결국 38m이 A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좋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쭉 그림을 보면요, AB가 충돌한 후에 지금 A가 B보다 4m/s 그렇게 앞질러 가잖아요. 그치? 그 말은 B가 결국은 조금 있다가 용수철에 부딪혀가지고 용수철을 쭉 압축할 거야. 그치? 디귿에서 얘기하는 원래 길이에서 최대로 압축된 길이가 얼마겠는가?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 용수철은 쭉 압축하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최대로 압축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최대로 압축했을 때가 바로 문제의 처음 상황. AB가 이렇게 함께 운동하는 그 상황을 떠올려야 돼.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자, 그 다음 상황은 최대로 압축되는 그 상황에서의 AB의 속도가 얼마겠는가? 그 과정을 생각해야 돼. 그때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속력을 라지 V라고 한다면, AB의 속도를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라지 V를 먼저 구해낼 거예요. AB가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M 플러스 15M. 둘이 한 물체가 됐어요. 4MV가 되는 거지. 4MV. 그쵸? 그래서 V는 4m/s가 됩니다. 오! 처음 분리가 되기 전에 속도하고 똑같네요. 4m/s. 그쵸? 4m/s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A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나 봐봐요. 이때 첫 번째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자 봐,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요거 제곱 1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2m이 됩니다. 32m. 그러면 두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요게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봐. 요 32m과 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더한 게 바로 38m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요, 이게 얼마가 돼요? 6m이 됩니다. 6m! 이걸 구해낸 거야. 왜냐면, 지금 맨 처음 상황, D만큼 압축됐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4m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큼 압축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묻는 거였지.
탄성 포텐셜에

네가 6m야. 몇 분의 몇이지? 4분의 1이야. 4분의 1. 여러분,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kx 제곱이잖아. 그치? x 제곱. 그러니까요, 이게 4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x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 d만큼 압축돼 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4m야. 그럼 6m 됐다는 것은 압축된 길이가 2분의 d만큼 압축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최대로 압축된 길이는 2분의 1d가 맞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쵸? 기억력 다, 디귿까지 다 맞는 정답은 5번인데요. 비교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항입니다. 여러 충돌 과정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도 생각해야 되고, 에너지 보존도 생각해야 되고, 운동량 보존 법칙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의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을 함께 마무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능에서는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비교적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될수 있고요. 기본적인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는 그런 단원이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여러 가지 희미한 일, 어떤 희미한 일이냐, 중력이 한 일이냐, 알짜임이 한 일이냐, 마찰력이 한 일이냐, F가 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항 풀이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물체 A와 물체 B가 연결되어 있고요. 전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지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Q가 A를 당긴대요. 얼마의 힘으로 당기냐면 4mg라는 힘으로 이렇게 당긴대요. 4mg. 그때요, A와 B가 같이 D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제시가 된 거예요. B는 D만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했고요. 그때 속도는 V가 됐고, A는 D만큼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서 속도가 V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제시된 상태에서 기역리는 디귿 보기에서 오른 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기역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A와 B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요. A는 질량이 M, B는 질량이 2M입니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높이의 변화가 얼마냐면 d만큼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높이 변화 d. 어렵지 않죠? 기억 맞습니다. 자, 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한 일이 mv제곱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짜임이한 일 요거 체크해야 되지. 그치? 알짜임이한 일은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 크기하고 똑같은 거지. 맞아요? 지금 A는 정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D만큼 이동해서 속도가 V가 됐어요. 알짜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야 되지만 알짜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알짜임이 한 일은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크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었을 거고요. 지금은 2분의 1 m 속도가 v니까 v 제곱이 된 거죠. 이만큼이 알짜임이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니은 쉽게 할수 있어요. 니은 틀리고요. 디귿. p가 b를 당기는 희미한 일은 얼마겠는가? 결국 이 힘을 한번 구해 봅시다. 요 힘을 tp라고 한번 놓아 보고요. tp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힘 표시를 한번 해 보면 a가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이 중력 mg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B를 한 물체로 봅니다. 그럼 알짜임은 4mg에서 mg를 뺀 거야. 맞죠? 3mg. 이게 알짜임이야. 3mg는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반경식. A와 B의 질량을 더하게 되면 3m, A. 아, 그 3m, 3m 지워지고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G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볼게요. B는 가속도가 A예요. B가 받는 알짜임은

TP야, 그치? P가 B를 당기는 힘이 B가 받는, B에게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TP는 F는 MA니까요. 질량은 2M. 가속도는 A는 G니까 G. 아, 요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네요. 그런데 디귿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요 힘이 한 1. 여기서 뭘 곱하면 되죠? 곱하기 요거래요. 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D를 하게 되면 요것이 P가 B를 당기는 힘이 한 1이 됩니다. 그래서 EMG 곱하기 D. EMG, D.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과 디귿이 맞는 정답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요. 2번 문제는요. 지금 마찰 구간이 나오고요. 마찰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은 거야. 그치?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거든. 물체를 P점에 가만히 놓았어요. Q점을 통과합니다. Q점의 높이는 4분의 5h고요. 이때 Q점을 통과할 때 물체의 속도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한 물체가 마찰 구간을 통과해요. 그리고 R을 통과해서 여기요. S까지 올라가서 정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마찰 구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점부터 요 수평면까지의 높이는 아마 요 S부터 수평면까지의 높이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찰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P점에 가만히 놨어요. 가만히 놨으니까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요두 개를 더한 것이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Q점. Q점을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지? 그치? 근데 여기 잘 봐봐.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잖아. 그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요. 결국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맞아요? 아, 이 크기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 4분의 5H예요.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놓아 봅시다. 그렇게 되면 4분의 5 mgh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P에서 Q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데 바로 이거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인데, 그쵸? 운동 에너지 EK라고 놓은 거죠?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두 배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봐봐. 요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요 EK가, 요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EK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크기가 똑같고요. 그때 이거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요값은 얼마가 되냐면 2K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2분의 1배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2K가 되겠네. 그치? 여기서 2K라고 하는 것은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아니면 P부터 Q까지 진행하면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정보가 나왔고 또 하나의 정보가 나왔는데요. 물체의 속력은 R에서가 Q에서의 3배, 루트 3배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속력이 루트 3배래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속력과

여기서의 속력을 비교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 제곱이잖아. 그런데 속력이 루트 3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야? 요게 루트 3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3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Q점을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를 E, EK 이렇게 놓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R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이거의 3배, 3, EK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문제 주어진 상황들을 그림에다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은 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 얼마입니까? 2분의 2K야, 2분의 2K. 그치? 그 다음에 Q점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 얼마야? 2K잖아. 같은 게 아니고 몇 배예요? 두 배란 말이에요, 두 배. 그쵸?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H가 얼마겠는가? H가 3분의 4 H, 라지 H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봐봐. 지금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 두개 더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그만큼이 얼마예요? 3, EK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보면 봐봐.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야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 EK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 4분의 5 mgh가 됩니다. 맞죠?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그 에너지가 감소했어. 어디에서? 마찰 구간에서. 얼만큼? 2분의 2K만큼. 마이너스 2분의 2K만큼 감소했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됐어요? 3EK가 됐다는 거야. 3EK.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문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식을 정리하면 EK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운동 에너지를 mgh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빼면 2분의 2K가 되고요. 넘어가면 2분의 6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니까 2분의 5 2K가 되네요. 2분의 5 2K는 4분의 5 mgh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2K는 2분의 1mgh가 되겠다. 그쵸? 이렇게 구해낸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mgh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부터 S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쵸? 보존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3EK를 mgh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3 mg 라지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S에서 모두 뭘로 바뀐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바뀐 거죠. 이것은 S에서 mgh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묶고 있는 요 h 값이 얼마냐? mg 지워지니까요. 결국 2분의 3 h다라고 하는 거죠. 니은은 틀렸네요. 기억도 틀렸고요. 자, 디귿.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S에서의 6분의 7배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구해 봅시다. P점과 S점을 비교했습니다. P점은 자,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요 값은 요거 두개 더한 것과 크기가 똑같잖아. 맞죠?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이거 얼마로 표현해서? 2분의 1mg 라지 h. 요거 두개 더한 것이 결국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4분의 2mgh니까 두개 더하게 되면, 아, 역학적 에너지는 4분의 7mgh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4분의 7mgh. 자, 그러면 S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왜냐하면 S도 정지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H가 얼마라 그랬지? 2분의 3H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3mgh가

0: 이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몇 배예요? 봐봐. 요렇게 몇 배냐? 6분의 7배가 맞네. 이것도 곱하기 6분의 7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고요. 4분의 7 mgh가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p에서가 s에서의 6분의 7배다. 결국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2분의 3 mgh 요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6분의 7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 풀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찰 구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문제에서 어떻게 정보가 분명히 제시가 될 건데 그것을 주어진 상황과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예은이입니다. 오늘은 화학반응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는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화학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것만 하지 않고 몰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화학반응식에서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실린더 문제도 풀어보고 탄구활동 문제도 풀어보면서 반응계수에 대한 의미들을 배워보았어요. 자, 오늘은요, 첨가 유형, 혼합 유형,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 표,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을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탄구활동 유형으로 시작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탄구활동 유형인데, 여기서 그냥 탄구활동이다 라고 초점 맞추는 것보다 탄구활동에서 주어져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반응 계수에 대해서 전과 후가 같은 경우 어떻게 풀어주면 좋은지 그걸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물질의 양 비교하는 문제고요. 제가 하나 더 수능 완성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26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탄구활동 유형으로 줬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이 양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기억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조금 문제는 간단하게 줄여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부피 비교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반응 전과 후 실린더 속 기체 부피가 V1과 V2일 때 나눠준 값 한번 구해보자까지 추가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누가 반응을 완결하는지,

다시 말해서 누가 남는지를 통해서 이 물에 대한 양을 결정 지어줘야 돼요. 누가 반응이 완전히 다 끝나서 다시 말하면 그 한계 반응 물에서 얘가 지금 몇인지 결정을 지어줄 거다라는 뜻이고요. 이 남아있는 양은 나중에 부피 계산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반응 전과 후에 반응계 수합이 같은 화학 반응식을 찾았습니다. 그 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에요. 그래서 메테인을 연소하면 산소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라고 썼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메테인과 산소의 양을 달리하여서 열심히 반응시켰는데 모두 다 기체 상태다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처음에 0.3몰 자, 근데 여기에서 0.3몰 반응할 때 산소 얼만큼 필요해요? 1대2니까 0.6. 근데 0.6만큼 반응해 0.1이 남아. 다시 말해서 0.3 기준으로 1대2 대 1대2. 얘는 얼만큼 생성된다? 0.6만큼 생성된다. 라고 가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더뭐 하기로 했었죠? 반응 전과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 만약에 실린더에서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분자 수가 부피와 비례한다. 라고 했었죠? 만약에 우리한테 부피비를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반응 전과 후에 반응계 수압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일 때2 더하면 3, 1일 때 여기에서 2. 여기 2인데 제가 아까 안 맞추고서는 바로 해버렸네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1일 때 2이기 때문에 여기도 3. 그래서 3과 3 반응계 수가 변하지 않아요. 합이. 그렇기 때문에 부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0.3 더하기 0.71. 여기에서 그러면 생성된 거0.3 더하기 0.6 남은 거 0.1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 전과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전체 물질의 양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 이 화학 반응식이라면 그냥 이 비율은 1 이렇게 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에서도요 같이 한번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물질 양을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반응계 수압이 변하지 않는 식 한번 볼 거고요. 또 하나 한계 반응물 한번 찾아보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완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31쪽 저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같이 반응계수 찾아볼 거고, 한계 반응물 누군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발문 가볼까요? 다음은 X2Y4와 Z2를 반응하여서 XZ2와 Y2Z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표는 실린더에 X2Y4와 Z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우리한테 X와 Y에 대한 원자량비를 줬고요. 지금 3대 3대 이걸 그대로 사용할지 조금 변형을 시킬지는 밑에 가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반응계수 구해보는 거 먼저 물어봤습니다. 반응계수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X라는 거두 개, 여기도 두개 돼야 되니까 여기 2. 제가 A를 1로 가정했을 때 여기 C는 2로 제가 이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 y라는 거 4개. 그럼 여기에서 y가 4개 될수 있게 d는 2. 그러면 z는 여기 2, 2, 4, 2 더해주면 6. 그래서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 3, 2, 2. 그래서 반응 전과 후 반응계 수압이 같은 반응입니다. 1과 3 더한 값과 그리고 2와 2 더한 값이 같다. 그래서 A와 B 더하면 4, C와 D 더하면 4. 그래서 비율이 1이 맞네요. 라고 가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걸 응용했겠지라고 눈치챈 친구들은 반응 전과 후 반응계 수압이 같겠네. 그럼 여기 반응 전, 그럼 반응 후 그냥 1이겠다. 이거 더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니은 분자량을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한테 원자량을 줬고 분자량을 준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힌트 활용할까 봤더니 반응계 수비가 1대 3대 2대 2? 그럼 여기서 누가 한계 반응물일까? 반응 전 모든 기체의 질량, 반응 후 모든 기체의 질량, 전과 후에 모든 기체에 대해서 다 나타냈는데, 지금 반응물 남아있는 거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네요? 다시 말해서 모두 다 반응하였구나. 그러면 가정합시다. 7W일 때 얘가 1몰이면, 얘 24W일 때 얘는 3몰. 그럼 이때 우리가 질량과 이 물질의 양을 나눠주면 바로 뭐다? 그렇죠. 얘네들의 화학식량. 그럼 나눠주면 몇이에요? 8. 여기는 7. 그냥 W 빼고 7대 8이다. 라고 갈 겁니다. 7과 8.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렇게

얘가 뭐냐면 여기 Z2다라고 하는 거 원자량이 4에 비율일 때 얘가 지금 2원자인 거죠. 2개 있다 8.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Z4일 때 X는 3. 그러면 여기서 X가 2개 있다 6. 그럼 얘네가 다 더해서 7이 되려면 Y라는 거 1이구나. 그럼 Y 하나에는 몇이다라는 뜻이에요. 4개 1이니까 하나에는 4분의 1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분자량도 우리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요거 가볼까요? 분자량은 X2Y4가 바로 7이다라고 찾아냈고요. Z2는 8이다라고 했으니까 Z2가 더 크다. 그래서 요건 틀렸네요. D급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비율인데요. 여기에서는 질량과라고 했거든요. 그럼 질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분자량에다가 우리 모까지 고려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얘네들의 물질의 양, 얼만큼 얘네가 반응해서 생성되었는가. 그런데 어차피 비율이다. 근데 얘네들의 몰비가 1대1로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분자량만 구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량, 화학식에 한번 구해볼까요? 자, X다라고 하는 거 3. 여기에서 Z는 3대 2개 있다 8. 그래서 11. 여기에서 Y다라고 하는 거 2개.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Z라는 거 4다. 더해주면 2분의 9입니다. 그러면 2분의 9, 분의 여기 니은 먼저 2분의 9. 여기 기역에다가 11 해주면 22분의 9가 나와서 11분의 18은 틀렸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답은 기역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반응 계수 합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들을 조금 더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 반응 유형 첫 번째는요. 바로 실린더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겁니다. 실린더가 첫 번째 주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첨가하고 그다음 완결되고 또한번 첨가하고 또는 이 완결이 가나 다 중에 가에서 다로 갈때 완결인데 나를 잠깐 그 중간쯤에 일부 반응했을 때 잠깐 멈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글을 잘 읽어보고 여기에서 모든 애들이 반응해서 완결난 그림인지 아니면은 다까지 가는데 일부 완결한 거 보여준 건지 요거를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건 온도 압력이 어차피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 수와 부피비를 비례관계다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부피라는 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첨가했을 때그 변화가 일어날 거고 만약에 반응이 일어났는데 변화가 없으면 반응 계수에 대한 힌트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피와 그리고 분자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반응 계수를 찾는 걸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 바로 밀도가 힌트 준다. 그러면 질량은 일정하다. 반응 전과 후가 같아요. 그럼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다.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수능에 나왔던 걸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수능에 이런 게 있었고, 이와 이제 연계해서 연습하면 좋을 문항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우선 같이 15쪽에 있는 수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 읽어 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요.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조금 기네요. 그림 가는 실린더 A에 6W 넣어줬고, 그 다음에 나는요, BW를 첨가하고 나서 반응을 완결시켰대요. 그러면은 지금 A와 B 중에 누가 완결이 되었을까? 그 다음 봤더니 B3W를 추가했으니까, 아, B가 완결됐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고, 그래서 B3W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결시킨 거 나타냈고요. 실린더에 들어있는 C의 질량에 대한 B가 나타나져 있어요. 나대 다에서요, C에 대한 질량비가요, 2대 3이래요. C라는 거에 대한 질량비이기 때문에 C라는 화학식량이 같아요. 어, C는 당연히 같이 똑같은 애니까. 그럼 다시 몰비를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C의 몰비. 그럼 C의 몰비가 몇 되면 2대 3이고요. 다시 말해서 나에서는 2만큼 생성될 때, 그럼 다에서는 1만큼 생성돼서 누적으로 3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힌트 줬고 구하라고 하는 건 C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 곱하기 반응 계수 A까지.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반응 계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한테 2만큼 생성되고 1만큼 생성된다는 힌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건들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요거 먼저 건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게 결국

결국에는 반응을 해서 모두 다 완결이 났다면 B가 한번 반응할 때 더블만큼 반응을 했고, 근데 이때 C라는 게 2몰만큼 생성되었고, 다시 한번더 반응할 때 1몰만큼 생성되니까, 그때는 EW의 반절인 2분의 1W만 반응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아직 0.5니까 빼주면 2.5W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A가 모두 다 반응에 참여했다면? 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가 6W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2만큼 만든 데 사용됐고, 여기 1만큼 만든 데 사용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2W죠. 그래서 처음에는 A가 4W 반응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2W 반응에 참여해서 6W 모두 소모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때 B가 W 모두 소모되어서 남는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A라는 거에 B라는 걸 넣어줬어요. 자, 그런데 B라는 건 바로 사라졌어요. 그럼 A는 감소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생겼지? C. 그럼 A가 감소한 만큼 C가 생겼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네. 다시 말해서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는 걸 사용해 볼게요.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정할 거. 6Wg일 때 3몰이다. 3리터를 그냥 3몰이다라고 둘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반응 다 하면 그 3몰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 썼으면 C는 반응 계수 같으니까 3몰이 생성될 거고요. 그때 B라는 애를 이제 잘 보세요. B가 2.5W 남아있을 때 C라는 거는 3몰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이라 지금 가정을 했죠. 그러면 C라는 거 3몰이 생성됐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2.5몰 누굴 거야? 바로 2.5W B 거가 2.5몰이야 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러면 아, 1W에 1몰이구나, B는. 그럼 여기에서 B가 1만큼 사용됐고 여기 0.5니까 총 반응에 참여한 질량은 1.5W.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1.5리터만큼, 1.5몰만큼 반응에 참여했을 거야. 그럼 반응 계수 B가 2대 1대 2죠. 그래서 A가 몇이다? 2다. 이것이 바로 C랑 같은 값이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우리 분자량 구할 건데 A와 B와 C에 대한 질량 구했죠? A6W일 때 B는 반응에 참여한 게 1.5W다라고 했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에 대한 모든 질량 다 더해준 게 바로 생성물에 대한 질량이다. 그러면 C라는 건 7.5W, W 이제 없을게요. 어차피 없어지니까 1.5가 바로 질량. 근데 여기 분자량 원했으니까 이 몰만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2. 요거 약분된다. 요거가 5. 그러면 5분의 몇이에요? 4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5분의 4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여기에서 이 C에 대한 질량비가 줘졌지만 몰비다라고 해석했고, 누적을 한 거기 때문에 생성된 건 2몰, 여기 1몰. 그러면 A라는 게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한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4W, 2W.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과량으로 생성된 B에 대한 질량과 부피에 대한 관계를 해석해서 이 질량에 해당한 부피가 몇인지를 통해서 얘네들에 대한 부피비를 찾아냈고요. 중요한 건 A와 C는 이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걸 통해서 반응 계수와 같다라는 것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첨가 반응에 대한 건 우리가 질량 추가한 만큼 반응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변화를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T가 뭐였는지, 첫 번째 가에서 나로 갈 때는 A와 C가 같다라는 거. 두 번째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이 B에 대한 과량의 정보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실린더에서 준 힌트가 무엇인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121쪽에 실전 모의고사로 가주시면 굉장히 유사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실린더 문제고요. 여기에서 근데 주의할 점은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B랑 C로 분해되는 건데 아직 A가 남아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B라는 건다 사용됐고, 그 다음에 B를 또 추가해줬는데, 여기에서는 반응하다가 도중 A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문차 읽고 시작해 볼게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그림 가는 실내

실린더에 AOW를 넣어주고 나와다는 가에서 반응 진행되어 실린더에 남아있는 남아있대요. A의 질량이 각각 3W와 XW이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이 X와 그리고 이 Y에 대한 곱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활용해 볼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부피 변화를 활용해서 반응 계수를 판단한 것처럼 이 부피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반응 계수와 연계하여서 얼만큼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은 OW다라고 할때 저희는 그냥 이거를 4V, 그냥 4몰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OW, 그럼 여기 3W, 그럼 A라는 건 5분의 3배 되어서 얘는 사실은 5분의 12몰만큼 남아있다란 뜻인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2몰이니까 원래 4에서 5분의 12몰만큼 남은 거니까 얘는 지금 5분의 8몰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 5분의 8몰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면 반응 계수가 A와 B는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럼 B라는 건 5분의 8만큼 생성됐을 거고요. 여기서 B와 C는 2분의 3 관계다. 그래서 2분의 3을 해주면 여기 C라는 건 5분의 12만큼 지금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Y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 설정할 때부터 여기에 있는 4V를 3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수와 부피는 그냥 우리가 비례관계를 아예 보고 들어갔고 같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 A라는 거 5분의 12 더하기 여기에서 5분의 8 그리고 5분의 12를 더해준 값이 바로 이 y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 더해주면 24, 5분의 32가 바로 y다. 그래서 5분의 32, y 구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달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크게 봐주셔야 돼요. 넓게. 4에서 8로요. 부피가 4만큼 증가하는 반응. 3몰에서 8몰로 됐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지금 힌트인데 바로 반응 횟수를 우리가 판단해 볼 거예요. 여기 2몰만큼 있었던 A가 반응을 하고 나면 2몰과 3몰을 생성해요. 다시 말해서 2에서 전체 물질의 양이 5몰로 3만큼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4만큼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한번 진행할 때 3만큼 증가하네. 근데 얘는 4만큼 증가했네. 그러면 3분의 4만큼 반응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3분의 4에서 얘는 반응 계수 2, 얘는 3분의 4에서 반응 계수 2, 여기 3분의 4에서 반응 계수가 3.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가 3분의 8만큼 반응에 참여할 때 3분의 8만큼 비생성되고 여기서 C는 4만큼 생성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C다라고 하는 거 B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A만 궁금했으니까 A에 대한 게 3분의 8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근데 3분의 8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A에 대한 건 아니고 4만큼 빼줘야 돼요. 그래서 4에서 3분의 8을 빼주면 3분의 4구나. 이 몰에 해당하는 X를 구해라 라는 뜻이니까요. 5에서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분의 5가 바로 X에 대한 값이다. 그러면 3분의 5 여기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5가 사라지고 3분의 30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가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바로 실린더 처음에 A 혼자의 질량과 그 부피를 몰로 제가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3W니까 5대 3 비율이다. 그래서 얼만큼 얘네들이 반응에 참여하였는가? 바로 5분의 12만큼 얘네들이 지금 반응에 참여하였다. 라고 봐줘야 돼요? 아니면 얘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줬고요. 얘가 반응에 참여한 건 5분의 8. 그래서 B가 5분의 8 동일하게. 근데 B랑 C는 2대 3이니까 5분의 10이었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저희가 얼만큼 반응에 참여했는가 그 횟수를 원래 한 번이면 3만큼 증가, 여기 4만큼 증가하니까 3분의 4를 해줘서 얘가 이만큼 반응에 참여해서 또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헷갈린다면 남아있는 거와 반응에 참여한 걸 헷갈려하면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얘가 남아있는 거, 반응한 거 지금 구해준 거고, 여기에선 얘가 반응한 거, 그래서 얘가 얼만큼 남아있는가를 구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첨가 유형은요, 여러분들과 실린더로 해결을 했고요.

있고요. 그 다음 첨가 유형은요, 짜잔, 바로 표로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한테 아까는 그냥 실린더를 하나하나 설명을 했더라며, 그 그냥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 문항에서는 X와 Y가 반응해서 Z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Y랑 Z에 대한 질량을 줘요. X는 있어요. 근데 Y랑 Z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Z에 대한 질량, 그리고 Y에 대한 질량, 그대로 얘네들에 대해서 그냥 이 Z그램, Y그램 이걸 활용해서 처음 값을 가지고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가정한 이 설정한 값을 그대로 가져간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그 실린더마다 설정을 하면은 얘네들이 모순이 발생해요. 처음에 내가 설정한 거 그대로 제가 아까도 4W그램이다 그러면 4V리터 이런 식으로 설정한 거 그대로 가져갔죠. 그래서 5W그램이야 4V리터야 그대로 설정.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설정한 값 그대로 가져간 연습할 거고요. 여기서도 부피분의 질량 바로 전체 기체의 밀도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추가로 넣어준 게 없다면 질량은 보존될 거야. 그럼 우리는 부피와 이 밀도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표를 보면서 아까 앞서서 주었던 실린더를 그냥 표로 나타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면서 따라가 주면 돼요.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요, 교재 116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 0이었다가 T1이었다가 T2로 시간이 지나면서 실린더 속 기체의 종류를 나타냈죠. 그럼 이게 사실 실린더로 나타내도 되는데 표로 준 거다. 왜냐면 이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X와 Y가 반응하여 Z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표는 실린더에 X와 Z를 넣고 반응시켰어요. 보통 생성물은 넣고 안 하는데 생성물이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거고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 T2일 때 반응이 완결되어서 X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X가 바로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히터가 구하는 과정에서 얼만큼의 변화가 있는가를 통해서 X의 정확한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X분자량, Y분자량 5분의 8로 주어졌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 X라는 건 없이 Y랑 Z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 보존은 아직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 전체 기체 밀도, 여기 우리 추가로 넣어준 게 없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고 밀도와 부피가 반비례 관계다. 여기서 질량 보존 활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A와 B. A라는 건 여기, B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가정 일단 해보고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냥 Z9g이고 Y16g 줬어 라고 시작할 거고요. 이 질량이 주어졌는데 분자량이 있으니까 몇 몰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활용합니다. X 대 Y 대 Z. 몰이 주어졌는데 2대 1대 1이야. 그때 분자량은 X랑 Y가 5대 8이야. 그럼 이제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건 둘을 곱한 값. 여기 10, 여기 8. 그럼 여기가 이제 질량 보존에 의해서 10 더하기 8이니까 18. 그럼 뭐와 뭐를 곱해야 18이 될까? 2 곱하기 9. 그래서 분자량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9g, 16g 가정을 했으니까 분자량을 나눠주면 여기서 9, 여기서 8을 나눠주면 해당하는 양 1, 여기에서 2. 이게 바로 1대 2가 얘네들에 대한 몰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을 기준으로 갈 거니까 1몰, 2몰로 둘게요. 그러면 얘가 반응을 쭉 해서요. 결과적으로 가정해 볼게요. 반응을 해서 이 Z라는 애가 이 X만큼 생성이 됐다라면 그러면 이 Y란 애는 1대 2이기 때문에요. 이 애에서 X만큼 빠질 거예요. 그때 몰비가요. 또 질량이죠. 근데 이 질량이 9g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몰비만 구해 볼게요. 얘네 9대 4일 때 얘가 분자량 9, 얘가 그러면 8, 그럼 얘가 1, 얘가 2. 다시 말해서 1몰과 2분의 1몰이란 뜻이 아니고 얘네 존재 몰비가 2대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몰비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C라는 애가 1 플러스 2X 몰이 있을 때 지금 이 Y라는 거는 2 마이너스 X 몰 있으니까 갖도록 하려면 두 배가 돼줘야 되죠. 4 마이너스 2X다. 그래서 4X는 3이다라는 거 나오니까 X는 4분의 3입니다.

그럼 이제 4분의 3을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4분의 3을 여기 쭉 올라가서요. 얘네한테 넣어줄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4분의 6. 그러면 4분의 10. 자, 여기도 자, 2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계산해주면 4분의 5. 더해준 부피가 몇이에요? 여기가 부피, 분자수. 여기 4분의 15입니다. 제가 분자수랑 부피는 어차피 비례관계다라는 거 활용해서 여기 밀도를 구해줄 거라서 얘에 대해서 부피 분자수 비례 4분의 15라고 나타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 원래대로 이제 돌아갔을 때이 X는 얼만큼 반응에 참여했는지 알아요. 얼만큼 참여했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X라고 한 거는 얘네가 반응에 참여해서 사라진 Y에 대한 양. 얘가 바로 4분의 3. 그럼 2대1이니까, 아, X라는 거 4분의 3의 2배, 바로 2분의 3만큼 있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자수는 2분의 3과 1과 2를 더해준까?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2분의 9다. 이것이 바로 분자수이자 부피비.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밀도랑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여기에서 몇 배를 해줘야 2분의 9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36을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일단 얘를 역수치에 줬을 때로 갈까요? 얘가 반비례 관계니까 8분의 1일 때 36을 곱해주면 얘가 2분의 9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줄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얘에 대해서 역수치해주고 15분의 4 곱하기 36을 해줬을 때 얘네들에 대한 값이 나오겠다. 얘 5, 여기 12. 그러면 48이 나오죠? 여기 5분의 48. 이것이 B 값입니다. B는 5분의 48이라고 구해놨어요. 다시 한번 더,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제가 이거를 뒤집어줬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그럼 부피랑 비례 관계여야 되는데 8분의 1에서 36배를 해줘야 같아지는구나. D를 없앴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 원리를 적용해서 역수치에서 밀도를 구할 거니까 이번에 부피 역수, 그 36을 곱해줘서 밀도를 곱해준 겁니다. 구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A값 구해볼 건데요. 앞에서 반응이 얼만큼 진행되었니라는 횟수를 활용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활용해볼까요? 얘네가 2와 1몰, 3몰이었던 애가 나중에 2몰이 되는 반응, 다시 말해서 1이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얘가 지금 9라고 했었죠. 이 9라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얘를 역수치해 주면 바로 부피가 나와야 되는데 36배를 해 줘야 되죠? 몇이야? 4. 그러면 2분의 9에서 4로 얼만큼 얘네가 증가 또는 감소한 거예요? 2분의 1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2분의 1이 감소했네. 우리가 한번 반응했을 때1 감소라 했는데 얘네는 그 반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X는 1만큼 반응하고 Y는 그 반절 2분의 1, Z는 1만큼 생성되면 2분의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 A는 질량비죠? 얘가 9g 있었는데 얘가 원래 한번 반응하면 여기에서 18g이 생겨야 되는데 그 반절이니까 9g이 추가로 생긴다? 18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Y는 거 16. 반응이 한번 진행되면 8g이 사라져야 되는데 반절이니까 4g만 사라져서 여기는 12g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2분의 3이 바로 A값. 그래서 A는 2분의 3이다.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줄게요. 그랬더니 이거 없어진다. 16. 그래서 얘네들은 5분의 32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5분의 32,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실린더 문제를 표로 나타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봐주시면 되지만 주의할 건 바로 처음에 생성물이 있었다. 자, 생성물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에 대한 질량비가 주었을 때 실제 질량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요. 그 실제 질량이다라는 생각으로 얘네들을 또 어떠한 비율? 몰비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몰비가 지금 2대1로 있어야 돼. 그 2대1을 활용하기 위해서 얘네가 사실은 2대1만큼 얘가 지금 2야? 그럼 여기에다 얘가 2배를 해줘야 같아진다라고 해서 요식을 세워서 얼만큼의 변화를 있었는가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X가 처음에 얼만큼 있었는지 찾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선 반응 횟수. 한번 반응 진행 때1 감소, 2분의 1 감소했네. 원래 양의 반절만큼, 원래 양의 반절, 4, 9만큼, 여기에서 9 증가, 4 감소할 거야. 라고 접근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 그 다음 첨가 유형 세 번째 그래프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너무 쉬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프에서는 변환점을 찾아줘야 돼요. 얘네가 반이 완결된 시점이 여기 끝이라면, 그다음부터 다른 개형을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물 모두 다 완결된 시점을 찾아줘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반응이 완결된 이후에는 누군가가 과량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요거 설명해 볼게요. 일정한 양의 A에다가 B를 첨가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B는 처음에 계속 부족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B는 사라지고, 그럼 이 전체 기체 양은 이제 누구에서 결정되냐면, A와 B가 반응하여서 C가 생성될 건데, A와 C에 대해서 얘네들이 의존할 거다. 반응 개수가 A, 그리고 B, C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B는 들어가자 사라져요. 그러면 A가 곧 C로 변화하는 반응인데, 여기서 점차점차 감소했다라는 건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다. 즉, 같다라는 건 A와 C가 같다라는 거고, 증가한다라는 건 A보다 C가 더 크다란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후에 계속 얘네가 변화가 일어나, 예를 들어 증가해? 이거 누구 거다? 바로 우리가 과량으로 넣어준 계속 첨가하고 있었던 B에 대한 정보를 캐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는요, X축, Y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변화한다라는 건 과량이 이제 누군가가 바뀌었구나라는 힌트이기 때문에 그건 다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136쪽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에 그래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봤던 그래프 개형이랑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요? 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변하는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했죠? 그럼 반응물이 모두 완결되고 생성물만 남아있을 거다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항상 이 부피에 관련된 힌트가 있을 땐이 반응물들, 생성물들의 물질의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놓쳤어 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멈추시고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C에 대한 게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놓쳤으면 이 전체 기체 부피를 이게 C도 포함하려고 하니까 계속 어긋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고요. 그림은 7W를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조금씩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첨가 반응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A가 7W 있고요. 여기다가 B를 지금 넣어주면서 질량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분의 D의 질량이다 라고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 기체 부피다 라고 하는 건이 반응 완결 시점 전에는 전체 기체 부피가 여기는 바로 A에 대한 거와 그리고 D에 대한 이 분자 수에 대해서 부피와 비례 관계일 거예요. C라는 거는 고체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 반응 완결 이후에는요, 바로 이 생성된 D와 B에 의해서 B는 과량인 것만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분자 수에 비례하는 부피일 거고요. 딱 여기 시점, 여기, 딱 반응 완결 시점은 D만 존재하겠죠. 요게 지금 차이다라는 거고요. 넣어준 B의 질량이 9.6W일 때 반응 후에 대한 AC에 대한 질량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기억해 두셨는 게 반응 완결되고 나서 D라는 건더 이상 생성이 안 돼요. A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지금 이만큼 있어? 그럼 얘도 이몰만큼 계속 유지될 거예요, 이후에. 이몰. 이해되셨죠? 이제 몇 몰로 할지 가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B가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B는 첨가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B가 한계 반응물, 여기에선 A, B 모두 다 사라지고, 그럼 9.6대 24에 대한 비율이 2대 5죠? 그러면 이 D한테 이제 무슨 D를 줄 거냐면, 여기에서 생성된 D가 END라면, 여기에서 생성된 D는 OND야 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B가 반응한 만큼 그 비율대로 D도 생성될 거예요.
B랑 D에 대한 반응 개수를 모르더라도 얘가 1

움츠기치 부피는요, A에 대한 건 제가 몰라요. 그래서 NA라고 했고요. 그때 D라는 거는 ENT라고 했고, 그때 얘네들의 B는 2대 5니까 그냥 2라고 나타낼게요. 그때 O, 바로 국회일 때, 그때는 ONT다.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요거 약분, 약분. 그러면 여기 MA 더하기 END는 3MD. 다시 말해서 A와 D에 대한 양은 같대요. 그럼 가정 들어갑니다. A라는 걸 1몰이 썼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때 D라는 건 2몰이 썼고요. 나중에 반응 모두 다, 반응물이 다 소모되었을 때, 반응 완결 시점에는 그때 D는 5만큼 있었다라고 설정이 돼요. 그러면 A와 D에 대한 관계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A가 원래 1몰이 있었다면서요. A가 1몰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모두 다 소모된 거예요. 얼만큼? 1만큼. 그때 D라는 애는 2만큼 있었고, 나중에 5만큼, 얼만큼 더 생성된 거예요? 3만큼. 그럼 반응 계습이 몇대 몇? 1대 3. 그래서 1대 3.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다 찾았어요. 똑같이 우리 누구도 찾아주면 돼요? B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B 찾으러 가볼까요? 자, B는요, 여기를 봐줄 건데, 우리가 D에 대한 질량이 요 시점, 여기랑 여기가 같습니다. 더 이상 D는 생성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전체 기체 부피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D가 5몰 있었다. 여기에서 여전히 5몰의 D가 있고 B가 과량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부피비를요. 그냥 여기에서 역수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8대 9로 역수치해서 얘네가 5대 5 플러스 NB 몰이 있다. 그럼 이거 45는 40 더하기 8NB. 그러면 NB다라는 몰은 몇몰 있는 거다? 8분의 5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8분의 5몰은요, 어떨 때 시점이에요? 얘가 딱 과량으로요, 얼만큼? 3W 넣어줬을 때 있는 양입니다. 8분의 5몰이. 그러면 반응이 딱 완결됐을 땐 24W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B를 얼만큼 소모했는가를 알면 D와 이 관계를 가지고 반응 계수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얘가 그러면 사실 우리는 딱이 시점, 24W 때 궁금해. 8배 해주면 얘가 그때 5몰이구나. B라는 게 24W일 때 5몰이에요. 이걸 모두 다 소모한 시점. 그때 D 얼만큼 생성됐어요? 모두 다 포함했을 때 5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1대 1. 그리고 얘가 3이면 얘도 3이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 반응 계수 3과 3 더해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이 질량이 그냥 그 D 하나에 대한 거였으니까 몰이었다라는 거 활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반응 완결점 시점으로 그 전에는 A가 과량, 그 이후에는 B가 과량이다라는 걸 활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얘네들에 대한 그냥 부피를 가지고서는 이 과량 얘네들, 그리고 B 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얘네들에 대한 D에 대한 몰비, 그리고 여기서 2대 5로 제가 가정을 했었죠? 그렇게 한번 구해 보시면 조금 수월하게 반응 계수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은요, 혼합 반응입니다. 혼합 반응은요, 한개 반응물을 잘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개 반응물 잘 찾으신 후에는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봐줬을 때 가끔 질량과 몰 이런 식으로 주어진 반응물에 대한 조건들이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27학년도 6월 화학원에서 나왔던 20번 문항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질량과 몰이 서로 다르게 주어졌을 때 질량과 몰비는 같지 않지만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둘을 비교해 줬을 때, C에 대한 생성된 양이 같죠? 그러면 이 A라는 거에서 양 적은 애, B에서 양 적은 애, 얘네가 바로 4g 대 mmol 대, 그리고 9g에 대한 비율로 계속 따라갈 겁니다. 이 비율을 확정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 3배 해줬네, 12. 여기 3배 해줬네, 3n.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B가 남을 거야 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전체 기체 부피다 라고 했을 때는요. 얘가 지금 4만큼 반응에 4가 남아요. 근데 우리가 4g일 때 1몰, 자, n몰일 때 b몰, 자, 여기서 9g일 때 2몰이라고 사용을 한다면 얘가 지금 1몰 남고
얘가 지금 2몰 생성되어서 전체 기체 부피는 3에 해당하고 남은 반응물은 지금 4.

하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비율이 32가 나오려면 몇을 곱해줘야 된다? 바로 여기에서 3에다가 8, 24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다가는 24로 나눠주게 되면 8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게 질량 보존에 의해서 여기에서 질량 4, 9, 그럼 여기 가운데 몇이란 뜻이에요? 5죠? 4 더하기 5가 9가 되도록. 그럼 N몰일 때 5네요? N몰 남았다? 5g이다. 딱 실제 값이랑 같네? 근데 얘네가 아까 3배만큼 반응한 거였죠? 그래서 얘가 3배만큼 반응하면 C는 6만큼 생성, 6에다가 E는 누구 거야? N몰에 해당하는 게 E구나. 그래서 얘네가 E몰이었어? 1대 2대 2. 그래서 E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계 반응물 찾는 거는요, 보통 되게 서로 엇갈린 적은 양이 한계 반응물이야.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힌트를 조금 수월하게 준 편입니다. 쌍계 반응물 한번 찾아보는 연습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20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20쪽에서 한계 반응물을 지금 알려주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주어진 반응점 기체의 양은 통일하게 모두 다 지금 뭘로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반응 한번 알아보기 전에 발문 읽어볼까요?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한 반응의 화학 반응 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그리고 나서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원가2에 대한 자료입니다. 반응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밀도 주어졌다. 밀도가 1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 후에요. 반응 후. 헷갈릴 것 같으면 제가 여기다 표현할까요? 원이 더 크다. 여기다 표현하면 반응 전 같다. 그쵸? 일단 우리가 밀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갖게 주었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해보는 수밖에. 그럼 봅니다. 지금 N몰과 E N몰, E N몰과 N몰. 지금 느낌상 부피가 같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가볼 건데요. X와 그리고 이 X 보니까 A와 C라는 건 반응 개수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가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선 얘가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남아 있을 건데 A가 지금 N몰만큼 반응해서 N분의 남은 반응물 N이어야 되니까 얘도 N만큼 반응해서 1대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대 1대 1. 근데 만약에 B가 지금 한계 반응물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얘가 지금 2N이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N만큼 반응한다면, 2분의 1대 2N은 1대 4예요. 근데 B에 대한 반응 계수는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는 무조건 A가 한계 반응물이야.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1대 1로 반응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Y값 구해볼까요? 얘네도 1대1로 반응하면 여기에서 남은 반응물 A가 N몰, 그때 C의 양은 똑같이 1대1대1이니까 N, 그래서 1이 됩니다. 기억 갑니다. X는 1인가요? 네, 1대1대1, 네, 맞고요. 니은, Y는 1인가요? 네, 맞고요. 디귿, 이제 분자량인데요. 우리한테 밀도가 왜 주어졌냐면 반응 후에 남아있는 게 모두 다 여기도 N몰, 여기도 N몰, 다만 여긴 B 거, 여기는 지금 A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지금 N몰, N몰, 생성된 C의 양도 NN이에요. 부피가 어때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질량이 누가 더 크다라고 한거 아니에요? 원이 더 크다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C에 대한 건 동일하게 있는데 왜 지금 왜 원이 더 질량 크지? 바로 B에 대한 뭐가 크다? 분자량이 크구나. 그래서 B에 대한 분자량이 크다. 라고 봐주시면 아, 디귿은 틀렸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한테 정보가 너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계 반응물에 대해서 설정을 할때 우리한테 이미 반응 계수가 1이라고 픽스를 해줬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양이 적은 애, 양이 적은 애인가? 라고 일단은 제가 생각해서 얘를 모두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갔더니 1대1대1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B가 모두 다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얘가 1이 아닌 숫자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피분의 질량에서 부피라는 것을 똑같다라는 걸 눈치를 빠르게 챈 친구들은 질량이 더큰 거구나. 누구 때문에? B 때문이야? 분자량이 B가 더 크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버스 피날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번째로 부피 변환은 바로 반응계수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계수에 대해서 몇번 반응이 진행되었는가 그 변화도 살펴보았고요. 또는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럼 반응계수에 대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 변화와 반응계수에 대한 관계, 서로 지금 도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전체 개체 밀도는 화학식량과 몰에서 분자량을 우리가 활용했었는데 여기서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질량이 보존될 때도 있었고 또는 부피가 변화 없는 경우에 질량을 봐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계 반응물 잘 찾아보자.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다른 애들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 실린더에서는 과량인 애들을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지 과량이 무엇인지 이걸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찾아준 연습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화학 반응식 많이 어렵죠? 복습 충분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세입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친구와 비교될 때 있죠.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되게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라 그랬거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공부라는 게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 번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열 번 하면 잊진 않겠죠. 오늘의 힘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남이 한 번에 능숙하면 난 100번을 하고 남이 열 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0번을 하면 된다. 과연 이 방법을 해낼 수 있다면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강해질 것이고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자꾸 친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으면 됩니다. 우리 수능 완성에 테마 8의 그 유전 정보와 염색체에서 3점 테스트 한 문제 남겨놨거든요. 그거 마저 풀고 테마 9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7쪽에 10번입니다. 어떤 동물의 서로 다른 두 쌍, 두 쌍의 동그라미, ABD 유전자 세 쌍이면 서로 다른 세 쌍이어야 되는데 두 쌍이라는 얘기는 뭔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체 피의 세포 1, 2, 3, 어떤 한 개체 피의 세포 1, 2, 3에서 DNA 상대량 더한 값과 기억의 유무를, 근데 기억은 라지디와 스몰디 중 하나, 그리고 어떤 세포를 나타내는데 가에는 라지 A가 있으며 바에는 스몰 B가 있으며, 그러니까 일단 A랑 B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요. D가 여기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D가 여기 연관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라지 스몰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그러면 만약에 D가 이쪽에 연관돼 있으면 라지 라지 D가 연관된 게 있어야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거랑 이제 스몰 B 이거나 아니면 B가 이쪽에 연관돼 있으면은 스몰 B 라지 D가 연관된 염색

단백체가 있어야 라지, 스몰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체세포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라지 D든 스몰 D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그리고 이거 지금 상염색체 있으니까 이형 접합성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기억이 라지 D든 스몰 D든 있긴 있는데 두개 있지는 않다는 얘기잖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O, X 패턴이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이형 접합성입니다. 그리고 뭔가 없다면, 다른 세포는 있는데 없다면 이 세포 핵상은 N이죠. N인데 생식세포면 111 해서 최대값 3이거든요. 근데 4라는 거는 감 2이 중기다. 그러니까 뭔가 2, 2, 0으로 쪼개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B, D 중에 그럼 두 개는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럼 2N은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는 2N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N이다 해서 지금 이 세포에서 1하고 3가 핵상이 N이다라는 게 보이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억의 유무가 다릅니다. 1, 3가. 그래서 만약에 기억을 라지 D라고 한다면 얘는 라지 D가 없으니까 0에 2, 2, 0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 얘는 라지 D가 있으니까 1에 0, 0 이렇게 쪼개지겠죠? 선생님이 왜 기억을 라지 D라고 먼저 생각했냐면, 여기 라지 D가 있으니까 유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 배열이요. 유, 유, 무, 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A랑 D가 연관돼 있으면, A랑 D가 연관돼 있으면 얘는 라지 스몰 D, 얘는 스몰 A 라지 D 해서 조건에서 라지 A와 라지 D를 모두 가는 생세포 형성된다 그랬는데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죠. 모순. BD가 연관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BD가 연관돼 있으면 1에는 스몰 B, 스몰 D가 연관된 염색체가 있고 3에는 라지 B, 라지 D가 연관된 염색체가 있어서 스몰 B와 라지 D를 모두 갖는 염색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줄 조건 모순입니다. 따라서 결론, 기억은 스몰 D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스몰 D가 있으니까 이제 3부터 할게요. 라지 D는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1, 0, 유, 무 이렇게 뜰 거고요. 얘는 스몰 D가 없으니까 라지 D가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서는 무유 이런 식으로 뜨면 서로 엇갈려서 그죠? 해서 기억이 스몰 D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제 투좀 한번 해볼게요. 투는 숫자가 좀 크죠? 이게 만약에 4, 2, 0뭐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면 4는 감일 중계에서 갖는 값입니다. 선생님 2, 2,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2, 2, 2라고 한다면 라지 D와 스몰 D가 모두 있는 거잖아. 그래서 4를 가져도 2N이고 라지 D와 스몰 D를 모두 가져도 2N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2N입니다. 2N이면서 이제 복제된 상태. 근데 이 세포에 지금 라지 A, 스몰 B, 라지 D 다 있긴 있으니까 뭔가 0을 줄 수는 없고요. 있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라지 A가 2, 스몰 B가 2라는 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이형 접합성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세포, 이 세포가 1, 2, 3중 하나라 근데 이 세포는 뭘까? 1은 될 수가 없는 것이 라지 A랑 스몰 B가 모두 있으니까 여기에다 2, 2를 넣으면 이게 합이 6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세포는 투세포. 감수 1분열 중이에요. 지금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상황은 확정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형 접합성이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선생님이 이제 이건지 이건지 상관없는데 이거라고 한번 선생님이 가정을 해보면 원세포에는 라지 D가 있기 때문에 라지 A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쪼개지면 되고 3 같은 경우에 라지 D가 없다는 건 스몰 D가 있어서 이게 따라다니거든요. 스몰 A 스몰 D 그래서 라지 A는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스몰 D이다. 네, 맞고요. 그림은 2로서 감수 1분열 중인 세포 맞고요. P에서 이 상태에서 라지 A, 라지 D, 그리고 스몰 B를 모두 갖는 생세포의 비율. 라지 A, 라지 D가 갈 확률 2분의 1, 스몰 B가 갈 확률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테마 9, 사람의 유전으로 가서요. 여러분 교재 69쪽에 테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2016 수능 문제고요. 완전 우성, 중간 유전, 복대립인데 여기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뭔가 연관돼 있는 거야. 기호 정리 좀 할게요. 완전 우성, 중간 유전, 그리고 DEF. 선생님은 이런 걸 이제 번호로 생각하거든요. 복대립인데 예를 들면 1, 2는 1, 1, 3은 1, 2, 3은 2 이런 식으로 앞번호가 표현되는 거야. 1, 2, 3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유전자 형이 이것인 남자와 이것인 여자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그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9가지라는 말은 뭔가 연관 쪽에서 3, 독립 쪽에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3일 거고 유전자형 중에 이런 것이 반드시 있도록 세팅해 봐라. 자, 일단 여기를 1, 3, 여기를 2, 3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B가 중간 유전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B가 독립돼 있고 그다음에 A랑 복대립이 연관돼 있다면 그러면 B에서 중간 유전에 2형, 2형이니까 세 가지 할수 있잖아요, 쉽게. 그죠? 유전자형 라지, 비라지, 비 나오고. 유전자형 이것부터 만들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인데 라지 A, 라지 A 쪽에 3, 3이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쟤는 1, 3. 얘는 2, 3.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3 곱하기 3. 근데 여기서 완전 우성에서 2형, 2형이기 때문에 우열이 3대 1로 뜹니다. 우성일 때 볼게요. 3, 3 하면 3이고요. 3, 2 하면 2고요. 1, 3 하면 1이고요. 1, 2 하면 1이야. 이거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야. 그럴 때는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뜨겠죠.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12가지가 아니고 9가지이기 때문에 결론 A랑 B를 연관시키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A가 연관인 건 어떻게 알았나? 아, 만약에 A를 독립시키면 완전 우성의 2형, 2형이면 2 곱하기인데 9는 짝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A가 연관은 맞는데 선생님이 일단 A랑 복대립을 연관시켜 봤는데 모순이 떴기 때문에 A랑 중간 유전 B를 연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연관시키는데 유전자형 라지, 라지, 라지, 비, 라지, 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연관시킬게요. 이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1, 3, 2, 3. 그렇죠. 1, 3, 2, 3 사이에서도 세 가지 나오거든.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열이 3대 1로 뜨는데 라지, 비, 라지, 비. 중간 유전입니다. 라지, 비, 스몰, 비. 스몰, 비, 라지, 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3 곱하기 3에서 9까지 됐던 거예요. 선지 가볼게요. 문제. 가나다의 표현형 중 가, 다만, 큐와 같을 확률. 가, 다만, 큐와 같을 확률. 가가 큐랑 같으려면 일단 우성. 그럼 나는 달라야 돼. 나는 얘가 라지 비스몰 비니까 라지 비스몰 비 아닌 거. 여기네, 여기. 그래서 일단 4분의 1에. 그 다음에 다는 같아야 돼. 2번이 나와야 돼. 여러분, 1, 3, 2, 3에서 2번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이때뿐입니다. 2대 1, 대 1에 가운데 1. 그래서 4분의 1. 정답은 16분의 1.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테마 대표 문제였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여서 누구를 연관시키는가. 그게 좀 포인트였던 문제입니다. 밑에 닮은꼴 문제 가볼게요. 얘도 세 가지인데, 가나다 세 가지인데,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죠. 그래서 뭔가 연관시켜야 돼요. 완전 우성, 중간 유전, 그리고 DEF. 얘도 샘 번호로 생각할게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이것인 남자와 이것인 여자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8가지가 나와야 된대요. 8가지라는 건 뭔가 연관 쪽에서 네 가지, 독립 쪽에서 두 가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왜냐면 네 가지가 독립 쪽에서는 안 나오거든. 완전 우성에서나 중간 유전에서나 복대립에서 네 가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연관 쪽에서 네 가지,
그리고 독립 쪽에 두 가지에서 4 곱하기 해서 8가지 만들겠습니다. 유전자형 중에 이런 것이 나오도록 세팅해 봐라. 해보겠습니다. 일단 번호로 바꿀게요, 여기. 1, 3, 2, 3. 근데 선생님 번호를 딱 쓰자마자, 쟤 독립이면 안 되겠다. 왜냐면 1, 3, 2, 3을 독립시켰다간 3가지 나오거든요? 그럼 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복대립을 뭔가 연관시킬 거예요. 연관시켜가지고 거기서 무려 4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복대립 쪽에서요. 복대립하고 뭔가 연관시킬 때 여기가 니은 니은이면 이거 동형접합성이죠? 뭐 라즈비 라즈비가 들어가든 스몰비 스몰비가 들어가든 여기가 지금 동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기 1, 3하고 2, 3 위에 여기 지금 뭔가 똑같은 게 올라가 있는 거야. 동형접합. 근데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최우성 표현형일 때뭐두 가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2번 표현형일 때한 가지. 마지막, 이렇게 해서 3번 표현일 때한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떠야 되는데, 여기가 동형접합성이면, 여기 뭐 있든 상관없어요. 이것, 니은. 이것, 니은에서 유전자형이 똑같아서, 여기서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떠버리죠? 그러면 3, 최대 가짓수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는 연관 쪽에서 네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 복대립과 A를 연관시키겠습니다. 복대립과 A를 연관시킬 거야. 연관시키더라도 그 유전자형 보면서 지금 2, 3, 2번은 얘가 줄 거, 그죠? 3번은 얘가 줄 거야. 거기에 이제 라지 A, 스몰 A가 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네 가지가 되려면은 1번일 때그 표현형이 서로 달라야 되죠. 1번일 때 표현형이 달라야 되는데, 여기 우성이 있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성으로 표현형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 열성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라지랑 3번을 주니까, 얘는 스몰 A랑 2번을 주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B는 라지 B, 니,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이렇게. 근데 이 B 쪽에서도 우리 두 가지 나와야 되니까 라지비라지비랑 여기 기역 여기 니은 반대입니다. 스몰비 스몰비 사이에서 동형 동형 사이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따라서 기역에다가 스몰비 니은에다 라지비를 넣어줘서 중간 유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지비라지비 두 번, 라지비 스몰비 두번 하면 이제 독립 쪽에서 두 가지 표현형 나오겠죠. 여기 한번 쌤이랑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지금 복대립에서 1번 표현형일 때 스몰 A 스몰 A 열성하고 스몰 A 라지 A 우성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2번 표현형일 때 라지 A 스몰 A 우성 뜨고요. 그 다음에 3번 표현형일 때 라지 A 라지 A에서 이제 우성 뜨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문제는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 P가 뭐냐면 우성이면서 1번입니다. 1번이면서 우성일 확률 4분의 1이고요. P가 라지 B 스몰 B야. 라지 B 스몰 B 중간 유전 2분의 1. 따라서 정답은 2번,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문제 보면은 세 가지 형질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뭐가 연관인지를 찾는 게좀 포인트였던 문제입니다. 네, 이제 3점 테스트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73쪽입니다. 1번 문제. 가게도 나오면 그림 보고 표기할게요. 빗금이 가. 그 다음에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기호정리 좀 할게요. A, B. 그래서 하나는 상, 하나는 X에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분수 조건 줬는데 1과 B에서 스몰 B. 그 다음에 A와 B에서 라지 A, DNA 상대량은 1이다. 라는 분수 조건 줬습니다. 항상 가계도는 표기하고 나서요. 갑툭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부모와 다른 형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2, 3, 6. 정정각. 갑툭튀. 가는 열성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열성 X면은 병녀 병남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 1번하고 4번 보세요. 병녀인데 병남이 아니죠?
따라서 열성 X가 아니므로 열성 상이다라고 X발레를 이용해서 위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상, 하나 X라 그랬으니까 B는 X에 있고요. B의 우열만 따져주면 될것 같아요. 네, 발레는 없고요. 분수 조건 써야겠죠. 분수 조건 가볼게요. A와 B의 라지 A 값. 한번 그거 먼저 따져보면 지금 가가 열성이라서 여기가 열성 엄마입니다. 근데 밑에서 이제 열성 딸도 태어나고 이제 우성 아들도 태어나 상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저 아버지는 라지 A 스몰 A로 여기 라지 A 값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는 어쨌든 이제 엄마로부터 받을 건 스몰 A밖에 없고 아빠로부터 라지 A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스몰 A를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여기가 1 아니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수값은 이제 1분의 1로 맞추거나 아니면 2분의 2로 맞춰서 분수값 1로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 이제 스몰 B 값 가볼게요. 1과 그 다음에 B의 스몰 B.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게 X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엄마와 딸이 다르죠. 그죠? 여기 엄마와 딸의 형질이 다르죠. 이런 걸 이제 열성공유라고 하는데요. 엄마는 딸한테 뭘 줬을까요? 절대 라지비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라지비를 갖는 순간, 우성 유전자를 갖는 순간 표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딸한테 스몰 B를 주는 게 확실해요. 이게 이제 열성공유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5를 보나요? 아,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의 딸. 이렇게 봐야 되거든, 문제를. 그래서 나는 이 1과 그 다음에 B의 스몰 B 값을 할때 얘는 하나 아니면 두 개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B. 저 딸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X 유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의 딸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만 다시 그려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번 딸, 그리고 B 딸.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또 1번이랑 5번은 형질이 반대란 말이야. 정나 이렇게 형질이 반대란 말이야. 만약에 저 1번 정상을 열성으로 더 본다면 이 1번은 스몰 b 스몰 b고요. 5번은 라지 b 스몰 b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아빠는 라지 b y고요. 이 딸은 아버지한테 라지 b 받고 어머니한테 스몰 b 받아서 1과 스몰 b의 스몰 b 값은 하나, 둘, 셋, 3이 되는 거야. 근데 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분수 값은 여기가 1 또는 0이니까 1분의 1이거나 2분의 2라 그랬지 3은 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먼저 생각하셨나요? 왜냐하면 이 분모 값을 좀 크게 선생님이 세팅을 해본 거예요. 이 어머니를 스몰 b 스몰 b라고 하면 스몰 b 값이 3이 됩니다. 3. 조건 모순이므로 결론. 나가 우성이 아니고 나가 열성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저 그림에 이제 바로 쓸게요. 나가 열성이니까 5번이 스몰 b 스몰 b야, 이렇게. 그럼 이런 딸이 태어났고, 이제 여기 정상이니까 라지 b 스몰 b.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스몰 b y. 이 딸은 아버지한테 스몰 b를 받겠죠. 그래서 스몰 b가 지금 2가 떴으니까 이제 멈춰야 돼. 그치? 이게 이제 2분의 1로 멈춰야 돼. 2분의 1로 멈출 거니까 얘는 라지 b 스몰 b에서 이 스몰 b 값두 개로 멈추고요. 분자가 이제 또 2가 되려면은 얘도 라지를 가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분수값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아닙니다. 상이고요. B의 가와 나의 유전자는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모두 이형 접합성이다. 네, 맞고요. B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6은 가, 열성. 6은 나인 남자 스몰 by 여러분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사이에서는 우 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고요. 라지 b 스몰 b 스몰 by도 y 대신에 열성 스몰 b 생각하면 되거든요. 역시 우 열이 나올 확률 각각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다. 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복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 시작은 쉬웠어. 여기 갑툭튀 줘서 가는 열성이다. 여기 발레 보고 열성 X 아니니까 상이다. 그럼 얘는 X다. 근데 이제 나의 발레를 안 줘서 나의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안 줘서 이 분수값을 통해
그 나의 우열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분수값 속에 포함된 이 B, 이 딸을

생각하려면 필연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번 딸을 동시에 생각해야 이 B의 그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2번. 가는 새쌍 ABD인데 대문자에 의해서 다인자 유전이죠? 그리고 나는 E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밑줄 유전자형이 다른 표현형이 다르다. 네, 중간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유전, 그러니까 다인자랑 중간 유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 추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좀 하고요. 이 위에. 그리고 ABD는 우리가 이제 다인자기 때문에 숫자로 바로 바꿔줄게요. 대문자 숫자로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채워야 될거 기역이 라지 에이 스몰 에인 찾고 니은이 라지 비 스몰 비 뭔지 찾고 디귿이 또 라지 스몰이 뭔지 찾는 건데 중요한 거 이는 중간 유전. 그리고 ABD는 다인자니까 대문자 수로 접근. P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3가지고 RS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X가지다 그랬습니다. X가지는 뭐 정보를 준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PQ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맞네요. 일단 가지수가 13가지나 나왔고요. 그러면 선생님 탁 드는 생각에 선생님 이제 여러분하고 교배 결과 표를 그릴 건데요. 이 표는요, 여기에다가 중간 유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전 2에 따라오는 D의 대문자 수를 이쪽에 정리할 거고요. 이쪽에는 연관되어 있는 AB의 대문자 수를 정리해서 중간 유전 뭐일 때 AB 대문자 수는 몇 개인가 해서 이제 표현형 가지수를 세볼게요. 선생님 든 생각은 일단 가지수가 많다. 근데 만약에 단순하게 여기가 라지 2라면 라지 스몰이 사이에서는 중간 유전 표현형이 라지 스몰이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AB에서 아무리 해봤자 뭐네 가지 뜨고 이 라지 쪽에서 보세요. 라지 쪽에서 21 해서 1 차이. 라지 스몰이에서도 21 해서 이제 1 차이 하면 여기 네칸 만들고 여기 1 차이 나면 4 더하기 1에서 5 더하기 5에서 10가지가 최대예요. 13가지 못 만드는 거야. 일단 짝수가 아니야. 이표 보세요. 라지일 때 21, 라지 스몰 때 21이면 결국 여기 칸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짝수 가지가 떠야 되는데 지금 짝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가지수가 많으니까 중간 유전 표현형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디귿을 스몰이로 하겠습니다. 그럼 라지 스몰이 중간 유전 사이에서는 라지 스몰이 나오고요. 그때 따라오는 뒤에 대문자 수를 생각해 볼게요. 라지일 땐1 더하기 1에서 2고요. 라지 스몰일 땐1 더하기 1, 2랑 0 더하기 1 해서 1. 이렇게 생기고요. 스몰일 땐0 더하기 1에서 1 해서 선생님 쓴게 뭐냐면 저 PQ의 교배 결과를 쓴 거야. 교배 결과인데 중간 유전에 따라오는 뒤에 대문자 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 원하는 거는 13가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4칸이니까 4, 3, 12. 12칸도 부족해. 그래서 여기 이제 AB의 대문자 종류가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라지의 기역인데 기역을 라지로 하면 라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밑에서 아무리 해봤자 라지비 스몰비 해봤자 2110에서 3칸밖에 안 뜨거든. 그래서 일단 기역이 스몰 A라는 걸 찾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제 네 칸을 만들려면은 차이를 극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0이 떴기 때문에 여기다 라지 B를 해서 2 차이를 만들고요. 니은이 라지 B니까 여기는 21. 여러분 20하고 21 사이에서 대문자는 뭐 떠요? 4321 해서 선생님이 네 칸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16칸 아닌가요? 여기 겹치겠지 뭔가. 그래서 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라는 건 결국 4 더하기, 그리고 여기도 4뜰 거예요. 여기 칸수만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칸수만큼 뜨고 이게 하나 차이라서 하나 밀리거든요. 밀린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보여줄게요.

이게 하나 차에서 6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5에 시작하잖아요. 5, 4, 3, 2. 하나 추가. 그래서 13은 4 더하기 5 더하기 4로 13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배 결과표 알아두면 다인자랑 단일인자 연관되어 있는 문제 풀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다 알아냈네요. 기역은 스몰 a다. 그 다음에 니은은 라집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스몰이다. 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2, 1이고요. 여기는 0, 1입니다. 얘도 중간 유전 먼저 틀을 나눌게요. 라지 스몰이 스몰이 스몰이니까 라지 스몰이와 스몰이 스몰이가 반반 생기는데 라지 스몰일 때는 1, 0. 스몰이 스몰일 때도 1, 0. 이렇게 따라오는 뒤에 대문자 수가. 그 다음에 이제 AB 쪽은 2라고 1, 0이기 때문에 3, 2, 2, 1.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사실은 2가 두번 떠서 나중에 이제 확률 계산할 때 3, 2, 2, 1 해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로 생각할게요. 네. 일단 그 가지수는요. 여기서는 3 더하기 1에서 4가지. 여기서도 3 더하기 1에서 4가지에서 X는 8가지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대문자 수 더해보면은 라지 스몰일 때 대문자 종류 4가지, 스몰이 스몰일 때 4가지 해서 8가지. X는 8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어. 나의 표현형. 나가 뭐죠? 중간 유전. Q는 라지 스몰이. S는 스몰이 스몰이. 네, 서로 다릅니다. 맞고요. X는 8이에요. 6. 틀렸고요. 동생이 태어날 때, 이 R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모두 R과 같을 확률. R과 같으려면 라지 스몰이어야 되고요. 대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확률은 여기는 4분의 1씩 생각해주면 돼요. 4, 4, 16분의 2칸은 1 곱하기 1칸, 2칸은 1 곱하기 2칸. 정답은 16분의 3.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인자랑 중간 유전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서로 다른 3개 이상. 일단 독립입니다. 독립에 A는 중간 유전. 그리고 B는 완전 우선. 그리고 복대립은 EFG래요. 이거 역시 우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생님 번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와 Q 사이에서 X가지, R과 S 사이에서 Y가지인데, X 더하기 Y는 10이고, X는 Y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표현형 가지수 한 가지가 최소니까, 이것 중에 하나겠네요. 5, 5는 이제 같아서 안 되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라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숫자들의 조합이거든요? 일곱 가지 이런 건안 뜨지, 일단. 그쵸? 그리고 이거는 3이 두번 떠야 되는데, 3이 뜰수 있는 건이 A, 중간 유전이나 아니면 복대립. 복대립에서도 1, 3, 2, 3일 때, 그때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1도 뜨고 2도 뜨고 3, 3도 떠야 되니까 부모가 1, 3, 2, 3일 때만 세 가지 가능해요. A 같은 경우엔 2형, 2형일 때만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9가 뜨려면은 뭐 그런 식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6도 역시 3의 배수죠. 3이 한 번은 떠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짝지어 주는 거야. 근데 아직 모르지. P, Q, R, S가 뭔지 모르지. 유전장을 좀 관찰해 볼게요. 통영, 통영. 그죠? E는 뭐야? 1번. 동영, 동영. G는 3번. E형, 동영에 F는 2번. E형, 2형에 F는 2번. 일단 선생님이 아까 이제 A, A별끼리 만나거나 1, 3, 2, 3이 만나면 세 가지가 뜨니까, 선생님 처음 든 생각은, 이렇게 한 쌍을 해줄까? 이렇게 남녀 한 쌍을 해주고, 이렇게 남녀 한 쌍을 해주면, 여기서는 2형, 2형세에서 세 가지 뜨고요. 그리고 중간 유전, 비별, 비별. 비별은 두 가지 뜨죠. 우열이 반반씩. 그리고 여기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 동영의 동영이니까 한 가지, 동영의 동영이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쪽에서 얼마가 떠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6밖에 안 되죠, 지금? 여기서 6을 한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가 떠야 되고, 뭐, 가능은 할것 같아. FG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저기서 네 가지가 뜰 수가 없지. 복대립에서 아무리 해봤자 세 가지니까. 아, 이렇게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쌍은 아니에요. 그러면, 4랑 3가 싹이 아니면, 4랑 2, 4랑 1을 누구를 하든 2형과 동형입니다. 2형과 동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뜨는 거야. 그러면 3랑 얘랑 해도 2형과 동형이야. 그럼 거기도 두 가지 뜨는 거야. 근데 B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지금 다 우성 동형입니다, 여러분. B이면 우성 동형이야. 그래서 4랑 2를 짝짓든 4랑 1을 짝짓든 우성 동형이 있기 때문에 우성 한 가지만 뜨고 3랑 2든 3랑 1이든 다 우성 동형이라는 거한 가지가 뜨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차등을 버려야 되고요. 일단 2의 배수입니다. 둘 다. 그리고 여기서 네 가지는 안 나와요. 여기 해봤자 복대립 최대 표현형 세 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쌍에서는 3이 뜨고 어떤 쌍에서는 2가 떠야 돼. 근데 복대립에서 세 가지가 뜨려면 1, 3과 2, 3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1도 뜨고 2도 뜨고 3, 3도 뜨는 거야. 그런 쌍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요? 그러면은 3? 여기 3이어야 되는데 기호가 다르니까 안 돼.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3, 3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네. 그럼 얘를 가지고 1, 3, 2, 3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3이 겹치지 않아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1, 3, 2, 3을 만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겹치는 거, 여기다 이제 2, 3, 여기 3번 주겠습니다. 디귿에다가 G를 줘서요. 그리고 니은에다 1을 줄 거예요. 이렇게. 1, 3, 2, 3일 때세 가지 뜨잖아. 이게 RS 조합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Q 조합으로요. PQ 조합으로 하는데, 우리 지금 정한 게 이제 니은이 2로 1번이다라는 거 정했고, 그러면 이제 니은은 2, 그 다음에 디귿은 G니까 남은 기역은 F 해서 1, 2로 하면 1, 2랑 1, 2 사이에서는 1, 3번 뜨고 2, 1번 뜨니까 두 가지 뜨죠. 이렇게. 해서 정답. X는 4가지. 그 다음에 Y는 6가지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1은 P입니다. 틀렸고요. A라는 거는 이제 PQ 사이에서예요.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 일단 중간 유전에서 2형과 동형 사이에서 1/2. 완전 우성은 BB가 껴있기 때문에 싹다 우성 1. 그 다음 1, 2와 1, 2 사이에서 표현형이 P와 같이 1번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8분의 3이다. 네, 맞습니다.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 가가 이제 중간 유전 두 가지고요. B는 이 RS의 자손이에요. RS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 완전 우성. 완전 우성은 여기 우성 동형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와 한 가지의 합은 3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독립의 완전 중간 복대립이었는데요. PQ, 그리고 RS 쌍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복기하면은 세 가지를 만들려면 중간 유전에 2형, 2형을 하거나 복대립에서 1, 3, 2, 3을 해야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네, 4번 가계도 문제입니다. 표기 먼저 할게요. 빗금은 가, 격자무늬 나, 색칠 가나. AB는 한 명은 부, 한 명은 모겠죠? 근데 이제 문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조건을 보니까 A는 라지 B와 스몰 B 중한 종류만 같고 B는 라지 A와 스몰 A 중한 종류만 갖는다. 이런 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 조건 좋습니다. 3, 4B의 라지 A의 합분에 1, 2AB의 스몰 B의 합은 2다. 이 분수 조건을 통해 이제 확정시키려나 봐요. 네. 기호 정리하고.

여러분, 갑툭튀가 많아요, 이 문제. 어디냐면은, 여기, 3, 4, 6. 정정, 가. 가는 열성이고요. 게다가 2번, 5번 보세요. 병려병남 아니죠? 열성 핵사 아니니까 뭐다? 상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 하나는 상, 하나는 X에 있다라고 첫번 조건에 줬네요. 그럼 이거 상이면 이건 X 되겠습니다. 발례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데, 병려, 병남이 아니죠, 여기. 4번, 6번. 그럼 열성 X 아니니까 뭐다? 우성 X다. 이렇게. 오, 이 그림만으로, 아직 선생님 분수 조건 안 썼는데도 그림만으로 우열상성을 다 찾았습니다. 이제 분수값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A를 먼저 써볼게요. 3번, 4번은 모두 우성이지만 밑에 열성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형 접합성입니다. 3번, 4번에 라지의 값은 1이고요. B는 라지의 값을 알 수가 없지. 밑에 얘도 라지에이라서 이제 근데 만약에 B가 얘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그 아까 조건을 읽었는데 라지에이와 스몰에이 중한 종류만 갖는다 그랬어. 상이야, 상. 근데 라지에이라며.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라지에이 라지 받아서 라지에이 줬다. 라지에이 라지에이라면 이 분모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예요. 4. 그럼 분모값이 4가 되면은 분자값이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8. 8은 4명이 다 2개씩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사람 남자니까 하나밖에 없고요. 이 사람 한 명은 부, 한 명은 모니까 여기서 해봤자 스몰 b의 최대값은 3이지. 그래서 여기서 다 2개씩 가질 수가 없어. 이거 X유전이라. 이거는 모순. 따라서 B가 라지에이랑 스몰에이 중한 종류만 갖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라지에이일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결정이 되네요. 여기도. 여기는 스몰에이 스몰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 B가 7한테는 스몰에이를 줄 거고 이쪽에서 이제 라지에이 받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열성 엄마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정상 라지에이 네. 그 정도? 그 정도만 써놓으면 어차피 확률도 물어볼 거라서요. A, B 저렇게 확정되고요. 분모값이 2가 됩니다. 2. 따라서 이거는 2분의 4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4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몰 b 값 4. 우리 다 알아요. 1번은 정상이니까 스몰 b y입니다. 2번은 나니까 라지 b 뭐예요? 선생님 여기 한번 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 스몰 b 스몰 b야. 이런 딸이 태어나려면 부모가 스몰 b 스몰 b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사람, 어머니도 어쨌든 스몰 b를 갖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저 a가 또 뭐라고 했냐면 라지 b와 스몰 b 중한 종류만 갖고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이쪽 이 a를 선생님 지금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얘 스몰 b 하나 있고 얜 해봤자 하나 아니면은 0개입니다. 저 2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토탈 4가 나오려면 여기서 3이 떠야 되거든. 근데 저 A를 어머니로 하고 어머니가 스몰 B만 가져 스몰 B 스몰 B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얘도 스몰 받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봐봐. 지금 A, B 말이에요. 여기를 A로 하면은 하나, 둘, 그리고 B, 셋, 그리고 2, 넷, 그 다음 1, 5. 이렇게 돼서 모순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분자 값은 4에서 멈춰야 되거든. 따라서 결론. 여기는 라지 B로 할 거고, 그리고 A는 한 종류만 갖는다 그랬으니까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A를 아버지로 하고, 여기를 스몰 b, y로 할게요. 어쨌든 아들한테 주려면 여긴 스몰 b여야 돼서, 하나, 둘, 셋, 넷. 에서 끝내야 돼. 넷에서 끝내야 여기가 분자가 4에서 멈추게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그러려면 이 B, 엄마의 남은 자리는 뭐다? 라지 B 스몰 B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아버지. B가 어머니. A는 남자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1, 2, 3, 4의 스몰 B의 DNA 상대량 합. 1, 2, 그 다음에 3, 4도 써볼게요. 얘는 나인 남자. 얘는 나지만 밑에 정상 아들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0,
1 해서 3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될 열성이 나올 확률 2분의 1. 나 우성이 나올 확률 역시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은 이제 다인자 문제인데요. 가는 서로 다르냐? 다인자 독립이고요. 나는 같은 상염색체에 있는 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인자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인자 독립 그리고 다인자 연관인데요. 여러분 해야 될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리에 0, 1, 2, 3을 넣고요. 얘는 대문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형 접합성인 쌍의 수, 이형 접합성인 유전자 쌍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투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최대 표현형 가짓수 6가지 만드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인자 독립에 그리고 다인자 연관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형 접합성이요. 어떤 사람에서 가의 유전자형 아무리 해봤자 이형 접합성 이렇게 라지 스몰 A, 라지 비 스몰 B에서 2가 최대죠. D도 마찬가지야. D에서, DE에서 아무리 해봤자 이형 접합 쌍의 수는 몇 쌍? 두 쌍이 최대인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든 생각은 아, 여기가 니은, 리을, 디귿. 이게 3이 될 수는 없겠다. 그쵸? 이형 접합성은 해봤자 두 쌍이 최대니까 3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처음 든 생각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3을 넣는다면 누가 3이다? 기역이 3이다. 이렇게. 그러면 원은 대문자 수가 3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대문자 수가 3개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뭘쓴 거냐면 이걸 쓴 거야. 이거나 여러분, 선생님 이거 할 수도 있죠. 똑같아. 어쨌든 이형 접합쌍은 몇 쌍이야? 한쌍 있는 거죠. 한쌍 있는 거죠. 그래서 원에서 가의 이형 접합성인 대립 유전자 쌍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 시작. 일단 이형 접합성인 대립 유전자 쌍, 디귿, 니은, 릴 이런 게 3이 될수 없으니까 여기가 3이다. 그럼 대문자 수가 3개라는 건 이런 식으로 대대동형이랑 이형이 한쌍 있다는 얘기니까 디귿이 1이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디귿은 1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문자 수 3개 이렇게. 그럼 이제 2를 보세요. 2는 가의 대문자 수가 1개, 1개. 1개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1개. 그러니까 소소동형이랑 이형이 한쌍 있어야 돼. 여기 1이지. 1.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 B 쪽은 독립이니까 쌤이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D 쪽은 연관인데요. 지금 우리 남은 숫자가 0하고 2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형 접합쌍의 수가 0개, 2개. 이형 접합쌍이 없다는 건다 동형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 소소동형이면 0개. 다 대대동형이면 4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수가 니은으로 똑같아. 근데 여러분, 대문자 수가 0개인 거는 스몰 d, 스몰 d, 스몰 e, 스몰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대문자 수가 여기 만약에 니은에 0을 넣으면 대문자 수가 0개면은 이형 접합 0, 0이어야죠. 니은, 니은이어야죠. 니은이 아니잖아. 따라서 여기는 0이 아니고 2를 넣을게요. 여기다 2를 넣고, 그 다음에 리을에다가 0을 넣을게요. 그래서 원이라는 사람은 대문자 수두 개고 이형 접합이 두 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2, 0으로. 그죠? 이형 접합 두 쌍, 대문자 수두 개. 근데 2라는 사람은 대문자 수가 두 개인데 이형 접합이 없게 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지. 동형 동형이잖아. 근데 대문자 수는 1, 1 해서 이제 두 개인 거죠. 그렇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1이다. 아니 니은은 2죠? 틀렸고요. 2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이형 접합성의 쌍의 수. 이거 말하는 거예요.
2의 가의 이형 접합상 쌍의 수는 1이니까 디귿 1.

1이고요. 얘는 대문자 두 개입니다. 여러분, 대문자 두개안 나와요. 0이에요, 0. 그래서 0이라서 디귿은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능 완성, 테마 9, 사람의 유전, 3점 테스트 5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6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 천체 단어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여러분들 천체 단어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일단 식현상, 우리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생각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별의 물리량?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볼 내용이 별의 물리량과 분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고정핀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고정핀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면요, 이 단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절대연령처럼 되게 내가 그 내용을 알아도 문제에서 좀 적용하기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보다 별의 물리량 단원이 여러분들이 개념만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 진짜 쉽게 접근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요거 람다 맥스라고 하죠. 이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이었고요. 이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해요 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 이 빈의 변이 법칙 굉장히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법칙을요, 살짝 바꾸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양변에다가 T를 곱해주는 거예요. 표면 온도를 곱해주시면 람다 맥스에다 표면 온도를 곱한 값이요, 항상 일정하다. 요렇게 우리가 식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번 시간에 문제 풀 때 다루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광도 공식.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죠. 문제 이건 수능에 100% 나온다고 선생님이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별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역시나 비례한다 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매우 매우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트렌드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이 겉보기 밝기에 대한 내용이 자꾸 나옵니다. 자, 우리 겉보기 밝기를 우리가 기호로 I라고 쓸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이 겉보기 밝기는요, 일단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거리가 멀어

길어질수록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이 별의 겉보기 밝기라는 건 별이 원래 밝으면 겉보기 밝기도 밝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의 광도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별의 광도가 클수록 겉보기 밝기도 커집니다. 따라서 겉보기 밝기는요, 광도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수능 트렌드, 겉보기 밝기,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랑, 그리고 광도는 절대 등급이잖아.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랑 별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근데 이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식은 요거다. 요 식을 잘 활용해 주시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진짜 중요하죠. 별의 등급과 밝기의 관계. 사실 우리가 겉보기 밝기, 광도 자체,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겉보기 밝기는 겉보기 등급으로. 그리고 광도는 절대 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바꾸어서 하니까 우리가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값은 작아요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때요, 여러분들. 요거요. 우리 문제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워주세요. 자, 뭘 외워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외웠을 겁니다. 별의 등급 차이가 1등급 차이 날때 밝기는 몇배 차이? 그렇지. 1등급 작으면 2.5배 밝은 거예요. 요거 가장 기본이니까 알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본이 요거죠. 5등급. 5등급일 때몇배 차이? 100배 차이. 요게 가장 기본이니까 요두 개는 알아야 돼. 근데 이두 개만 알아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요 정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1, 2, 3, 4, 5를 외워두시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2등급은요. 2.5 곱하기 2.5를 해주면 돼. 그래서 약 6.25배입니다. 이거 다 약이에요, 약. 100%는 아니고 약. 자, 그 다음에 3등급. 3등급은요, 2.5에다가 6.25 곱해주면 되잖아. 왜냐? 등급이 더해질 때 밝기는 곱해지는 거거든. 따라서 2.5에다 6.25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대략 16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아, 3등급 차이 나면 밝기 16배 차이 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4등급. 4등급은요,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지. 5등급 빼기 1등급이 4등급이잖아. 그러면 100배 빼기니까 나누기 해줘야겠지. 100배 나누기 2.5 해주면 요게 40배거든요. 요 정도 외워주세요. 2.5, 6.25, 16, 40, 100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10등급, 10등급도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10등급 차이나. 그럼 이거는 5등급 더하기 5등급이거든. 그럼 등급이 더해지면은 밝기는 곱해지는 거니까 100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만. 만배 차이, 공 4개. 그리고 여기에 10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10배는요, 사실 100배라는 게10 곱하기 10인 거지. 그래서 100이 된 거잖아. 그러면 뭐 더하기 뭐, 똑같은 거, A 더하기 A가 5가 나와야 돼. 그럼 A는 2.5인 거야. 그러니까 2.5등급 차이 나면은 10배 차이 나는 거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할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6등급을 물어보았어. 여러분들, 6등급은요, 일단 5등급이 100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에다가 100배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6등급은 1등급 더하기 5등급이야. 그러니까 2.5 곱하기 100인 거야. 그러니까 250. 이런 식으로 할 만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등급 볼게요. 7등급. 7등급은 5등급 더하기 2등급이잖아. 5등급 더하기 2등급. 5등급이 100배인데 2등급은 6.25야. 그러니까 100 곱하기 6.25, 625배. 할수 있겠죠? 8등급 볼까? 8등급. 자, 8등급. 8등급은 4등급 더하기 4등급 해도 되고, 그쵸? 4등급 더하기 4등급 해도 되고, 5등급 더하기 3등급 해도 돼요. 둘다 뭐가 나오느냐? 5등급 더하기 3등급 하면 100 곱하기 16이니까 1600. 그렇죠. 그리고 4등급 더하기 4등급 해도 40 곱하기 40이니까 1600. 그러니까 둘다 1600배. 그죠? 그리고 만약에 9등급 차이가 나. 9등급은 5등급 더하기 4등급이잖아. 그러니까 4000배.
또는 10등급 빼기 1등급이니까 만에서 2.5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문제 어려울 거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하셔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때 편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무척이나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우리 이 별의 물리랑 파트 문제 풀 때는요. 가장 단순한 비례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문제 보시면 별 가나다의 물리량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표면 온도는 이미 상대값으로 예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 그런데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광도 공식을 사용하고 싶어. 근데 광도 공식은 등급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밝기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으면요, 이걸 이용해서 겉보기 밝기의 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아시겠죠?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으면 등급이 아니라 이 등급을 밝기로 바꿔 주라고요.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기준값을 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표면 온도는 다가 1인 거잖아. 1대 2대 4가 된 거잖아. 그것처럼 요것도 지금 밝기를 나타내는 이제 상대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값을 가지는 애를 1로 두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등급값이 클수록 제일 어두운 거잖아. 밝기가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15등급. 이 친구가 제일 겉보기 밝기가 어두운 애거든요. 그래서 얘를 겉보기 밝기가 1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요렇게 해놓고 봤더니, 나보다 가가 5등급 작지. 근데 우리 아까 5등급에 100배 차이 난다며. 그러니까 5등급 작으면 100배 더 밝은 거야. 그러니까 10의 제곱배인 거야. 겉보기 밝기가. 근데 다는요, 나보다 10등급 작아. 우리 아까 10등급 작으면은 10,000배 차이 난다며. 그래서 겉보기 밝기가 10의 4제곱인 거야. 요렇게 했더니 우리가 겉보기 밝기 예쁘게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 밝기는 거리랑 관련이 있는 값이거든.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이 공식 꼭 외워두세요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겉보기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해요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겉보기 밝기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광도랑 비례해요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겉보기 밝긴 우리가 구했거든. 상대값을. 거리의 상대값 이미 나와 있으니까 거리의 제곱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제곱해주면 되지. 1. 요거 제곱해주면 16. 0.4 곱하기 0.4, 0.16.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옆으로 좀 넘어와 주시면. 요렇게 해주시면. 자, 봐봐요. 겉보기 밝기 알고 거리의 제곱 알잖아. 두개 곱해주면 광도의 상대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광도의 상대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요거랑 요거 그냥 곱해주면 돼. 그러면 10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요거 10의 제곱. 그죠? 1 곱하기 16이니까 16. 그죠? 10의 4제곱 곱하기 0.16이니까 1600.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주계열성이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두 개는 백색외성, 하나는 주계열성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랑 나가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근데 내가 방금 광도를 구했거든. 근데 광도를 구했는데 가랑 나가 광도가 작아. 누구보다 작냐? 다보다 작아. 다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아. 그러니까 우리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다는 건 요거는 백색외성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가랑 나는 주계열성이 아니라 백색외성이에요. 요두 개가 백색외성. 그리고 다가 주계열성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반지름 물어보았어요. 자, 반지름 구하는 공식.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근데 우리가 표면 온도도 상대값으로 나타냈고 광도도 상대값으로 나타냈으니까 자신 있게 써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때 제일 안 헷갈리게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더라고. 가랑 나의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가는요, 그대로 넣어주면 돼. 표면 온도의 상대값이 4거든. 그럼 4의 제곱. 보죠.

그거 분해. 지금 광도가 가가 100이에요, 100. 근데 100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10. 요거 돼. 나는 표면 온도가 2야. 그러니까 2의 제곱 4. 분해. 그리고 광도가 16인데 16에다가 제곱근 씌웠으니까 4야. 요1 되죠, 1. 그러니까 16분의 10이니까 나가 가보다 10, 그러니까 1.6배 큰 거지. 1.6배 크니까 1.5배보다 큰거 맞는 얘기죠. 요게 지금 1대 1.6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여러분들 디귿 어렵지 않아요. 디귿을 제일 어려워했을 텐데 디귿 어렵지 않아. 봐봐. 나와 다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래잖아. 빼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절대 등급이라는 건 결국엔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두 개의 빼기니까 이두 개의 광도의 차이, 몇배 차이인지를 봐주시면 돼요. 자, 봐봐요. 나랑 다몇배 차이냐? 나에서 다로 가려면 100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가 100배 어두워. 우리 100배 어두우면 등급은 몇 등급 커? 5등급 커. 그러니까 이 분모가 5인 거야, 5. 안 어렵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 봐봐요, 분자. 가와 다의 절대 등급 차야. 그럼 가와 다. 가와 다. 봤더니 16배야. 다가 16배 더 밝아. 그러면 가가 16배 더 어두워. 근데 우리 아까 16배는 몇 등급 차이라고 외워두라고 했었는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가 약 16이었습니다. 따라서 요 지금 분자가 약 3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값이 5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5분의 3은 2분의 1보다 큰 거지.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고요. 답은 니은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문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닮은 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닮은 꼴 문제. 자, 이런 문제도 나오면요. 선생님은요, 표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나도 보기 편하고, 내가 좀 헷갈리더라도 내가 문제를 보고 정리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볼게요. A랑 B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A랑 B에 대한 정보를 내가 표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첫 번째 보니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에너지. 여러분들 요거는요, 아셔야 돼요. 우리 고난도 강의 듣는 친구들은 단위 시간이랑 단위 면적이 둘다 들어갔다? 이거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 되셔야 되고, A가 B의 256분의 1. 그러니까 B가 256배인 거야. 그럼 256은 2의 4제곱분의 1이거든, 그쵸? 미안해요. 4죠, 4. 4의 4제곱분의 1인거든. 4의 4제곱분의 1.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하면은 표면 온도가 1대 4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 온도 1대 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반지름이 나와 있어. 나와 있는 걸 내가 표로 정리할 거야. A가 B의 16배네. A가 16, B가 1. 이렇게 상대값으로.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느냐? 표면 온도랑 반지름 알아? 이거 광도의 상대값 구할 수 있겠네? 해줄 수 있겠지. 왜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니까. 이거에 비례하니까. 자, 그럼 봐봐요. A는 반지름이 16이야. 16의 제곱에 1의 4제곱이야. 그리고 B는요? 반지름은 1이고 표면 온도가 4야. 4의 4제곱이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16의 제곱이랑 4의 4제곱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 A랑 B는 광도가 똑같아요. 1이고 1이에요. 상대값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광도가 똑같아까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는 A보다 16배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인대. 이거는 겉보기 등급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겉보기 밝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겉보기 밝기를 써주면, B가 A보다 16배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 있겠지.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다. 써줄게요. 절대 등급은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다. 그리고 A의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표로 나타낸 거야. 됐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빈칸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느냐? 봐봐요. 지금 A랑 B의 광도가 똑같아. 광도가 똑같으면 절대 등급도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둘은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의 절대 등급도 마이너스 5등급.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도 구할 수 있어. 왜 구할 수 있느냐? 자, 봐봐요. 겉보기 밝기가 1대 16이야. 우리 이거 16이라는 숫자 외웠었는데? 16배 밝다라는 건 등급은 몇 등급 작다. 그렇지, 방금 문제 있었잖아요. 16배는 3등급 차이였잖아. 그러니까 A보다 3등급 작은 거예요. 그럼 플러스 3에서 3등급 작으니까 이거 지금 겉보기 등급은 0등급이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쉽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표면 온도는 A가 B의 4분의 1이다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이 문장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거고, 니은 B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다라는 건두 개의 광도가 같다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거고, 디귿 보겠습니다. B까지의 거리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거리 구하라라고 하면은 거리랑 관련 있는 공식 생각해 주면 돼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광도도 써줘야 돼. 근데 쌤이 광도를 왜안 써줬냐? 자, 똑같은 별, 별 B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자, 이별 B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에요. 요 위에 건 지울게요. 자, 별 B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인데, 절대 등급은 거리를 몇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이더라? 맞아, 거리가 18세기예요라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인 거야. 됐죠? 그런데 실제 이 겉보기 등급은 이것보다 5등급 더 커. 자, 여러분들, 5등급 더 크다는 건 밝기 몇배 차이? 그렇지, 100배 차이. 근데 100배 더 밝은 거야, 100배 더 어두운 거야? 5등급이 커졌다는 건. 100배 더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겉보기 밝기가요, 100배 더 어두운 거야. 언제보다 거리가 18세기라고 가정했을 절대 등급보다 100배 더 어두운 거야.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요 식만 봐봐요. 아래 제곱분의 1은 100분의 1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그렇지. R이 10이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거리가 10이라는 거야? 아니지. 거리가 18세기라고 가정했을 때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인 거야. 근데 그것보다 100배 어둡다라는 건 그것보다 거리가 100배 멀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절대 등급을 가정했을 때의 거리가 18세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거리가 10배 머니까 B까지의 거리는 400이 아니라 108세기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절대 등급일 때보다 100배 어둡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문제 접근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기역, 니은이 맞는데 디귿은 틀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상당히, 우리 아까 풀어봤던 수능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 출제됐었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 틀리셨다면 다시 풀어보세요. 쌤이랑 같이 배운 방법으로 다시 풀어보시면, 내가 등급과 밝기의 값만 외워두고 있었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되네? 라는 거 느끼실 수 있거든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럼 우리 문제 넘어가서요. 2점 테스트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 4번 문제를 보시면, 별, 태양, 가, 나가 있고, 이것의 절대 등급과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까 배운 방법대로 할 건데, 이때요, 우리 일단 광도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보통 이제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기준별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가의 절대 등급이 제일 크니까, 가를 한번, 광도가 1이다라고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은 그거보다 지금 5등급 작으니까 100배겠지. 그리고 나는 태양이랑 광도가 또 절대 등급이 같으니까 역시나 광도의 상대값 100.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맥스 값이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거.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랑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람다맥스에다 표면 온도를 곱한 값은 일정해요. 라는 걸쓸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이용하면 물론 이용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나누기, 뭐 분수 이런 것보다는 곱하기에 더 익숙하거든. 또 봐봐요. 표면 온도를 이렇게 둘 건데 우리 일단 람다맥스가 길수록 표면 온도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표면 온도를 1이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요두 개를 곱한 값이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게 항상 960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거는 2가 돼야 되고 요는 8이 돼야 되는 거야. 분수로 생각했을 때보다 조금 더 편하게 풀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면 온도의 상대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야.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야. 자, 여러분들, 지금 고난도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딱 보면, 아, 이거 별의 광도 비교하라는 거구나라는 게딱 돼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광도를 봤더니, 가는 1, 나가 100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가가 태양이 256, 이거 아니지. 기억돼? 자, 그다음 니은 봅니다.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우리 반지름 생각하면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해요라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고, 아까 선생님이 풀어봤던 것처럼 비례식으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하더라. 가와 나의 반지름을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미 광도랑 표면 온도를 상대값으로 다 구해놨거든. 그러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가의 지금 표면 온도 8입니다. 그러니까 8의 제곱 64지? 분의 광도는 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이니까 1. 대. 나는요? 나는 지금 표면 온도가 1이야. 그러니까 1의 제곱 1분의. 자, 그리고 광도가 100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이건 10이야. 자, 그럼 이걸 계산해 주시면 1대 642 나오겠다. 따라서 나가 가의 642다라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더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가의 광도 계급은 5. 그러니까 요게 지금 주계열성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걸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뭘 잘해주셔야 되느냐? H활도를 아주 그냥 싹싹싹싹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H활도 그리는 거 되게 쉬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아져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준별을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우리 주계열성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포하잖아요. 이때 문제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여기다 나타내 주는 거야. 태양. 이 태양을 기준으로 가와 나의 위치를 나타내 줄 건데, 자, 볼게요. 태양일 때 지금 이 광도가 100이거든. 그죠? 자, 그럼 가는요, 태양보다 100배 어두워. 여기 1이야. 그런데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4배나 밝아요. 그러니까 가는 대략 여기에 있겠다. 아, 이 친구 백색 외성이네 라는 거알수 있고. 자, 나는요, 태양이랑 광도가 똑같아. 근데 태양의 표면 온도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어야겠지, 나. 요렇게 해주시면, 가의 광도 계급이 5인 건 아니지. 가는 주계열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디귿 틀렸다.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요.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활도 이용하는 거, H활도 그려주는 거 많이 연습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3점 테스트로 넘어가서요. 3점 테스트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점 테스트 1번 문제. 분광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분광형이 나오는 건, 아, 이거 표면 온도 비교하라는 거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때 우리 기억선지부터 볼 건데,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흰색별보다 노란색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보자마자 아니야, 흰색별에서 강하게 나타나 이렇게 바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 자, 여러분들, 흰색별 요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별입니다. 우리 태양도 기준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흰색별도 기준별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왜 그러냐? 이 흰색별은요, 기본적으로 분광형이 뭐일까? 맞아요. 백색, A형 별이에요. 특히 쌤이 A영형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A형별. 근데 이 A영형별은요, 표면 온도가 몇일까요? 표면 온도가 외워주셔야 돼요. 만 켈빈입니다. 오, 뭔가 딱 떨어져. 자연의 신비. 만 켈빈 딱 떨어져요. 자, 그리고 이 A 영향별은요, 색지수가 몇일까? 색지수가 0입니다. 어우, 기준이 되는 별이야. 그죠? 자, 여기에다가 더. 이 A 영향별은요, 봐봐요. A 영향별 위로 쫙 올라가 보면은, 어머나,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해. 왜냐? 우리가 처음에 분광형, A형, B형 이렇게 이름 붙일 때,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제일 센 것부터 A로 붙였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A형별에서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하더라. 그래서 A형별은요, 요런 모든 것들, 특징적인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별이다. 그래서 A형별의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거. 우리가 이렇게 흡수선을 보면은 특징적인 흡수선이 가장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중성수소 흡수선이랑 이온화된 칼슘의 흡수선, 이두 개가 제일 강해. 근데 보니까 중성수소 흡수선은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은 거. 특히나 A형별에서 최고점을 가져요. 그리고 이온화된 칼슘성은 어디에서 최고점을 가지느냐? K형별에서 최고점을 가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태양을 포함한 표면 온도가 낮은 GKM형별에서는 이온화된 칼슘선이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 이온화된 칼슘선 그 흡수선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쵸? 요거를 비교를 할 건데 그러려면 가와나의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봐도 표면 온도 비교할 수 있겠어. 왜냐? 지금 첫 번째에서 절대 등급 나와 있잖아요. 절대 등급 우리가 광도로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광도를 우리가 상대값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광도 공식에 의해서 표면 온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절대 등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태양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우리 태양이 지금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태양을 중심별로 고정시켜 놓고 태양을 기준별로 고정시켜 놓고 비교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물론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지우고 보면은 여기다 한 줄을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누구를 추가할 거냐? 태양을. 자, 태양과의 표면 온도도 비교해야 되니까 태양을 추가해 주시고,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은 태양을 1로 뒀으니까 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이때 선생님이요. 태양의 광도를 1로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자, 태양의 광도 1이야 라고 둬 볼게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나는요, 태양보다 5등급 작아. 그러니까 태양보다 100배 밝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제곱. 그죠? 자, 그리고 가는 태양보다 5등급 커. 그러니까 100배 어두운 거야.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그죠? 자, 이때 우리 태양의 모든 값을 1이라고 우리가 통일을 해두면 어떤 공식이 만족하느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과 같다. 태양을 전부 다 1이라고 두었을 땐이 식이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면 온도를 구하려면 표면 온도의 4제곱은 반지름의 제곱분의 광도야 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반지름의 제곱도 한번 써볼게요. 반지름의 제곱. 자, 그럼 가는 10의 마이너스 2였어, 반지름이.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제곱은. 그리고 나는 1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겠고. 태양은 1이니까 1의 제곱은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 표면 온도의 4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표면 온도의 4제곱은 광도를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돼.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나누어 주니까 요게 10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0 나누기 100이니까 1이 될 거고 1 나누기 1이니까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표면 온도를 비교해 줄수 있겠다. 표면 온도. 그럼 여기다 4제곱근을 씌워주면 루트 10, 1,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니은 글게요. 이온화된 칼슘선의 세기를 물어보았는데 가는 태양보다 3점 몇배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럼 이건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별이니까 이온화된 칼슘선이 약하게 나오겠지. 반면에 나는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우리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 이온화된 칼슘선이 더 약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디귿입니다. 나의 중심액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요, 나 봐봐요. 나는요,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아. 그런데 태양보다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100배나 커요. 그 말은 요거 지금 주계열성인 거야? 아니지. 거성에 해당하겠지. 그런데 중심액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주계열성이거든. 근데 나는 지금 거성에 해당하니까 중심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점 테스트 2번 문제입니다. 자, 3점 테스트 2번 문제 보시면요. 광도가 나와 있고 표면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반지름도 비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기억 볼게요. 별의 단위 시간당 생성하는 에너지 양, 요거는 사실 생성하는 에너지만큼 방출을 할 테니까 광도랑 같게 되겠지. 자, 그러면 A는 지금 광도가 1이고 B는 광도가 100이니까요. C가 100이니까 A가 C의 100분의 1이다라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입니다. 반지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반지름 비교하려면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B와 C의 반지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비례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B는 지금 표면 온도가 루트 10이니까 10분의. 그리고 광도가 100이니까 루트 100 해서 10이 되고요. 자, C는요, 표면 온도가 10이니까 10의 제곱, 100분의. 그리고 광도가 100이니까 루트 100 해서 10이 돼요. 따라서 요 값은 10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B가 C의 10배이다라는 이유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광도 계급이 3인, 그러니까 거성인 별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문제에 보시면 하나는 주기열성, 하나는 거성, 하나는 초거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거냐? H열도 그려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열도 그리는 방법 쉽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커지더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아지더라.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그어주시고. 자, 이때, 지금, 요거를 미리 긋지 말게요. 이번에는 지금 태양 같은 기준별이 없으니까 이걸 긋지 마시고, 여기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H열도에다가 옮겨줄 건데요. 자, 볼게요. H열도는 여기가 10,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광도는 여기가 1, 여기가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 A는요, 둘다 값이 1입니다. 따라서 A는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여기에 B가 있어야겠고, C는 여기에 이렇게 C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지금 주기열성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주기열성이라면 A는 주기열성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주기열성이어야 돼.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B랑 C가 거성과 초거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불가능해요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가 주기열성이라면 역시나 요렇게 주기열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C가 초거성이나 거성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주기열성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 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누구냐? C가 주기열성인 경우에 해당하겠지. C가 주기열성이면 A는 요렇게 거성이 되고요. B는 요렇게 초거성이 되면은 요게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C가 주기열성, 그리고 광도 계급이 3, 거성인 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기역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점 테스트 4번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자, 3점 테스트 4번 문제 보시면요. 가랑 나라는 별이 나오는데 두 별의 광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의 광도 계급은 1, 그러니까 초거성 아니면 주기열성이래요. 그리고 두 별의 광도 계급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람다 맥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근데 우리가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가 지금 람다 맥스가 더 짧거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가의 표면 온도가 나의 표면 온도보다 높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역시나 H열도를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지금 두 별이 둘다 주기열성이거나 둘다 초거성이에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두 별의 표면 온도가 달라. 근데 문제 조건에서 표면 온도가 다른데 광도는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기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크거든. 근데 표면 온도가 다른데도 광도가 같으려면 이두 개의 별은 초거성이어야 되겠고요. 이때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게 왼쪽에 위치해야겠지. 그래서 가가 여기에 위치할 거고요. 나가 이쪽에 위치하겠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또 나왔어요. 단위 시간도 들어가고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하면 요거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거든요. 따라서 가랑 나를 비교를 하면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가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할 겁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많다라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반지름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H활도를 그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판별할 수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 커지는 거고요. 따라서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오른쪽 위에 있더라. 그래서 반지름은 나가 더큰 겁니다. 근데 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 우리 이미 판별했죠. 가와 나의 광도 객을 물어보았는데 가와 나가 표면 온도가 다른데 광도가 같기 위해서는 둘다 초고성이어야 하더라. 따라서 광도 객은 1이다라는 거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기억 디귿이 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서요. 3점 테스트의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점 테스트의 6번. 자, 역시나 표 나오고 반지름 표면 온도 절대 등급 나오니까 우리 계속 사용했었던 공식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일단 문제를 보면요. 지금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역시나 태양 밑에다 하나 써줄게요. 태양 기준별. 자, 태양의 반지름 1이고 표면 온도 1이고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에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세 별은 각각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기역과 니은의 그래프가 있는데 각각 주계열성 분포와 반지름이 태양과 같은 별의 분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은 반지름이 태양이랑 똑같은데 표면 온도가 다른 별들의 분포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이 둘의 표면 온도가 같은데 기역의 광도가 훨씬 더 커. 그런데 우리 광도라는 건 표면 온도의 4제곱,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표면 온도가 같을 때 반지름은 니은 집단보다 기역 집단이 더 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니은은 반지름이 태양이랑 같은 별이야. 그런데 우리 주계열성은요.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지름도 커지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태양이랑 같을 때보다 더 광도가 클 겁니다. 따라서 이 기역이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거구나. 주계열성 집단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기역에서 주계열성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기역이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니은에서는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표면 온도는 지금 절대 등급, 광도 나와 있고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표면 온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다가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것처럼 광도를 한번 상대값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광도. 이렇게 나타내 보면 자, 일단은 우리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태양의 기준별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봐봐요. 단은요. 태양보다 4등급 작아요. 우리 4등급 작으면 밝기는 몇배 밝다고 했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4등급은 40배 밝은 거였습니다. 따라서 광도가 태양이 1이라고 했을 때 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9등급 작습니다. 우리 9등급 작으면은 10등급 빼기 1등급이니까 만에다가 2.5를 나누어 줘야 되거든. 따라서 태양보다 4,000배 밝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랑 또 태양을 비교하면요, 요거는 12등급 차이가 납니다. 그럼 12등급은 10등급의 2등급이거든. 근데 우리 10등급의 10의 4제곱이었고요, 2등급의 6.25배였으니까 여기서는 태양보다 6.25 곱하기 10의 4제곱배 밝아요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전부 다 태양을 기준으로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가에서 반지름을 알고 광도를 아니까 표면 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광도가 니은 볼게요. 니은에서 광도가 6.25 곱하기 10의 4제곱이야. 근데 이것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을 곱한 것이거든. 근데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10의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t의 값을 구해보면요.

우리 6.25가 2.5의 제곱이잖아요. 2.5 곱하기 2.5가 6.25였거든. 따라서 4제곱근을 씌워주면 t가 루트 2.5가 됩니다. 그래서 가가요, 여기가 루트 2.5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면 온도 가와 나를 비교하면은 가가 나의 루트 2.5분의 1인 거지 2.5분의 1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니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초거성은요.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보다 좀 작거나 마이너스 5등급 정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가가 지금 초거성에 해당하겠고. 그러면 나랑 다 중에 지금 누가 주계열성이고 누가 거성인지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표면 온도가 구해져 있으니까 한번 다의 표면 온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의 표면 온도를 구해보면은 다는 지금 광도가 태양의 40배예요. 40은 표면 온도 몰라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100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100에다가 t의 4제곱을 했더니 그게 40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의 표면 온도는요, 1보다 작아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다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 태양보다 40배 밝대. 아, 미안해요. 다는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는 크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성에 해당하는 거지. 따라서 나가 하나 남은 주계열성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하면은 나가 되겠어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기역 디귿이 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반지름, 표면 온도, 광도 또는 절대 등급 또는 겉보기 등급 또는 겉보기 밝기 또는 요즘에 문제에서 나오는 별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광도 공식 그리고 겉보기 밝기와 절대 밝기 그러니까 광도를 비교하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상대값으로 나누어져서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더라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파이널 OX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OX 퀴즈의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없을 때, 그러니까 고유 파장으로 관측이 될 때, 별의 최대 복사 파장. 그러니까 람다 맥스 이야기하는 거죠. 람다 맥스와 표면 온도. 이 둘은 어떤 관계이더냐. 그래서 이 둘의 곱이 일정한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정답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2번 봐봐요. 광도가 4배 크대요. 광도에 대한 값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2배 멀다. 거리에 대한 값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뭘 물어봤느냐? 겉보기 밝기. I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줘야 되는 공식 있어요. 자, 겉보기 밝기는 어떻더라?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무엇에 비례하더라? 그렇죠. 광도에 비례하더라라는 거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광도가 4배 크고 거리가 2배 멀때 겉보기 밝기는 어떨지 비교해서 답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식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강조를 한번 하겠고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별 A가 별 B보다 8등급 작대요. 우리 8등급 차이 날때 밝기 몇배 차이 나냐라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건데 등급이 작으니까 일단 밝기는 더 밝은 건 맞겠다. 그쵸? 아, 등급이 작을수록 밝기는 밝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등급이잖아요. 8등급. 우리 5등급이 넘어가면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쪼개주느냐? 5등급을 기준으로 쪼개주는 게 좋아요. 그럼 8등급은 5등급 더하기 3등급이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때 등급값이 더해지면 밝기의 차이는 곱해져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5등급일 때는 밝기 몇배 차이 나는지, 3등급일 때는 밝기 몇배 차이 나는지 생각해 주셔서 1600배가 맞는지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 이용하시면, 개념 충분히 알고 있고, 공식 이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0: 내용 진짜 잘 복습해 보시고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문제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그 문제까지 풀어보시면서 복습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쌤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순서가 한국 시리에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1번째 시간이고요. 반환점을 돌아 다시 꼬린점으로 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홉 번째 주제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관련된 개념들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와 출전 문제 모두 풀어볼 건데요. 자, 요 파트가 사실 예전에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을 때는 되게 쉽게 나왔다가 최근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권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도권 관련된 문제들과 함께 나오면서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들의 위치와 특징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을 합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부에 구 몇 개, 그리고 대도시권, 경기도에 있는 도시 몇 개, 이걸 묶어서 같이 문제를 구성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수특뿐만이 아니라 물론 풀어보시겠지만 나중에 나오는 수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는 76페이지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그림은 가상의 모모 도시에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기능별 지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A부터 C는 각각 공업기능, 상업기능, 그리고 주거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그래프입니다. 일단 부도심들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다핵도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다핵도시예요. 다핵도시. 다핵도시. 자, 그리고 A, B, C가 어떤 기능인지 찾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상업기능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해야 높은 지대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근데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지대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하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것은 요 친구죠. 바로 A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에 가장 민감한, 좀 크게 써볼게요. A, B, C. 상업기능이 A가 됩니다. 반면 주거기능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둔감하다. 도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지대가 빠르게 감소하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지대 지불 능력이 그렇게 높은 기능은 아니에요. 도심에서는 세 기능 중에서 지대가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면서 도심에서 지대가 가장 낮은 이 친구 C가 바로 주거 기능이 되는 거죠. 주거 기능. 그러면 남아있는 B가 공업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가 지역은 도심입니다. 도심. 도심은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대요. 아니죠.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옳지 않으네요. 다음, 나 지역에서의 지대 지불 능력은 공업 기능이 주거 기능보다 높대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 나 지점은 요 지점이고요. 요 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주거 기능의 지대지불 능력은 요만큼, 공업 기능의 지대지불 능력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이 공업 기능보다 높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죠. 다음, 도시가 성장할수록 도심에서 A, 상업 기능의 이심현상이 심화된다. 아니죠. 업무 및 상업 기능은 집심 현상에 의해 도시의 중심으로 모여들고,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 그리고 학교 이런 친구들이 이심 현상에 의해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옵니다. 다음, 가상의 모모 도시 내에서는 주거 기능이 다시요. 주거 지역이 공업 지역보다 면적이 넓대요. 자, 보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나타나는 기능이 거기 입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간은 공업 기능이 지대가 가장 높아. 요구간. 그리고, 요구간. 그리고 요구간. 공업 기능이 지대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요구간. 요렇게. 반면, 주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구간들. 요구간에서 가장 지대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업 기능보다 주거 기능이 지대 지불력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공업 지역보다 면적이 넓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A는 상업, B는 공업, C는 주거 기능입니다.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A는 중구입니다. 중구는 도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도심. 다음 C. 여기가 강동구고요. 강동구 옆에 송파구. 송파구 옆에 강남구거든요. C는 송파구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업무 기능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아파트도 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 외곽 지역이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B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자, 금천구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었죠? 성동구와 더불어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제조업. 자, 그러면 가나다 세 지역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나가 어디예요? 나가 금천구가 되겠지. 나가 B. 다음, 상주 인구 제일 많은데. 상주 인구 제일 많은데는 외곽 지역의 특성 나타나는 C. 송파구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C. 다음,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이거는 나중에 서비스업 가서 할 건데요.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생산자인 기업에게 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얘기해요. 이런 생산자 서비스는 대도시의 도심과 부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중구에 가장 많이 모여 있겠지. 그래서 가가 A. 그러면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토지 지목별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보죠. 지도. 먼저 네 지역 어떤 지역이냐? 여기가 부산의 도심인 중구입니다. 도심의 특성을 갖고 있죠. 도심. 그래서 중구, 이름은 중구지만 가운데 있지 않아요. 왜냐면 부산은 해안 지역에서부터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강서구가 되겠죠. 강서구. 아까 얘기했던 서울의 금천구와 더불어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제조업. 그래서 강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 다음, 여기는 도농통합시. 그래서 기장군입니다. 부산광역시에도 군이 있어요. 군.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 여기는 해운대구입니다. 그 유명한 해운대. 바로 여기 있죠. 해운대구는 부도심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지역에 토지 지목별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가장 먼저 찾을 곳은 강서구예요. 강서구는 공업용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자,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실수하면

촌락의 특색 뚜렷한 기장군이구나. 그렇게 연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요걸로 찾아야 되는 거지. 공업용지. 공업용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가 강서구가 됩니다.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대지가 있는데요. 대지. 대지는 무엇이냐?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데 활용되는 땅을 얘기합니다. 대지. 그러니까 대지의 비율이 높으면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라를 봤더니 라는 대지의 비율이 아주 높아요. 뭐야? 완전히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지역이죠. 그래서 도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구가 라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는 해운대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게요. 1번.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유일한 구는 기장군입니다. 나예요. 다음. 강서구는 중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시가지 형성 시기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먼저 도시가 되었니? 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심이 가장 먼저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라가 더 이르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아무래도 촌락의 특색 갖고 있는 기장군보다는 해운대가 초등학생 수가 더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더라도 다와 나를 비교해 보면 다는 학교 용지의 비율이 이만큼인데 나는 학교 용지의 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 얘기는 학교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가와다. 강서구와 해운대구는 경남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접해 있다. 해운대구는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경남과 행정구역을 접할 수가 없겠죠. 강서구와 기장군이 경남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부터 나중에 주간 인구 지수는 해운대구가 가장 높다. 아니죠. 도심인 중구가 가장 높을 건데 강서구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운대구가 1등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여기는 대구의 한 가운데 있네. 중구예요. 중구. 다음 여기는 수성구라는 곳입니다. 수성구. 수성구. 다음 여기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달성군이에요. 달성군. 자, 역시 특색을 좀 정리해 보면 달성군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도농통합시입니다. 대구 또한. 그래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조업 발달한 곳이에요. 중구는 도심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외곽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지역 중에 총인구가 제일 적으면서 주간 인구 지수는 제일 높은 A가 어디일까요? A는 도심이 되겠지. 그래서 A가 중구입니다. B와 C의 주간 인구 지수는 비슷한데 총인구는 C가 더 많네? 총인구는 수성구가 더 많겠지. 외곽적이니까. 그래서 얘가 수성구, B가 달성군이 됩니다. 보죠. A는 B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 높겠죠. 도심이. 촌락보다 높겠지. 다음, 중구는 수성구보다 초등학교 학급수가 적겠죠. 상주 인구가 훨씬 적으니까. 다음, 달성구는 수성구보다 아파트 호수가 많다. 아닙니다. 촌락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곳이에요. 아파트 호수 적겠죠. 게다가 인구도 수성구가 더 많으니까. 다음, 수성구는 중구보다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많대요. 자, 중구는 도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유입 인구가 많겠죠? 통근통학 유입 인구. 반면 수성구는 외곽 지역이니까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성남입니다. 성남, 성의 남쪽에 있어요.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습니다. 다음, 얘는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수원이에요. 경기 도청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렇게 약간 상어처럼 생겼죠? 앙! 이빨 이렇게 있고. 상어처럼 생긴 경기도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이 친구는 화성입니다. 화성. 자, 왼쪽에 그래프는 인구 변화가 나와 있는데, 그냥 절대적인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수가 아니라 인구수가 그냥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세 지역 중에 인구 제일 많은데 어디예요?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수원이 당연히 성남이랑 화성보다 인구 많겠죠. 그리고 수원의 인구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대략적으로 120만 정도입니다. 아하! 가가 수원이구나. 다음, 나와 다는 인구 규모가 비슷합니다. 다 100만이 조금 안 돼요. 얘는 2023년 기준입니다. 100만 정도가 안 돼. 그런데 뚜렷한 차이는 무엇이냐? 다는 요 시기에 인구가 급증합니다. 요 시기에. 그쵸? 요 시기에. 요 시기에 인구가 급증합니다. 반면, 다의 경우는 요 시기에 인구가 급증합니다. 아, 나의 경우는 요 시기에. 상대적으로, 나가 다에 비해서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늦어. 성남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고, 화성은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고, 특히나 제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조성된 성남은 특히나 9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겠죠? 그래서 다가 성남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2기 신도시 조성되고 제조업이 발달한 화성은 성남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인구가 빠르게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 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보다 2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 인구 급증 시기가 늦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볼게요. 화성에는 경기도청이 없습니다.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습니다. 다음, 성남은 2020년 기준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다. 아니죠.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성남은 원래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됐었다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주해 오면서 최근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대표적인 지역, 과천과 성남. 다음, 화성은 수원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아닙니다. 화성은 제조업 엄청 발달한 곳이에요. 다음, 성남은 화성보다 서울로의 통근통화 인구 비율이 높겠죠. 물론 성남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화성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화성보다는 서울로의 통근통화 인구 비율이 높을 겁니다. 가부터 다에는 모두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자, 수원의 광교 신도시, 광교. 화성의 동탄 신도시, 성남의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탄 신도시가 조성된 화성이 가장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 다음 글의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대도시로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주택 및 시설 부족, 땅값 부족,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기역은 대도시에 직접 이익에 해당한다. 아니죠. 직접 이익은 모여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고요. 직접 불이익은 모여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나쁜 영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직접 이익이 아니라 직접 불이익이 되겠죠. 자, 이로 인해 주거기능과 공업기능 등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데, 주거와 공업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데, 이를 지역 분화라고 한다. 아니죠. 지역 분화가 아니라 뭔가요? 이를 교외화라고 하죠. 교외화. 교외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특히 교통의 발달과 대도시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시행된 다양한 정책으로 미음, 교외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 결과 교통이 편리해져 접근성이 좋아진 대도시 주변에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근교농촌 지역도 빠르게 변화하여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는 주로 단핵 도시 구조가 나타난다. 자, 대도시권이 형성된다는 것은 대도시에서 교회화가 나타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엄청난 대도시란 얘기입니다. 이런 대도시는 대부분 단핵 도시가 아니라 다핵 도시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대도시권은 주변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 도시와 그 외곽으로 교회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농촌 지역 순으로 전개되는데 그 중에 배후농촌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아진다. 맞나요?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이 지역은 중심도시로의 통근 가능권에 속한다. 특히 중심도시와 인접한 교외 지역은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택지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교외 지역의 주간인구 지수는 중심도시의 주거기능을 분담하면서 높아진다. 아니죠. 주거기능을 분담하면서 낮아지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그래프의 가지역에 대한 나지역, 나지역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나지역의 특징을 찾아볼 겁니다. 자, 지도부터 보죠. 자,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얘는 고양이죠, 고양. 다음,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가평입니다. 가평.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소요시간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입니다. 소요시간별.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더니 왼쪽은 상대적으로 30분 미만의 소요시간을 갖고 있는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나는 상대적으로 90분 이상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60에서 90분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소요시간이 긴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양과 가평 중에 누가 더 가까이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많겠니? 누가 더 멀리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많겠니? 요 얘기예요. 자, 고양은 서울과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짝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이쪽으로만 통근통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여러 지역들로 통근통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요시간이 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을 할 거거든. 근데 가평은 대도시인 서울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가평은 1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 농장 가서 농사 짓는데 멀리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 내 통근통화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나고 소요시간이 짧은 통근통화 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정리해보면 소요시간이 긴 통근통화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나는 나가 고양, 상대적으로 소요시간이 짧은 통근통화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가 가평이 되고요. 우리는 가평과 비교한 고양의 특징을 찾아볼 건데요. 자, 어쨌든 오른쪽에 보면은 세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주간 인구 지수는 누가 높을까요? 가평이 높겠죠. 고양은 대도시인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비율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 다음,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고양이 높겠죠. 다음,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 자, 고양은 대도시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근교농촌의 비중 높을 것이고 가평은 전통농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겠지? 겸업농가 비율은 근교농촌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고양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다음 8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부산이고요. 부산에 바로 붙어 있는 두 지역이 김해와 양산이에요. 부산의 대표적인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김해와 양산. 양산. 다음, 여기 시옷 모양으로 생긴 이 친구는 경남의 인구 1위 창원입니다. 창원. 이 친구는 합천이라는 곳인데
지도 문제 풀때잘 모르는

없는 지역에 나왔다, 처음 본 지역에 나왔다, 촌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농가 수와 아파트 호수가 나와 있는데 세 지역이 합해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어쨌든 아파트 호수도 농가 수도 가가 가장 많습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아파트 호수가 많다는 것은 도시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건데 어떻게 농가 수도 많을 수도 있죠? 일단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창원이거든요. 창원은 아파트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가장 많아요. 왜? 창원이 대도시이긴 하지만 100만 명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거고 아직까지 촌락의 특성을 간직한 지역들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도시는 아니거든요. 일례로 많이 나오는 화성 또한 대표적인 대도시지 인구가 100만 넘어갑니다. 제조업도 엄청 발달했어. 그런데 화성은 경기도에서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왜? 면적이 넓은데 전체가 다 공업지역은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은 공업지역, 일부 지역은 신도시, 나머지는 여전히 촌락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가 수가 많은 지역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아니에요. 농가 수가 많다는 얘기는 인구 자체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호수와 농가 수둘다 가장 많은 가가 창원이 되고요. 반면 특히나 아파트 호수가 가장 적은 다가 합천이 됩니다. 합천. 그러면 남아있는 나가 양산이 되는 거죠. 양산. 자, 그러면 볼게요. 나는, 양산은 울산 여기죠. 울산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접하고 있네요. 다음, 다는, 합천은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다.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는 창원입니다. 다음, 양산은 창원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예, 창원은 인구가 양산보다 훨씬 많은 데다가 또 기계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양산보다 창원의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을 거예요. 다음, 합천은 양산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니죠. 양산이 더 높겠죠. 면적은 합천이 더 넓은데 아파트 호수가 되게 적은 것으로 보아. 물론 아파트에만 사람들이 살진 않지만 그래도 합천의 인구가 더 적을 거니까요. 가부터 다중에 주간 인구 지수는 창원이 가장 높대요. 아닙니다. 창원에서도 부산 등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나타나는 합천이 가장 높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지도는 세 지표의 구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기에는 제조업 출하액, 주간 인구 지수,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제조업 출하액, 많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가 가와 많은 지표 값이 낮게 나타나는데 높게 나타나네. 금천구, 성동구,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강남구에서 지표 값이 높게 나타나는 다가 제조업 출하액이 됩니다. 가와나는 주간 인구 지수 아니면은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요. 나를 봤더니 도심 지역인 중구와 종로구에서 지표 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중구와 종로구? 얘가 중구고요. 얘가 종로구요. 중구와 종로구는 도심이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당연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겠죠. 가장 많다는 얘기지. 아닙니다.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송파구, 강남구, 뭐 노원구 이런 등지에서 지표 값이 높게 나타나는 가가 초등학생 수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그래프는 서울특별시의 구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볼게요. 이 친구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이 친구는 가운데 있는 중구. 이 친구는 여기 여의도거든요.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구. 다음, 강동, 송파, 강남입니다. 강남구. 자, 그럼 특성을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중구는 당연히 도심이겠죠. 노원구는 외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와 강남구는 둘다 부도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도심.

그러면은 왼쪽에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자,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같은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같은 지점이에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같다는 것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지점에서 위에 있는 지역은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죠. 이렇게.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아.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선 위에 있는 곳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곳이고요. 요선 아래에 있는 지역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지 않는 곳입니다. 주의할 것은 가로축이 상주인구, 세로축이 주간인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뒤바뀌어 있으면 이것도 반대입니다. 그래프상에서 가는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간인구 지수 100 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네 지역 중에 주간인구 지수가 유일하게 100을 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무 기능이 미약하고 주거 기능이 발달한 노원구가 되겠지. 그래서 라가 노원구가 됩니다. 가는 남아있는 세 지역 중에 상주인구가 제일 적어요. 아하, 주거 기능이 미약하구나. 중구입니다. 나와 다 중에서 라는 나보다 상주인구도 많고 주간인구도 많아. 대표적인 부도시민 강남구가 돼요. 그래서 다가 강남구, 남아있는 나가 영등포구가 됩니다. 둘다 부도심이지만 강남구가 상주인구가 훨씬 많고요. 주간인구도 많습니다. 볼게요. 다 강남구에는 부도심이 위치한다. 맞네요. 다음 중구는 영등포구보다 상업지의 평균지가가 높겠죠. 도심이니까. 다음 영등포구는 노원구보다 통근을 위한 유일 인구가 많다. 영등포구는 상대적으로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이니까 노원구보다 유입 인구 많을 거예요. 특히나 출근 시간대 유입 인구 많고요. 퇴근 시간대 유출 인구 많습니다. 얘는 반대예요.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 많고 퇴근 시간대 유입 인구가 많은 겁니다. 다음 강남구는 중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늦다. 자,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늦다는 것은 더 나중에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죠. 도심인 중구가 가장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지. 가부터 라 중에 서울의 중추관리 기능은 라에 집중되어 있다. 아니죠. 업무 기능이 가장 미약한 곳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왼쪽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오른쪽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금융기관 수 가장 많다. 강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구다. 중구보다 강남구에 금융기관 수가 더 많구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두식이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여기는 중구죠, 중구. 도심. 다음, 여기는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어떤 지역이죠? 강서구는 제조업 발달한 지역입니다. 다음 얘는 금정구. 금정구는 외곽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겠죠. 외곽 지역. 자, 왼쪽 그래프에 2000년과 2020년에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2000년에 안 됐던 지역이 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면서 상주인구는 가장 많네. 2020년에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긴 했어. 근데 여전히 상주인구 제일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더 발달한 지역이 되겠죠? 그게 금정구가 됩니다. 금정구. 다음, 가와 나중에 2000년에 가와나는 상주인구 비슷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 가가 더 높았어. 2020년이 됐더니 주간인구 지수가 여전히 가가 높긴 한데 나는 뭐야? 상주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상주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곳은 바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가 나아가 되고 도심인 중구의 상주 인구가 저렇게까지 증가할 일은 없겠죠. 오히려 중구는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강서구에는 산업단지 건설되고 그리고 신도시 조성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게 되었습니다. 볼게요. 나는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대요. 자,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두 시기 모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가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겠죠. 나는 다보다 두 시기 모두 주간 인구가 많대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고 해서 주간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볼게요. 나와 다. 2000년에 나는 상주 인구가 5만 명쯤 돼요. 5만 명. 주간 인구 지수는 한130 정도로 볼게요. 130. 다는 상주 인구가 대략 한 28만 명쯤 됩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100 정도로 볼게요. 100 정도. 아이고, 아이고. 100. 그러면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는 낮아요. 그러나 인구가 5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낮긴 하지만 상주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는 다가 더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주 인구가 28만인데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야. 그러면은 주간 인구가 28만쯤 되는 거죠. 얘는 상주 인구가 5만인데 주간 인구 지수가 130입니다. 그러면은 주간 인구가 대략적으로 한 6.5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간 인구 지수는 얘가 높지만 주간 인구는 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료에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주고 주간 인구를 비교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 상주 인구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보다 두 시기 모두 주간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방금은 2000년 살펴본 건데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다가 더 많습니다. 다음, 가와 다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일부 접하고 있지 않네요. 다음, 가부터 다중에 요 기간 동안에 아파트 호수 증가량은 강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주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죠. 정답은 5번.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권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얘는 수도권이고 얘는 영남권입니다. 그래서 두 권역의 통근통합 인구 이동과 주간 인구 지수가 나와 있는데, 아, 이거 사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 시와도를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쉬워졌는데 일단 풀어볼게요. 자, 지금 통근통합 인구가 나와 있는 건데, 지역 내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라에서 다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 다에서 라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와 또 지역 간의 통근 통학 인구를 살펴보면, 가보다는 나가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도 많고, 통근 통학하는, 지역 간 통근 통학한 인구도 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많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인구 자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 자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과 영남권 중에 인구가 더 많은 데는 수도권이고, 수도권 영남권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 내 인구 이동도 많고 지역 간의 인구 이동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 라중에 어쨌든 오른쪽이 수도권인데 라는 도고 다는 시예요. 그럼 라는 무조건 경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는 요 친구보다 지역 내 통근통합 인구가 많아. 그 얘기는 인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야. 남아있는 서울과 인천 중에서 당연히 다가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는 경기가 많은데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경기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거진구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인천과도 마찬가지야.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사람보다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서울의 주거진구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왼쪽이 영남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영남권이 아니라 여기 동남권이네요. 동남권. 동남권 중에 도는 경남밖에 없으니까 얘가 경남이 되는 거고 시가 두 개야. 부산이랑 울산. 그런데 부산이 울산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지역 내 통근통학 인구가 부산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 부산, 나가 울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권 또는 영남권 비롯해서 다른 권역에서는 뭐야? 부산에서 울산 가는 사람이 울산에서 부산 가는 사람보다 더 많네? 그렇죠? 그리고 경남에서 부산 가는 사람보다 부산에서 경남 가는 사람이 더 많네? 왜냐면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대도시가 살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권역들에서는 대도시의 주거인구 지수가 낮고 대도시 주변의 도의 주거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워낙에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주거인구 지수가 되게 안 되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발달했기 때문에 주거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가는 다보다 부산은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낮겠죠. 울산은 경기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은 경기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적습니다. 6지역 중에 2020년 기준 주거인구 지수는 서울이 가장 높죠. 울산에서 부산으로의 통근통학 인구 요만큼이 되죠. 부산에서 울산으로의 통근통학 인구보다 적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건축 시기별 주택 호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시기별 주택 호수. 자, 일단 지도 볼게요. 여기는 김해입니다. 여기는 진주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지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친구는 산청이라는 곳입니다. 산청. 자, 그러면 가나 다 지역에 건축 시기별 주택 호수를 나타낸 것인데 제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새롭게 지어진 주택이 가장 적은 데가 납니다. 그 얘기는 새롭게 지어진 주택이 적다.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인구가 가장 적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산청이 나가 됩니다. 다음, 김해와 진주 중에서 특히나 1990년 이후에 가 지역에 주택 증가가 굉장히 많았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는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거든요.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고, 여기에 신도시가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택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김해가 가가 되고 남아있는 진주가 다가 됩니다. 진주가 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가는 김해는 남강 유등축제 개최지다. 아닙니다. 남강 유등축제는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산청은 부산과 일부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김해는 산청보다 2023년 지역 내 주택 호수 중 아파트 비율이 높겠죠? 도시적인 특색이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니까 정답은 3번. 다음, 산청은 진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겠죠?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4부터 나중에 주간 인구 지수는 진주가 가장 높다? 아닙니다. 산청이 가장 높아요.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진주에서는 창원 쪽으로, 김해에서는 부산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 다음 6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비슷한 문제 풀어봤죠? 자, 일단 지도 보면은 얘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얘는 평택이에요. 평택. 자, 평택은 자동차 전자조립과 같이 최근에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장용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남양주는 도시적인 지역도 있지만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아서 임야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평택보다 대지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가, 평택이 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어 볼게요. 자, 좀 좁지만 가, 나. OX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국제무역항이 위치하나요? 네, 평택에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동그라미. 하지만 남양주는 내륙이기 때문에 무역항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되었나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용인이 있습니다. 둘다 아니에요. 다음, 2020년 기준 주간 인구지수가 100 미만인가요? 자, 남양주는 서울로의 통근통화 인구 비율 높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입니다. 하지만 평택은 대도시인 서울과의 거리가 먼 데다가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택은 X가 되겠죠. 다음, 2020년 기준 지역 내 농림업 종사자 비율이 서울보다 높나요? 자, 나중에 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아주 높은 곳이고 모든 시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시화된 지역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2020년 기준 지역 내 농림업 종사자 비율은 둘다 서울보다 높을 겁니다. 그러면 A는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리을. 다음 B는 동그라미 X니까 디귿. C는 X 동그라미니까 기역. D는 X X니까 니은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 B, C, D가 리을, 디귿, 기역, 니은이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면 좋고요. 특히 남양주 같은 지역들은 임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홉 번째 주제 모두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열 번째 주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 빠르게 정리해 볼 건데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81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까지 쭉 해서 전체 내용을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4단원이 끝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5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4단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문제는 아주 까다롭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0번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기선제압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수능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2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1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정약용의 사상 같이 공부했었죠. 성기호설, 그리고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의 덕론, 단시설까지 우리 너무 중요한 내용들 강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단독문항으로 출제 많이 되고요. 단독문항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상가의 사상이 샅샅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5개 선지가 다한 명의 사상가로만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촘촘하게 또 문제로 구성돼야 되겠니,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다양한 또 기출문항들 앞으로 많이 풀어보게 될 텐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기출문항들이 정약용 파트에서 단독으로 출제가 됐다는 건 그의 사상의 정말 디테일들, 모든 내용들이 깨알같이 다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약용 복습의 복습을 계속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5번부터 마지막 실전 문제까지 한번 차근차근 풀면서 자신의 개념의 또 빈틈을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그렇죠. 친구들이 먼저 문제 풀고 보라쌤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본 문제 5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성명에 바른데 근원하기도 하고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 마음에서 바라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기발이 아니겠는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가 바로 성이므로 마음이 바라는데 성이 바라지 않을 리가 없으니 어찌 이가 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양사상 공부할 때마다 이런 원전 자료를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한자도 툭툭 나오고요. 또 이제 현대 사상가들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바로바로 읽으면서 쉽게 바로 이게 무슨 의미다로 캐치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제시문을 읽을 때는 항상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하겠다 이런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 우리는 전공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철학과 가서 지금 어떤 이런 한국 유교 사상가 이 일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이 제시문을 읽을 때 분명히 출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이 사상가가 누군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시문을 주신 거기 때문에 쫄지마 마음을 바탕으로 나는 다 배웠다. 다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누군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보셔야 해요. 얘들아, 천천히 보면 결론은 이 한국 유교 사상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천천히 보자. 아, 결국은 기발로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는요 바란다는 건 거기 어디에도 없어,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요 우리가 다섯 줄 읽는 동안에 이가 바란다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지금 담겨져 있지 않고 오직 이가 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바라는 것은 기이고요, 이는 그 기를 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이거 뭐야? 아, 기발 이승만 인정하겠다는 거네. 아, 기발 이승 일도설이네. 그럼 이거 누구네? 이인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쫄지 말고 차분히 보면 보입니다. 이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성과 정은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얘들아, 딱 봐도 아니지. 성리학의 기본 구구단으로 생각해도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 기본적으로 성리학에 따르면 심통성정심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과해. 그런데 성발위정, 성이 바란 것이 정이잖아. 이 성은 성리학에서 뭐야? 마음의 본체였어. 좋아. 정은 그렇죠. 성발위정, 그 성이 바란 것으로서 바랬다는 건 작용.

작용했고 드러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마음의 작용, 마음의 활동, 우리가 뭐이 정도로 번역해 볼수 있잖아. 이거, 성은 본체이고 정은 작용이다. 요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괜찮아. 우리가 문제 푸는 이유는 뭐야? 아, 내가 이거 몰랐네 라고 하는 거 찾아내려고, 모르는 거 찾아내려고 문제 푸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선생님 스탑 시켜놓고요. 성리학 주의 파트 가봐. 그리고 우리 성리학의 심성론 공부했던 그 꼼수 체크 필기자료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다 나와 있어. 다시 한번 블라블라 자기 입으로 설명해보면 돼. 성은 마음의 본체, 정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성과 정은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진술은요, 성리학의 기본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성리학자인 이이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성에서 발하여 드러난 것이 정이다.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 성발위정. 성이 발한 것이 정이다. 이거 주희, 이황, 이 모두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로서 이이도 당연히 인정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발하기 전에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들아, 마음이 발하기 전의 상태. 자, 마음의 상태는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과하는 건데, 성과 정 중에서 발하기 전의 상태가 뭐였어? 이게 성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발하기 전이 라고 하는 건 이미 성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성 안에, 본성 안에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리학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 본성, 그 본성은 천리로서의 본성이고요. 이건 순선무악한 인의 이제 자덕이었기 때문에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성리학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본성 속에 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에는 천리와 인욕이 함께 들어있다. 그렇지. 얘들아, 3번, 4번. 같은 짝꿍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리학에 따르면 본성, 그 본성은 천리로서 순선무악한 것이고, 인의 예제 사덕이잖아. 그러니까 이 성에는 오롯이 천리가 담겨 있을 뿐, 인욕은, 함께 들어있지 않죠. 왜냐하면 인욕, 사욕 하면 악한 욕망이잖아. 자, 악한 욕망은 타고나는 순선무악한 천리로서의 본성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겠네요. 마음이 발한 다음에는 이는 귀로 바뀌어 존재한다? 얘들아, 마음이 발한 다음이 뭐야? 마음이 발한 상태, 드러난 상태, 활짝 새싹처럼 표현된 상태. 그게 감정, 그게 정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발한 다음의 상태가 정인데, 얘들아, 정은 이가 귀로 바뀌어서 존재하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몇번 넘어가 볼게요.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에서 볼때 빈칸 기억에 들어갈 진술 골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유교예요. 한국 유교라고 발문해서 물으면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떠올라야 되지. 이황, 이이, 그리고 정약용까지 반드시 한국 유교 안에 묶인다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은 이미 사람에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권형을 부여하였다. 사람에게 권형, 즉 저울과 같은 그런 자주지권을 하늘이 부여했다. 정약용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선을 행하기 어렵고 악을 행하기 쉬운 육체를 부여하였으며, 위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영지의 기호를 본성으로 부여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영지의 기호로서의 성이 없었다면 인간 가운데서 조그마한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을 따른다고도 하고 덕성을 받는다고도 하였다. 자, 그럼 정약용에게 우리가 성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1번입니다. 모든 욕구를 버리고 청정한 본성을 회복하세요. 왜 틀렸니, 얘들아? 그렇지. 정약용은요, 실학자로서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 인정하잖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존도, 또 도덕적인 삶도 가능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버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실 1번 같은 이러한 대답은 정약용뿐만 아니라 다른 유학 사상가들도, 이건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지. 왜냐하면 모든 욕구를 버려라.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러니까 악한 욕구, 인욕, 사욕, 삿된 욕구, 사사로운 욕구는 버려야 하지만 모든 욕구를 버려라는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학사상가인 정약용,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더욱 맞지 않겠죠. 본성을 따르려는 의지를 길러서 선을 실천하라. 그렇죠. 자, 정약용에게 있어서 본성은 무엇이었어? 영지의 기호였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으로 향하는 경향성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잘 길러서 선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정약용은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양지를 형성하여라. 틀렸제들아. 일단 생각해보자. 양지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양지를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야?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나와야지. 불인인지심 양지 양능 사단 사덕. 그렇죠. 맹자의 사상에서부터 비롯되죠. 맹자는 양지를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맹자 이래로 쭉 공부하고 있는 성리학, 양명학, 주희, 왕수인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여러 유학사상가들, 이황, 이익, 그리고 실학사상가인 정약용까지 다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는요, 큰 틀에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지를 형성해라라고 하는 진술 인정할 수 없어. 양지는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약용이 보기에도 3번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네요. 하늘이 마음에 부여한 덕을 키워 선함을 확충하라. 이런 거 정약용이 인정하지 않죠.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인의 예지 사덕을 부여해 주었다. 이런 것들 정약용 인정하지 않고요. 덕은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이었습니다. 예를 확충하여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추어라. 얘들아, 예라고 하는 건 뭐야? 사덕이죠.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은 뭐야? 그렇죠. 사양지심. 사단이 되겠네요. 사덕을 확충해서 사단을 갖추어라.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오히려 사단을 확충하고 실현함으로써, 그렇죠. 덕을 네, 갖추고 사덕을 형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7, 8번 세트 문항입니다. 우리 갑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였지만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여 이가 기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으로 악에 흐르기 쉽기 때문에 기에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니 4단과 애초에 다르지 않습니다. 4단은 이의 발입니다. 자, 지금 천천히 생각해보자. 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칠정은 기의 발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의 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은 이발 기수한 감정. 칠정은 기발 이승한 감정입니다. 연원을 이발과 기발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 황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칠정은 이와 기를 포함하여 말한 것이니 사단은 칠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칠정은 이와기를 겸한 것입니다.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발하고 이가기를 탄다는 말은 옳지만 이것은 단지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 역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것입니다. 즉 사단 칠정 모두가 다 기발 이승 한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이황과 이이의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칠정과 사단 모두 이와 기가 함께 있다. 그렇죠. 우리 기역 같은 요런 진술은 갑을 모두가 다 인정하겠지. 왜냐하면 천천히 보자. 이황이 보기에 사단은 이발 기수한 것으로서 이와 기가 함께 있어. 이황이 보기에 칠정은 기발 이승한 것으로서 이와 기가 함께 있죠. 이이가 보기에도 칠정과 사단은 모두가 다 기발 이승한 것으로서 이와 기가 함께 있죠. 성리학의 기본을 생각해봐. 인 원리 기는 재료. 논리적으로, 즉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구별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칠정과 사단에서는 이와 기 떨어질 수 없죠. 함께 하는 것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갑의 입장 성립 가능합니다. 칠정과 사단 모두 선이 존재한다. 그렇지. 이익 당연히 인정하겠죠. 얘들아, 쉽게 생각해봐. 사단이라고 하는 건 순수무악한 도덕감정이니까 당연히 선이 존재하고요. 칠정도 선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는 가선과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 같은 경우는 그 칠정 안에 있는 선한 감정이 사단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칠정과 사단 모두 선이 존재한다. 이의 입장 성립 가능합니다. 칠정은 이가 제어하지 못하면 악해질 수 있다. 자, 천천히 보자. 이황과 이이가 보기에 공통적으로 칠정은 어떤 감정이야? 기발 이승한 감정이야? 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감정이야? 자, 그런데 그 칠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어. 어떨 때는 칠정이 선하게 드러나고 어떨 땐 칠정이 악하게 드러날까? 그렇죠. 위에 올라탄 이야. 이가 칠정을 잘 제어해서 칠정이 이의 통제를 잘 받아서 그것이 중절하게 드러나면, 절도에 맞게 드러나면 그것이 칠정에 선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야. 그런데 칠정, 즉 기가 발했을 때그 기를 올라탄 이가 그 칠정을 제어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이의 제어를 칠정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의 통제에서 칠정이 벗어나서 중절하지 않아. 즉 절도에 어긋나게 드러나. 그러면 그 칠정이 악한 측면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칠정은 이가 제어하지 못하면, 즉 이의 통제를 벗어나면 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황이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이고요. 굉장히 이런 거좀 중요한 선지야. 이런 거 조금 깊이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칠정과 사단 모두 성과 정을 포함한다. 딱 봐도 틀렸지. 얘들아, 이런 거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 성리학의 기본 구구단이야. 칠정과 사단은 모두가 다 본성이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둘 다다.
감정이었잖아. 이건 성리학의 기초잖아. 아, 둘 다 다 감정이기 때문에 리을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에서 아까 위에서 살펴본 갑을 즉 이황 즉 이, 이황과 이에게 공통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사심 네 가지 마음으로 사단을 설명하고 있어. 이 사단 즉 사심을 미루어서 인의 예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측은 지심에 나아가면 바로 인을 얻을 수 있고 수호 지심에 나아가면 바로 의를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이 본래부터 선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즉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름은 반드시 일을 행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사단을 확충한 이후에 비로소 인의 예지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 단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이다. 정약용이야. 그럼 정약용의 입장에서 이황 이이에게 공통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골라보겠습니다. 우리 비판 문제 풀 때는 항상 괄호를 쳐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 천천히 보자. 사단이 사덕 안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인의, 죄송해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이죠. 축수사시의 사단이 인의 예제 사덕 안에 내재해 있다고 정약용이 생각하니?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진술 자체가 정약용의 입장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덕을 실현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런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사단은 사덕을 실현하는 단서가 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어. 왜 틀렸니? 그렇죠. 단서라고 하는 표현 잘못됐죠. 얘들아, 사단은 사덕을 실현하는 단서가 아니라 정약용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 시작이라고 해석했잖아. 그래서 우리 단시설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디테일도 살려서 푸셔야 합니다. 사단은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아니죠? 정약용이 보기에도 사단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블라 해야지 형성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덕은 사단을 확충해야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축수사시의 사단을 확충해야지 그 다음에 인의예지의 사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자, 이황과 이이 같은 성리학자들은 인의예지의 사덕은 블라블라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약용이 이황 이이에게 과로와 같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5번입니다. 인의예지의 사덕은 이미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이치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성리학자들이 강조할 법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황 이이가 오히려 강조합니다. 따라서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없고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입장이 정약용의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수 없겠네요. 자,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사람은 말이 아니면 뚜기덕뚜기덕 잉 말이 나왔어.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게 되니 사람과 말은 서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간다라고 말한다면 사람과 말이 다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사단과 칠정을 혼합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뭔 소리야? 한번 천천히 보자. 사람이 간다고 한다면 말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말이 가는 것은 그 가운데 있으니 사단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 저기 어떤 사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는 사람이 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사단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이 가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말이 간다라고 하면 사람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는 것은 그 가운데 있으니 칠정이 이와 같은 것이래.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내가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혼합해서 말해야 한다고 저를 공격하시니 이는 사람이 가고 말이 간다고 말하는 걸 보고 사람과 말은 하나이니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말 성립하고 말이 간다라고 하는 말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간다라고 하면 이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말이 간다라고 하면 칠정이 이런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죠. 뭐야? 뭔 소리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이와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가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가 발에서 드러난 감정 4단이라는 거야. 얘들아, 말이 간다고 하는 건 그렇죠. 기가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본체 이거. 7정은 천리의 작용이다. 얘들아, 요런 거 이제는 걸러내야 돼. 쫄지 마. 천천히 봐봐. 성리학의 기본이야. 4단과 7정은 둘다 감정이야. 감정. 감정은 마음의 본체가 아니잖아. 자, 성리학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성리학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는, 그렇죠, 본성이었어. 그 본성이 성발 위정. 그 본성이 드러난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본성은 마음의 본체, 드러난 마음의 작용이 바로 4단과 7정, 감정이었습니다. 따라서 4단은 마음의 본체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4단이 움직이는 말이라면 7정은 말을 탄 사람과 같다, 아니죠? 아까 분명히 지금 제시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사람이 간다 라고 하면 4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이 간다 라고 하면, 그렇죠, 7정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2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3번 볼게요. 4단은 선한 이치이고, 7정은 선과 악이 섞인 감정이다. 얘들아, 후반부. 7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이다. 이건 괜찮다. 근데 어디서 틀린 거야? 그렇죠, 전반부가 틀렸죠? 4단 선한 이치 아니야. 성리학에 따르면 선한 이치는 어디까지나 인의 예제 사덕이었고요. 4단은 감정, 도덕 감정이었네요. 4단은 성에서 발한 것이고 7정은 욕심에서 발한 것이다? 아니지, 얘들아 봐봐. 성리학에 따르면 4단과 7정 둘다다 감정이야. 감정은 다 성발 위정. 다 성, 즉 본성에서 발한 거야. 그러니까 4단도 7정도 다, 그렇죠, 성에서 발한 성발 위정한 감정입니다. 4단은 이가 길을 뒤따른 것이고 7정은 이가기에 올라탄 것이다. 그렇죠. 이황이 보기에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 이를 뒤따른 감정입니다. 7정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기가 발하고 이가 길을, 그렇죠, 올라탄 감정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천천히 볼게요. 성이 곧 이이며, 성이 곧 이이다. 세 글자로 뭐라고 해? 그렇죠, 성증리라고 부르죠. 성이 곧 이이며, 이에는 불선이 없다. 그렇죠, 그 천리로서의 본성은 순선무악하죠. 다만 이는 독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에 붙어 있은 연후에 성이 된다. 자, 본연으로 말하면 성이 선하고 정도 역시 선하다. 이미 동한 후에 그 기가 청명하여 이를 잘 따르면 바로 절도에 맞는 정이지만, 그것이 동할 때 기가 혹 맑지 못하여 이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즉 이의 통제와 제어를 벗어나면 점점 악으로 흐르는 것이다. 4단과 7정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두 개의 감정이 아니다. 정의 총칭이 7정이고 그 중에서 선한 측면의 감정만을 가려내서 따로 이름 붙인 것이 4단인 것이다. 누구야? 그렇죠, 7정은 4단을 포함한다라고 주장한 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이이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정으로 발한 다음에야 선악이 겉으로 드러난다. 얘들아 잘 봐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수능특강 강의 들을 때 쌤과 함께 이렇게 개념 설명 강의는 많이 듣는데, 문제풀이 강의는 뭐 내가 알아서 풀고 내가 맞힌 거는 넘어가고 틀린 것만 이제 봐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잖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또 꿀팁 대방출합니다. 잘 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이유가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런 선지들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거야.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내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 실수하기 좋은 요런 부분들을 딱 잡아내는 게 문제를 푸는 묘미거든. 자, 요 문제, 2번 문제의 킥은요, 기억 선지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이가 보기에 요거 맞는지 틀린지 한번 분석해 보자. 성이 정으로 발한 다음에야 선악이 겉으로 드러난다. 얘들아, 일단 천천히 생각해 봐. 성리학이야. 즉시 계속 성리학자들의 입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에 따르면 본성은 천리 그 자체이죠. 그러니까 순선무악해. 인의 예제 사덕으로서 천리로서의 본성은 순선무악해. 그러니까 얘들아, 이 본성 자체는, 그렇지, 선하기만 해. 그런데 기억나니 이 성은 아직 발하기 전의 상태였어. 씨앗과 같은 상태였지. 씨앗은 아직 드러나거나 발하지 않은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선무악한 것인데 그것은 아직 발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성이 발해서, 그 성이 이렇게 활동하고 작용해서 드러난 것이 감정이야. 우리 새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어.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드러날 수 있어?
기억나니? 해도 쐬고 바람도 맞고 비도 맞으면서 아, 외부 상황

사물과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이제 발하게 돼. 그렇게 발해서 감정으로 드러나면 기억나니, 아, 그 감정은 이, 이가 보기에 결국은 다 뭐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칠정밖에 없는 거잖아. 얘들아, 감정은 칠정밖에 없다. 이 우리 공부할 때 다 다뤘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칠정에는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거잖아. 게다가 감정은 이미 발한 마음, 즉 작용한 마음, 즉 드러난 마음이기 때문에 아,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얘들아, 칠정, 감정을 칠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성이 정으로 발한 다음에야 비로소 선과 악이 겉으로 드러난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감정으로 칠정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칠정의 선한 측면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부른다라고 이 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니은 보자. 성이 정으로 발한 것은 반드시 기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천천히 보자. 계속해서 성발위정. 성이 정으로 발한다. 문제 없어. 맞는 진술이야. 게다가 이가 보기에 이렇게 정으로 드러날 때 그 감정, 사단과 칠정은 모두가 다 그렇죠. 기발 이승한 감정이잖아. 기발 이승 한 가지 경우만 막잖아. 결국 반드시 기가 발했기 때문이다. 기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성이 정으로 발하기 전에는 선하지만 발한 이후에는 항상 악으로 흐른다? 얘들아 봐봐. 성이 정으로 발하기 전에는 선하다. 자, 성, 본성, 씨앗과 같은 마음이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었어. 이 본성 자체는 본체로서 인의지 사덕으로서 순성무악해.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으로 발하기 전에는 선하다까지는 뭐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성이 정으로 발하기 전에는 선하지만 발한 이후에는 항상 악으로 흐른다?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발한 이유가 뭐야? 이게 감정으로 드러난 정인데 칠정이 항상 악으로 흐르는 건 아니었죠? 칠정에도 분명히 선의 가능성이 있고 칠정의 선한 측면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선제가 되겠네요. 성이 정으로 발할 때 절대 맞는가의 여부에 따라 선과 악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내용도 지금 뭐 계속 쏟아지고 있어. 다 가져가셔야 되는 선제입니다. 자, 성이 이제 성발위정, 정으로 발하는데 그 감정은 칠정이었어. 그런데 그 칠정이 절도에 맞는가, 즉 올라탄 이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중절한가 중절하지 않나, 그것에 따라서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의 가능성이 다 있고요. 절도에 잘 맞게 드러나면 그 감정이 선으로 나눠지고 그때의 그 선한 감정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어, 니은, 그리고 좋아요, 리을이 되겠네요. 이번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과 을입니다. 사람과 사물은 이를 궁구하면, 성은 하나이지만 길을 논하자면, 사람은 바른 길을 얻어 기질이 통하고 밝으며 사물은 치우친 길을 얻어 기질이 막히고 어둡다. 여기까지는 성리학의 기본 진술이에요. 한편 이와기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으나 이와기가 섞여서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즉 갑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와기에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중부정이 나왔네. 결국 이와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발, 기발 각각은 발할 수 있다. 구별과 분별을 강조한 이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을 수양하고 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연이다. 본연의 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선으로 흐르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네. 성기호설 좋아요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소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풀을 먹고 새김질하는 것이 그 타고난 본연이다. 소가 억지로 사람이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부여받은 이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기질의 성은 즉 형구의 기호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얻은 것이지만 도의의 성은 즉 본연지성은 사람만이 어때? 그렇죠. 영지의 기호로서 얻은 것이다 라고 정약용은 설명하고 있네요. 이황과 정약용의 입장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물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가 같지 않다. 아니죠. 성리학자인 이황은요. 천리가 모든 사람과 사물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일분수 이동기이를 인정합니다. 이의 발음을 얻은 것이 사람이며 이의 치우침을 얻은 것이 사물이다? 아니죠. 오히려 사람과 사물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자체는 천리로서 동일한 건데 사람과 사물이 왜 다른 거야? 기가 달라서 그런 거죠. 자, 기가 달라서 사람과 사물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사람과

동물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를 갖고 있다. 얘들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는 영지의 기호. 이거 누구만 갖고 있는 거야? 정약용에 따르면 사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기호는 영지의 기호가 아니라, 그렇죠, 경구의 기호였어요. 성은 하늘이 명한 것이지만 자주의 권형으로 인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얘들아, 잘 봐봐. 정약용에 따르면 그 본성이라고 한건 하늘이 내려준 거야. 그치? 그 본연의 본성은 무엇이었어? 하늘이 부여해준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 기호였습니다. 이것은 어때? 블라블라로 인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진술이죠? 우리 정약용이 성기호설 할때 분명히 공부했어. 영지의 기호는 어때? 인간이 악행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정약용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네. 우리 이황도 인정하겠죠? 이황은 본성이 천리로서의 인의제 사덕,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약용도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그 경향에 따라서 살아가면 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니까 공통점 5번이 되겠네요. 예스에 대답을 할 질문 골라보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를 다하는 것이다. 인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고 난 뒤에 효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난 뒤에 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목민관이, 즉 지방의 수령이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난 뒤에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니, 인을 버리고 어떻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실천 후에 밖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오, 이거 누구야? 그렇죠. 정약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대놓고 쨍하게 단시설 이렇게 딱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맥락을 통해서, 아, 실천한 이후에, 모모한 이후에 비로소 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던 정약용의 입장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 골라볼게요. 덕은 측은의 마음처럼 부여받은 성인가? 얘들아, 일단은요, 정약용은 인의예제 사덕은 하늘로 부여받은 본성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은 측은의 마음을 실천하는 단서가 되는가?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측은지심을 실천하는 단서가 되니 말도 안 되는 진술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측은지심이 인을 실천하는 시작, 시연. 처음 시작이 된다, 출발이 된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인이 선한 것은 마음에 타고난 덕이기 때문인가?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의 예제 사덕은요, 타고난 덕이 아니다, 라고 정약용은 목놓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사이에서 성립하는가? 얘들아, 사실 이런 거 따로 개념 공부할 때안 배웠지. 쌤, 이렇게 안 배운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너무 중요한 꿀팁도 들어갑니다. 모르겠어. 모르겠는 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거 우리가 배운 적 없다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알거든요.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제하셨다는 건 뭐야? 풀수 있게 문제를 내시잖아. 아, 제시문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땐 다시 한번 침착하게 제시문을 올라가 보는 거야. 제시문을 살펴보는 거야.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사이에서도 성립하는가? 애매한데? 이런 친구들 봐봐. 이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를 다하는 것이다. 아,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라고 정약용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걸 제시문으로 굳이 주셨다는 거야. 이거 보고 풀어라 라고 하는 깊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수 있겠죠? 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사이에서 성립하는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지의 기호였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타고나는 것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갑, 을,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부터 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은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에 발이라고 한 것은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지만,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으니 그 바라는 바가 오로지 기만은 아니지만 기질에 섞임이 없지 않으므로 기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기질의 성이란 설과 같습니다. 말을 길게 쓰긴 했지만 핵심은 뭐야?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한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네요. 을입니다.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선 안 됩니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이의 한쪽으로 바란 것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것이고, 칠정 중에서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은 기가 과하거나 불급하여 악으로 흐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기의 발람에 혼동되지 않고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질 염려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당과 칠정의 연원을 각각 이발 기수, 기발 이승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당도 칠정도 다 기발 이승한 한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의 기발 이승 일도설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각각 마음의 본체와 감정이다. 이쯤 되면 얘들아, 쌤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황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위의 성리학을 모르면 풀 수가 없네요. 이런 게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성리학을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우리 강조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 성리학을 알아야지 성리학과 차이점이 있는 왕신의 양명학도 알수 있고요. 주위의 성리학을 알아야지 그걸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황과 이 문제도 풀수 있는 거야. 계속 나오잖아, 지금. 천천히 보자. 사당과 칠정은 각각 마음의 본체와 감정이다. 이제 딱 봐도 틀렸지. 왜? 성리학의 기본에 따르면 사단도 감정, 칠정도 감정이기 때문에, 둘다 감정입니다. 마음의 본체는 뭐였어? 그렇죠. 성리학에 따르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 씨앗과 같은 상태, 좋아요. 본성, 성이었고요. 그건 바로 인의 예제 사덕이었습니다. 사단은 외부에 감응하지 않고 이가 곧장 발한 것이다. 천천히 보자. 요런 것도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황이 보기에 사단은 이가 발한 감정이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성리학이 우리 기본 공부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것도 한번 떠올려봐. 여러분, 꼼수체크 자료 한번 다시 찾아봐봐. 우리 성리학 처음에 심성론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본성, 마음의 본체를 이렇게 씨앗과 같이 표현했고요. 그것이 활짝 드러난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새싹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씨앗이 새싹으로 발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발위정을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성이 어떻게 발하는 거였지?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 새싹이 피어나려면 햇빛도 쐬고 비도 맞고 바람도 이렇게 맞아야지. 즉 외부에 감응을 해야지 발하는 거지. 외부에 감응하지 않고는 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리학의 기초가 얼마나 탄탄히 잘 닦여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함정이었다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과 칠정은 이의 동정 여부로 구분된다. 틀렸죠? 얘들아, 동정은 뭐야? 움직이고 멈추고, 한마디로 발하는 거야.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면 돼. 움직임. 자, 사단은 이가 발한 것, 칠정은 기가 발한 것.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은 이의 동정 여부로 구분돼.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지. 이황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의는 아니지, 아니지. 사단과 칠정은 이의 동정 여부로 구분되지 않아. 사단과 칠정 모두가 다 이는요, 발하지 않은 거니까. 이는 발하지 않은 거야. 둘다 똑같이 기가 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의 동정 여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과 칠정 모두 발하는 까닭은 기에 있다. 얘들아, 봐봐. 이런 거 너무 중요해. 지금 너무 중요한 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까닭이요. 바라는 까닭은 이이고, 기는 바라는 것이다. 너무 중요했어. 다시 해봐. 이에 따르면 이는 바라는 까닭이고, 기는 바라는 것이다. 우리 꼼수체크 자료에서, 그렇지. 이 공부했던 부분들 처음에 이의 기발이승 일도설에 너무 중요하게 꽈배기처럼 생각 막 구름처럼 동글동글하게 강조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야. 이이가 보기에 사단과 칠정 모두 바라는 까닭은 기에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바라는 까닭. 까닭은 원리잖아. 원리 이치이기 때문에 이가 되겠네요. 사단과 칠정에는 이와 기가 함께 존재한다. 이게 맞는 진술이 되겠죠. 자, 이황이 보기에 사단은 이발 기수한 것으로서 이와 기가 함께 있고요. 칠정은 기발 이승한 것으로서 이와 기가 함께 있습니다. 이가 보기에도 사단과 칠정 모두가 다 기발 이승한 것으로서 이와 기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유교 사상가가 나와 있고요. 한국 유교 사상가가 또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은, 성이라고 하는 것, 즉 본성이죠. 성은 마음에 있는 돌이고, 마음은 몸을 주제하는 것이다. 자, 마음 안에 있는 그 이치를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성의 단서는 곧 정이고, 마음이 발동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자, 네 가지 그 본성,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단서, 그것이 바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그렇죠? 사덕의 단서다라고, 네. 주희는 성리학에서 해석했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발동해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이래. 자, 감정은 무엇이야? 마음이 발해서 드러난 것이 감정이다. 네 가지의 싹은 모두 성의 도리가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 마음은, 즉, 심은 발동한 것과 발동한 것이 무엇이어서 감정이죠? 발동하지 않은 것, 발동하지 않은 본체가 무엇이었어? 그렇지, 이것이 본성이었죠. 즉, 심은 성과 정을 포괄한다.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통솔하고 포괄한다. 심통성정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중국 유교 사상가 주희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본심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본성을 좋아하는 경향으로 해석했네. 한국 유교 사상가 정약용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은 성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모두 똑같다. 영지의 기호로 똑같다. 사람이 사람다워진 까닭은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천명이다. 천명지성이다. 자, 주희와 정약용이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묶여 있는 또 재미있는 문항이고요.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합니다. 벤다이어그램은 그림 보고 풀지 않고 범례를 항상 보고 푸는 습관 가지셔야 한다고 했고요. 반드시 벤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가 나오면 그렇죠. 갑과 을 모두가 다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하는 습관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주희와 정약용의 입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성을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자, 하늘이 본성을 부여해 줬는데 그걸 사람들이 제멋대로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주희가 보기에도 하늘이 부여한 인의예지의 천리로서의 순선무악한 본성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야? 정약용이 보기에도 하늘이 부여한 영지의 기호로서의 본성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요런 진술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그렇죠.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성을 충실히 따른다면 성인이 될수 있다. 주희가 보기에는요, 그 본성이 인의예지의 사덕, 천리로서의 순선무악한 사덕이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따르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수 있죠. 정약용. 자, 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선으로 향하는 그 마음의 경향을 잘 충실히 따르고 자주지권을 발휘해서 선을 선택해서 실천한다면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정이 사사로움에서 나오지 않고 절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정은 무엇이었어? 감정이었죠? 자, 이 감정이 사사로움에서 나오지 않고 항상 절도에 맞도록 해야 한대. 사사로움은 뭐였니, 얘들아? 그렇지, 악함. 요즘 말로 바꾸면 악함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감정은 이런 사사로움, 악함에서 나오지 않고 항상 잘 상황에 맞게, 절도에 맞게. 그렇죠? 그렇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감정은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절도에 맞아야 한다. 요런 진술 당연히 주의 인정하지. 정약용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 저희 안 배웠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생각해봐. 정약용 유학사상가 도덕적으로 살 것을 강조하겠죠? 감정 어때? 그렇지, 사사롭지 않게 절도에 맞게 해야 한다. 당연히 정약용도 원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술이잖아. 따라서 디귿 요런 선지를 해석할 수 있다면, 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다면, 감정은 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절도에 맞게 해야 한다.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기본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타고난 덕으로 인해 일에서 선함을 실현할 수 있다. 정약용은요, 인의예지의 사덕을 타고난 것이라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우리 갑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성의 본연과 기질의 차이가 있듯이 정의에는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한 몸은 이와기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입니다. 아, 둘다 발할 수 있대. 서로 발하는 것이고 보면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서로 그 속에 있으므로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고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말해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얘들아, 결국 이 사상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 한마디로 구별과 분별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이발기수, 칠정은 기발이승한 감정으로 연원이 다르다라고 보았던 이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성의 본연과 기질의 관계로 사단과 칠정을 볼수 있습니다. 본연의 이에 기가 잘 순응한 것은 기가 이의 명령을 들으므로 그 중한 것이 이에게 있어서 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연의 이에 기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이의 명령을 듣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한 것이 기에 있어 죽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용함이 없으니, 즉, 이라고 하는 것은 발할 수 없으니 서로 발용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기가 둘다 바란다는 이기호발은 nope,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야?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의 기발이 쓴 일토설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순서도입니다. 천천히 보자. 이황 그리고 을은 이이가 되죠. A는 이황이 예, 이이가 아니요. B는요, 그렇죠. 이황이 예, C는요, 그렇죠. 이이가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단과 7정은 성에서 발동해 드러난 것인가? 사단과 칠정, 성리학의 구구단 따지면 둘다 감정이잖아. 성발 위정, 성에서 발동한 감정, 둘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없겠죠. 본연의 성을 회복하고 기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자, 둘다 성리학자들이야. 따라서 본연의 성, 그 순선무악한 성을요, 잘 회복하고 기질의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취향의 핵심은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변화시키는 거죠. 기질은 선천적으로 좀 탁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맑은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리학자들은 인정해요. 하지만 탁한 기질을 갖고 있어도 수양을 통해서 맑은 기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질의 차이 극복하고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2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다. 이와 기는 각각 바라는 주체가 될수 있는가? 네. 이황 같은 경우는 이발과 기발을 둘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는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가? 기가 움직이게 하는 근거로만 존재할 뿐, 이 자체는 움직일 수 없는가? 이 자체는 바랄 수 없는가? 아니요. 이황은요, 이가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움직이고 바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는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가? 얘들아, 잘 보자. 이는 명령을 내려. 그리고 기는, 어때?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재료야. 그런데, 기가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의 명령을 기가 항상 잘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현실에선 어때? 그렇지. 이의 명령을 기가 어길 때도 있잖아. 그래서, 이의 제어를 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기발이승한 감정이 이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드러났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이것이 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기가 언제나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은 이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이왕 이에게 제기하시는 비판 골라볼게요. 본연지성이 사람과 만물에게 모두 같다면 소의 발은 둔하여 붓을 잡아 글씨를 쓸수 없고 소의 입술은 말을 하여 문체를 이룰 수 없으나 그 눈은 오히려 흑백을 분간할 수 있고 그 귀는 또한 소리의 시끄럽고 고요함을 분간할 수 있으니 시험 삼아 소에게 문자를 가르친다면 어찌 머리를 끄덕이며 의사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본연의 성은 사람과 소가 다르다는 거죠. 본연이란 성이 아니라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호로 바라보아야 한다. 성을 기호로 바라보고 있는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덕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치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정약용이 보기에 사덕은 이치가 아니었어요. 천리가 아니었어요. 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사덕을 선천적이라고 보았던 성리학자들에게 정약용은 이번과 같이 비판할 수 있겠네요. 기질을 바로잡아 본연의 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이런 사실 성리학자들이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요. 그렇죠. 성리학자들이 강조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차분하게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백 후기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생윤너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무풀 특훈 일곱 번째 파이널 직접 물고사입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잘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실력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인데요. 제시문 속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해 주셔야죠. 나가 윤리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윤리학을 어떻게 보는가? 그럼 첫 번째로 나의 윤리학에 대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행위에 관련한 윤리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핵심이 나왔어요. 윤리적인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규범적 성격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의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네, 이론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인 것까지 알려주는 단서가 나온 셈이에요. 두 번째 문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에서 언어 의미 분석,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네, 메타 윤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이론 규범 윤리학 나가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 1번.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이 1번과 같은 강조점은 규범 윤리학에게는 있지만 메타 윤리학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그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러한 방향점에 대해서는 성향이 좀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윤리학이 기억과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없는 평가입니다. 2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메타 윤리학은 이렇게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과 이론 적용과 해결과 실천에 대한 강조점을 갖지 않습니다. 3번.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론 규범 윤리학은 위에서 말한 대로 윤리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거니까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볼 것이에요. 하지만 메타 윤리학은 그러한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의 여부를 분석해보는 것에 가까움으로 간과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기술한다라는 것은요. 기술 윤리학에게서 강조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간과한다라는 부분 빼고 것까지를 보면 아마도 기술 윤리학이 누군가에게 발언할 것에 가깝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메타 윤리학은 이러한 내용을 강조할 것이므로 5번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2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번은요. 사람은 실질에 따른다면 선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고 인의 예지는 내가 본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디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타고난 도덕적인 본성으로서 사덕을 설명한다면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교 사상가 맹자이겠다. 정리가 되죠. 반면 을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상선약수를 바로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도가의 노자잖아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은 그것들과 겨루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물이 갖고 있는 덕을 부쟁의 덕 그리고 처중인지소 우리가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는 하지만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물의 덕을 설명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유교와 도가라는 큰 틀을 두고 1번 선지 옳은 행위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사덕을 형성해야 된다.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먼저

옳은 행위의 지속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라는 개념으로 한번 끄집어서 복습해 보시길 추천하고, 사덕이라는 것도 역시 그에게서 강조되는 것이긴 하나, 그에게서는 사덕이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 본디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형성한다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강조했었죠.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 이거 우리가 이론 때부터 엄청 강조했습니다. 1번은 정진술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하는 태도. 여기서 틀렸습니다. 맹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라면 의로움을 이로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사욕을 극복해야 되는 것, 극기복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려면 의로움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어떤 이론이 문장 속에서 표현되었을 때 A보다 B라고 했을 때요. 그 사상가가 강조하는 A가 있다면 A를 배제하거나 A를 후순위로 빼내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별적인 지식을 쌓으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예를 실현해야 한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도가 입장에서는 분별을 넘어설 것, 지식을 쌓기보다는 지식을 덜어내는 허정의 덕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별적인 거 지양합니다. 지식을 쌓으려는 태도도 지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실현한다? 안 됩니다. 도가가 생각했을 때 예는 하덕입니다. 인위적인 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덕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되는 대상에 가깝습니다. 4번. 이상적인 인간은 소박한 삶을 지향하며 만물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실천한다. 매우 맞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은 무지무욕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소박합니다. 그 속에서 자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른 존재들과 겨루거나 다투지 않는 부쟁의 평화롭고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지향합니다. 4번이 정진술로 정답입니다. 5번. 오륜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5번의 문장은 특히 갑범과 같은 유교 사상가에게서는 이상적인 공동체로서의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바이라면 오륜의 도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 반대로 도가 같은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아마 그래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소국 과민의 무의지치가 실현된 그런 사회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면, 그걸 전제한다면 오륜의 도가 아니라 무의자연의 도를 실천하라고 할 겁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3번의 예가 하덕인 것처럼 오륜과 같은 것들도 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인간의 인위가 개입된 하덕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5번은 갑과 을에게서 적용해서 해석해 봤고요. 4번이 정답인 건 명확합니다. 3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삶과 죽음의 윤리이고, 갑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만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즐거운 삶을 원한다. 이렇게 읽어드리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념으로 꼭 확신하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워낙 에피쿠로스에게 많은 확률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그럼 그에게서 원자에 대한 개념을 꼭 한번 복습하시라라고 하는 걸 오히려 강조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나 다를까 기역번과 니은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므로 기역, 니은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기역,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개별 원자로 해체된다. 맞습니다. 육체, 영혼 모두 다 개별 원자로 돌아가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기역번은 매우 중요한 선지, 기본적인 선지이고요. 니은번, 지혜로운 사람, 즉 그가 이야기하는 현자는 경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에피쿠로스적인 관점에서는 경험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즉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죽음은 원자가 개별 원자로 해체됨으로써, 육체와 영혼이 개별 원자로 해체됨으로써 연결되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건 현자라는 겁니다. 니은번 맞는 진술. 그럼 을번 하면서 디귿 리을 가겠습니다. 현존재의 이야기 나왔어요. 하이데거일 텐데,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떠맡을 수밖에 없는 과제, 현존재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결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현상. 그런 하이데거에게서 디귿번,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직면할 때 고유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 말한 대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제를 직면함으로써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직면하는 선구적 결단을 함으로써 고유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디귿번 맞는 진술. 리을번, 죽음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요, 둘 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삶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은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에 대답할 질문만 찾아보세요. 라고 했고요.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칸트인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작인 것이고, 그럼 이 평화조약이 왜 나왔겠느냐를 복습해야 되는 것이죠. 평화조약은 그때그때의 전쟁을 해결하거나 종식시킬 수는 있지만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영구평화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연맹일 수밖에 없겠죠. 그 연맹을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부터 국제법이라는 개념을 전쟁을 할수 있는 권리로 볼 경우에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서로 파멸에 이르도록 싸우다가 거대한 무덤 속에서 나 마침내 영원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칸트가 생각하는 영원한 평화는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맹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각 국가가 공화 정체를 갖춘 상태에서 그런 국가들이 연맹 체제, 그 국가들이 국제법을 따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핵심 내용을 짚어둔 상태에서 기역선지 가볼까요? 평화연맹을 구성하는 주권 국가들의 정체는 공화 정체여야 합니까? 맞습니다. 칸트는 평화연맹에 대한 지향점이 있죠. 그 평화연맹을 구성하는 나라들은 공화 정체를 갖고 있는 개별 주권 국가들입니다. 매우 핵심이고요. 이것을 꼬아서, 그래서 그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형태로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도 복습해 두시면 좋겠죠. 잘 나오니까. 니은번, 평화롭게 처신하는 이방인에게 영구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칸트에게서 국제법에 따라 국제법, 세계시민법 얘기하면서, 세계시민법 이야기하면서 환대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환대권은 만약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 평화롭게 처신한다면 그 애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에게 영구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줄 수 있는데요. 디귿번,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인 상비군 제도는 철폐되어야 하는가? 맞아요. 이건 구체적인 조약 속에 들어가 있죠. 상비군은요, 그가 보았을 때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되고, 그것은 꼭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영구평화를 위해서 모든 무장훈련을 금지하는 법을 정립해야 하는가? 노입니다. 왜?
모든 무장 훈련을 금지하느냐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이 칸트에게서는 자국의 국민들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훈련, 자발적인 군사훈련까지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장훈련, 자, 우리나라 시민들이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해, 자발적으로. 그것까지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그래서 리을번 빼준다. 이 역시도 기출에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럼 정답은 두 번째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들어가는 선지. 5번. 토론의 핵심 쟁점 찾으라고 했는데요. SNS 활용이 늘어났다.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자료에 모방비로 노출됐다. 규제해야 한다. 보통은 이때 동의합니다로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나왔어요. 아닙니다. 폭력적인 자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간다면 SNS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NS가 다양한 사람들 간 소통을 활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SNS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뉘앙스는 뭐냐면요. 갑번이 그래서 SNS 사용을 규제하자. 여러분들 이 자칫 들으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갑번은 규제하자고 하네요. 그랬더니 1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규제를 한다면 폭력적인 자료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SNS 역기능을 예방은 할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단속하는 거다. 이 점에서 1번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선지 속에 보면 5번에서처럼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게 정당화되냐? 그러면 한 사람, 갑은 규제 필요합니다. 을은 아닙니다. 라고 한이 지점이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되죠. 5번이 정답인 거고요. 나머지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는가? 역시나 갑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돼요. 라고 했으니 둘다 공통점. 또 SNS를 통해서 폭력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인 전제로서 공통점.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도 기본 출발로서 전제. 네 번째, 사용자의 정서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것도 공통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긍정할 수 있으나 5번만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 쟁점으로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더 깔끔하게 정리된 문제였습니다. 6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갑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말하고 있으므로 홉스의 입장인 것이고 홉스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부당한 것이 어떤 것도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점. 그럼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 속에서 요구되는 덕은 오로지 폭력과 속임이다. 라는 홉스적인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1, 2번을 먼저 분석해 볼게요. 1번. 사회계약을 체결한 존재는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을 가진다. 자, 먼저 OX 답해 봅시다. X죠. 핵심만 꼽아 봅시다. 계약을 체결한 존재가 주권을 갖나요? 지금 동그라미 친이 부분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계약 체결자는 시민입니다. 시민들은 공통의 권력, 커먼웰스에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합니다. 따라서 공통의 권력, 리바이 어던이 주권을 갖습니다. 다시 재정리하면 사회계약 체결자는 주권을 갖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자와 주권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체결자는 시민이고 주권자는 리바이던입니다. 꼭 나올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며 이성적 능력을 갖는다. 매우. 이거는 역시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 갑에게서 자연권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고, 만물과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까지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만큼, 자기 보존의 욕구 갖고 있는데, 이때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판단하죠.
그러다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자연권을 보장하려고 자기 것을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싸우면서 서로의 자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겠는데? 라는 것도 역시 이성적인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에 돌입하게 되는 것 역시도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능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개념 공부하면서 제가 그래서 똑똑한 늑대라는 표현을 애칭을 붙인다라고 말한 것. 그 이성적 능력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럼 을반하면서 3, 4, 5번 가죠. 자연 상태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인 법이 없다. 공평한 재판관 없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재산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다. 로크죠. 3번.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틀렸죠. 핵심.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어떻게? 자연의 공유물에 대해서 나의 노동이 가해지고 타인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과지의 것을 남겨놓았을 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로크적인 관점, 소유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4번,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하면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할 수 없다. 아닙니다. 로크는 신탁 계약을 통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이권을 분립함으로써 자신의 자연권을, 특히나 나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보편적 도덕 원리인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홉스에게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선지서 핵심입니다. 홉스는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권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마치 투쟁 상태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자신의 자연권을 더 잘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 인식한 법을 자연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홉스에게서는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그러면 그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아닌 그렇게 이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을 인식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라. 그러기 위해선 자연권을 포기하고 양도하라. 그래서 계약을 맺어라. 그런 계약이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지켜라. 와 같은 자연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 자체라기보다는요. 그래서요. 5번 선지는 홉스에게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명확해졌고 나머지 오답 요소까지 깔끔하게 짚어봤어요. 꼭 복습해 두셔야 되는 중요 문제입니다. 7번. 담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다.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그것의 충족 대상이 될 만한 사회적인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들끼리 서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는 순자의 입장일 테고 그런 순자에게서 문항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여기예요. 오히려 일정한 기준과 한계. 그러니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뭐겠냐? 예다. 제시문 속에도 나왔어요. 예의를 제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해야 하며 그 예에 의해서 사회적인 재화, 분배되는 겁니다. 순자는 이 얘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옛 임금이 그래서 그 예의를 제정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세워서 법도로 삼는다. 그럼 이게 바로 기억에 연결되는데 사회적인 역할은 개인의 덕과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됩니까? 맞는 진술이죠. 뭐 거의 외울 정도로 우리가 반복됐지만 위에 정리한 개념과 연결시켜보면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준이 예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회적 재화라는 것 속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직분과 역할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사회적 역할을 분배할 때에도 예의에 기반해서 덕과 능력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는 진술. 니은번, 사회적 분업을 통해 사회 공동체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지금 말한 대로 사회적 역할도 덕과 능력에 따라 예의 기준에서 배분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배분받은 사람들이 분업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사회 공동체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핵심 연결이 되네요. 디귿번, 도의 정통한 군주는 예를 통해 백성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맞는 거예요. 혹시 이거 틀리다고 한 친구들은 충족 때문에 고민했죠. 그래서 제가 위에 미리 써놨어요. 예라고 하는 것이 욕구를 절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예에 걸맞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족시켜도 되는 건가, 절제해야 되는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되는 게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이 개념을 제대로 세워놓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예를 바탕으로 자기 본성을 실현한 사람이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틀렸죠? 왜요? 본성 실현 안 되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를 통치하는 자는, 성왕은, 훌륭한 자는 그야말로 본성을 실현하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실현해야 되는 착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순자 입장에서는 성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다 타고난 본성은 같아요. 악해요. 하지만 성인이 대단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와, 대체 어떻게 그 본성을 바꿔서 저렇게 훌륭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 성인조차도 본성을 실현한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본성을 바꿨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리을 빼주는 게 중요해요. 기역, 니은, 지긋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기술 이야기인데요. 야, 이것도 우리한테 훈련이 많이 됐죠. 갑번의 첫 문장이 과학은,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학도 아니다라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야스퍼스인 거 우리 알아요.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노동과 결합되어 현실에서 작동하며 인간이 어떤 목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인간의 노동과 목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나 영향은 선도, 악도 될 수는 있겠죠.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말해보면, 과학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수 있고 악도 될수 있어요. 그럼 필요한 건 여기에 인간의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긴 하죠. 야스퍼스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1번.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간에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걸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그러니 과학기술 자체를 중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이 탈은폐의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1번. 과학기술은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끝에서 힘이 탁 빠지네요. 활용될 수 있죠. 위에서 말하는 대로 과학기술 그 자체는 인간의 역효,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두 번째, 과학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어도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줄수 있다.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노동이 결합되죠? 인간이 어떤 목적을 부여했느냐, 즉 인간이 어떠한 개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악을 끼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개입 없이 혼자서 악을 막 끼친다. 과학기술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번. 과학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탈응패의 방식이라는 개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출제 포인트가 또 만들어진다는

과학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라. 이것이 더 적절한 진술이겠어요.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5번에 나온 셈인데,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활용하는 건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죠. 하이데거인 건 당연히 아시겠죠? 타을림페이 방식인 걸 알고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치 판단해야 되고, 야스퍼스조차도 그 결과와 영향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대상이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5번의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포인트입니다. 9번. 가벌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합니다. 적절한 질문만 찾아보세요. 라고 했고, 이렇게 서로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갑은 인간의 정신은 일시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버텨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베카리아가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통해서 더큰 효과를 낼수 있다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 1번.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살인자에 의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범법자를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이라기보다 적으로서 처형하는 것. 루소의 입장. 둘의 공통점은 사회계약에 기반하고 있다. 차이점은 그 사회계약에 기반하면서도 베카리아는 사형의 부당성을, 루소는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선지, 기억번 A. 이미 행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형벌의 목적인가? 이런 류의 선지는 베카리아의 저서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문장들이 베카리아에게서 정오 판단을 하게끔 하는 선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데이터로. 그런 점에서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뭐냐? 그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행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원상태로 돌려놓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베카리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기억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루소는 뭐라고 말했지? 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서 찾아야 되지? 그 자체보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근거를 보면 베카리아에게서 그 저서의 언급에 근거한 정오 판단의 자세한 선지들이 꽤 나왔었다. 이건 예와 아니오 두 사상가에게 적용되는 시작점에 있지만 그 포지션은 베카리아에게 거의 많은 부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빼내라는 선지예요, 이건. 이렇게 두 개만 남기라는 의도예요. 그럼 니은번 A. 사형 부과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 차원 더 올라가요. 두 사람에게서 정오 판단이 둘다 유의미하게 되려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 부과의 정당성을 베카리아는 정당하지 않아요. 루소는 정당해요. 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니은번의 질문 자체는 그래서 정당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정당한지 안 한지의 판단 근거가 뭐야? 사회 계약론이지? 계약론이지? 여기까지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계약론이야. 여기만 정답. 여기까지만 답을 한 거. 그래서 이건 둘다 예스여야 되니까 예, 아니오 구도가 또 아니죠. 그래서 답은 나온 셈. 지급범 B. 베카리아에게만 묻잖아요. 종신노역형은 이렇게 딱 한정되죠. 범죄자와 더불어 형벌을 목격하는 시민에게도 공포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에 그걸 수행하는 거에만 지금 급급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그걸 지켜보는 사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경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힘들겠다.
그 계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도 공포감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1번, 사형은 사회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수단인가? 맞죠? 맞는데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을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그대로 리을로 온 거예요. 이런 거 매치시켜보는 훈련을 하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세요. 또 1차적으로 있지만요. 2차, 3차적으로는 이렇게 매치시켜놓은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출제 선생님들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선지로 만들 때 이런 정도까지 변형시켜서 같은 의미라고 판단하고 그 범주 내에서 문장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면서 만드는구나. 이게 보이고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아찔하게 OX 막 헷갈리는 그런 선지들이 나올 때요. 아, 이 정도까지는 같은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구성이 된것 같아. 나는 그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어준다는 그 의도 때문에 항상 말씀드려요. 자, 그럼 디귿 리을 들어가는 선지 정답. 10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고르라. 갑, 질서정연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한다. 사회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불평등은 정의로, 그러니까 불평등은 수용할 수 있다. 롤스의 입장이고,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선지로 나와도 될 만큼 핵심적인 부분들이야. 그래서 롤스 꼭 기억해 두시고, 1번에게서는 노직이죠.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원리, 불의의 교정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비정형적인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형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지금 기역 니은 선지를 보면은 갑이 이야기한 내용의 추론뿐만이 아니라 그 갑의 이론적인 배경과 전제들을 알고 있어야 좀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기역번, 개인 간 선부적 능력의 차이는 부정의하기 때문에 교정되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개인들 간의 선부적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정의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역번은 맞지 않는 진술. 니은번,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고 그 정의의 원칙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니은번 맞는 진술. 디귿번,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 원리이지만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아, 이거 뜻심입니다. 노직의 입장에서는 정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소유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형적 원리여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을 판단으로 해서 보면 도덕적인 공과에 따라서 분배 원리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적용하게 된다면 일단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라고 분배 결과에 대한 정형적인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노직 입장에서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라는 건 정형적 분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 너가 과거의 상황과 행위의 측면에서 도덕적인 공을 쌓았는지 도덕적인 과실이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도덕적 공과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행위와 상황을 따져보자.

봐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긴 하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정형적 기준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형적이고 그래서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봅니다. 디귿번 정진술로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좀 고맙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의 원리, IQ, 도덕적인 공과에 대해서 노직의 한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 도덕적 공과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그러니까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형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한 선지. 1번. 사유재산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이다라고 했고요. 이건 롤스에게서 정오 판단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문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유재산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노직에게서 기본적 자유라고 풀었어. 그럼 이 기본적 자유는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 이게 제1원칙이에요. 정의의 원칙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니까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 이 기본적인 자유들끼리 충돌할 수 있고, 그때에는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할수 없다. 이게 롤스에게서 쌓여온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리을번 맞지 않다. 니은 디귿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네요. 11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니부어 문제가 또 나왔네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을 모두 정당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상기해 보시면 6회 니부어가 나왔잖아요. 니부어의 선지 중에서 이거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중요 사상가의 경우에는 그의 텍스트에 있는 문장 자체가 제시문이 되기도 하지만 선지가 되기도 해요. 지금 이 문장이 6회에서는 니부어에게서 선지로 나왔던 거예요.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불가피 안 하다. 정오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인 요소들에 의해 부합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 니부어가 봤을 때에는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부합할 수 있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최소한의 강제력을 통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기억법.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인 충동과 이타적인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니부어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은 인간은 본성상 이타적인 충동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충동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고찰함으로써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접근해야 된다는 것. 니은번, 사회정의를 위한 강제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최소한, 최대한 이거 가지고 정오답으로 많이 변형되면서 나오고 있죠. 자, 정리해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된다. 맞는 진술. 앞에 강에서는 이게 최소한이 아닌 다른 표현, 최대한 같은 표현으로 쓰이면서 오진술이 된 적도 있었다. 디귿번. 폭력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야. 폭력을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합리적인 요소들에 부합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이 되도록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하면 오히려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빼내라는 거예요. 르번. 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인의 이성 능력 향상이다. 개인의 이성 능력 향상이 갈등 해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판단 근거는 유일하냐? 유일한 건 아니다. 왜? 강제력 얘기를 계속 왜 하고 있겠냐? 이성적 능력, 뭐 선의지, 도덕적인 양심 뿐만이 아니라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되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을번 X. 정답은 기억리는 들어가는 선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비판할 때 갑번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공통의 규범과 가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류 문화의 주된 역할을 인정한다. 다만 공통의 틀 안에서 이주민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역시 부분적으로 존중된다. 주류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주류가 아닌 문화도 있겠죠. 그래서 대비해서 표현해보자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비주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이건 국수대전 모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번은 국수대전 모델. 을번은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기존 사회의 공통된 규범과 가치에 적응해서 주류 문화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건 동화주의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 1번, 2번, 3번 모두 국수대접이 동화주의에 주는 비판인데 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음. 여기까지는 국수대접의 입장이 아니므로 1번은 맞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되 주류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문화들, 비주류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도 통합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2번, 이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은 사회적 결속을 위해 필수적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동화주의에 줄 수 있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주류 문화가 구심점이 되고 이주민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사회가 안정을 잃어갈 수 있다고 국수대접은 보고 있는데 동화주의 모델은 이주민 문화가 원래 문화에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류 문화에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2번 정답 나왔습니다. 3번. 사회적 갈등을 예발하기 위해 단일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국수대전 모델의 입장이 아닌 거죠.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비주류 문화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그럼 4, 5번은 B. 동화주의가 국수대접 모델에게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등한 공존이 필요함. 아니요. 동화주의적인 모델은 다양한 문화에 대등한 공존이 아니라 이주민 문화가 주류 문화에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B번.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갑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국수대접이 주류 문화 중심으로 비주류가 조화를 이룬다.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을 하되 주류 문화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주류 비주류 문화에 대한 위계, 이걸 문화 간 위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위계가 있다라고.

앞도 보고는 있어요. 동아주의 모델은 그 주류의 비주류가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간과한다라는 문장은 이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다. 좋습니다. 13번. 갑을 모두 긍정. 모두 긍정해요. 갑번. 성의 가치는 가족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부부 간의 사랑과 책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성적 행위만이 성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보수주의. 1번. 성의 가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쾌락 추구에 있다. 자발적 동의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 그럼 기역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인간의 성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전제가 되는 성이라면 두 사람 모두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 입장, 모두의 입장에서 보수주의는 인격을 존중하는 성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단서를 찾아봐 보여드리면, 갑의 두 번째 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다음, 을에게서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다면.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둘의 공통점, 둘다 긍정으로 갈수 있겠다. 니은범. 사회 존속에 기여할 수 있는 성적 행위만이 도덕적인가라고 한다면, 보수주의의 경우에는 가족의 형성과 부부 간의 사랑과 책임이라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는 부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둘다 긍정이 안 되겠다. 디귿번. 성적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사랑입니까? 보수주의는 가족 형성, 부부 간의 사랑과 책임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노. 자유주의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와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노. 디귿번은 오히려 둘다 부정. 리을번.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부부 간의 사랑과 책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평가를 할수 있겠죠. 이게 도덕적인가 아닌가 평가할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부부 간이에요. 부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유주의한테 틀렸겠네 라고 하시지 마시고, 부부 간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자기 결정권, 자발적 동의,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 해치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은 판단 기준이 될수 있을 테니까 리을번도 예스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소재 자체 성과 사랑의 윤리를 대개는 좀 쉬운 문항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식으로 종종 리을과 같이 조금 새로운 구도로 물어보게 되면요, 아주 단편적으로 문제 푸는 수험생들한테는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을 같은 선택지를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나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벤다이어그램인데요. 자연과 윤리죠. 갑은 모든 유기체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 단서는 테일러한테 꼭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의리 테일러가 아니라가 미리 테일러의 입장을 여기다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1번. 대지 윤리의 입장에서 안전성, 온전성, 통합성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레오폴드. 핵심적 단서가 너무 잘 나왔죠. 그 상태에서 기역범. 생태계와 관련하여 인간이 수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갑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갑이 부정할 거예요. 왜요? 생태계와 관련해서 자연 존중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테일러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생태계에 관련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적 의무, 자연 존중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테일러의 입장으로 옳지 않으므로 테일러만의 입장이라는 법률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 번, 생태계에 개입하는 인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레오폴드의 입장부터 생각해 보면 생태계의 지속적인 안정, 온정, 온전성, 신미성 등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입적인 활동을 하여 그것을 북돋아줄 수 있는 영향을 준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라고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테일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테일러는 기억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 생태계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기본적 의무로 제시된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테일러에게서도 인간의 개입 행위가 다른 생명체들에게 영구적이고 존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유기체들에게 좀 더 목적으로도 삶의 중심인 유기체들의 그 생명활동을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예가 뭐 산에 인간이 펜스를 치는 조작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인간의 개입이 사람들이 함부로 산에 들어가서 산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 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끔 도와주었음. 다만 그 야생동물들이 펜스를 지나서 이동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야생동물들에게 영구적인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 테일러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테일러에 대한 이 설명을 하려면 이 이론적 배경이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해설의 의도에도 레오폴드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갑과 을의 공통 입장에 법률 판단에는 적절하지 않지요, 이건 명확히 빼낼 수 있지요 라는 게 잘 드러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일러까지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디귿번, 생태계 구성원인 개별 생명체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건 두 사람 다 공통점이죠. 테일러는 개체론자이잖아요. 하지만 그 개체론자인 테일러가 생태계를 보자면 그 생태계 안에서 개별 생명체들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생태계 안에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맞는 진술이고,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도 개별 생명체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심지어 인간 이야기할 때도 그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와 주인이 아니라 구성원일 뿐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리을번, 개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의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생태계 그 가치의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전일론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일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체의 가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생명 공동체, 생태계의 구성원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체의 구성원, 개체의 가치, 구성원으로서 개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요거 하나, 개체들, 또 그 구성원들, 그리고 생태계 자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로 전일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다. 이건 레오폴드만의 입장으로서 중요한 거죠. 특히나 생태계 그 자체라고 하는 부분이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한 판단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디귿 리을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부분인데, 갑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 뿐. 이건 칸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문장.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으로서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럼 칸트에게서 선의지, 의무, 의무의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것이 도덕적인가에 대한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갑과 을을 그런 점에서 먼저 분석해 보죠. 1번.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이다. 자, 이거 맞는 진술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식화를 해서 한번 표현을 굳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더 이해가 잘 될 테니까 써보면요. 의무에 맞는 행위 혹은 의무와 부합하는 행위들을 생각해 본다면 칸트처럼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동기, 도덕적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자의 관점에서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쪼개서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그 동기요. 의무에 맞는 그 행위가 동기 자체가 의무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혹은 그 동기가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기만 했습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분류해서 볼 분이잖아요. 칸트는. 그러면 그 분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무에 맞기만 하는 행위, 즉 의무로부터 비롯되진 않았지만 의무에 맞기만 하는 행위는 진정으로 도덕적일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서 우리 훈련이 잘 됐죠. 그럼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1번 선지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라면 이거예요. 동기가 의무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그럼 그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동기 자체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그래서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의무에 맞는 행위다. 요 구도를 말해준 거예요. 의무에 부합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한 건 의무에 맞는 행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경향성을 지닌 개인이 수립한 준칙은 도덕법칙에 부합할 수 없다. 부합할 수 있죠. 왜? 모든 인간들은 경향성을 갖고는 있는데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맥심, 준칙, 경률을 세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도덕법칙에 부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력적으로 계속 이렇게 꼬아놓은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선지들이에요. 그럼 1번, 덕은 습득된 하나의 성질, 인간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소유와 실천이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이고, 그런 점에서 3번을 보시면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에서 벗어날 때 도덕적인 전체성을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전통, 문화, 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럼 4번. 행위자의 품성보다 개별 행위자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덕윤리의 관점에서는 행위자의 품성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 사회적 이익을 중시한다라면 공리주의에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모든 공동체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덕윤리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모든 공동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들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어떠한 품성이 도덕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도덕적인 품성에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그 모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다 적용한다. 이래버리면 공동 도덕주의, 덕윤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행위자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줄 수 있습니다. 16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통일에 관련된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과정인 것이고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있는 것이고 급진적인 정치제도 통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류와 접촉, 신뢰 쌓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옳지 않은 건 5번이에요. 남북한 간 사회 문화적 교류는 정치 제도도 통합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급진적인 정치 제도 통합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있은 다음에 정치 제도적인 통합도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는요,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신뢰성이 형성하다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점이 제시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또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탐구하면서 사례를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통일 교육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17번, 갑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긍정을 해야 되네요. 갑번은 시민불복종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공동의 정의관 이야기하고 있고 로이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이 왜 정치적 행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제시문이고 1번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회의에 싱어의 시민불복종에서 이 부분이 선지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핵심 사상가들의 제시문 자체는 제시문뿐만 아니라 선지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읽어두기. 그의 공리주의적인 관점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럼 기억번, 국가의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예스, 예스. 이유는 여러분, 국가의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다섯 글자로 줄여볼까요? 그렇죠. 시민 불복종. 지금 두 사람 모두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정당화될 수 있나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런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어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둘 다에게서 정당화될 수 있나요? 될수 있어요. 이걸 충족시키면요. 니은범, 공유된 정의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롤스가 노예요. 롤스에게서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판단 근거죠. 그것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롤스에게 노인 것뿐만 아니라 싱어에게서 유의미한 판단 근거가 또 있어요. 싱어는 예스예요. 공유된 정의관 자체라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 자체가 부정의한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 싱어 입장입니다. 그러니 둘다 긍정이 되지 않는 선지예요. 니은 번은. 이거 역시도 출제가 된 요소죠. 디귿번, 시민불복종 행위가 초래할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까? 예스. 루스는 시민불복종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설계되지 않았을 때 초래하게 될 위험들, 불행한 결과들 고려해서 제한이 이루어지거나 합당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싱어도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와 결과를 반드시 고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번 들어가야 되는 진술. 리을번, 종교적 교설이 아닌 개인적 도덕 원칙에 따른 시민불복종이 정당한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롤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교설이나 개인의 도덕적 원칙에 따른 것은 시민불복종으로서 정당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롤스가 정확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이론이므로 리을은 둘 다에게서 긍정이 아니다. 그래서 기역디귿 들어가는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8번 갑니다. 갑을병 세사상가이고
3원형 비판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해외 원조를 말하고 있어요. 갑번이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한다라는 롤스의 관점이 명확하고 롤스에게서 원조의 차단점이 일어나는 지점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번은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라는 노직의 입장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자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인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원조라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발적인 교환과 행위로서 나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원조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출제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근거이죠. 0번. 원조의 의무는 어떤 사람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당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것을 희생함이 없이 도울 수 있을 때 적용된다. 싱어에게서 정말 잘 나오는 문장인데 짧게 줄이기가 쉽지 않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크게 낼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요. 1번 A. 롤스가 노직에게 빈곤 상태에 있는 모든 국가는 원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롤스 입장이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다면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야. 정치 문화적으로. 그러니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인 것이지 자원의 풍요로움과 빈곤의 문제. 이러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빈곤 상태에 있지만 그 사회의 제도와 체제가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다면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원조의 주체가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인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번. B와 D. 노직이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이라고 노직이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자발적인 교환과 행위를 통해서 외국인의 어떤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선으로, 내 선택으로 그 원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노직의 입장이 아니므로 비판의 구도가 아니다. 3번 C. 싱어가 노직에게 원조 주체는 원조 시 자기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야 함. 싱어의 입장으로 맞지 않다.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는 공리주의자 싱어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이익. 그러니 내가 원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익이 도출될까? 상대방이 얼만큼의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두 가지를 저울질해본다는 것은 두 가지 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번 E. 싱어가 롤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원조의 의무가 근거라는 것, 원조 의무의 근거라는 것. 싱어는 공리주의자니까.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의 원리,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 의무의 근거가 만들어져요. 라고 보고 있는데, 로이스는, 그게 아니고요. 만민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정치, 사회적인 결함이 있는 나라들, 그래서 굉장히 빈곤으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들만이 원조의 대상입니다. 라고 로이스는 얘기할 테니, 싱어가 4번과 같이 비판할 구도가 적절하겠습니다. 5번. 빈곤국에 대한 원조의 중단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군요. 싱어도 간과하지 않아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만약 원조받는 나라가 우리의 원조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면 원조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용 대비 혜택의 분석에서 비용이 크고 혜택이 적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1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통은 강연자 같은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상가라고 나왔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버마스 선생님 워낙 많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유전학적인 개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생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이게 기출로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점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선지로 바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1번. 개인에 대한 유전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적인 간섭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유전적 간섭은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2번. 부모는 자녀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최선의 영역에 따라 추구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로서 자유의 공간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우생학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그것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격체로 간주해야 됩니다. 3번. 따라서 자녀의 자질 강화를 위해서 우생학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그들의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출생의 자연적 우연성은 윤리적 자유 실현을 위한 조건. 네. 자유의 공간.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연적 우연성을 보장해 두는 것. 함부로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 자유 실현을 위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런 자유주의적인 우생학의 측면에서 우생학적인 프로그래밍을 막 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의 자기 이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자유를 특별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구도를 보면 사상가로 특정 지어서 살짝 난도가 높아진 것 같지만 하버마스에게서 정진술인 거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세팅해 줬고, 1번이 맞지 않다. 질병 치료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라는 점에서 그래도 부드럽게 하버마스 문제를 풀수 있게 세팅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이라고 했는데요. 삶의 주체는 본래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쾌고감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에 대해서 도덕적 지위와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는 레건의 입장이에요. 그런 레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 실험의 정당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A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요. 어떤 해법을 줄수 있을까요? 4번이요. 동물 실험은 삶의 주체인 동물이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 한번 다시 생각해 봐. 라고 답을 줄 것이 정답이에요. 그에 비해서 1번. 성장한 포유류 동물이 동물 실험이 대상이 되면 레거는 안 된다고 볼 거예요. 2번. 사회적인 유용성이 아니라 본래적인 가치,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라고 볼 것이고요. 독립적 삶을 영위하는 존재는 동물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라고 말할 거예요. 5번. 비이성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항상 허용된다라기보다는 비이성적이지만 삶의 주체가 되는 한살 이상의 고용 포유류는 그들에 대한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게 명확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7강까지 열심히 달렸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여러분들한테 단단한 실력이 되었기를. 그래서 꼭 만점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됐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던 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뭐만 찾으면 된다?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문장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문장의 구성, 즉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주어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풀어볼 문제는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역시 어법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people from more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습니다. 왜? 왜 이걸 판단할 수 있냐면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 주어랑 동사 찾기. 이게 진짜 쉬워 보여도 얘들아, 문장이 길어지면 정말 찾기가 힘드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계속 연습하는 버릇 같이 드리자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to maintain self-focus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주체성,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통제력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그러니까 나 정말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도 뭐 있었죠? as가 우리 나타나면 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했었어. 이 as가 무슨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문장에서 as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두 개가 다 다른 쓰임인 것 같아. 자,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문법적으로 뭘까?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 얘는 접속사 a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셨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고 이때 as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요, these serve,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앞에 등장한 self-focus agency or control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주체성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통제력은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으면 너무 완벽하게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로서 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얘는 전치사로 쓰인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s가 두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하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뒤따라 나오는 이 as는 뒤에 명사구가 따라 나오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으로.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문장 시작하기 전에 문장 앞에 별표 달린 거 보여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별표를 한번 쳐볼까?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뭐가 와요?
주어가 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의 형태를 봤더니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네. 그러면 얘는 주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의 원래 뒤편에 있어야 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왔으니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 문장이 도치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comes 동사가 먼저 왔고요. the belief이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오게 되었네. 그러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 구조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 comes the belief 이러한 믿음을 도출시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도출시켰냐면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점. 이 대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이때 이 대시 뭔지 한번 맞춰볼 사람. 이때 대시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대시 쓰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짚었었거든요.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자, 동격의 대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추상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살짝 봤더니 the belief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맞추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individual successes,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 depend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그냥 depend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행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 즉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의 형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개인의 성공 있잖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랑 개인의 행동에서 따라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 말이 되죠? 자, 그런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whether이 나오면 얘들아, whether 다음에 or이 어디 있을까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 혹은 B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nd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지 혹은 trying to accept the one's circumstances, 그 개인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the use of control, 그 통제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centers on the individu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봤는데 두 문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 풀고 있었잖아. 문법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왔어. 이미 2번이 depend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됐었잖아. 그럼 우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The independent self, 이 개인적인, 이 독립적인 주체는요, 개인은 may be more driven,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훨씬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요, appealing to sense of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호소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얘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여기 수동태가 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봤을 때 이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표현에서도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개인들은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에 대한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수동태 온 것까지도 괜찮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요. However, 하지만. 얘들아, 하지만이 나오면 무슨 얘기야? 내용이 한번 반전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s.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motivated.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진대? Group goals and har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나 혹은 조합, 화합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Research has show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 이제 좀 자신 있어. 그치?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대시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East Asian prefer to receive 이라고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럼 얘는 뭘까? 접속사 that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 East Asian, 동아시아인들이요, prefer to receive, 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요, but not seek, 무언가를 나서서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은요,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력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Social support,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좋아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는 접속사로서의 that 쓰인 거 너무 괜찮네.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야?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즉슨 서로 의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prefer to cop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어떤 방식? That promotes harmony in relationsh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조화를 촉진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마저 한번 볼게요.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그러면 who, 우리 보통 뭐 생각하지?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 peopl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대명사로 볼 거야. 그치? 아하, 뒤에 바로 hol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at도 관계대명사지. 왜? 앞에 선행사 way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promote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도 막힘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볼게요. AB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a commodity, as an everyday objec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거 뭐 보여요? as가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우리 저번 문장에서도 as가 두 번 등장했었잖아. 그런데 기억나? 첫 번째 나왔었던 as는 접속사 as였고요. 두 번째 나왔었던 as는 전치사 as였어. 그치? 바로 옆에 문제 있잖아. 그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로써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as a commodity라고 하면 필수용품입니다. 우리의 필수용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And as

as an everyday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두 번의 as 어떻게 쓰인 걸까? 첫 번째 as는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A commodity라고 하는 필수용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An everyday object. 역시나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네. 자, 그러면 as가 두 번 이어지고 있는데 둘 다 전치사로 쓰였다.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PC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용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It can end its days as a piece of junk. 또 as 등장하고 있어. 이때 as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요. end its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그 PC는요. 수명을 마감할 수 있는데 as a piece of junk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nk는 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 로서 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얘들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진짜 팍 하면 얘 전치사다, 얘 접속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두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It can end its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그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요. A bygone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gone은 한물간이거든요. 한물간 물건으로 뭔가 고물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네. 자, 그런데 여기 are이 들어갈까 to be가 들어갈까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re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 지금 동사지.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때 동사가 can end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봤을 때 접속사나 혹은 뭔가 연결 지어줄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러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네. 왜?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문장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to b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To be disposed of some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그 piece of junk,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be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아,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Either A or B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지? A 혹은 B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Either A or B or C or D라고 해가지고 아 or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네 번이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it a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PC, 그 개인용 컴퓨터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by resale,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Or by passing it on to someone el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Or by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딱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저기 동사가 올 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hristine Finn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엄청난 책을 한 권 썼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책을 쓰셨냐면요. On computer as junk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엄청난 책을 한권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B번 볼게요. Which일까? 혹은 in which일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which를 봤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in which를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다. 뒤에 문장만 한번 바로 볼게요.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을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 그녀는 그 방식을 본다.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가 오는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분께서 엄청난 책을 한 권 작성을 했는데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그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 안에서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버려지는 방식을 그녀가 본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버려지지? 어떻게 버려지지? 사람들이 그냥 버리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되파나? 혹은 안 보이게 치워두나?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ll the activities, 그 모든 활동들, 즉 여기서 컴퓨터가 버려지는 모든 활동들은요, that take place at the supposed end of the PC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ersonal computer, 즉 개인용 컴퓨터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녀가 지켜본 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그 PC가 본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관찰해서 책을 쓴 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whether that means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or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 하라 그랬었지? whether A or B라고 하는 우리 수급 표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A인지 B인지라고 해석을 할 건데 whether that means 그 말인 즉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버려질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제거되어지던지 혹은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napped up 이라고 하면 급하게 사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낙하채서 사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빈티지 컴퓨터를 수집하는 분께 아주 낙하채듯이 사지든지 간에 어쨌든 그 PC가 그 생을 다할 때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누가? 이 여성분께서 관찰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였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뭐를 보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rom my generation, 내 세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즉 내 세대 사람들은 don't like to think about computers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세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것은 싫어한대. 왜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걸 싫어하냐면 becaus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they are still such new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새로운 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I find it 혹은 I find them much harder to throw one out tha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I find it much harder. 얘들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한번 볼까? 크게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I라고 하는 거는 주어, find라고 하는 거 동사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이 C에 들어갈 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어고 much harde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 것 같은데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한번 보면 To throw one out,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구조다, 그치? 우리 1강 할 때 이거 반드시 짚어라 라고 내가 말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때 목적격 보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 부분, 얘가 뭐다? 진짜 목적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목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1강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to throw on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one은 앞에 등장한 computer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to throw one out 컴퓨터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뭐보다 어려운 거냐면요.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하면 회전식 건조기거든요. 회전식 건조기를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버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nd I can see much more symbolic value in a 20-year-old computer than I can in 20-year-ol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대. 어디서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냐면요. In a 20-year-old computer,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 뭐보다는 20년 동안 내가 몬 차보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쌤이 정말 1강부터 강조 많이 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가 목적어 부분에 it이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부분에는 이때 투부정사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 라고 했었어. 그쵸?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실감이 되시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역시나 사관학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Fairy tales are filled with frogs turning into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역시나 이 문장 앞에 뭐 붙어 있어? 별 붙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별 한번 쳐보세요. 왜 별을 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Fairy Tales,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개구리로 가득 차 있대.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즉,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구리로 가득 차 있냐면요. Turning into prin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요. 혹은요, or pumpkins,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호박은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냐면 Turning into coac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차로 변하는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다. 그치?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 마차로 변하는 펌킨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문장 안 끝났지? 자, coaches 라고 하면 마차라고 했잖아. 마차는 마차인데 drawn by white hor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형태 보면 drawn by 라고 하면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어? 과거 분사 꼴이다. 그치? 어? 여기까지는 현재 분사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어.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이러한 coaches 라는 마차라고 했잖아요. 마차인데 이 마차들이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여기 coach 마차 같은 경우는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과거 분사 drawn by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는 백마인데 transformed 혹은 are transformed from white m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흰색 쥐로부터 변신한 백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분사가 올까? 수동태가 올까?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앞에 문장

본이다.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여기 마차 같은 경우는 백마이에서 끌어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꾸며줬다. 그러면 여기 백마 같은 경우는 흰색 쥐가 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므로 과거 분사 transformed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white horses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가면 되겠다.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사가 지금 한 문장에서 네 번이나 쓰였어. 특히 현재 분사 두 번, 과거 분사 두 번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그치? 이럴 때는 능동이지만 자, 마차는 마차인데 백마 위에서 끌어지는 마차.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PP,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를 쓸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면요. Such fantasy, 이러한 공상들은요, are profoundly unre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갑자기 이제 frog가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고 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서 they couldn't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Not for biological reasons, but mathematical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이유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 호박들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Such transitions, 이러한 변화들은요,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which means that,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we can rule them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이때 등장하는 them은? Such transitions,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ule something out 하면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차피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사실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왕자님,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But for a caterpillar, 하지만 얘들아 caterpillar 하면 애벌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는요, to turn 혹은 turns into a butterfly is not a probl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 B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볼래요?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is가 있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하지만 애벌레에게 있어서 to turn into a butterfly, 나비가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인 즉슨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애벌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비가 된다는 것은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rules having been built up over the ages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요, having been built up over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수십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은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요,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주어 자리인데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요. And although no butterfly has ever been seen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지는 않았대요.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건 보여지지 않았냐면요.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나비가 갑자기 날다가 애벌레가 되는

되는 모습 봤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쵸? 자, 그런데 비록 그 어떠한 나비도 애벌레로 변하는 것을 보여진 적은 없지만, it이 들어올까, which가 들어올까, 이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마 사관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잘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it은 얘들아, 우리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위치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럼 이거 두개 차이점은 관계사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관계사가 있다는 말인즉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쭉쭉쭉쭉쭉 가서 봤더니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떡하니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또한번 관계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벽하게 although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말이거든. 왜? 접속사니까. 그래서 비록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뭐 되는 것이?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지만 It should not surprise us in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As, say, a frog turning into a pri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것 마냥 우리가 똑같이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문장에서 나와요. Frogs don't contain genes for making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무엇이 없냐면 유전자가 없어. 뭐를 위한 유전자가 없대? Making princes. 왕자님이 될 만한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개구리가 왕자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but they do contain genes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개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they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거네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개구리가 왕자님이 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덜 놀랍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with 그리고 which는 사실 수능에서 잘안 나오는 포인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 둬라. 무슨 차이다? 얘랑 얘는 아, 관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관계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고요.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어느 날 내가 일로부터, 즉 내가 뭐 직장이겠죠?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I saw a woman. 나는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여성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trying to turn on to the main stre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인 거리, 즉 어떤 큰 도로로 나오기를 시도하는 여성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어, 저분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고 싶어 하시네 라고 하는 여성분을 봤는데 and having very little luck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거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 왜 기회가 없었냐면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교통량 때문에 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분을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못 껴든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니까 hav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woman을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한번더 연결이 돼서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and가 앞에 나오는 trying, 뒤에 나오는 having을 가지고 woman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하는, 큰 도로로 나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 여성. 하지만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이라고 두번 꾸며주고 있네. 자, 그랬는데

slowed and allowed her to turn in front of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녀로 하여금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즉 껴준 거죠. 그쵸? 껴주었는데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좀 뿌듯했어. 왜냐면 잘 못 껴들고 계셨는데 내가 앞에 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뿌듯했단 말이죠. Until 그런데 언제까지만 딱 기분이 좋았냐면 A couple blocks later 한 몇 블럭이 더 지나고 나서 She stopped to let a few more cars into the 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더니 몇몇 차를 더 그 껴주신 거죠. 어? 내가 이분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내 앞에 껴주었는데 이분이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멈춰 서서 여러 차들을 계속 껴주시는 거야. 그래서 causing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냐면요. Us both to miss the next f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 I found myself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여기 주어 나오고 있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는 myself인데 여기서 내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여기 제귀대명사 온 것까지도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완전히 화가 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지. 어 뭐야 나는 양보해가지고 내 앞으로 껴줬는데 그분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차들을 자꾸 앞으로 더 껴줘 라고 하니까 내가 아 그녀한테 조금 짜증이 난 상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ritated 이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을지 한번 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조금 너무 화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How dare she slow me down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After I had so graciously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녀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stewing 하면 안달하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안달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차에 앉아 있었겠죠. 아, 왜 이렇게 다들 껴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안달이 나고 있었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How ridiculous I was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자, 이때 how가 어떤 how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how는 뭘까, 얘들아? 의문? 부사입니다. 자, 의문 부사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ridiculous라고 하는 얘는 뭐죠, 우리? 형용사입니다. 그치? 자, 원래 형용사고요. I was being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어순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 의문 부사면 원래 어디 쓰여야 돼? 의문문에 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의문문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서문 안에 쓰인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 부사 how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의문부사 잘 쓰여져 있고요. 뒤에 엇은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괜찮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을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once read came floating into my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읽었었던 한 구절이 came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4번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동사 오는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네. 쌤이 조금 쉽게 읽으라고 여기다가 싹 가로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편했죠. 그랬을 때 자, a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구는 문구인데 내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나의 머릿속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어가 a phrase 부분이고 동사가 came이라고 하는 과거

하고 동사가 온 거 너무 잘 왔네. 그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온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한 문구가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올랐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You must do him or her kindness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그녀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냐면요.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그런 이유로 친절을 베풀어야지.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혹은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뭔가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만 돼? inner reason, 어떤 내부의 즉 마음속 깊이의 이유 때문에 너는 친절을 베풀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또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What I had wanted a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이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what 보면 이제 너무 기쁘다. 그치?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 볼까? I had wanted a reward. 완전한데? 나는 원했어 보상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따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뭔가 보상을 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You or someone else, 당신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똑같이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 보상을 나는 기대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그 여성분을 끼워줬을 때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여성분은 나한테 친절을 베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년도 수능비형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Oxygen is what it is all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ff that gives us life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gives us lif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아마도 oxygen 맞아 산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대. 오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궁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 뭔가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안에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burned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즉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얘네들이요.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대. 연소해버리는 역할을 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1번에 밑줄 그어진 곳 보니까 넷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앞에 문장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럼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but breathing has a price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price가 있대, 얘들아. 대가가 있다 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fre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bustion 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소거든요. 태우는 거. 그래서 산소의 연소.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소를 태우는 것. 산소의 연소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여기서 that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줬거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는 없고, ing가 붙어 있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준다? send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s out by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product 하면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산소를 태우는 행동은요, 어떤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산물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런데 they have the Dr. Jekyll and Mr. Hyde character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elp guarantee our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는 돕는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좋은 측면이네. 활성산소가 좋은 측면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body mobiliz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병균 개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낸대?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침입자, 즉 여기 병균과 같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우리가 병균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선 지킬 앤 하이드 모습에서는 지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 to fight이라고 하는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자, 왜 움직이냐면 이러한 병균으로부터 to fight off, 이기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으니 to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move uncontrollab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 자, 앞부분까지는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그치,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uncontrollably move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경향도 있나 봐요.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코드를, 유전적인 암호를, 어떻게 한대요?
corrup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질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uncontrollab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봅시다.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아, uncontrollably가 move를 꾸미고 있으니 4번도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괴롭히냐면 until the cells become dysfunction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and sometimes give up and d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우, 포기할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Fierc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주 격렬한 활성산소들은요.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built into life as both protector and aveng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활성산소들은요. 지어졌대. 우리의 생명체 안에 지어졌는데요. both A and B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도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vengers 하면 보복자죠.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분사 쓰여져 있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활성산소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보복하는 역할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are potent agents of a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g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 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화에 아주 강력한 주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도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들을 전부 총알받이로 쓸까? 규모와 전투 상황 같은 거를 되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0: 제주도의 서남쪽 대정읍 일대는 중요한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굴곡 많았던 이 지역의 근현대사를 자세히 만날 수 있는 곳. 김웅철 관장은 30년 넘게 대정읍의 자료를 모으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대정 지역이 제주도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그 일본 해군 항공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시설이 남겨진 자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예.
0: 아래쪽 벌판이라는 뜻의 알뜨르 평야지대. 이곳엔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일제가 만든 항공기지였습니다.
1: 해군 항공기지 활주로입니다. 비교적 짧은 활주로이지만은 여기서 얼마든지 이착륙을 용이스럽게 했던 활주로이기도 합니다.
0: 이곳에서 출격한 600기의 전투기. 목적지는 중국 난징이었습니다.

0: 난징 대학살이 자행된 원초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1: 전투기에서 내린 일본군에게 30만 명의 중국인이 학살당했던 참혹한 역사. 그 소용돌이에 얽혀 있었던 알뜨르 비행장이었죠. 총괄 사령부의 명령을 비행장으로 교신해 주었던 통신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비행장 관제탑의 일부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제탑에서 보낸 작전 지시에 따라 36회에 걸쳐 폭격기들이 이륙했고 곧 중국 난징 공습으로 이어진 겁니다.
0: 일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지역을 항공기지로 활용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알뜨르는 이제 농작물이 자라는 땅이 됐지만 곳곳엔 콘크리트 시설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0: 비행기도 전투가 끝이 나면은 창고에 들여놓는 것이 경납고 역할입니다.
1: 지붕에 풀을 덮어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든 경납고. 이 안엔 제로센이라는 전투기가 보관됐습니다. 자살 공격으로 악명 높았던 가미카제 특공대의 전투기였죠. 알뜨르 비행장은 가미카제의 훈련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공격에 동원된 상당수는 조선 청년들이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하지만 미국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졌고 전쟁 막바지에는 일본 본토까지 위협당합니다. 최후의 방어작전. 그중 결7호 작전의 지역은 제주도였습니다. 섬 전체를 군사기지로 만들고 조선의 병력 3분의 1을 배치했습니다.
0: 결7호 작전의 최후의 보루로 삼을 것이 바로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항전 자치들이죠. 그래서 결전 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아마 대정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민 전체가 다 옥쇄 내지는 희생을 당했을 겁니다.
1: 제주도를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일제. 알뜨르 비행장의 이 장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곳. 지하 벙커입니다.
0: 이렇게 완전히 인공 축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풀을 덮어가지고 위장을 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하 벙커입니다. 예.
1: 계속해서 일제는 제주도의 오름을 활용해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에는 미군의 공습에 대비한 사격시설을 갖추고 지하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거대한 동굴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0: 1943년 말부터 결7호 작전을 계획을 해서 일제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 흔적, 그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섯 알로름 갱도 진지입니다.
1: 일제의 이런 전쟁 대비에 동원된 이들은 수많은 제주도민이었습니다.
0: 이 공사는 1944년 말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되는 날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혹독하게 채찍 맞아가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을 후세들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0: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 전쟁의 상처를 품은 제주도.
1: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관광 와서 체험도 많이 하시고 많이 느끼시고 수많은 그 유물들을 살펴보시면서 저희 말씀을 조금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0: 한때 거세게 불었던 자율형 사립고 입시 열풍.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사고에 가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을까. 오늘의 주인공 지연양 역시 자사고의 진학, 입시 전쟁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1: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성적도 안 나오고 몸도 다 버리겠다 싶어서 좀 더 많은 비교과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서 아, 전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2: 현장에 나와 있는 정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원학원의 위험한 등굣길에 나와 있습니다. 등굣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차량과 학생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0: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고로 전학한 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실시. 공부의 흥미도 높이고 꿈도 찾게 되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일반고에서 명문대로 진학한 지연양의 국어 공부법을 알아보자. 문학 공부. 기출문제 풀이로 지문 분석 능력을 키워라.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서울대 윤리교육과에 진학한 지연양이 자주 찾아오는 곳. 자신이 공부했던 고등학교다.
2: 저번 주인가에 온 것 같은데.
0: 교과 공부를 넘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준 최고의 스승.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설렘으로 바뀌곤 한다.
3: 네. 선생님 꿈을 갖게 된 것도 여고 와서 선생님들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제가 좀 더 확실히 제 꿈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진짜 너무 편하고 쌤들 얘기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좋거든요. 올 때마다 반갑게 아유, 와주세요.
4: 지연이가 오면 환영해.
3: 감사합니다.
2: 네, 그러면은 저는
0: 쾌활한 성격으로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했던 지연이야. 졸업 후에도 자주 학교에 찾아오는 이유는 학창시절 선생님들께 감사했던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
1: 물론 처음에 전학을 왔을 때는 아무래도 자율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온 거니까 친구들한테 약간 안 좋은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1학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이게 2학년, 3학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소중한 친구 몇 명도 얻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할 것도 많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공부의 압박에서 벗어난 후부터 정상의 궤도에 설 수 있었다는 지연이야. 그녀의 국어 공부법은 무엇일까?
1: 저는 일단 따로 개념서를 만들진 않았고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최대한 열심히 듣고 그때 한 번에 익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 잡는 시간은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그 익힌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완전 체화시키려고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현대 소설 파트인데요. 제가 보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부분을 체크를 한다던가 인물의 행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물이 다른 인물과 어떻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작은 사건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 지문을 다 읽을 때쯤이면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전체적인 줄거리나 또 작가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0: 이후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 등 지문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표시하며 소설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었다.
1: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고전소설 파트인데요. 사실 고전소설도 같은 소설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 방법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소설과 많이 비슷해요. 근데 고전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을 이름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관직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제 3인칭 다른 호칭을 이용해서 부르기도 해서 인물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같은 인물끼리는 동그라미 혹은 이렇게 세모를 통해서 제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인물들끼리인 표시를 해놔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지문은 이 원작 소설의 굉장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작 소설이 원래는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이 소설의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수록되더라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0: 고전 소설의 경우 이름, 관직, 호칭 등 다양하게 표현된 하나의 등장인물을 같은 도형으로 표시, 동일 인물임을 파악하고 사건이나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했다. 또한 지문의 원작 소설 전체 줄거리와 구조를 같이 적어 이해를 돕고 변형 문제에도 대비했다.
2: 소설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되 이제 그 인물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제 어떤 사건에 처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사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연양이 그 인물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인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리를 했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제 그 사건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그런 사고 연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소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있죠.
0: 작품의 등장인물을 이해하라. 지연양의 소설 공부법. 첫 번째, 지문 속 등장인물을 파악.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성격을 정리한다. 이후 인물이 가진 성격을 파악하고 행동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며 표현법을 이해한다. 두 번째, 지문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체크. 연결지어 소설의 줄거리를 파악하며 문제를 푼다. 고전 소설의 경우 다양하게 표현된 하나의 등장인물을 같은 도형으로 표시한다. 동일 인물임을 파악하고 사건이나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했다. 또한 지문 옆에 원작 소설의 전체 줄거리와 구조를 같이 적어 변형 문제를 대비했다.
1: 이제 현대시나 고전시에서는 이제 화자의 정서 그리고 태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서와 태도가 곧 주제로 직결되기 때문인데 그걸 정확히 알려면 각 시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시에서는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꼭 필기를 해놨고 대조되는 경우는 기호를 다르게 하고 색깔치를 다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큼 표현법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법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0: 시어가 가진 함축적인 의미들을 파악. 의미가 대조되는 표현들은 기호와 색깔을 달리 표시하고 각각의 표현법을 적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를 해석하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했다.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수없이 연습했던 지연이 형. 왜 이런 공부법을 택한 것일까?
1: 문학 작품의 출제 요소라는 건 사실은 크게 이제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그 작품으로 놓고 보면 그 작품에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변형해서 이제 여러 시험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출제 요소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아마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게 또 여러 다양한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변형 문제에도 이제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보여요.
0: 며칠 후 지연 양이 다시 모교를 찾았다. 교무실이 아닌 후배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 오늘은 자소서 쓰는 거 두 가지로 이제 내용 측면이랑 글쓰기 기술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글쓰기 기술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자면 문장은 반드시 단문으로 써야 돼. 너네 뭐뭐 했는데 뭐뭐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말 있잖아. 이거 최대한 빼고 너무 어렵고 멋있게 문장을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단문으로 짧게 쓰는 거. 두 번째는 미사 여구를 배제하는 거. 형용사 수식어 같은 거. 뭐 너무, 아주, 그 외 아니면 다른 수식어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이런 거 다 빼야 돼. 그래야 또 가독성도 훨씬 좋아. 세 번째는 이제 kill your baby라고 처음 들어봤지. kill your baby. 이게 너네가 어떤 도입부나 어떤 부분을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 있지 않아? 아,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해서 너무 센스있게 잘 쓴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고 싶지. 그 부분에 맞춰서 다른 글들을 막 바꾸잖아. 이게 글을 망치는 그거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에 맞춰서 자꾸 다른 글이 자꾸 바뀌는 것 같다. 얘가 너무 집중된 것 같다. 그럴 때는 걔를 좀 버려. 너네가 계속 읽어볼 거 아니야. 읽어볼 때 술술 읽히는 글? 자기 글인데 자기가 읽다가도 막혀갖고 버벅대거나 하면은 그건 남이 읽으면은 훨씬 더 버벅대. 그거는 절대 읽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쉬운 글이야. 쉬운 글. 멋있는 글이 아니라 쉬운 글.
0: 지연 양이 알려주는 자소서의 기술. 어렵고 멋있는 글보다는 단문으로 작성. 미사 여부를 배제해 가독성을 높인다. 글 전체의 완성도를 위해 흐름에 방해가 되는 구절은 삭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을 써야 한다.
2: 그 지원하는 학교의 인재상을 알아보고 그게 드러나게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하면 진짜 안 와다. 그래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하고 교수님들은 전문가잖아. 얼마나 많은 추천서를 보겠어. 그러면은 거기서 보는 게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가 안 적혀있는지를 본다? 아, 이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너네가 읽으면서 자꾸 무언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이미 있는 내용이 더 뭐 모자라진 않은가 이러지 않고 이러지 말고 빠진 내용이 뭘지 생각해봐.
0: 지원하는 학교의 인재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되 원론적인 이야기보단 해당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자기소개서에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보충하면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가 된다. 후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자소서 특강을 준비했던 지연 양. 밀착 멘토링으로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
2: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제가 멘티 프로그램을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청서 적어주면은 제가 이따가 상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0: 후배들이 고민하는 것을 알고 먼저 다가와준 선배. 이런 선배와의 멘토링은 후배들에게도 놓치기 아까운 기회일 터.
2: 공정하게 너희들이 가위바위보 해.
0: 밀착 멘토링 사상 가장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
2: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간절한 친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제일 탈이 좀 덜 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한 거고, 대신에 이제 오늘 멘토링 못한 다른 친구는 제가 따로 연락을 해주려고요. 따로 좀 더 봐주려고요.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바이바이보. 1대0.

0: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4반 김민정입니다.
1: 오늘의 멘티 민정양. 국어 공부량에 비해 오르지 않는 성적이 고민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 지연양이 멘티의 노트와 책을 꼼꼼히 살펴봤다. 언뜻 보면 잘 정리된 듯 보이는 필기. 과연 멘토는 멘티의 문제점을 찾아냈을까?
2: 일단 너 이렇게 필기 되게 화려하게 잘 해놨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내용은 친절하게 잘돼 있긴 해. 진짜 자습서 그대로 베꼈나 싶을 정도로 모든 해설은 잘돼 있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는 이유가 뭐야?
3: 필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보자는 마음도 있고요. 한 번 더 읽어보기 편하게 이렇게 필기하는 것도 있고.
2: 근데 넌 이거 그럼 읽어보기 편해? 딱 봤을 때 들어와?
3: 딱 봤을 때 들어오진 않나요?
2: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성광펜 해놨는데 이거 되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았거든?
3: 저 나름 색깔에 의미 부여했는데 하면은 노란색은 좀 중요하거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쌤이 강조하신 거 빨간색은 반복이라던가 표현법 이런 거
2: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쓰는 것뿐이야? 아니면은 진짜로 너가 이 시에서 이 표현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고 쓰는 거야?
3: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2: 약간 그 기억에 의존하는 게 큰 것 같지? 너 심지어 이거 할 때는 이거 안 보고 해? 보고 해?
3: 보고 해요.
2: 그치, 보고 하면은 너의 기억력을 자꾸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예쁘게 필기를 다시 보는 용으로 하고 싶으면 내 책을 덮고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시에다가 너가 스스로 그냥 분석한다는 생각을 해보고 물론 너만의 표시 있고 하는 거는 너 자유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책을 보고 하는 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멀리 보면은 모의고사 잘 보는 방법이기도 해. 왜냐면 모의고사는 새로운 시에 대한 너의 스스로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 이건 누가 가르쳐주기라도 하지. 그거는 가르쳐주지도 않은 처음 보는 시잖아.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이 그때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때 그 처음 보는 시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난 이렇게 내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써보면서 이렇게 익힌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가 문제를 푼 걸 또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습한 거잖아. 이게 수업하기 전에 푼 거고 이거는 이제 너가 필기까지 모든 공부를 한 다음에 푼 거잖아. 근데 둘 다 굉장히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내 거 잠깐만 보여줄게. 여기 보면은 나는 다 고쳤어. 이게 뭐가 달라고 얘기하는 게 다 고쳤단 말이야. 다 고치고 풀었는데 너는 그냥 답만 표시하고 말았더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의 답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이 선지들이 미묘하게 바뀌었을 때 그때 너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뭐가 틀렸는지 이게 왜 맞는지를 선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풀어. 이거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다 해당되는 거야.
1: 노트 정리 후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정리한 노트를 보지 않고 해당 지문을 스스로 분석하며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문제풀이를 할 때 선지 하나하나에 옳고 그른 이유를 찾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설 문제 푸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긴 글이잖아. 긴 글을 그냥 마냥 읽다 보면은 어디에 중심을 둬서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해서 문제를 먼저 읽어. 근데 보면 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부터 비읍까지 기호가 나타나 있네? 그럼 그 기호를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난 문제를 먼저 읽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보기는 반드시 먼저 읽고 읽는 게 좋아. 왜냐면 보기에서 대부분 그 소설에 대한 정보를 너한테 주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 소설을 만약 처음 봐서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 보기를 보니까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작품을 읽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겠지? 일단 뭐라도 알고 읽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르니까.
1: 소설 문제를 접할 때는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본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문의 해당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읽는다. 또한 문제의 보기가 있을 때는 보기를 먼저 확인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4: 실전에서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보기라든가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어라든가 그다음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작품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잘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한 요소를 작품에서 찾는 연습을 평상시에 이제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면 시간을 줄이는 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근데 노트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건 확실하긴 한 말이야.
1: 수능을 대비한 실전 문제 풀이 방법이 시급한 고3 멘티 민정양을 위해 멘토는 밤늦게까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풀어낸다. 며칠 후 멘토의 방식대로 문제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풀이 방법을 익혀갔던 멘티.
3: 언니가 해준 대로.
1: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며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 이거 하나하나 쓰고 하니까 좀 귀찮아서 그 과정들이 싫었는데.
3: 언니 그러면 비문학은 어떻게 풀어요?
2: 비문학을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키마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실제로 1학년 때 이렇게 배웠던 과학탐구, 사회탐구 같은 거를 2학년, 3학년 다 교과서 다 집에 놔뒀어. 그리고 풀다가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 같으면은 그 잠깐 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너가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기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훨씬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 내가 생각할 때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아는 거야. 이거 정보 전달 글이잖아. 너한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정하겠다는 그 목적이 뚜렷한 글이야. 그러니까 소설은 전체의 일부를 발췌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운데 얘는 처음, 중간, 끝이 정해져 있고 너한테 얼마만큼의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전할 건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읽다가 문제 풀다 읽다가 문제 풀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얘가 하고 싶어 하는 말 전체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구조화를 시켰어. 문단별로 내용을 나뉘었어.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일단 나는 첫 번째 생각을 해.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잖아. 여기서 대부분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의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너한테 해줘. 그리고 그것만으로 너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예시까지 줘. 이렇게 보통 개념, 정의, 예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했는데 너가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본다고 할게. 봐봐. 일단 이 글에서는 보면은 세 가지 개념이 지금 나와. 장소 기억은 뭐뭐이다. 딱 정의. 그 다음에 제의적인은 뭐다. 이렇게 개념과 정의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예시 나오는 거 보이지. 그림이랑 같이 예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너가 이해를 해. 그리고 여기는 재정의에 관한 거였고 여기는 경로 접근에 관한 거였다 라고 너 여기서도 문단별 내용을 정리를 해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면은 너가 기억하다가 한계가 있어도 아까처럼 바로 찾아가서 답을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기 문제가 나왔잖아. 보기 문제 어렵지?
3: 네.
2: 보기 문제는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문제 풀 때
3: 보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2: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보기 문제는 보통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오잖아. 어떤 사례를 가져와 놓고 이 본문에서 했던 개념을 알아서 적용시켜서 풀어라 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여기에 나온 이 모든 거는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개념을 다른 말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가 할 일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었지만 같은 걸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방향이 바뀐다 그럼 방향을 혼란시킨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너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아 그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는 거겠구나. 그와 관련된 조건을 줬다는 거겠구나. 이 사례를 정말 보기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너가 좀 키워야 돼.
3: 기술 부분이나 과학이나 경제 같은 분야의 글이 비문학 글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개념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해했어. 근데 이제 쭉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글만 읽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맞아. 나도 그걸 되게 알거든.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그다 처리를 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갈피를 읽고 이제 나중에는 독해가 아니라 그냥 글 읽기를 하고 있어. 근데 보면은 이 글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집약적인 글이야.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너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거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럴 땐 좀 천천히 읽어.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너가 빠짐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 보면 여기서도 뭐 CPU, 작업 큐, 뭐 대기 시간 이러면서 너가 모르는 정보들을 계속 막 줘. 그러니까 이거를 너만의 표지도 해나가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대충만 딱 보고 찾아가기도 빠르고 그 이 정보를 하나하나 모르면 어딘가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 특히 보기 문제 같은 거는 이러한 개념들이 모여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놓쳤어. 그래서 표지도 안 해놨어.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너가 놓쳤던 그 개념이 나와. 그럼 넌 다시 그 개념을 찾기 위해 여기로 가서 헤매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내가 아까 이제 표시를 잘 해놓고 너가 문제 풀다가 이제 막히는 게 있으면 그 해당 내용으로 찾아가서 다시 읽어보고 풀으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맞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애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 굉장히 좁은 부분, 뭐 여기서도 겹치는 단어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부분만 계속 본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만 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건 맞는데 그 앞뒤 문장 좀 더 넓게 보자면 단락 전체를 다시 읽어봐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과 그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의 그 개념의 내용? 그런 거? 그렇게 확장돼서 읽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문제랑 어떻게 연결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이 부분을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리고 많이 분석해보면서 좀 실력을 키워갔으면 좋겠어.
4: 지연 양의 이제 비문학 읽기 방법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읽기 능력, 읽기 수준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왜냐하면 일단 지원량은 그 글의 단락별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을 스스로 이제 잘 짚는 그런 읽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읽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핵심하고 중심으로 그 짚으면서 글의 논지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일 그런 핵심 정보를 짚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단락별로 그 핵심 어구에 해당되는 말들을 스스로 자꾸 먼저 이제 찾아보고 잘 찾았는지 맞춰보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3: 제가 평소에 공부하던 방법이랑 좀 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국어 성적을 꼭 올려가지고 언니한테 다시 따로 연락드려서 밥 사주세요.
1: 막연한 공부법으로 고민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고3 멘티와 가르침 받았던 대로 좋은 스승이 되고 싶었던 멘토.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킨 멘토링 인연은 이들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3: 언니 사랑해요. 아.
2: 어떻게 다시 해요, 이거. 내가 나중에 모르지 풀어줄게.

0: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상담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형자 이자인입니다. 자, 지금껏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3월부터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여름방학 할 때쯤 되니까 아니면 수시 원서 쓸 때쯤 되니까 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도 마음도 무거운 그런 사람 있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자 이슈는 번아웃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Measure progress, not hours입니다. 자, 우리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순공 시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순공 몇 시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오늘 얼마나 배웠냐인 거 알죠? 내가 오늘 단어를 몇 개 배웠는데 그 단어가 새로운 지문에서 나왔다. 아, 독해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 같다. 이런 나의 성장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다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motion creates motivation. 자, 우리 하루 종일 앉아있고 특히 여름에 에어컨 바람 계속 쐬잖아요. 그러면 되게 머리 아프고 몸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자, 그럴 때 밖으로 나가서 잠깐씩 fresh한 에어 마셔주면서 산책해주시면 훨씬 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Cut screen time, not sleep time입니다. 아유, 이거 다 아는 건데 참 쉽지 않죠. 자, 불안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잠을 줄여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보느라고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정말 다 이도저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스마트폰 딱 내려놓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들여주시길 바랄게요. 자, 뭔가 오늘도요, 뭔가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고 왠지 공부하기 싫었다 라고 한다면은 자, 나 번아웃 온 거니까 토닥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얼른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저랑 같이 또 공부하면서 힘내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 봅시다. (목소리) 자, 이제 사회 모의고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오늘도 듣기부터 쭉쭉쭉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잘 풀어왔죠? 오늘 1번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자,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시작해볼게요.
1: Hello, everyone. This is Andrew from Maple Community Library. If you enjoy reading and want to share ideas with others, we invite you to join our weekend reading circle. The group meets every Saturday morning and welcomes readers of all ages. In this group, we read books from various genres and share our thoughts with one another.
0: 오케이. 자,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if you enjoy reading and want to share ideas with others,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같이 아이디어 나누는 거 좋아하신다면 we invite you, 당신을 초대합니다. To join one weekend reading circle. 자, 무엇에? 우리 weekend reading circle, 모임에 초대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뭐요? 독서 모임 있으니까 오세요 라고 초대하려고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he group meets every Saturday morning. 자, 그 그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Saturday morning에 만날 거고요. Readers of all ages, 나이는 전부 다 환영합니다. 자, 이 그룹에서요, 우리는 책을 읽어요. 여러 가지 장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서로서로와 나눕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좀 더 들어보죠.
1: It's a great chance to read more regularly and connect with community members who love books as much as you do. If you're interested, please sign up at the front desk on your next visit. We hope to see you soon.
0: 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It's a great chance to read more regularly. 더 정기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chance이고요. Connect with community members. 커뮤니티 멤버들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Who loves books as much as you do?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만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은 sign up 하세요. 그리고 we hope to see you soon. 자,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거기 모임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일까요?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초대하려고, 홍보하려고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1: Hey, Claire. Do you have a minute?
2: Sure, Josh. What's up?
1: I've been practicing piano a lot these days, but I feel like I'm not improving much.
2: Really? What do you think is holding you back?
1: I don't know. I follow the sheet music, but some parts still confuse me. I'm not sure how to get better.
0: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야, 시간 있어? 아,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I've been practicing piano a lot these days. 내가 요즘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But I feel like I'm not improving much.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어. 어, 근데 what do you think is holding you back? 무엇이 너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I don't know.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I follow the sheet music. 악보를 따라가는데 But some parts still confuse me.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헷갈리게 해. I'm not sure how to get better.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 Well, I think studying music theory would really help.
0: 아하, 자, 무슨 단어가 나왔어? think라는 단어가 나왔네. I think. 나 이렇게 생각해. 여자의 의견으로 지금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잖아요. 여기 나왔네요. I think, 나 생각합니다. The studying music theory would really help. 자, 음악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자의 의견 이거죠. 음악 이론을 한번 공부해봐라. 자, 다음 볼게요.
1: Music theory? Is it actually important?
2: Yeah, if you understand chords, scales, and rhythm patterns, it becomes easier to learn new pieces and fix mistakes.
1: But can't I just keep practicing without theory?
0: 자, 근데 남자가 좀 의문을 제기하죠. 이론, 그런 거 꼭 공부해야 돼? 라고 합니다. 자, is it actually important? 진짜 중요한 거 맞아? 그랬더니 여자가 중요하대요. 막 리듬이나 화성이나 막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은요, it becomes easier to learn new pieces and fix mistakes. 자, 새로운 곡을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mistakes를 고치기도 쉬워요. 라고 했어. 자, 근데, but I can't just keep practicing without theory. 이론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돼? 연습만 하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여자가 다시 한번 얘기해.

0: You could, but you'll struggle more as pieces get harder. Theory gives you a solid foundation.
1: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0: Yeah. Try studying theory while you continue practicing. Your piano skills will improve faster.
1: Okay, I'll give it a try.
2: 오케이. 이렇게 됐네. 자, you'll struggle more. 근데 나중에 더 고생할 거야. As pieces get harder. 곡이 더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안 돼. Theory gives you a solid foundation.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줄 거야. 아, 말이 되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명령문으로 얘기하죠. Try studying theory. 이론을 한번 공부해 봐. While continue practicing. 계속 연습을 하는 동안에. Your piano skills will improve faster. 그러면 피아노 스킬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자의 의견 뭡니까? Theory를 공부하면 피아노 실력이 더 올라간다.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2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남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요지라 함은 주제랑 같은 말이죠. 주제가 무엇인가? 이 말을 왜 하는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1: Welcome back to Healthy Desk, our series on simple habits for better office health.
2: 3번은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주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Healthy Desk에 오신 걸 환영하는데, 자, Our series on simple habits for better office health라고 합니다. 자, better office health. 자, 사무실에서의 건강을 얘기를 하죠. 그를 위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1: Today, I want to talk about a habit.
2: 와, 뭐라고 했어? Today, I want to talk about a habit. 자, 오늘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 남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1: Many office workers overlook how tightly they hold their mouse.
2: many office workers overlook. overlook 하면 뭐예요? 보는 건데, 이렇게 넘어서 보는 거니까, 간과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넘어 보는 거.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간과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무실 종사자들이 간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ow tightly they hold their mouse. 얼마나 세게 그들이 마우스를 잡고 있는지요. 마우스를 꽉 쥐는 그러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1: When you grip the mouse too firmly, your wrist muscles tense up, which can lead to pain over time. Try relaxing your hand and letting the mouse rest lightly under your fingers.
2: 오케이. 자, when you grip the mouse too firmly. 자, 마우스를 너무 세게 잡잖아? 그러면 your wrist muscles tense up. 자, 이 손목의 근육이 어떻게 돼요? tense up. 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which can lead to pain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ry relaxing. 자, 이번에도 try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나왔네요. 자, 여기가 중요 힌트입니다. Relaxing your hand and letting the mouse rest lightly under your fingers 라고 합니다. So, relaxing your hand. 뭐를 해요? 손을 릴렉스 하라는 거야. 편안하게 두시고, letting the mouse rest lightly. 자, 마우스를 자, 아래 편안하게 가볍게 두게 하라는 거예요. Under your fingers. fingers 아래. 손가락 안에, 아래에다가 편하게 둬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는 말의 요지 나온 것 같아요. 요두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편하게 들어볼게요.
1: This small change reduces strain and helps prevent long-term discomfort. During your next work session, I challenge you to pay special attention to your grip. You'll find a softer hold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your wrist health.
2: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은 변화가 reduces strain and helps prevent long-term discomfort. 자, 이렇게 긴장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long-term discomfort, 뭐를 막아요? 이렇게 불편한 거, 장기적으로 아픈 거, 막 긴장하고 힘든 거, 이런 거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uring your next work session, 다음번 work session에는요, pay special attention. 자, 뭐를 하냐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디에다가? 손 잡는 거에다가 you'll find a softer hold. 자, 그러면 더 soft hold가 이렇게 소프트하게 잡는 것이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your wrist health. 손목 건강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는 몇 번입니까? 손목 건강을 위해서 마우스를 세게 잡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지. 맨 처음에 일단은 막 배경 설명을 해요. 여기 사진 있어, 사진 봐, 막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순서대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개수라던가 아니면 무늬라던가 아니면은 그 상태라던가 뭐 아니면 남잔데 여자라고 얘기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존재하죠.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4번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0: Kyle, is this the school club room photo you mentioned?
3: Yeah, Audrey. It's the room for the film production club that I'm in.
2: 여기까지. 자, 이거 뭐예요? 상황 설명 초반부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학교의 동아리실이니 네가 얘기했던 그랬더니 It's the room for the film production club. 자, 영화 만들기 동아리인가 봐요. 내가 들어있는. 거기 방입니다. 라고 해. 그 다음에
0: It looks neat.
3: Do you see the laptop with the headset on the desk? That's where we edit our videos.
2: Okay, do you see the laptop with the headset on the desk? 자, 데스크 위에 랩탑 그리고 헤드셋 있는 거 보여? 라고 합니다. 자, 데스크 위에 랩탑이랑 헤드셋 있네요. 그러니까 1번 그림은 맞는 거라고 하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0: That's cool. What is the rectangular table in the middle used for?
3: It's where we hold our meetings.
2: 두 번째, rectangular table이라고 나왔네.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 in the middle, 가운데 있는 거, 뭐에 쓰는 거야? 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이거는 we hold our meetings, 우리가 미팅을 하는 곳이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 있잖아요. 2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0: Nice. Oh, I love the cushion with the hearts that's on the chair.
3: I like it too.
2: I like the cushion with the hearts that's on the chair 이라고 합니다. 자, 하트 모양의 쿠션. 근데 체어 위에 있대요. 체어 위에 하트 모양의 쿠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그림이 되겠고요.
0: And what's in that cabinet? One of its doors is open.
3: We store our microphones, small lights, and other club equipment in it.
2: 아,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What's in that cabinet? 캐비넷 안에는 뭐가 있어? One of its doors is open. 자, door 중에 하나가 열려있는데? 라고 해. 자, door 중에 하나가 열려있지 않은데? 틀린 거 찾았다.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저장해 놓는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0: I also see two cameras on tripods in front of the cabinet.
2: 자, I also see the two cameras on the tripod in front of the cabinet. 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가지고 당황하지 않았니? 괜찮았어? tripod 하면 뭐예요? 이거 삼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발대 위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 이거 보이는데, 자, 이거 여기다가 원래 두는 거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두 개 있는 건 일단 맞죠? 삼발대 위에 카메라 두 개.
0: Are they normally out like that?
3: No. When this photo was taken, we were checking the cameras.
2: 원래는 밖에다 안 두는데 이 사진 찍을 때 체킹 카메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0: It looks like a great club room.
2: 좋은 방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 그리고 할 일, 요거 두 개 체크 하는 거 이제는 잘 알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3: Ms. Wilson, isn't it exciting? Our product launch event is happening tomorrow.
0: It sure is, Mr. White. But do you think everything's ready?
3: I think we're just about ready. Let's quickly go over everything.
0: Good idea. I finished updating the presentation slides. Did you set up the promotional banners?
2: 내가 좀 길게 들려줬는데 자, 여기 앞에까지 good idea 나오기 여기 전까지는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서론이죠, 서론. 자, 우리 뭐 해요? 아, 우리 지금 product launch, 제품 보여주는 행사가 내일 있는데 자, 준비 다 됐어? 그랬더니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빨리 확인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까지가 이 앞에 내용이었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자, 이제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이거 안 했다. 이거 해야지. 라는 대화가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I finished updating the presentation slide.

0: slides. 자, 발표 슬라이드 업데이트하는 거다 끝냈고요. 자, 그다음에 Did you set up the promotional banners? 홍보 배너 설치했어?라고 물어봤더니
1: Yes, I put them up in the lobby this morning.
0: 했대요. I put them up in the lobb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세워놨답니다. 자, 그리고요.
2: Perfect. You sent out the invitation emails to our major clients, right?
0: So you sent out the invitation emails to our major client. 자, 우리 중요 고객들한테 초대장 보냈어? 맞지? 라고 했더니
1: Yes, I sent those out 3 weeks ago.
2: Great. I checked the delivery status of the beverages for tomorrow. All good there.
0: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초대장은 3 weeks ago, 3주 전에 이미 다 보내놨지라고 하고 Great, I checked the delivery status of the beverages for tomorrow. 자, 내일 쓸 beverages 하면 뭐예요? 음료죠. 음료의 배송 상태를 내가 이미 체크를 했는데 다잘와 있더라. 다 준비됐어라고 해요. 아직 할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를 볼게요.
1: Excellent. One more thing. We need to make sure the journalists have reserved seats near the stage.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the press seating chart.
2: I'll do that right away.
0: I'll do that right away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 지금 당장 할게. 그러면 요 바로 위에 나온 게 바로 해야 될 일이겠네요. 자, excellent. One more thing. 자, 하나 더 보자. We need to make sure.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 The journalists have reserved seats. 예약석이 있는지. 누가? Journalists. 기자들이 예약석이 배정되어 있는지. Near the stage. 스테이지 가까운 곳에. 자, 그거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the press seating chart. 자, 언론이 앉는 표 차트를 review 검토하는 것을 잊지 마라고 했더니 I'll do that right away. 지금 당장 그거를 할게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해야 될일 여기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 Wonderful. Now we just have to hope everything runs smoothly tomorrow.
0: 그럼 내일 다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여자가 할일 뭡니까? 기자단의 좌석 배치도 리뷰하는 거 검토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잘했어요. 자, 5번까지 쭉쭉 잘 나갔고, 이번에는 6번입니다.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게 이번에 사회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었어요. 매번 뭐 물건 사고 디스카운트 하고 뭐 이거는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은 다른 표현들이 좀 나왔거든?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이 김에 확인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가자고. 알았지? 자, 들어봅시다.
2: Welcome to Sunrise Cafe. What can I get for you?
1: Hi, I'm ordering for my coworkers, so I've got a pretty big order. How much is an iced latte?
0: 일단 카페에서의 상황인 것 같은데, I'm ordering for my coworkers. 나 동료들을 위해서 지금 주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I've got a pretty big order. 나꽤큰 주문을 해야 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스 라떼의 가격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2: No problem. Iced lattes are $6 each.
0: Iced lattes are $6 each. 얼마래요? 아이스 라떼는 6달러입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 아이스 라떼 이렇게 써볼까요? 자, 라떼는 얼마냐면은 6달러래요. 자, 그런데
1: I'd like three iced lattes.
0: I'd like three iced lattes라고 하죠. 세 개를 주문하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8달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요.
1: I also need two hot chocolates.
0: 일단 개수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네, 이번에는. I also need two hot chocolate. Hot chocolate 두 개도 주문을 하고 싶은데,
1: Are they the same price as iced lattes?
0: Are they the same price? 그것도 가격이 같은가요? 6달러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2: No, hot chocolates are $5 each.
0: Hot chocolates are $5 each. 이거는 5달러입니다. 라고 해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hot chocolate, H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는 몇 개를 주문하고 싶다고? 두 개를 주문하고 싶다고. 자, 그런데 이게 하나에 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합쳐서 10달러가 되겠어요. 괜찮나요? 사실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약간 틀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그리고요.
1: Okay, and I'll take some blueberry muffins too. I heard they're really good.
0: 자, I will take some blueberry muffins. 자, 블루베리 머핀도 사고 싶어요. 그거 되게 맛있다면서요. 라고 했어. 그랬는데,
2: They are. Muffins are $3 each.
0: 자,

0: muffins are $3 each. 자, 머핀은 얼마냐면 하나에 3달러랍니다. 근데
1: How many would you like?
0: 얼마나 살래요?
2: Four, please. That should be it.
0: Four, please라고 하죠. 네 개 살래요. 그리고 that should be it 하면은 그게 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개 하니까 총 12달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문을 정리합니다.
1: So three iced lattes, two hot chocolates, and four muffins. Is that correct?
0: 세 개, 두 개, 네 개 맞니? 라고 했더니요.
2: Yes. Oh, can I use this 10% discount coupon?
0: 자, 이번에는 can I use this 10% discount coupon? 이라고 합니다. 자, 맨날 마지막은 디스카운트로 끝이 나잖아. 그래서 10% 할인 쿠폰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요.
1: Let me check. I'm sorry, but it's expired, so I can't accept it.
2: That's okay. I'll pay with my credit card.
0: 들었어? 다르잖아, 평소랑. Let me check. I'm sorry, but it's expired. 어때요? 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이에요.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아, 괜찮아요. I'll pay with my credit card. Credit card로 결제할게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40달러죠. 근데 디스카운트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낼 돈은 40달러.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합창단 예행 연습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예행 연습에 간대요. 근데 왜 못 갈까? 들어보죠.
1: Hi, Leo. How is your throat feeling?
2: It's feeling much better. It hurt really badly last week. Thanks for asking.
1: I'm happy to hear that. So, are you going to choir rehearsal today?
2: No, unfortunately, I can't make it.
0: I can't make it 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네. 자, 앞에 서론. 자, 이런 거죠. How is your throat feeling? 자, 목 상태 어때? 그랬더니 괜찮아졌대요. 되게 아팠는데 thanks for asking. 물어봐줘서 고마워 라고 합니다. 자, I'm happy to hear that. 그래서 오늘 choir rehearsal, 합창단 리허설 가니? 그랬더니 unfortunately, I can't make it. 이 표현 몰랐으면 이제 진짜 알고 가자. I can't make it. I can't make it 하면 뭐예요? 아, 나 갈 수가 없어 라는 뜻이죠. I can't make it. 자, 그랬더니 이제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1: Why is that? Do you have to pick your brother up from school?
0: brother를 픽업해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 I normally have to do that, but my mom is going to do it today.
0: 원래는 내가 하는데 오늘은 mom is going to do it today. 엄마가 대신 해준답니다. 자, 그래서 동생 데리러 가는 거는 이유가 아니고요.
1: Then what's keeping you from joining the rehearsal?
0: What's keeping you from joining the rehearsal? 자, 중요 표현이죠. 무엇이 너를 막는 거니? 라는 표현입니다. 왜 안 되는 건데?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면서
1: I know you even have your shirt for the performance.
0: 너 셔츠도 갖고 있잖아.
2: Yeah, but I have a scholarship advising appointment and the only available time is during our rehearsal.
0: 아하, 나왔다. 뭐요? I have a scholarship advising appointment. 나 뭐가 있냐면은 장학금 주는 약속 회의가 있습니다. 장학금 advising 조언을 주는 그러한 appointment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only available time 가능한 시간이 during our rehearsal. 리허설 시간 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남자가 예행 연습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나왔죠. 장학금 appointment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1: Ah, right. You said you were planning to apply to a graduate program. How's that going?
2: Good. I finished writing my applications, but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qualify for a scholarship.
1: Well, I hope your appointment goes well.
0: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said you were going to planning to apply to a graduate school. 자, 어디에 가냐면은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나 봐요. How's that going? 어떻게 돼가? 했더니 I finished writing my applications. 신청서 쓰는 거는 다 했는데 but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qualify for a scholarship. 어떻게 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약속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예행 연습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골라주시면 장학금 상담 예약이 있어서가 되겠습니다. Scholarship appointment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영자 quick quiz 나갈게요. 자, I can't make it. I can't make it 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었잖아.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I can't make it. 무슨

0: 의미인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대화를 듣고 커뮤니티 VR Experience Day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날짜, 체험 종류, 나이, 그리고 사전 예약의 필요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올 때마다 속어 해주시면 되죠. 자, 해볼게요.
1: Hey Noah, have you heard about the Community VR Experience Day coming up?
2: No, but it sounds cool. Where's it being held?
0: 자, 여기까지. 자, 이거 행사 열린다는 거 들었어? 그랬더니, 아, 못 들었는데, 오, 너무 쿨하다. Where's it being held? 라고 합니다. Where's it being held? 자,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죠? 자, where's it being held? 어디서 열리는데, 장소가 언급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1: At the Riverbank Cultural Hall. They're turning the entire main hall into a VR zone with different stations.
0: 이곳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전체 메인 홀을 VR 존으로 바꾼대요. 여러 개의 스테이션이 있는요.
2: That's so close. When is it?
0: When is it? 이라고 물어봤어요. When is it? 언젠데?
1: It's on Saturday, May 9th.
0: 날짜 나왔죠. 그리고요.
2: Do you know what kind of VR experiences they're going to have?
0: So, do you know what kind of VR experiences they are going to have? 어떠한 종류의 체험이 있는지 알아? 체험의 종류 물어봤죠?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1: I heard there's a mountain climbing simulation, a deep sea exploration, and even a spacewalk program where you can move in zero gravity.
0: 체험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운틴 클라이밍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딥시를 익스플로레이션 탐구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 워크 프로그램. 자, 스페이스를 걸어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자, 그랬더니요.
2: Wow, that sounds amazing. Do you need to reserve spots in advance?
0: Do you need to reserve spots in advance? 자, 자리를 미리 예약할 필요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 Yes, the event page says online reservations are required because each session has a limited capacity.
2: Good to know. I don't want to miss the spacewalk simulation.
1: Same here. Let's sign up together tonight.
0: 자, 여기 끝났네요. 뭐라고 했어요? 자,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기를 온라인 레저베이션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은 limited capacity,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I don't want to miss a spacewalk simulation. 안 놓치고 싶은 행사가 있어. 그러니까 let's sign up together tonight. 자, 오늘 밤에 같이 sign up 등록을 하자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장소 나왔고 날짜 나왔고 체험의 종류 나왔고 사전 예약 필요하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거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9번. 이번에는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볼게요. 자, Marine Day Student Program이고요. 자, 이건 읽고 갈게요.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 동안 열릴 거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해양 유기체를 관찰할 거고요. 10세 미만은 육지 기반 활동만 할 거고요. 참가비는 모든 프로그램 장비, 점심 식사가 포함된다. 라고 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틀린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1: Hello, I'm Laura James from the Greenville Marine Education Center. We're pleased to announce our 2026 Marine Day Student Program.
0: 자, 여기까지 서론이죠. 자, 이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하고요.
1: It will take place for 3 days at Chesapeake Bay from August 21st to 23rd.
0: 아, 첫 번째 거 나왔네. 3일 동안 8월 21일에서 8월 23일까지 열립니다. 라고 하는 거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1: Students will explore marine life by observing marine organisms under microscopes.
0: Under microscopes라고 했는데 microscopes가 뭐예요? 마이크로 하면 아주 작은 거고 스코프 하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하면은 현미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이 해양 생명체들을 볼 기회를 가질 거예요. Under microscopes. 뭐를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2번 선택지도 맞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1: Participants aged 10 and older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enter the water and use nets to catch a variety of fish.
0: 10세 이상이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나왔어요. 그래서 10세 이상은 enter the water, 물에 들어가가지고 네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fish

0: But lunch is not provided. 어때요?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 정답 여기 나왔네요. 점심이 포함된다가 아니라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확인해 볼게요.
1: On the last day,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Don't miss this great opportunity.
0: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receiv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뭐요? 수료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거 몇 번이요? 4번이요. 점심 식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정답 4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 시크릿 픽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볼 거거든요. 10번 문제가 뭐야? 도표잖아요. 도표. 그래서 물건 5개 두고 아, 여기서 뭘 살까? 아, 이건 별로고 저건 별로고 저건 또 별로고 해서 남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다. 이거 살래? 라고 하는 게 10번 유형이잖아요. 자, 그 유형은요. 잘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나오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동안 기출 문제들 그리고 연계 교재들의 어떤 표현들이 매번 반복해서 나왔는지 한번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그치? 자, 볼게요. 첫 번째. 야, can you help me choose? 내가 선택하는 것 좀 도와줄래?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해? I can't decide among these blah blah blah. 나 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표현들이 초반부에 나올 거예요. 자, 서러운 부분이죠. 나 선택을 못하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라. 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골라갈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나 돈을 이거보다 더 쓰고 싶진 않아. 처음에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고 I want to keep it under.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몇 달러 이하만 사고 싶어. 라고 할 때 I want to keep it under. 이런 표현 나오고 I recommend. 나 추천해. You should look for. 너 이런 거 봐야 돼. You should go with. 너 이거 선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골라낼 때 쓰는 표현들이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다가 마지막에 딱 두 개 남잖아.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할까? 고른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Now we are down to these two. 자, 이제 이 두 개 남았어. You have two options left. There are two options left. Which one do you prefer? Which one do you like more? 둘 중에 뭐가 좋아? 이런 표현들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아, 이런 거 나오면은 아, 내가 홍보한 표현 하면서 즐겁게 들어주면 돼요. 알았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10번 문제는 어떤 표현들 나오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1: What's up, James?
2: Hey, Mia. I'm trying to buy a new backpack online, but I can't decide among these five models.
1: Let me take a look. What's your price range?
0: 여기까지. 자, 서론이죠. 나 새로운 백팩을 사고 싶은데 I can't decide among 이런 표현 나왔네요. 나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어. 자, 보자. What's your price range? 가격대 어떻게 되는데?
2: I want something under $50.
0: I want something under $50. 50달러 아래가 좋아. 자,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네요. 지울게요.
2: I'm trying not to overspend this semester.
1: Fair enough. Then four of these fit your budget. What about the capacity?
0: 자, what about the capacity? 이번에는 용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방 크기 얼마나 되는 게 좋아?
2: I normally carry textbooks, my hoodie, and sometimes gym clothes in my backpack.
1: Then you should look for one with a capacity of at least 20 liters.
0: 나 되게 뭘 많이 가지고 다녀. 텍스트북도 가지고 다니고, 후디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sometimes gym clothes, 운동복도 가지고 다녀. 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Then you should look for. 아, 너 이런 거를 찾아야겠다. 뭘 찾아야 되냐면 one with a capacity of at least 20 liters. 최소 20리터는 되는 거 해야겠다. 자, 그러면 A는 15리터밖에 안 되니까 지우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 Sounds good. What about the material? Canvas is nice, but it gets dirty quickly.
0: 아, 자, material, 재료는 어떤 게 좋아? 캔버스가 좋기는 한데 너무 쉽게 때가 타 라고 했죠. 그럼 캔버스는 선택 안 할 것 같죠?
1: Yeah, you should go with a different material.
0: 아, different material, 다른 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B를 지울게요. 캔버스는 싫대요. 그리고요?
1: Oh, you should get one with a laptop sleeve. You always bring your laptop to class.
2: True. That's a good idea.
0: 이번에는 랩탑 슬리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랩탑 슬리브가 뭐냐면은 그 노트북 있으면 노트북 넣고 다니는

0: 이렇게 가방 파우치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랩탑 슬리브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너 슬리브 있는 게 좋겠다. 맨날 들고 다니잖아. 라고 해요.
1: Well, I think your choice is basically made.
2: Nice. I'll go with this one then. Thanks, Mia.
0: 자, 마지막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랩탑 슬리브 있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10번도 끝.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1번, 12번은 짧은 대화죠. A, B, A 하고 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력을 뿅 올려가지고 더더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알았죠? 해볼게요.
1: Hi, Paul. You know our drama club is having a small party this afternoon, right? Are you going?
2: Yeah, I was just wondering if we should bring anything like snacks.
0: 자,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자, 우리 드라마 클럽이 having a small party. 작은 파티를 하는데, Are you going? 너 가? 그랬더니, Yeah, I was just wondering. 자, 그냥 나 궁금해하고 있던 게, If we should bring anything like snacks. 과자 같은 거좀 들고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해. 자, 그랬더니,
1: The club president told me refreshments will be provided. We just need to show up before the party starts and help get things ready.
0: The club president told me refreshment. Refreshment라는 단어 알아야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뭐야? 다과라는 뜻이야. 다과 제공될 거라고 동아리 장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we just need to show up before the party starts. 파티 전에 모습 드러내서 help get things ready. 준비하는 거 도와주면 될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맞장구 치면 보통 맞는다 라고 했지. 자, 1번 볼게. Don't worry, I can bring some snacks instead. 걱정 마, 내가 스낵을 대신 좀 가져갈 수 있어. 아니죠. 2번 볼게요. No problem. 자, 문제없어. I'll show up after the party begins. 파티 시작되고 그 이후에 모습을 드러낼게. 아니죠. 전에 가자고 했잖아. Got it. Then I'll come early and help with the setup. 자, 그러면 나좀 일찍 가가지고 help with the setup. 준비하는 거 도와줄게. 맞네요. 정답 3번.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되는 거지. 자, 4번 볼게요. I can't make it this time. 이거 또 나왔네. I can't make it. 이번에는 못 가. 라는 뜻이죠. I'll definitely go to the next one. 자, 다음번에는 내가 꼭 갈게. 이것도 지금 할 말은 아니고. Thanks for organizing everything. The party was really fun. 준비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재밌었어. 아니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들어보죠.
2: Honey, what do you think about taking Olivia on a trip this long holiday weekend?
1: Sounds good. Last time we went camping in the mountains. So how about going camping by the beach this time?
2: I don't know. Last time she spent the whole trip on her phone. I don't think she likes camping anymore.
0: 오케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었다. So what do you think about taking Olivia to a trip this long holiday weekend? 자, 이번 연휴 때 taking Olivia를 여행에 데려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Sound good. 좋아. Last time, 지난번에는 we went camping in the mountains. 마운틴에서 캠핑을 했었잖아. So how about going camping by the beach this time?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운틴 말고 바닷가로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Last time, she spent the whole trip on her phones. 지난번에는 전체 여행을 다 핸드폰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I don't think she likes camping anymore. 자, 그녀가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죠. 자, 1번 Alright, I'll check the weather for the beach now. 자, 그러면 내가 weather, 날씨를 확인해 볼게. 바닷가 날씨를 지금 확인해 볼게. 아니죠? 2번, That's great. 좋아. I'm glad that she likes camping with us. 자, 그녀가 우리랑 캠핑하는 걸 좋아해서, glad, 기뻐. 아니, 안 좋아한다니까. 3번, No problem. She said she could book the campsite online. 문제 없어. 그녀가 말하기를, book the campsite. 캠핑 야영지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이, 그것도 상관없고요. 4번, Good point. 좋은 포인트야. Then, let's plan a trip she'll enjoy more this time.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립을 계획을 해보는데, she will enjoy more. 그녀가 더 좋아할 만한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보자. 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좋아할 만한 걸로 바꿔보자. 맞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I agree. I remember the food was pretty good at that campsite. 자, 나 동의해. 나 기억해. 푸드가 꽤 좋았던 것 같아. 그 캠프사이트, 그 야영지에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된다. 자, 12번까지 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듣고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고르는 건데 오,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듣기에도 3점 나오는 거 알지? 근데 이거 진짜 놓치지 말자. 자, 진짜 독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겨우 맞춰도 3점인데 자, 듣기에서 3점 그렇게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3점짜리 제대로 챙겨가면 등급 하나 올릴 수 있어요. 듣기 되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막상 까보면 듣기에서 실수하거나 몇 개씩 매번 틀리는 사람들 아주 많거든. 그러니까 듣기를 꼭꼭꼭 다 잡고 가자. 알았죠? 그래서 요거 3점짜리 조금 어려운 거지만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지 잘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1: Hi, Andy.
2: Oh, good. Hi, Chloe. I want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1: What did you want to talk about?
2: You know the science report we're working on together is due at 5 p.m. today, right?
1: Yeah, I know. I've finished my part.
0: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So you know the science report we are working on together. 우리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science report가 is due at 5 p.m. today, right? 오늘 5시까지지, 맞지? 라고 했어. 그랬더니, Yeah, I know. I've finished my part. 내 파트 다 끝냈어. I just need to print it. 그냥 프린트만 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 I just need to print it.
2: That's a relief. But there's one small problem.
1: What is it? You finished your part, right?
0: 자, 근데 that's a relief. 자, 잘 됐다. 다행이다. But there's one small problem. 아, 근데 나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 라고 합니다. What is it? 뭔데? You finished your part, right? 너의 파트 다 끝낸 거지? 맞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 Yeah, I did. But I left my USB memory stick at home with the file on it.
0: 근데 문제가 있네요. I did. 나 다 했는데. But I left my USB memory stick. 나 USB 메모리를 두고 왔어. At home, 집에. With the file on it. 그 안에 파일이 들어있는데. 여자가 말합니다.
1: Oh no. We're supposed to submit the report together and there isn't much time left.
0: Oh, we're supposed to submit the report together. 우리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근데 there isn't much time left.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문제가 발생했죠. 자, 그랬더니 남자가
2: I'm sorry, Chloe. If you wait for me to go home and come back, we'll probably be late. So I think you should submit your part first.
0: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wait for me to go home and come back, 네가 나 기다리면, 내가 집에 갔다 오는 동안 기다리면, you probably be late. 너도 늦을 거야. So I think you should submit your part first. 자, 그래서 너가 너의 파트를 먼저 제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1: I don't think the teacher will accept that.
0: I don't think the teacher will accept that. 선생님이 그거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예요. 자, 5번 볼게요. The teacher was disappointed that my report was incomplete. 선생님이 실망을 했어. 왜? 내 리포트가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고요. 4번.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you should use online storage. 온라인 저장을 활용을 해야 돼. 지금 할 말 아니죠. You should have printed your part of the science report earlier. 자, 미리 프린트를 해놨어야지. 이거 아니고요. 남자가 지금 할 말 아니죠. 2번. Please wait for me here. 여기서 나 기다려줘. I'll go back home to get the file. 내가 집에 가서 파일을 가지고 올게. 아니죠. 1번 볼게요. I'm sure the teacher will understand. 선생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It's not your fault. 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 잘못이니까 선생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13번까지 문제 깔끔하게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오늘 들었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까 딕테이션 해가지고 수강 후기에 써주는 거야. 오늘의 퀵 퀴즈입니다. 할 수 있지. 자, 들려줘.

0: 해볼게.
1: I finished writing my applications.
0: 요렇게 들었죠? 이거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4회 모의고사 첫 시간 끝났습니다. 듣기 이제 잘 거의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나요? 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다음 시간에 듣기 남은 파트 그리고 독해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2 잘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11강과 우리 다음 시간 12강 하면 2단원 전자기장도 끝나거든요. 남아있는 3단원인데 3단원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 계산하는 과정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 조금 수월한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신 만점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11강인 전류엔 자기장은 물리학1에서 배웠던 내용이라서 약간 복습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물리학1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쓰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에 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핵심 개념부터 잡아갑시다. 자기력선입니다. 아무래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자기력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막대 자석 주위의 자기장이라고 해서 N극, S극 있는 막대 자석이 있죠. 그 옆에 나침판을 막 놨습니다. 그랬더니 나침판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침판의 N극 자침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속적으로 선을 그립니다. 라인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N극과 S극의 나침판의 자침은 요 순간,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서의 어떤 자기장 방향이지만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그려서 다음과 쓴다라는 것이고요.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력선. 요 그림은 여러분, 물1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제 물2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자, 자기력선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립니다. 보시면 N에서 나와요. 그런데 화살표 방향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S로 들어가게 잘 그렸죠. 그죠? 뭐든지 화살표들이 다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게 했는데 왼쪽에 있는 건 N에서 나왔는데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S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부터 N극에서부터 온 그런 것이 이제 S로 들어가게 따라서 N에서는 나오고 S로는 들어가게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중간에 교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끊어져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차하거나 갈라지면 안 되는데 갈라지지 않게 그립니다. 지금 보면 요 하나의 막대자석에서는 뭐 교차하거나 그럴 만한 성질은 없을 것 같아요.

같은데 뭐 2개 이상의 어떤 자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는 자기장이 자기력선이 교차 크로스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갈라져도 안 되고 지금 보면 모두 다 제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자기력선의 밀도 촘촘한 정도지. 여기는 지금 매우 촘촘해요. 그죠? 그렇게 매우 촘촘한 것은 자기장이 센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듬성듬성한 곳. 이런 데는 자기장이 약한 곳.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기력선의 밀도나 촘촘한 정도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기력선과 뭔가 유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점검을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공식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식 먼저 써놓고 갑시다. B는 읽는 법 S분의 파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B는 자속 밀도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장의 세기라고도 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밑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로 많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라는 건 자기력선이 얼마나 밀도 있게 있느냐라는 걸 뜻하는 자속 밀도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내년에 또 대학에 가시면 저 B를 자속 밀도라고 해서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는 단면적입니다. 어떤 단면적을 뜻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요 파이가 좀 어려운데, 이 파이는 자기 선속. 되게 막 어려운 한자죠. 그 한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만 해놓은 건데, 자기 선속 하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이 속자가 뭐냐면 다발이란 뜻이에요. 다발 또는 묶음 이런 거. 다발 또는 묶음. 꽃다발 하면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꽃송이가 있는 것이 우리 꽃다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속이라는 한자로 표현하는데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 아니면 자기력선 속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력선이 이게 바로 자기력선이잖아. 그 자기력선의 어떤 묶음이나 다발 이런 걸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라고 읽고요. 이게 바로 자기선속, 자기력선속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물리 2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알려준 그 용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해두면 선생님 거랑 이제 비교가 될수 있겠죠. 자기장의 세기 B는요 단위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의 단위는 요들의 단위의 조합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단면적은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기선속의 단위는 WB라고 써서 이걸 우리는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사람 이름이에요. 웨버. 그래서 웨버 퍼 제곱미터. 너무 길잖아. 길어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줄여서 T라고 쓰고 이걸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여기 있는 T를 똑바로 세워서 쓰니까 단위이고요. T를 이렇게 눕혀 쓰면 뭐 주기가 될 수도 있고. 장력을 또 우리 T라고 썼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도 대문자 T라고 썼죠. 물리량과 단위는 서로 다른 것이다. 기울을 쓰면 물리량인데 T를 쓰는 물리량은 되게 많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위는 테슬라 하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구별해 줘야 물리를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까지 정리를 할수 있죠. 자기장의 세기를 좀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오면, 자, 여기 N극이 있다. 이쪽에도 어떤 자석에 N극이 있다. 이거를 A 자석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건 B 자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에서 자기력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S를 향해서. 그래서 A 자석의 자기력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만약에 B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합시다. 딱 느낌 오죠? 어느 자석이 세 보입니까, 여러분? 그치? 이쪽 자석이 더세 보이지. 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을 지나가는 저 다발이 왼쪽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수가 많으면 자속밀도 또는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왼쪽 게 자기네 세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입니다. 이 공식은 지금 여기서도 쓰이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전자기 유도에서도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물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다른 식들을 유도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정리를 잘 해두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 사라두시고, 요 단위까지 확실하게 딱 마무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력선 연관된 자기장애 세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 하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그림은 N극과 N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좌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N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림으로도 볼수 있듯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N극과 N극이면 무조건 N극에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지. 하지만 둘은 교차하면 안 되니까 교차하지 않게 그리기 위해서 이 안을 텅 비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은 N에서 S로 갈수 있으니 N에서 S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자기력선을 표현했고 같은 극 사이에서는 가운데가 텅 비어서 밀도가 작아요. 그 얘기 뭐지? 아, 여기에는 자기장이 약한 곳이구나. 그 다음 여기는 그렇진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극 사이의 자기력선과 같은 극 사이에서의 자기력선을 잘볼수 있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극끼리 있는 전기력선과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전기력선과 유사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자기력선. 자기장의 세기, 또 자기력선의 몇 가지 특징 관련된 내용들 함께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한 자기장 가겠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인 거 아시죠?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솔레노이드. 먼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여러분, 직선 전류에 의한, 뭐뭐에 의한, A에 의한 B 하면 원인이 이거고 결과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졌다. 아, 직선 전류가 생기면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자기력선에 이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장 나오면, 아, 이거 방향과 세기를 물어보겠구나, 알려주겠구나, 목이 기역니은틱에서 그걸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특히, 자기장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눈으로 구하지 않고요. 우리 오른손을 이용할 거고, 물원에서도 공부를 해왔을 텐데, 물티에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세기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거죠. 오, 자기장은 방향과 세기를 알아야 돼. 방향은 오른손. 그 다음에 세기는 공식 이렇게 쓰는 건데, 직선 전류. 자, 보세요. 직선 전류 흘러요. 그 직선 전류 흐르는 옆에다가 나침판을 두었더니, 나침판이 이렇게, 나침판의 자침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린 뭘볼수 있냐면, 아, 직선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네? 그 우리 어떻게 생길까? 방향을 구해볼까? 오른손으로 구하는 거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지를 이렇게 전류 방향에 세우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명 이렇게 돌아가는 오른나사 같다라고 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전류 엄지, 나머지 네 손가락 자기장 방향.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지는 걸볼수 있고, 만약에 이 노란색 선을 치운다면, 아니면 이 노란색 선을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을 없앤 다음에 여기는 N극과 S극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것만 주고요. 이것만 주면 우리가 이 방향인 걸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침판을 두게 되면 자침 N극이 어느 쪽인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되죠. 당연히 자침 N극은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S극은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잖아? 요게 N극이고, 여기로 들어가잖아? 여기 S극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침판의 자침을 어디가 N인지 S인지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오른쪽에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요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암페어. 전류단위 암페어 할때요 A라고 우리가 똑바로 세워 쓰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서 프랑스 말로 읽으면 앙페르라고 해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중요한 거 뭡니까? 아, 오른손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 자기장의 세계를 봅시다. 세계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 세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씁니다. 오, 자기장 세계는 우리 아까 B를 쓴다는 거 이해했지? 그리고 전류의 세계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느낌이 딱 오죠, 그죠? 당연히 전류가 세면 그 주변에 자기장도 세게 만들겠네.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은 약해집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도선 주변은 이렇게 촘촘하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게 보이죠. 왜? 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장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는으로 바꿔주면 우리 비례상수가 들어가고요. 그건 K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도 뭐 내신 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이 K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 1로 두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B는 R분의 I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 이 공식을 써줘야 돼. 그러면 그때는 K를 절대로 없애면 안 되겠죠. 그죠? 아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엔 이 K를 쓰지 않으면 감점을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퀄을 썼다는 얘기는 이 K 값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라라는 얘기니까 수능의 문제를 푸는 경우와 내신에서 서술형을 쓰는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좀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확인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도선이 이렇게 흐르는, 전류 흐르는 걸 이런 식으로 뒀는데,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전류가, 도선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의 방향 두 가지지.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거나, 아니면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있는 이렇게 생긴 도선이라면 플러스 X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X 방향 둘중 하나. 그런데 칠판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나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로 표현하기가 좀 난감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걸 씁니다. 첫 번째, 요런 기호. 그 다음에 요런 기호 씁니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일 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일 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언제요? 이거는 전류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류가 도선이 이렇게 있는 무한직선 도선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아,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이구나. 칠판에서 나오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자기장이다 라고 해도 이렇게 씁니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네?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네? 이렇게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자기장이 될 수도 있는데, 둘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요게 나사예요, 나사. 여러분, 나사를 본적 있죠, 그죠? 나사 보시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뭐, 요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십자 나사라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만약에 밑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점과 이 테두리가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볼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호를 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른나사 법칙에 있는 그 부분도 저렇게 활용을 하는 거네. 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활용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니까 저 부분도 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 해가

가지고 전류를 엄지해.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에 감싸지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뭐가 생기죠? 동심원이 생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도선에서 이렇게 도선을 바라볼 때 저런 식으로 동심원이 생기는 거지. 실제로 이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저렇게 동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는데 여기 극지방이고 여기가 적도예요. 여기 극지방, 적도입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 합시다. 지구 밖에서 보는 사람은 동그란 지구에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는 평평한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평평한 땅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적도에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적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볼 때는 둥그런 지구 위에 적도에 사람이 있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평평한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접선 방향. 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 이 위치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때는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약간 삐딱해졌네.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어디? 이 점에서의.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접선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선 방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직선 전류에 좀더 포인트를 주고 힘을 강조하는 이유는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계속 반복되기 때문인데 직선 전류엔 자기장만 잘 정확하게 잡아두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좀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했는데 한번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히 긴두 직선 전류에 대한 합성 자기장.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그 X축에 X equal minus T 위치에 A 도선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선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X 표시 있으니까, 아, 일로,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B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도선이 있고 요 가운데 점이 있다는 얘기는 아 우리 쪽으로 나오는 전류로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있는 Y equal T인 P점이에요. 자, A도 자기장이 주변에 전류 흐르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B도 도선에 전류 흐르니까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텐데 일단 자기장의 방향부터 보죠. 방향? 방향은 뭘로 찾는다? 항상 오른손으로 찾는다.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 들어가는 거 엄지로 들어가게 만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 그죠?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건 멀리서 보는 우리가 볼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바로 여기 있는 P점이야. 그러면 선을 이어서 쭉 그려주고요. 거기에서 들어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이네. 거기에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인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노란색이 바로 A에 의한 자기장이구나. 자기장 색이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B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B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P점. 그러면 그때에도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거기에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왼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 B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라, I0, I0 같다고 한다면, 이거는 A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 요거는 B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이고, 결국에 P점에서는 그 둘의 합성 방향, 어딥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이 합성 자기장 할 때 뭘 했습니까? 벡터의 합성을 했죠. 실제로 물리2에 나오는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처럼 벡터의 합성, 벡터의 분해가 들어있는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원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둘은 I0, I0로 전류의 세계가 같고요. 떨어진 거리도 여기가 DD니까 루트 ED, 여기도 루트 ED죠. 그래서 이 떨어진 거리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떤 X축이나 Y축과 나란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에 한번 하나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A꺼 이거라 하고 B도 B의 방향을 바꿨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P점에서의 자기장의 색이란 자기장의 방향과 색이란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선 이은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죠?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고요. B의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동심원이지만 이 점, P점에서는 그 접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을 잇고 거기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게 바로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둘이 합성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X방향으로 둘을 합성인 B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도 지금 왼쪽에 A, I0고요. B도 I0로 전류의 색이 같고 떨어진 거리도 같은데 방향이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랬더니 이번엔 플러스 X방향으로 X축과 나란한 그런 합성장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색이 같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그때는 X축이나 Y축과 나란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또 요거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여기 P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여기 지금 낙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시 옮겨서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자 요거 A예요. 요건 B입니다. 그런데 A하고 B 요 사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답니다. 요 사이에. 사이에서. 그렇게 자기장이 0인 곳이 되려면 하나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Y 방향이라면 또 하나에 의해서는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에는 만약에 A께 들어가는 방향의 그런 전류 방향이다? 그러면 A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의 자기장이 있을 테니 B에 의해서는 플러스 Y 방향이 되어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합성 자기장 0을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B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B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야 합니까? 그쵸.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 접선 방향이 플러스 Y가 될 거라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합성 자기장 0을 만들 수 있구나. 만약에 전류의 세기가 여기 있는 거 I0, I0로 똑같다면 딱 중간, 여기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원점이죠. 그 원점에서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는 들어가는데 하나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겠죠. 근데 B에 의해서도 B는 지금 나오는 방향 전류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잡아주면 시계 반대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인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여기는 요 점인데 거기서는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둘은 같은 방향입니다. 한쪽에 자기장 세기를 B0라고 한다면 둘을 더하니까 EB0가 되는 부분들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 뭐 여기 있는 요 전류가 예를 들면 I0, I0 같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자 만약에 이쪽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A에 의해서는, 이 점에서는 시계 방향이니까 A에 의해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B에 의해서는 이 방향으로 있어야만 합성 자기장이 0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면 여기에서 B 거에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요 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될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서로 A 도선과 B 도선이 있는데 그들의 바깥에서 사이가 아니라 밖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둘은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때 뭐 예를 들면 떨어진 거리가 여기가 D라고 하고 또 여기를 ED라고 한다면 여긴 전체가 3D가 될 테니까 전류의 세기도 I0 3i0 그런 식으로 전류의 세기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조금 물리학 2스럽기보다는 물리학 1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위에 걸 보면 평면상에서의 벡터의 합성이기 때문에 물 2에만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2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학 1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참 많이 나오더라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지구 자기장과 합성 자기장인데요. 여기에도 벡터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물리학에서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왼쪽은 실험 장치가 있어요. 실험 장치 보시면 여기에 전원 장치에 풀마가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하니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우리 전류가 흐르는 걸알 수가 있죠. 아, 전류는 지금 B에서 A 쪽으로 흐르는구나. 전류는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구나. 전류를 I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구나라는 걸 먼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은 방향과 세기가 중요한데 먼저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를 이렇게 엄지에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동심원이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동심원이지만 지금은 나침판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면 나침판은 접선 방향 생각해야지. 따라서 이렇게 동심원이 있을 때 접선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고, 그때 여기가 이렇게 북쪽이면요.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나침반은 서쪽으로 향하게 되니, 아, 그러면 지금 방위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은 바로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의 색이야. 왜냐면 지구 자기장은 북쪽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류 도선 밑에 나침판이 있으니 자기장이 이렇게 서쪽을 향하게 되고 그때는 이 방향이 바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색이야.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북쪽을 향하는 지구 자기장과 서쪽을 향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된 방향으로 나침판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있는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서쪽으로 이렇게 뭐 세타면 세타 그렇게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작은 삼각형을 오른쪽 요 사이에다가 한번 다시 깨끗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세타죠?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지구 자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건 당연히 요거랑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아, 이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색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보시면 세타의 밑변이 지구 자기장. 그 다음 높이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구에 의한 자기장의 탄젠트 세타라는 벡터적인 우리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에서는 지금처럼
벡터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자기장과 연관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올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수능에서는 좀 다루기에 너무 손쉬우니까 이런 문제는 수능엔 잘 나오지 않지만 학교 내신 문제는 얼마든지 낼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낼수 있고 요걸 구하는 방법들을 찾는다거나 뭐이 세타를 크게 하는 방법, 세타를 반대방향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서술하게 만드는 그런 서술형 문제로도 쓰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응을 해 두시고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좀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형절 위엔 자기장입니다. 원형절 위엔 자기장도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잘 공부를 하고 오셨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도선이 있어. 전류가 흘러. 무조건 전류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원인,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놓치면 안 되는 거, 자기장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는 뭐? 방향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기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한다. 그래서 엄지를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 왜? 지금은 원형 전류는 직선 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려 놓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엄지를 전류에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니까요. 또 세기는요, 공식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 구해 보면 엄지를 전류 방향에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결정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공식 봅시다. 공식 같은 경우에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건 직선과 똑같이. 왜냐하면 원형도 어차피 직선을 감아 놓은 것뿐이니까. 따라서 전류가 세면 자기장도 세져요. 그다음에 R과는 반비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을 가만히 보면, 비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공식이 B는 KR분의 I여서 얼핏 보면 똑같아요. 그죠? I, R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심할 거. 이때 직선에서의 R은 직선 도선이 있으면 그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떨어진 거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겠죠. 얼만큼 떨어졌냐에 따라서 R이 다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원형 전류는 R이 딱 고정돼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원의 반지름입니다. 아, 요거 반지름이구나. R이. 그 무슨 말이다? 반지름이 R이라는 건 떨어진 것이 딱 정해져 있는 한 점이에요. 어디?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아무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전류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써놨지만 이쪽에는 이렇게 중심이라고 적어 놓으면 개념을 잡을 때 훨씬 수월하고요. 그걸 R과 함께 연결 지어서 좀 정리를 해두면 좋고, 는으로 바꿔주는 순간 비례상수 필요한데 여기 K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K 프라임 이렇게 구별해서 적습니다. 따라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R과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구나 또는 자기장의 색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잘 파악한 다음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직선, 원형 나올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그 부분을 서술하여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원형 전류는 직선 전류를 이렇게 감아 놓은 거기 때문에 뭐요 정도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어려운 건 없죠. 자, 다음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기장이죠. 자, 여기도 보면 뭐뭐에 의한이에요. A에 의한 B. 따라서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자기장은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눠 쓴다. 하나는 방향, 하나는 세기. 방향은 오른손으로 구한다. 세기는 공식으로 구한다. 그런데 좀 조심할 것이, 지금까지 직선이나 원형은 엄지를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에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엔 여러 번 도선을 감아 놓은 코일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걸이 엄지로

따라가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지금까지 원형전류는요, 엄지를 전류에만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 둘은 서로 직각, 수직합니다.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은 서로 수직해요. 근데 지금은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선이 여러 가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여러 가닥을 전류해. 그럼 나머지 엄지가 자기장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바꾼 게 바로 솔레노이드.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맞춘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감긴 대로 돌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전류가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그럼 전류 방향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엄지를 탁 펴요. 이 엄지 방향이 뭐가 된다? 바로 자기장이 방향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오른손을 쓰되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솔레노이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죠. 그래서 전류 방향 네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고 그 엄지 방향 쪽이 바로 N극이 되고요. 아, 여기 써 있으니까 동그라미만 칠게요. 자석의 N극과 같고요. 이쪽에 반대쪽은 자석의 S극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자기장이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건 손을 이용해서 항상 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구해주면 되고 개념은 이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자기장 세계가 균일해요. 균일하게 그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좀더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기 갑시다. 세기는 공식이고요. 자기장 세기, 솔이라고 쓸게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자, 비례상수 K2' 하고 NI,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씁니다. 전류는 뻔하죠.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도 세집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건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 모두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N이 있는데, 이 N이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감은 수예요. 그래서 보통 감은 수라고 많이 친구들이 외우고 있지만, 이건 단위 길이당 감은 수야. 예를 들면, 100번, 200번보다 더 중요한 건 1m당,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단위 길이당 얼만큼 감았냐가 더 중요한 거다. 라는 걸잘 파악하시고, 이것도 놓치지 않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한 솔레노이드까지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고 정리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처럼 전자석, 우리 쓸 때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씁니다. 코일이 있어. 거기에 전류를 흘려요.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마치 이 자기력선의 모양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자석의 자기력선 모양과 거의 유사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다? 아, 이게 그냥 코일이 아니라 마치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것 같구나라고 얘기해서 저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되고 전류를 제거하면 자석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걸 전자석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징만 잘 따져주면 될것 같고, 물원에서 배웠던 그런 공식들 중에서 특별히 더 나아간 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벡터적인 요소, 벡터의 합성 또는 분해, 이런 것들이 물투에서 주로 다루는 자기장 영역의 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몇 문제를 여러분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물투에 나오는 전류의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126쪽에 있는 3점 테스트 1번 문제인데요. 벌써 도선이 놓인 위치를 보세요. 물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여기 있다.

관심을 두는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게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라면 A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을 쭉 있는 선을 하나 그어주면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거기에 수직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A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B에도 전류가 흐르고 C에도 전류가 흐른대. 근데 문제 속에서 뭐라 했어요? Y 콜 마이너스 D에서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0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어? 그래? A는 지금 자기장이 이거지만, X방향은 이렇게, Y방향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C는 전류가 들어가든 나오든 상관없이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일 테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 X 방향이든 마이너스 X 방향이든. 누가? C거는. 따라서 요거 A의 마이너스 Y 방향인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건 바로 누구밖에 없다? B밖에 없다. 그래서 B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Y 방향으로 전류가 자기장이 Y 방향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B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C에 의한 자기장은 당연히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요거 이제 B가 만드는 자기장, 그 다음에 요게 C가 만드는 자기장이면 X방향으로 두 칸, 그 다음 마이너스 X방향으로 A 거한 칸, B 거한 칸이면 X방향으로도 합성 자기장 0, Y방향으로도 0. 이와 같은 자기장의 방향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류의 방향도 구할 수 있죠. B가 이렇게 자기장 나오려면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는요. C에선 전류가 나와야만 나오는 방향이어야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생길 수 있고 그때 요 점에서 플러스 X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A의 B에 C에 전류 방향 다 구해낼 수 있고 지금은 요 B하고 A가 같은 자기장의 세기를 가져야 하니 여기 있는 A의 전류 뭐 I 제로로 한다면 B에서도 I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 떨어진 ED를 이용하면 충분히 C 것까지 몇 I인지 알수 있고 다 방향과 세기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투에서의 자기장을 보면 X 방향, Y 방향이 함께 짬뽕되어 있는 벡터예요, 벡터. 벡터의 합성, 벡터의 분해, 이 요소가 언제나 물리학 2에는 등장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가면서 나머지 문제를 푸시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 코드 입력해서 쌤 해설 강의를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준비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는 A가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원점에 콕 박혀 있는 거? 여기도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또는 나오는 방향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B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X equal minus D의 자기장의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A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B는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그때 수직하게 내린 요 선, 여기에 있는 요 전류가 바로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 텐데,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게 뭐지? 자, 보세요. B 거는 요 방향이고요. A 거는 요 방향이고, B 거는 이 방향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90도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럼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그 B 거와 A 거의 합성 벡터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벡터적인 요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똑같이 A, C, B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지금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원점에선 이 방향으로 45도다.
또 여기

여기도 x equal ed에서도 이 방향으로 45도다 라고 하면서 벡터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 문제가 벡터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점검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풀이 어렵지만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문제를 많이 못 풀었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은 집중적인 이제 도함수 활용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도함수 활용 개념을 갖다가 다 설명드린 건 아니죠.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 그 네 가지 안에 있는 그래프의 성질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다뤄봤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문제 푸는데 급급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오롯이 다 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이 문제 푸는 거와 개념의 연결이 조금 간극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자꾸 한번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본인 스스로 접선의 방정식에는 뭐가 있었고, 함수의 증가 감수에서는 뭐 있었고, 극대극소에 뭐가 있었고, 최대 최소 3차 함수의 성질, 4차 함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걸로 자꾸 만들어 놔야지, 문제 풀면서도 이 문제를 읽고 바로 얘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끊어져 버린다 이거죠. 안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도 나중에 보시면 계속 이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순간이 와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좀 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유형 4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4차 함수가 주어졌고 위의 점 1,4. 그러면 여기다 굳이 1 넣어가지고 4다라는 거 확인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곡선 위의 점이래.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M값, N값. 접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문제래요. 그럼 얘를 미분해버릴 거니까 얘가 4X세제곱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 여기에다가 X equal 1을 대입시켜준 게 바로 기울기가 된다. 1 넣어주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바로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Y는 2X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런데 어느 점을 지나고 있어? 1,4를 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이 점이 1,4래. 이 점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2이고 이 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물론 지금 이 4차 함수가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대충 그려놓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양을 가질 거라는 건 보이긴 보여.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면 X로 묶어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5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X 붙어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형태라고 장담은 못하겠네요. 어찌됐든 0이 되는 값이 실수인 게 두 개, 그 다음 여기서도 뭔가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Y축으로 5만큼 올린 직선, 이렇게 곡선,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니까, 뭐 이런 모양이든 어쨌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이 직선에, 이게 접선인데 접선이

길게 얼마야? 2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고 있다. 이것만 포인트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넣어줬을 때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m값, 이게 n값. 두 개를 곱하면 2는 얼마?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y1의 기울기에 x-x1 이렇게 안 가고 기울기 x 한 다음에 여기 y절편 부분만 맞춰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3차함수 위에 x좌표가 2인 점이야. x좌표가 2인데 y좌표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 그러면 쟤를 미분해.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어주면 기울기가 나온다 그랬어. 2를 넣어줬어. 12 플러스 a가 기울기인데,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아, 너가 마이너스 2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4다라는 이런 값을 알아낸 거지. A 값이, 뭐, 여기 상관없고, 예, A 값 알아냈고, 그 다음 B 값 알아내야 되는데, 뭐, 굳이, 뭐, 이거를 갖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시 진행시켜가지고,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B 값을 찾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찾아버리겠다 이거야. 요 점을. 그2 넣어주면 8 플러스 2A. 그 마이너스 28, 플러스 9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9하면 마이너스 11.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거든. 마이너스 11. 그럼 아까 같은 상황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곡선이 있고 여기 x좌표가 2, 마이너스 11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접선을 이렇게 걷더니 그 접선이 쟤다 이 얘기잖아. 예. 그럼 이 점도 접선 위의 점이라는 거는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B를 해준 게 마이너스 11이 나와줘야 되니까 B 값은 얼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 마이너스 fe 플러스 fe 해가지고 식의 변화 주고 이러지 마시고 보면 바로 읽어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배의 f 프라임 2가 될 것이다. 이런 거 바로 확인해 주시고, 그게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혹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오지 않은 학생이라면 미분계수 다시 가서 조금 더 연습하십시오.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자, fx 위의 점 2,3에서의 그 접선의 x절편을 구해라. 이게 기울기잖아. 요 미분한 데에다가 2를 넣어주면 그게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2 넣어줬을 때3 나와야 되는 거죠.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인데 3이 되려면 플러스 7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 이때 x절편을 찾으란 얘기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얼마? 2분의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3차함수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을 L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쟤를 미분해 줄 거야.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가 돼버릴 거고, x에다가 1을 대입해 줄 거니까 1 넣어주면 2가 되겠네. 기울기가 2라는 얘기니까 y는 2x. 1 넣어줬을 때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면 되겠네. 아, 너가 L이란 직선이다라는 거죠. 이게 L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미분해줘.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2를 여기다 넣어주겠네. X에다가 2를 갖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6에 24 플러스 16 해주면 마이너스 8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이라는 직선이라는 건 y는 마이너스 8x인데 2 넣어줬을 때1 나와야 돼.
마이너스 16이 1 나오려면 플러스 17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L, 이게 M.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X좌표 차지를 했으니까 그냥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놔버리면 되겠네요. 넘어가면 10X가 넘어가면 16이 될 거니까 10으로 나눠주고 약분해버리면 X는 5분의 8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계산 연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8번 가보면 3차 함수 위의 점 마이너스,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이 3,1을 지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데가 있는데 그 접선이 3,1을 지나고 뭐 3,1 그러니까 3이니까요. 뭐 여기가 3,1을 지나고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 여기 이 Y축이 여기 있었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Y절편이 얼마란 얘기야? Y절편이 4다? 예. 네. 4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아시겠죠? 여기가 4인데 Y좌표가 1, 1, 2는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던 여기 뭐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접선이라는 거를 거줬을 때 3,1이라는 점도 있고 Y절편이 4다라는 얘기는 0,4도 지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고 Y절편이 이거다라는 얘기는 Y절편도 그 직선 위의 점, 접선 위의 점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두 점, 예를 들어서 0,4, 3,1,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바라본다면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죠. X좌표 뺀 거. 분의 Y좌표 빼준 거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쟤를 미분해 준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2AX가 될 건데 X에다 얼마 넣어준 거? 마이너스 1을 넣어줘. 그러면 3 마이너스 2A가 될 건데 너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A값은 얼마죠? 2가 되겠죠? A값 2. 이런 거 알았죠? 그러면 A값이 2라고 이야기를 했고 2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A값이 2다. 그리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아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나왔잖아. 근데 그 직선이 요 점을 지나고 있다며요. 그러면 3 넣어줬을 때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잖아. 3 넣어주면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면 되는 거였잖아. 네. 그러면 지금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가만 넣어가지고 그 값을 알아낼 필요도 없고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다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어줘.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B를 해준 게 5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에서 B값이 얼마다? 4다라는 이 B값을 찾아내 주실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A값과 E값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2, 4,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 스타일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꼭 그 곡선 위에 점을 줬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근데 그게 어떤 점을 지나고 있고 또 어떤 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점에 대한 정보 두 개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두 개 점 가지고 접선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실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 점이 마이너스 1,5, 여기가 0,4, 여기 뭐 어딘가에 3,1이라는 게 있었겠죠. 뭐 요런 형태. 근데 그거를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상황 이해의 어떤 그림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였고요. 자, 9번 문제 가봅니다.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3차 함수가 있는데 A가 숨겨져 있네. 예.
곡선 위에 점, 곡선 위에 두 점.

그러니까 A라는 점도 곡선 위의 점이고 B라는 점도 곡선 위의 점이야? 그러면 A점을 갖다 X좌표에 넣었을 때 Y좌표가 3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A값은 구해지겠네요. 마이너스 2 넣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 넣어주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2를 해준 게 3분의 2여야 됩니다. 그럼 얘 넘어가면 8A가 여기가 6이었으니까 얘가 3분의 18, 거기서 2 빼주니까 16. 이렇게 해주면 A라는 값은 3분의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럼 fx가 완성된 거야. fx가 3분의 2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때에 뭐두 개의 접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 그리고 그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점, C라고 한다면 그게 BC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이야. 여기까지. 그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 일단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그럼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돼버릴 거고 여기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8. 그래 버리면 1 나와. 아,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y는 x, 마이너스 2 넣어줬을 때 3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였어? 1이었어. 1이었어. 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있는데 요 점에서 요렇게 접선을 걷더니 요 기울기가 1이야. 1.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또 접선을 거가지고 얘 만들 건데, 뭐 접선을 긁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이 점에서의 접선을 거줘야 되겠지. 근데 모양이 좀 그렇지만 뭐 요런 데에서 접선을 이렇게 걷다? 뭐 지금 그림상으로는 되게 이상하네요. 모양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이 그림도 마치 뭐 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네. 그냥 이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걷다 이거야.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어딘가 여기에서 B에서 접선을 걷더니 얘가 수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됐다란 얘기잖아. 뭐 B가 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어떤 3차 함수였다. 이런 모양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는 얘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x값 넣어줬을 때 기울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x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넘어가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여기니까 2로 약분하면 또 x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제로가 돼버릴 거니까 아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네.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면 또 그것도 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거.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아, 3분의 1. 예, 여기가 3분의 1. 요 점에, 요 점이 B인데 마이너스 1, 3분의 1. 요 점이 마이너스 2, 3분의 2. 이런 점이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럴 때, 이 A, B, C, 요 점이 C였던 거야. 예. 그때, 이 삼각형 A, B, C에 외접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외접원. 이렇게 원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잖아. 예. 그러면 얘가 직각이면 이 A, B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지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원주각이 90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지름이라는 건 너하고 너하고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x좌표 이거에서 이거 뺄까요? 그거의 제곱 플러스 y좌표 뺀 거의 제곱 9분의 1 거기다 루트 씌우면 이게 지름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반지름 반지름 요걸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해주면 얘가 루트 9분의 10이 될 거니까 루트 9분의 루트 10 루트 9는 33 내려올 거니까 6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와버리네. 원 넓이를 했으니까 파이 r 제곱이죠. 이게 r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요거 제곱하면 66에 36에 얘는 10.

그 약분에서 18분의 5파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던 거는 딱 요거야. 이 A, B, A, C, B, B, C, A 얘가 90도가 됐다. 그런 외접원이라고 한다면 너가 지름이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별다른 거 아닙니다. 3차함수 위의 점 2,6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 그러니까 뭐 얘가 이렇게 있었다면 뭐 요 점이 2,6이었다라고 해봐 가정해봐 그럼 얘가 접선이 있을 텐데 접선과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 수직인 직선 그럼 이 수직인 직선도 2,6이라는 점은 지나는 거고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만 잡아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해 줄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이니까 1이 바로 기울기야 1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모양도 아닌 거죠 자꾸 제가 이렇게 바꿔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얘가 1, 뭐 이런 거죠. 여기가 2,6, 뭐 이런 형태였겠죠. 기울기가 1인 거. 그 요 점을 지나면서 얘 수직인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럼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이 기울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그런데 이 점을 지나니까 2 넣어줬을 때 6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저쪽으로 다 넘겨버릴까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 1. a 값이 1. 그 다음 b 값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차함수 위의 점 3,2라고 그랬으니까 식 하나 나왔어. 그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아, 요 점을 지나 수직인 직선이 이 점을 지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뭐 3차함수 3,2에서의 요 점을 지나 여기가 3,2를 지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봐. 뭐 접선이 있었대. 접선이. 근데 그 접선과 모이면서, 요게 접선이라고 해야 돼. 접선과 수직인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요거의 기울기가 나와버린다 이거지. 6 갔을 때 2, 3 올라가는 거잖아. 6 갔을 때 3 올라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너의 기울기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식 하나 3 넣어줬을 때 2 나와야 된다. 3 넣어주니까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쟤를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3, x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 여기다 x에다가 3 대입해주면 9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A값 나왔네. A값 얼마? 마이너스 11. 예. A값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넣어주면 B값 나오죠. 그래서 9 마이너스 33 플러스 B가 2가 돼버릴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플러스 24니까 26이 나오겠네요. B값. 그래서 A값과 B값을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15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차함수가 있고 3차함수가 있고 1,0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이 두 개의 함수가 뭐 2차함수가 있고 3차함수가 뭐 있었는데 뭐 만난다? 어떤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점은 얘 위에 점이기도 하고 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일단 식이 나오네요. 1 넣어주면 2 플러스 A가 0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1 넣어줬을 때 0 나와야 되고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니까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0 나와야 된다. 이런 식에서 여기에서 a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아낸 겁니다. 네. 그리고 곡선 위에 점, 여기 1,0에서의 접선이 있어. 접선. 그럼 접선을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아냈으니까, 예, 얘를 미분해버리면 y 프라임은 4x-2가 돼버릴 거고, x에다가 1 대입해버리면 기울기는 2가 되네요. 그러면 y는 2x,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접선 알아낸 거고, 접선 알아낸 거고. 근데 여기에서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가 돼야 된다? 수직이 돼야 된다. 수직.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얘는 3x제곱 플러스 2bx가 돼버리는 거고, 1 넣어줬을 때 기울기가 나와? 그럼 3 플러스 2b. 그런데 너하고 너가 수직이려면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2로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a값, b값, c값이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네. 예, 얘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다라고 이야기하면 1에다가 너 c 더해준 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c값 나오죠? 4분의 3이라는 거. 그래서 a값, b값, c값 찾았고 a에서 b를 빼 A에서 B를 빼면 얘가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3 더하면 4분의 2. 그래서 요 값은 2분의 1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유형 두개 정도는 해봤고, 지금 유형 네 번째 유형, 예.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원칙적으로 제가 먼저 풀게요. 원칙적으로.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푸는지도 보여드릴게. 자, 곡선 위에 점 2,0에서의 접선이, 접선. 그럼 접선을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접선까지 구하는 건 앞에서도 지금 계속 한 거니까. 그리고 얘를 미분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될 거고, x에다 2를 넣어주면 기울기가 될 거니까 3, 4,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되면, 아, 기울기는 2야. 2. 그러면 y는 2x, 2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접선입니다. 접선이야. 근데 그 접선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걷다 이거야. 그냥, 예, 접선을 이렇게 걷다라고 생각을 할게. 이 접선을. 2,0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중이 점이 아닌 점에, 요 점에 x좌표를 찾아라.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면 지금 이 3차 함수라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에서 저 접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접선을 빼주겠다 이거지. 빼주겠다 이거야. 그럼 제가 이 좌표를 모른다 그럴 때 x equal a라고 그러고, 여기를 x equal 지금 2라고 놨다면 이 식은 지금 3차 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서 이거를 뺐으니까 여기에서 접했고 다시 만난 점이 이거잖아요. 이걸 구성시키는 방식을 잘 보란 얘기예요. x-2의 제곱에 x-a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지. 이 식이. 이게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줄 아는 거. 그러면 식을 봤더니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그럼 이 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였다 이거야. 물론 이 식을 갖다가 그냥 바로 조립제법 써볼게요. 0, 4 계산해주면 교대의 합이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벌써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내버렸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래 버리면 너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찾아내 버린다 이거지. 이게 이제 원칙적인 풀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보시라는 얘기야. 어차피 상수항을 맞춰 줄 거니까 얘 상수항 하면 4,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A가 상수항이네. 그게 얘가 되

플러스 4가 되고 있으니까 A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도 나오겠죠. 네. 근데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푼게 해설지라면 이렇게 알아내는 요 정도의 팁?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 자, 얘를 갖다 한번더 미분해 볼게. 한번더 미분한다라는 기호는 이런 거. 네. 한번 상관없잖아. 한번더 미분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더블 프라임 뭐 이렇게도 써요. 예. 우리가 나중에는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그 속도를 또한번 미분하면 가속도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얘가 6x-6이고 얘가 0이 되는 x 값이 3차 함수에서 점대칭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3차 함수의 점대칭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찾아낸 게 요것만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가 있는데 점대칭점의 x좌표가 1이다 이거야. 그 2,0이라는 거요 정도 있었겠네. x equal 2.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대. 그 다시 만난 점. 비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예, 요 점과 점대칭점 여기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1대 2라고 얘기했죠. 얘가 1대 2. 그리고 간격이 1이네? 그 2만큼 갈 거니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겠네.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산수고 뭐고 없다고. 그래서 이건 3차 함수의 점대칭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점 1,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B라 할 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했던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지금 얘가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가 돼버리는 거고. 한번 똑같이 풀어보는 거야. 네. 그때 여기 얘또 한번 미분해버린다라고 하면 6x 마이너스 8이 될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야? 3분의 4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점대칭점이 지금 3분의 4야. 여기가 3분의 4. 근데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왼쪽에 있겠지. 여기가 1. 그래서 접선 걷다 이거야.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라며. 그럼 요점의 x좌표는 알아낼 수 있잖아. 왜? 이 점, 이 점, 다시 만난 점. 그러면 얘가 1대 2가 될 거니까 얘가 3분의 1이야? 그럼 너는 3분의 2다 이거지. 너에다 3분의 2 더하면 2값, x값이 얼마야? 2잖아. 그래, 너가 2다 이거야. 2. x좌표가 2다 이거지. 그럼 x좌표 2라는 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지 말고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어줄 거니까 4,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겠네. 예. 그래서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던 모양이겠지. 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두점 사이에 거리만 구해주면 되니까 x좌표 뺀 거에 제곱 더하기 y좌표 뺀 거에 제곱 25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루트 26이다라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 주실 수 있다. 제가 이거 편법으로 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첩선의 방정식 구해.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그 접선을 빼. 빼. 그게 이제 형태가 이 3차 방정식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 주셔도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x-1에 제곱이고 x 마이너스 뭐 k 이렇게 놓고 이 k 값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다라는 얘기야. 네. 이게 원리 원칙, 이게 원리 원칙. 편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도 이 함수의 그림을 굳이 뭐라 그럴까요?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지 않아도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고 해봐. 그럼 3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여기를 뚫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였어. 그러니까 1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속 근 거야.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예, 네,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지만 원함수가 너무 예쁘잖아. 0에서 튕기고 접하고 4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었다라는.

요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리 원칙으로만 문제 풀지 마시고, 예. 또 요런 요령도 한번 익혀보시고, 또 요령으로만 또 여러분들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만큼 해석 능력이 빨라진다라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내에서 fx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중 1,0이 아닌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3차 함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봐봐. 네, 1,0이라는 점이 있었대. 여기 예를 들어서 1,0이 있었대. 그 접선이 1,0 여기다 잡아줘야 되겠다. 1,0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능하겠어요? 예.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또, 아니, 모르지만 fx라고 했는데 걔를 미분해가지고 1로 줘. 그런데 fx 자체를 모르잖아.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얘를 갖다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물론 x의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서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 미분해 가지고 x에다 1 넣어준 게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얘도 y 좌표가 2고 얘가 0인 게좀 이상하긴 하죠. 그냥 x 좌표 빼 2분의 y 좌표 빼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가든지 했겠네. 요런 모습이었겠네. 예. 그냥 한번 보자 이거야. 그냥 이렇게. 뭐 잘못 그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니까. 1,0. 그다음에 1,0이 아닌 점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점도 이 접선 위의 점이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 구하면 x좌표 뺀 거분에 y좌표 빼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내잖아. 그리고 요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야. 예. 그럼 너를 갖다가 fx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fx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준 것이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너에서 접했고 너에서 다시 만났으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이게 원리 원칙에서 나왔던 거잖아. 편법만 가지고 가지 말란 얘기지. 편법 가지고 얘 점대칭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물론 알아낼 수 있지. 너하고 너가 있었다면 점대칭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는 얘하고 얘를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겠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구하라는 건 그냥 F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돼? 2대 입해 주라고. 2대 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플러스 여기다가 2 대입하면 1의 제곱 1, 2 대입하면 3. 그래서 3에서 1 빼주면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이런 식을 갖다가 이렇게 쓸줄 아냐 모르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이거죠. 식을 이렇게 구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3차 함수가 있었어. 너 접선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접했고 다시 만났어. 그랬을 때이 3차 함수 요식을 요렇게 나타내 주실 줄 아셔야 된다. 이런 게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 이제 또 16번. 자, 3차 함수와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 찾아라. 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기울기가 3이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예.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 모양을 보면 뭐 기울기가 3인 게뭐두 개가 나와야 될 텐데, 쟤를 미분해.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된 건데, 너가 3이 되는 걸 찾을 거야. 예. 그런 x가? 넘어가서 빼주니까 3이네? 3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니까

맥스가 1일 때네. 1. 한 점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예. 네. 근데 어떤 기울기를 대든지 간에 양수일 때는 몇개 나오는 거야? 두 개. 음수일 때도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지. 근데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점대칭점에서 나온 걸걸? 제가 얘기했죠.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점대칭점에서의 접선이 있다면 요 점에선 접선 하나밖에 못 끊는 거고 넌두 개, 너도 두 개, 너도 두 개, 너도 두 개. 요쪽에서 접선 그으면 세 개. 너는 한 개, 한 개, 세개 그을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 네. 접선 하나밖에 못 끈다니까 점대칭점이지. 아니 얘또 한번 미분해봐. 6x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하면 x값 얼마야? 1이잖아. 딱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아 그래서 1, 요점 알아낸 거지. 여기다 1 넣어줘. 1 마이너스 3 플러스 6 해버리면 얘가 4, 1,4에서 요점 1,4에서 기울기가 3이 된다 이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y는 3x 1 넣어줬을 때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넘어오니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너야. 너야. 그럼 m 값 얼마? 너가 m? m 값 얼마?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을 더해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다. 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7번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거 나오면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건 아닌데 이차 함수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이다. 135도. 그때 이제 탄젠트 135도 너가 바로 기울기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X축이 있었어. 이렇게 나갔어. 135도.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접선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고 탄젠트 135도는 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쟤를 미분할 거니까 2x 플러스 3이 됐는데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생각해 주겠다. 아, 2차 함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아, 요거를 찾아줘. 요죠. 요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였네. 그 저기다 대입해 주니까 4, 마이너스 6, 플러스 7이 될 거니까 5. 예, 요 점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넣어줬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따라서 y절편은 얼마다? 3이다. 바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였고. 자, 18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두 직선이 있다 이거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1인 게 기울기가 1인 거, 뭐 기울기가 1인 거, 기울기가 1인 거. 요렇게 두개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의 x절편, 요거의 x절편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이 될 건데 너가 1이 되는 x값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없어지고 여기 넘겨서 정리해주면 6x로 묶어버리면 x-2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아, 얘가 0, 얘가 2,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죠? 그0 넣어주면 0이죠. 0 넣어주면.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 16, 4, 6에 24,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8, 여기가 10, 이렇게 나와버린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일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가 되겠죠. 0 넣어주면 0 나와야 되니까. y는 x, 2 넣어줬을 때1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예. 그래서 너의 x절편은 0이 되는 거고요. 너의 x절편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있는 거잖아. 얘 여기였잖아. 여기 x축, y축. 이렇게 x절편. 얘가 마이너스 8, 너가 0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x1, 너가 x2.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 얘가 x2, 얘큰게 x2죠. 얘가 x2, 너가 x1. 0에서 이거를 빼라. 그래서

8이라는 정답 찾아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 자, 다음 문제 이제 19번 문제인데, 야,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근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일단 해볼게요. 3차 함수에 접하고, 예, 요 직선과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쟤를 미분해 줄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돼버릴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x 값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x 3x 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릴 거다. 그러면 아, 2, 얼마와 3분의 2, 얼마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귀찮더라고요. 예. 2 넣어주면 여기가, 저기다 2 넣어줄 거야. 그럼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할 만하잖아. 그런데 여기 3분의 2를 넣어줘. 아, 3분의 2 넣는 거 만만치 않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7분의 4.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어.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여기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클리어. 그 다음에 너 기울기 마이너스 2x 3분의 2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7분의 4가 나오는 여기 y 값도 계산해줘야 돼. 27분의 32 이거야. 예. 근데 이걸 두 개를 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 예. 아니, 저게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y절편이 작은 거, y절편이 작은 건 너잖아. 너. 아, 얘를 L이라고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 이걸 찾아냈어야 되는 거잖아. 예.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한 이동이 직선 L과 너하고 일치해야 된대.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에 X축으로 K만큼. 그 다음에 Y축, 여기 4가 있었고, Y축으로 1만큼 올린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너랑 일치하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걸 지금 찾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가 있는데 아 귀찮은 게좀 많아. 귀찮은 게. 아니면 그냥 애시당초 여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판별식 써버린다면 4, 4, 16 마이너스 6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 그럼 여기가 3분의 2이고 여기가 2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이런 모양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내 주실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게 2에서 이 곡선이 여기 이렇게 돼 있다라는 지금 제가 아 요거 잘못한 거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너가 2고 너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2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거지. 그러면 물론 얘는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알 거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아유, 또 실수했어, 제가. 기울기가 얼마로 간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 요렇게. 요 접점. 요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고, 여기가 얼마였던 거야? 여기가 3분의 2였던 거고, 여기가 2였던 거지. 그럼 요 접선과 요 접선 비교하면, Y절편이라는 건 여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낮은 거는 얘잖아. 그러니까 너만 하면 돼. 라고 선언하면 이런 계산은 안 해도 되죠. 귀찮은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지. 근데 매번 우리가 어떤 3차 함수 접선 있을 때마다 저 곡선에 대해서 완벽한 그림을 해놓고선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식으로 뭔가
네 문제하고 상관없는 계산, 불필요한 계산들이 계속 이렇게 투입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아 뭔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보고 대략적으로 딱 보면, 아 Y절편 작은 건 너. 너만 찾아. 그리고 너를 갖다가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너랑 일치한다. 그래서 K값 찾는다. 그러면 산수가 적어질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20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커피나 에너지 음료 많이 드십니까? 쫓아오는, 쏟아지는 어떤 피로와 잠을 쫓아내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 뇌를 진정 깨우는 것은 사실 카페인보다는 수학의 즐거움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 때 수학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려줄게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14번이죠. 저번 시간에는 어떤 기대값, 그리고 확률의 합은 1인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X제곱의 평균을 물어본 것이 좀 새롭죠. 자, X란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정수를 갖는데, 각각의 확률이 다음과 같다. 자, 기대값은 1이고, X제곱의 평균이 4분의 9일 때, A 빼기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미정계수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렇다면 식이 몇개 필요할까? 3개 필요하죠? 자, 확률의 합이 1인 숨겨진 조건과 나머지 두 조건을 활용해서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먼저 제일 만만한 확률의 합이 1일 때 A는 두개 있고요. BC는 각각 하나씩 있잖아요. 요 값이 1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기대값이죠. X의 기대값은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싹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마이너스 A. 자, 0을 곱했을 때 0이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돼서. 자, 조건에 부합하는 1이라고 쓰면, 자, 마이너스 A가 사라지니까 곧바로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C의 값은 이렇게 1입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2C니까 2C죠, 2C.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여기는 2C가 되고요. 이게 1이 되죠. 그러니까 C는 뭐예요? 1이 아니라 C는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A와 B에 대한 순수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C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두 친구의 합이 어떤 값이 돼야 될까요? 2분의 1. 그래서 2A 플러스 B는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조건 볼게요.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 X에다 그냥 제곱해주면 돼. 제곱. 여기도 제곱, 제곱, 제곱이죠. 이때 확률은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짝지어서 곱해주면, 그리고 더했을 때 X제곱의 기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X제곱의 평균은, 자, 처음에 곱하면,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죠. 확률과 곱하면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하고요. 1의 제곱 1이죠. 확률과 곱하면 A가 되고요. 자, 2의 제곱은 4고 C랑 곱하면 4C가 되는데, 이미 C의 값은 알고 있죠. 이 값이 뭐냐면 4분의 9래요. 자, 그럼 A가 두 개니까 2A가 되고요. C는 2분의 1이니까 4배를 했을 때 2가 되고 4분의 9죠. 자, 2를 넘겼을 때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우변은 4분의 1이 돼서 A를 잘 구해보면 8분의 1. A 값은 8분의 1. 여기 대입했을 때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넘겼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자, 2분의 1과 만나서 B의 값은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다. 자, 이제 답을 내볼게요. 자, 일단 A 빼기 B 플러스 C인데요. A는 뭐예요? 8분의 1 마이너스. B는 뭐예요? 4분의 1. 그리고 C는 제일 처음 구했죠? 2분의 1. 자, 8로 통분하자. 그러면 8분의 1, 여기는 4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4가 돼서 최종적으로 8분의 3.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확률 분포표를 좀 그려보면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대응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x1, x2, x3라는 변수가 있다고 칠게. 그럼 대응되는 확률이 있겠죠? p1, p2, p3. 확률의 합은 1이 되죠. 보통 개라고 많이 쓴다. 이렇게. 그럼 분산은 뭐냐? 쓸 때는 v of x라고 쓰고요. 이 친구는 사실 x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이렇게 제곱해서 이런 녀석들의 기대값을 얘기해요. 여기 엄밀한 정의인데 이때 스몰 m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스몰 m은 뭐냐? 바로 x의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의를 통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공식을 통해서 많이 구하죠. 어떻게 구하냐면 x제곱의 평균에서 x제곱 평균에서 빼는 거예요. 누굴 빼냐면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할 때는 두 데이터를 구하면 돼요. 첫 번째 x제곱의 평균, 두 번째는 x의 평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볼게요. 시그마 x라고 보통 있는데요. 시그마 x는 뭐냐? 분산의 뭐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vx라고 보면 되죠. 이것이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다. 기대값과 함께 중요한 개념인 분산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그래서 분산의 정의보다는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3까지이고, 그러니까 분포표를 직접 주지 않고요. 우리가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미정계수 a 값을 구하기를 원하죠. A 값을 이제 구하면 표를 완성할 수 있고요. 표를 통해서 x 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의 제곱을 잘 빼서 분산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표를 구해보자. 여기 x가 있고요. 그리고 p가 있습니다. 자, 가질 수 있는 x 값은 0, 1, 2, 3이 있고요. 자, 무조건 확률의 합은 뭐다? 1이다. x에 0을 대입해보자. 확률이 뭐예요? 6a. 자, 1을 대입하면 5a. 일찍 작아지네. 4a.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3a가 되죠. 자, 그래서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1, 15, 18. 18a가 되고요. 그 값이 뭐예요? 1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a 값은 18분의 1. 됐죠? 자, a 값은 나중에 대입할게요. 처음부터 대입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x의 기대값. 그 다음 뭐예요? x 제곱의 기대값. x의 기대값 어떻게 구해요?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면 0. 곱하면 5a, 8a, 9a. 그래서 5a 플러스, 8a 플러스, 자, last. 9a 값이 바로 뭐예요? x의 평균이라고. 이걸 잘 구해보면 13에 22a. 그래서 이거는 22a가 되고요. 자, 앞에서 구했었던 a를 잘 대입하면 18분의 뭐예요? 18분의 22. 자, 2로 나눴을 때 9분의 11. 계산량이 좀 있네, 이것도. 자, 이제 겨우 x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다음 분산을 위해서 x제곱의 평균이 필요해. 각각을 제곱해봐. 자, 제곱해보면 0, 1까지는 똑같은데 제곱하면 4, 제곱하면 9고요. 자, 특징은 확률은 건들면 안 돼요. 자, 이번에도 이제 x제곱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할 거야. 곱하면 0, 5a, 16a, 27a. 자, 0은 생략해서 잘 써보면 처음에는 5a, 두 번째는 16a, 그 다음에는 27a가 돼서 싹다 더해봐. 더하면 21, 더하면 48. 그래서 48a가 되고요. a가 뭐였어, 아까? a는 18분의 1이었잖아. 자, 18분의 1. 자, 그렇다면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눴을 때, 이거는 3분의 8이죠. 자, 지금 x의 평균 구했죠? 그리고 x제곱의 평균을 구했잖아. 두 개를 종합했을 때 분산 구할 수 있겠네. 자, 가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두 번째 구했던 x제곱의 평균인 3분의 8에서, 자, 3분의 8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분모를 뭘로 통일하면 좋을까? 81.
자, 분모 문제에다가 27을 곱했을 때 뭐가 돼요?

216이 되고요. 얘는 11의 제곱은 121이에요. 잘 빼봐. 그러면 81분의 뭐가 돼요? 자, 216에서 120을 뺐을 때 95. 답은 81분의 95가 되겠다. 그러니까 분산으로 넘어오면서 계산량이 또 늘어났네. 그러니까 분산에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단계가 더 많아졌어요.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확률을 처음에 미정계수를 섞어서 줬잖아요. 그럼 숨겨진 조건. 언제나 숨겨진 조건이 보였어요. 확률의 합이 1인 사실을 통해서 A값을 구할 수 있고요. A값을 구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대입하지 말고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되죠. X의 평균 구하는 것은 뭐 정직하기 어렵지 않고요. X제곱의 평균은 확률 변수 X들을 다 제곱하는 거죠. 그리고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더하면 바로 X제곱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분산의 정의에 집어넣었을 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풀었습니다. 조만간 표준 편차 문제도 나올 텐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자, 이제 16번. 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246. 띄엄띄엄 있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X 값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모든 확률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 자, 그걸 통해서 미정계수 A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시그마 X. 자, 문제는 귀엽지만 시그마 X를 구하기 위해서 X의 평균도 구하고 X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 자, 가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2, 4, 6이 있죠?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P가 있죠. 자, 0을 대입했을 때 0은 요 식에 대입하면 되죠? 9분의 1. 2는요, 여기 대입해야 돼. 그러면 A. 4는 여기 대입하니까 A. 자, 6은 이 식에 대입했을 때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확률의 합이 어때야 돼요? 1이 돼야겠다. 이거 구분해야 되죠? 이건 9분의 1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9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P 합. 자, 모든 확률 다 더해볼까? 자, 9분의 1 두 개나 있네? 9분의 2. A는 두 개, 2A. 이 값이 1이 되죠? 자, 9분의 1을 넘겼을 때 9분의 7이고요. 그래서 A를 잘 구해보면 18분의 7. A 값은 18분의 7이 되죠. 자, 이제 차근차근 각계 격발해보자. 자, 첫 번째 타겟이 뭐냐? X의 평균 구하겠다. X의 평균은 이렇게. 자, 갑자기 여기 위에 뜨니까 좀 뜬금없죠? 여기다 쓸게. 첫 번째 X의 평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겠다. 첫 번째 곱에선 0이니까 무시. 두 번째 곱하면 2a. 자, 세 번째 곱에서는 4a. 자, 마지막 곱에서는 9분의 6.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서, 자, 이건 뭐 간단히 해보면 뭐가 될까요? 6a 플러스 3분의 1. 여기까지만 구할까? 응? a는 나중에 대입할게. 자, 나중에 대입하면 더 복잡하겠네. 왜? 우리 x의 평균에 제곱을 할 거잖아. 이거 제곱하면 식이 복잡해져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a 플러스 3분의 2인데 a가 뭐예요? 18분의 7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3분의 7, 3분의 2.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3이다. 자, 그래도 비교적 평균이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뭐야? 이번에는 X제곱의 평균 구할 거야. 그럼 각각을 제곱해 보자고. 자, 보통 여기는 확률 변수 라지 X를 쓰죠? X 이렇게. 제곱해 봤자 0이고요.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36이 돼서 이때도 대응되는 확률과 잘 곱해서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첫 번째 곱이 0이니까 무시하고요. 두 번째 곱은 4A. 세 번째 곱은 16A. 자, 네 번째 곱은 36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4가 돼서 지금 20A 곱하기 4네요. 20A 곱하기 아니 더하기죠. 20A 플러스 4. 20A 플러스 4. A가 뭐예요? A는 18분의 7. 2로 나눴을 때 9분의 10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9분의 70. 자, 9분의 70%.

4. 자, 계산이 좀 깔끔하지 않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자, 9분의 36이니까 이거는 106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06. 이제 마무리 해보면 우리가 찾는 것은 V 오브 X잖아요. X제곱의 평균에서, 그러니까 9분의 106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X의 평균의 제곱을. 그러면 분모를 9로 통일했을 때, 자, 106에서 이 친구는 9니까요. 9분의 81 빼봐. 그럼 뭐가 돼요? 9분의 25가 되죠. 하지만 잔인하게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뭘또 구해야 돼?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뭐예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3분의 5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 플러스, 그리고 시그마 X가 되는데 A는 아까 구했잖아요. 18분의 7이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3분의 5가 돼서 18로 통분했을 때 얘는 18분의 30이니까 18분의 37. 답은 18분의 37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지만 단계가 많았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미정계수를 섞어가지고 줬어요. 많이 경험해 봤죠?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일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고요. 분산을 구하려면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첫 번째는 X의 평균, 두 번째는 X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공식에 집어넣었을 때, 좀 계산은 복잡했지만 단순한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풀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죠.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개념이 좀 간단했잖아요. 개념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우리의 사고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다면, 이 통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한번 개념을 이해할 때 힘들지만, 개념을 잘 이해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이 덜하다. 자, 그래서 17번 풀어볼게요. 자, 17번.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숨겨진 조건이 뭐다?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 자, X의 절대값을 씌웠던 1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에 부합하는 X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생각해야 되죠.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그러니까 여기는 새 친구를 더했을 때 9분의 7이 된다는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고, 자,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표준 편차 조건을 통해서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어서 A, B, C를 특정할 수 있나? 뭐0 이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0, 1, 2가 해당돼서 A, B, C 합을 구하면 되겠다. 자, 가볼게요. 자, 제일 뭐 만만한 것은 모든 확률의 합이다. P 합. 지금 A가 몇 개? 두 개. B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2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모든 확률의 합이고요. 1이 돼야 돼. 자, 여기서 일단 끊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세 친구죠? 자, 대응되는 확률은 B가 2개, C가 하나다. 그래서 여기다가 2B 플러스 C가 이렇게 9분의 7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을 이제 이용하려면 먼저 X의 평균을 구해야겠네? 자, X의 평균 가볼게요. 자, X의 평균은, 자,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짝지어서 곱하는 거야. 곱해, 곱하고 싹다 더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A. 두 번째는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고 마이너스 B로 쓰자, 이렇게. 자, 세 번째 C죠? 안 쓸게. 그리고 B 플러스. 뭐야, 이거? 다 없어지네?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그냥 이게 EX는 0이다. 자, 문제가 좀 깔끔하죠? 자, 그리고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은 각각을 제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하고. 자, 그 다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대응되는 확률과 짝지어서 곱하면 돼. 자, 첫 번째 짝은 4A. 자, 두 번째 짝은 이제 마이너스를 제곱했을 때 1이 되니까 B가 되고요. 세 번째는 0이니까 안 쓰고요. 그리고 B가 있고, 그다음에 4A가 있네. 이거 아직 값을 몰라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뽑아낼 건데.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8A 플러스 2B죠. 그래서 분산으로 가보면
x제곱의

평균인 8a 플러스 2b에서 x의 평균인 0의 제곱을 뺐더니 뭐가 된다? 자,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했을 때 분산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8a 플러스 2b가 뭐다? 1이다. 자, 그래서 지금 식이 여기 있잖아요. 자, 2b 플러스 c는 9분의 7이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이고요. 8a 플러스 2b는 1이죠. 근데 지금 2b 플러스 c가 공통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이렇게 빼줘 볼까? 그럼 2b 플러스 c는 소거되고 남는 것은 좌변에 ba가 되고요. 자, 우변끼리 뺐을 때 남는 게 뭐예요? 9분의 2니까, 아, a는 뭐다? 9분의 1. a는 9분의 1이에요, 여기다.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네, 거의. 자, 그러면 C도 좀 구해볼까? A가 9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갖고 와볼게요. 자, 대입해보면 8 곱하기 A 플러스 EB는 1인데 A가 뭐예요? 9분의 1. 야, 9분의 8이니까 넘겼을 때 마이너스 9분의 8. 그러면 기존의 1과 만나서 9분의 1이 되죠? 자, 따라서 B값은 뭐예요? 18분의 1이 되죠. 이제 C값을 구해볼게. 자, C는 어떻게 구할 거야? 아까 EB 플러스 C는 9분의 7이었잖아. EB 플러스 C는 9분의 7이었는데, 지금 B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18분의 1을 잘 대입하면 9분의 1이 되고, 9분의 1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6. 그러니까 C는 뭐다? 3분의 2가 된다. 자, 그래서 C를 구했고, B를 구했고, 앞에서 A를 구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갖고 와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X는 3명 있잖아? 0, 1, 2. 그래서 0의 확률, 1의 확률, 그리고 2에 대응될 확률. 우리 다 구했잖아요. C가 뭐예요? 3분의 2. B는 18분의 1. A는 9분의 1. 그러면 당연히 18로 통분하면 좋겠다. 18로. 자, C는 어때요? 18분의 12. 그래서 분자가 12가 되고요. B는 18분의 1 그대로 쓸게요. A는 18분의 2.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18분의 15가 돼서 3으로 나눴을 때 6분의 5. 답은 6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자, 이 문제도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량이 적지가 않죠. 정리해볼게요. 자,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식 하나 얻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식은 뭐예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x를 찾아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1과 0, 1이어서 세 확률을 더했을 때 9분의 7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었다. 자, 표준 편차를 알려준 것은 분산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제곱했을 때 분산이고요. 그 말은 x의 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이 너무나 필요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식 하나 얻어냈고요. 결국에는 미지수가 새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됐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자, 오랜만에 또 주머니 문제 나왔네. 자,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3장 있고요. 2가 적힌 카드가 2장 있고요. 3은 하나, 4는 4개.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같은 종류를 한 행에 적어주자. 1이 3개, 2가 2개, 3은 하나, 4는 2개. 이렇게 써놓으면 뭐 하나 더 세거나 덜셀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맞죠? 5개, 6개, 8개. 8개. 자, 이때 한 장의 카드를 꺼낸대요. 자, 한 장을 꺼내면 좀 부담이 적은데? 한 장. 자,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 시그마 X를 구하는 문제죠. 결국에는 뭐, V of X를 구하는 문제고요. 분산을 구하려면, X의 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려면 먼저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겠다. 자, 이렇게. 확률 변수 X와 대응되는 확률. 지금 X라는 친구는 뽑았을 때 카드에 적힌 숫자니까 1부터 4까지의 자연수를 가질 수가 있겠고 늘 그랬듯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자, 지금 뭐 8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분모 자체는 8실. 그냥 8개잖아, 이렇게. 1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3실. 3, 2는 2실. 2개. 3은 하나. 4는 2개고요. 이 모든 합이 1인 것도 이제 검토하면 좋겠죠. 자, 더하면 8이 되네. 분자가. 8분의 8. 합은 1이 된다. 지금 먼저 x의 평균 먼저 구해볼게요. x의 평균은 자, 지금 이렇게 짝지어서 곱할 건데 어차피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8로 통일할게요. 자, 8분의 자, 분자끼리 곱했을 때 3이고요. 여기는 4 그리고 3 플러스 8 그러면 70, 18. 8분의 18이니까 2분의 9. 자, 8분의 18이니까 4분의 9. 지금 x의 평균을 구했죠? 자, 70, 18, 4분의 9.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으로 갈게. 자, expectation of x 스퀘어. 자, 각각을 제곱하면,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하면, 1은 어차피 뭐예요? 1, 2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자, 이때도 곱해서 더했을 때 분모는 똑같이 8이니까 쓰시고, 자, 곱하면, 분자는 3, 곱하면 8, 곱하면 9, 곱하면 32가 되잖아요. 자, 더하면 18, 20, 52. 자, 분모 분자를 4로 나눴을 때 2분의 13이 돼요. 이것이 바로 x제곱의 평균이 된다. 다 왔지? 자, 우리의 목표는 표준 편차인데 그 전에 분산 먼저 구할게. 친구는 x제곱의 평균인 2분의 13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x의 평균인 4분의 9의 제곱을. 자, 그렇다면 16으로 통분하는 게 좋겠다. 16. 자, 88 곱했을 때 104가 되고요. 여기는 81. 그렇다면 16분의 뭐예요? 23. 다 끝났죠?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그마 x가 되는데 분산의 양의 제곱근 16분의 23. 분모 뭐예요? 4. 분자는 뭐예요? 루트 23. 그렇다면 답은 4분의 루트 23. 자, 정리할게요. 일단 한 장을 뽑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했다. 그래서 8실이 확률들의 분모가 되고요. 여기는 x들의 개수가 바로 분자를 구성했었죠. 물론 이건 이제 x제곱을 쓴 건데. 그래서 분산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 표준 편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분산을 구해야만 됐고 그러려면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만 됐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확률분포표를 줬다면 땡큐지만 만약에 확률분포표를 안 줬다면 아, 확률분포표를 구하는 것이 숙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임하면 되겠다. 그래서 18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9번 볼게요. 자, 19번 주머니 A에는 숫자 0, 1, 2가 적힌 공이 3개가 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림 그려볼까? 0이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어요. 어디에? 주머니 A에. 자, 그 다음 주머니 B에는 1이 적힌 공두 개야. B에는 1이 두개 있는 것이 특징이야. 그리고 2가 있죠? B가 있어요. 자, 지금 A, B에서 각각 하나씩 꺼내서 곱한 것이 X예요. 그럼 A에서 꺼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0을 뽑을 때, 1을 뽑을 때, 2를 뽑을 때. 각각의 이제 B에서 뽑을 수 있는 공은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일 때 1일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이 지금 두개 있다는 것을 포함하도록 써줘야지. 그래서 1을 뽑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세개 하는 거야. 여기 1, 1, 2. 1이 2보다 두배 많다는 것을 반영해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 1, 2가 있고요. 여기도 1, 1, 2가 있죠.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A 곱하기 B, 각각의 뽑은 숫자를 곱했다고 할게요. 0을 곱했으니까 어느 경우라도 0, 0, 0이 되는 거죠. 1을 곱했기 때문에 1, 1, 2가 되고요. 1을 곱하면 2, 2, 4가 되죠. 자, 같은 것이든 이제 3개, 2개, 3개, 그리고 하나가 되겠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로 뭐다? 확률 변수 X가 된다고.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확률 변수 X가 된다고. X는 어떤 값을?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
중간에 3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삼으면 안 돼.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었고요. 0의 확률은 뭐냐? 총몇개 있어요? 9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9개분의 3개잖아요. 1은 몇개 있어요? 9개 중에 2개를 구성하고요. 2는 9개 중에 3개고요. 4는 9개 중에 1개밖에 없죠. 다 더해봐요. 1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제대로 했죠? 자, 이건 다행히도 그냥 기대값만 물어봤네. 자, expectation of x.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x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9분의, 자, 곱하면 0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4. 9분의 10이에요. 간단히 하면 3분의 4. 답은 3분의 4. 괜찮죠? 자, 이건 뭐 기대값밖에 안 물어봐서 굳이 뭐 분산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다. 하지만 처음부터 확률 분포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됐다. 자, 이제 20번 볼게요. 자, 요 문제 좀 창의적인데? 자,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 시 주문한 다음날 도착할 확률은 50%. 자, 주문한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도착할 확률은 X. 정정 80%. 3일 이내에 도착할 확률은 100%. 자, 지금 상품이 도착하기 걸리는 일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확률 분포표를 이제 구해서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기대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지금 다음날 도착했다는 건 뭐예요? 걸린 일수가 1일 때잖아. 그래서 PX는 1일 때 확률이 0.5다. 이해되죠? 다음날. 하루가 걸린 거죠? 그리고 2일 이내에 도착할 확률. 하루가 걸리거나 또는 이틀이 걸릴 확률이니까 이거 뭐야? PX가 1이거나 또는 X가 2일 확률이 바로 0.8.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그냥 표로 시작해도 괜찮은 문제야. 봐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푸는지 설명해 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지금 여기 P가 있잖아요. 자, 3일 이내에 도착할 확률이 어때요? 3일 이내에 100%이기 때문에 그냥 X는 이렇게 3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4일, 5일, 6일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하루 만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예요? 50%잖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 확률이 0.5가 되고요. 자, 지금 보면 이틀 이내에 도착할 확률은 하루 걸리거나 이틀 걸릴 요 확률의 합이 뭐라는 거야? 0.8인 거죠? 그럼 나머지 빈칸을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더했을 때 0.8이 되려면 여기는 0.3인 거죠.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X가 3일 때 확률은 뭐예요? 0.2.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X의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자, expectation of X는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첫 번째 곱은 0.5가 되죠. 자, 두 번째 곱은 뭐예요? 0.6이 되고요. 자, 세 번째 곱은 0.6이 돼. 이거 다 더해보면 뭐예요? 1.7. 그렇다면 10분의 17. 10분의 17이 뭐냐면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1.7일 정도 걸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건 그런 거야. 어떤 자료들의 평균이 되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 기대가 되는 값이 정도가 된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오는데 1.7이니까 이틀 정도가 될 확률이 약간 하루보다 높다라고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를 풀어봤다. 자, 그러니까 복잡한 문장이 있을 때 이걸 단순한 수학적 내용으로 모델링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제 21번 가볼게요. 자, 숫자 0이 적힌 제비가 두 개가 있고요. 1이 적힌 제비가 A개가 있다. 이때 A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것이 특징이죠. 2가 적힌 제비가 7-A개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표로 좀 그려봐. 지금 여기에 숫자 0 있죠? 몇 개?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1이 적힌 제비는 몇개 있어요? A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2가 적힌 제비는 7-A개만큼이 있는 거죠. 그럼 총몇 개예요? 자, 더하면 A

플러스 2 더하면 9죠? 총 9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동시에. 자, 조합에 관한 문제다. 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 값이 1일 때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미정계수 A 값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A만 정해지면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X의 평균도 구할 수 있고, X제곱의 평균도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산도 구할 수 있다. 자, 문제는 짧지만 사실 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두 수의 합이 2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0과 1을 뽑아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보면 0과 2를 뽑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A는 1보다 크니까 A에서 A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출발하는 거야. 1은 최소한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1, 2개 뽑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는 총두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확률이라는 것은 분모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9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시행이다. 그러면 0 플러스 2는 뭐냐? 지금 0은, 0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두개중 하나를 뽑아야죠. 두개중 하나를 뽑고요. 자, 이건 곱하는 거죠. 0을 뽑는 사건과 2를 뽑는 사건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해야 되죠. 2란 친구는 몇개 있어요? 7-A개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7-A개 중에서 이렇게 한 개를 뽑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만 2개 뽑는 거예요. 1은 A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A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바로 위로 들어가야 돼. 2, C1, 그리고 7-A, C1, 그리고 플러스 A, C2가 돼. 이게 뭐가 된다고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볼까? 자, 두 녀석을 딱딱 곱했을 때 9C2잖아요. 그래서 써보면 9C2가 되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잘 곱해보면 3 가로 열고 얘는 2C1은 2죠. 7-A1은 7-A죠. 그래서 2 곱하기 7-A가 되고요. 자, 그 다음 AC2잖아. 조심해야 돼. 이거 9 아니야. AC2. 잘 계산해보면 2분의 A, A-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양변에 2를 곱해볼까? 얘는 2분의 9 곱하기 8이니까 2를 곱했을 때 72가 되고요. 여기다 2를 곱하면 4, 그리고 7-A 플러스. 얘 때문에 2를 곱한 거야. A-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해보면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4가 돼서 좌변은 24는 자,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4a 그렇다면 마이너스 5a가 되고 자, 이제 숫자는 4, 7에 28 하나 남네. 플러스 28. 자, 방정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뭐야? 한쪽 항에 0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4를 넘길게요. 그러면 a제곱 빼기 5a 플러스 그리고 4가 돼서 이거 잘 풀어보면 a는 1도 있고 4도 있지만 4밖에 안 돼. 왜냐 하면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a는 4예요. 다시 볼게요, 그럼. 자, 지금 0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1이 몇개 있어? A개. A가 4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 2는 7-A개인데 A가 4니까 3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런 주머니에서 이제 두 개를 뽑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 됐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냐고. 바로 X라는 친구는 두 수의 합이잖아요. 00을 뽑았을 때가 가장 작을 때고요. 21을 뽑았을 때가 가장 큰 거니까 01, 2, 3, 4까지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 2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했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의 확률을 다 구해야 돼. 그래야지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분산도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가볼게.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일단 분모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분모 뭐예요? 분모는 9C2니까 분모는 무조건 36이야.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도 자, 합이 0이 되려면

명령을 뽑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개중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이고요. 1이 되려면 0 하나, 1 하나야. 0이 몇개 있어요? 두개 중에 하나. 1은 몇개 있어요? 네개 중에 하나, 이렇게. 3이 되려면 1, 2밖에 없어요. 1, 2, 이렇게. 1은 몇개 있어? 네개 중, 네 개잖아. 네개중 하나. 2는 몇개 있어? 세개중 하나죠? 4가 되려면 2를 두개 뽑는 경우밖에 없어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다 뽑아야 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얘는 36분의 1이고요. 36분의 8, 36분의 12, 36분의 3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 수 있다고. 다 구했어. 중간에 한번 잘라주시고, 이렇게. 자, 표는 이렇게 그리면, 자, 지금 가질 수 있는 X는 뭐가 있다? 0일 때, 1일 때, 그리고 1일 때, 3일 때, 4가 있죠. 여기 확률을 구할 거야. 0의 확률은 뭐예요? 36분의 1. 1은 36분의 8. 자, 2의 확률은 문제에서 줬잖아요. 3분의 1. 그러니까 36분의 12가 되고요. 3의 확률은 36분의 12가 되고, 마지막은 36분의 3이 되죠. 이거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지도 확인해 줘야 돼. 자, 분자끼리 더하면 9, 21, 그리고 33, 36이 돼서 제대로 구했네. 자, 이제 X의 확률로 갈게요. X의 확률. 자, X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일단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36분의, 자, 곱할 거야. 곱하고 곱할 거예요. 자, 분자끼리 곱했을 때0 플러스 8 플러스 24 플러스 그리고 36 플러스 12가 되죠. 자, 그러면 36분의, 자, 더하면 8, 32, 68. 그리고 이건 뭐예요? 80이잖아요. 80. 80.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9분의 20이 바로 x의 평균이 되겠죠. 자, x제곱의 평균 약간 더 복잡하겠다. 하지만 못할 건 없다. 자, x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각각의 x를 제곱하면 되잖아요. 0의 제곱, 1의 제곱 그대로야. 여기는 2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4의 제곱이잖아요. 자, 분모는 똑같이 36이에요. 자, 36이 있고요. 자, 분자끼리 곱했을 때 0. 자, 스타트 0이고, 그 다음에 8 플러스, 그리고 48 플러스, 그 다음에는 9 곱하기 12, 108 플러스, 16 곱하기 3은 48이잖아요. 자, 그럼 분자를 잘 더해보면 뭐예요? 더하면 56, 더하면 164, 여기까지 더하면 212, 164, 212. 자, 분모 분자를 4로 나눌 수 있잖아요. 4로 나눠보면 9분의 4, 5, 23. 자, 9분의 53이 바로 x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값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v 오브 x를 완성할 수 있겠다. x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을 그대로 써보면 여기는 9분의 53 쓰지만 x제곱의 평균은 제곱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분모를 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까? 바로 81이 좋겠죠. 81. 분모 분자의 9를 곱하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477이 되고요. 이게 400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는 81분의 77.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기하학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PQ의 합을 물어봤네. 이게 P고요. 이게 Q잖아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두 개를 잘 더했을 때 158. 답은 158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풀이가 좀 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처음에 A 값이 어때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1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A는 개수니까 자연수잖아요. 1보다 크다면 A는 2 이상이니까 이렇게 1, 2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준 수학적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합이 2가 되려면 케이스는 총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죠? 0과 2를 뽑았을 때, 1과 1을 뽑았을 때. 이때 뭐 동시에 뽑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일단 시행 자체가 9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어땠어요? 9C였죠.

첫 번째 케이스는 0에서 하나, 2에서 하나인데 0이 몇 개야? 두개중 하나였죠? 2가 몇 개야? 아직은 모르겠지만 7-A에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해서 이렇게 각각을 더한 거죠. 이때는 뭐 A에게 A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AC. 그 다음에 잘 방정식을 풀어주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A 값은 1도 나왔지만 4도 나왔죠. 하지만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4만 인정.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뭐늘 강조했지만 동일한 친구들은 한 줄에 배열하고요. 종류가 달라지면 행을 바꿔줘. 그럼 한눈에 이 친구들이 몇 개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 그림 보면서 복잡한 확률도 쉽게 풀수 있잖아요. 그럼 X가 0일 땐 뭐냐? 합이 0인 건데 00 뽑을 때 말고 없어. 그러니까 두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돼. 합이 1을 나면 01밖에 없어. 0에서 하나, 1에서 하나. 근데 각각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했잖아요. 3이라는 친구는 1,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은 것은 뭐 합이 3일 때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는. 합이 4일 때 케이스가 딱 하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여서 아주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은 많았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 구할 때는 웬만하면 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요. 선생님이 뭐 여러 번 다르게도 풀라고 해봤는데 이 표만큼 문제를 깔끔하게 풀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X의 평균 구했고요. X제곱의 평균은 어때요? 각각의 X를 제곱한 다음에 P는 건들면 안 돼.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더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X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의 제곱을 이제 빼서 우리가 원하는 V of X의 값을 기하학분수로 나타냈고 각각의 PQ의 합을 구했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해보면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다? 바로 분산이었다. 자, 분산을 쓸때 어떻게 써요? VX라고 쓰죠? VX. 분산의 속도를 잘 살펴보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자료들이 중앙에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한 그런 도구고요. 정확한 정의도 알아야 돼. 정확한 정의는 X 빼기 M의 제곱들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요게 정확한 정의인데, 이런 방법으로 푸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공식을 통해서 풀죠. 어떻게 풀어요? X제곱의 평균에서 그냥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이 어감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준편차도 구했죠? 표준편차는 뭐예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뭐가 있어요? X의 평균과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라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정계수 ABC를 잘 구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4번째 문제 강의까지 해가지고 거의 50강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어때요? 절반까지 왔는데 잘 따라오고 있나요? 선생님,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내가 뭐 놀이동산에 가서 좀 학구적이 되기도 힘들고, 도서관에 가서 놀기도 힘들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그런 나약함을 인정하고, 본인이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겨울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25번째 시간에서 더 강력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사인 세타는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고 했었죠? 네. 원이 동경과 만나는 좌표 x,y에 대해서 r분의 y가 사인 세타. 코사인은요? 네. 원이 동경하고 만나는 그 점에 대해서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네, x좌표분의 y좌표 해서 x분의 y로 정의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별로 삼각함수의 값이 하나로 동일하게 각의 하나당 하나씩 동일하게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맨 처음에 우리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원이 사실은 크든 작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우리가 r분의 라고 했을 때 r이 어차피 1이어서 그때 만나게 되는 동경과 원이 만나는 x좌표랑 y좌표만 확인하면 더 편리하게 사인, 코사인 값을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 보통 1을 단위라고 표현을 하니까 1단위인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초선은요, X축의 양의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초선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요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해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을 볼 겁니다. 그럼 동경이 진짜 말 그대로 시초선이랑 같으면 세타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럼 0이면 x좌표가 현재 1,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아, 이때 만나는 점은 1,0 그러면 r분의 y값 하면 r분의 0이 돼서 얼마예요? 네, 그냥 0이에요. 그래서 sin 0도, 즉 sin 0 라디언은 얼마예요? 그냥 얼마? 네, 0이 돼요. 그게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sin 0 라디안은 0이구나. 끝. 네. 그럼 이제 각을 좀 키워 볼게요. 각을 이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45도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거든요. 4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왔어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요. 어차피 얘가 45도, 즉 4분의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 루트 2분의 1이 나오죠. 즉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파이면 한 이쯤 되죠. 네. 요 좌표가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분의 파이면 90도예요. 90도인 경우를 선을 그어볼게요.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죠? 이때 찍히는 점, 이 원인과 동경이 만나는 점은 0,1이에요. r은 1, y좌표 1, 1분의 1, 얼마? sin 2분의 파이 값, 즉 sin 90도는 얼마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2분의 파이, 1에서 찍히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또 가서 아예 극단적으로 파이까지 왔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왜 파이냐? 시초선으로부터 180도만큼, 즉 파이 라디안만큼 온 거거든요. 그럼 이때 좌표

는 마이너스 1,0인데 우리는 사인 값을 볼 거니까 y 좌표를 봐야 되잖아요. r분의 0. 아, 사인 파이는 얼마구나? 0이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파이, 0 찍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0 라디안부터 파이 라디안까지 쭉 가는 과정에서 0부터 2분의 파이 라디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점점점점 y좌표의 값은 0부터 1까지 커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아, 얘가 지금 현재 2분의 파이 라디안부터 파이 라디안까지는요, 1부터 0까지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관찰할 수 있죠? 1부터 0까지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걸알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파이 라디안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이번엔 2분의 3, 파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볼게요. 즉 270도죠. 그러면 y좌표가 0이었던 곳에서 어디까지? 네, 마이너스 1까지 갈 겁니다. 0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온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 그럼 2파이까지 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오겠네. 여기가 다시 시초선 2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사이클을 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요 S자 모양의 이 물결 무늬가, 참 물결같이 생겼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한 바퀴 돌 때마다 또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사인 함수의 주기를요, 우리가 2파이라고 하고요. 네, 이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 사인 함수의 최댓값하고 최소값도 알수 있죠. 최댓값은 얼마? 아, 1이구나. 최소값은 얼마? 아,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얘네들은요, 특징들이 좀몇 개가 보여요. 아, 얘가 지금 보니까 2분의 파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모양이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논리로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접어도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X는 2분의 3파이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제 그래프에 상환하는 이런 부분들을요, 관찰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기는 2파이구나. 최댓값은 1이구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역은 1 이하, 마이너스 1 이상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함수 y는 sin x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y는 sin x에서 식이 계속해서 변형해서 나올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sin ax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주기가 현재 2파이예요. 네. x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AX로 되어 있으면 AX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가 되어야지만 한 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X의 입장에서는 A분의 2파이만큼 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기성을 얘기할 때는 양의 값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때는 주기가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됩니다. 네. 얘가 결과적으로는 전체 2파이만큼 가려면 x가 a분의 2파이만큼 돼야 되잖아요. 근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주기에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때는 어떨까요? 최댓값, 최소값은요? 똑같이 1하고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사인값 자체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또 처리를 해줬어요. y는 뭐 a sin bx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주기가 2파이를 네, 절대값 b로 나온 것이 될 거고요. 최댓값, 최소값이 변할 거예요. 최댓값은요, 네, 이 값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거를 아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걸 아니까 a만큼 추가적으로 곱해주면은 최대값은 네,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절대값 a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의 절대값 a라고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변형됐을 때 접근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쭉다 해드렸어요. 그럼 코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사인에 대해서도. 그럼 코사인도 한번 볼까요? 코사인 그래프. 네.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그려가지고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는 r분의 x가 코사인의 정의였었죠. 그러면 반지름 길이 r을 1로 지금 현재 고정을 시켜놨고 우리는 이제 20초 선부터 쭉 원을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좌표를 관찰할 거냐면 네, x좌표를 관찰할 거예요. 왜? 코사인 값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잖아. 근데 우리 r을 1로 고정해놨으니까 동경과 이 원이 만나는 점의 x좌표만 보면 돼. 그럼 보세요, 여러분. 0도에서 90도까지는 x좌표가 1부터 0까지 줄어드는 걸알수 있어요. 1부터 0까지 줄어든다라는 거. 그러다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요, x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 있는 거 보이시죠?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는 여기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오고 있죠. x좌표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x좌표가 0인 구역에서 2파이까지 가면은 1까지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 1까지 와 있는구나.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C로 보이는 요 커브, 요 하나만큼이 코사인의 한 주기가 돼요. 즉, 2파이가 한 주기가 돼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도 싹다 바꿔보면은 y는 코사인 x의 주기는 2파이. 얘도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코사인 ax다라고 한다면 주기는 네, 2파이를 절대값 a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는 똑같이 1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a 코사인 bx로 해볼게요. a 코사인 bx. 똑같죠? 주기는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값은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제가 여기 위에 겹쳐서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는요, 0,0에서 파이, 0,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에서 2파이, 0 이렇게 됐었어요. 아까 이게 노란색이 사인 x 그래프거든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가만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네, 얼마만큼이에요? 얘가 지금 현재 요만큼, 즉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사인 함수랑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사인 함수랑 같다라는 것도 파악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왜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자, 이번엔 탄젠트예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얘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려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서 우리는 이번에는 동경에 만나는 이 점에서의 x분의 y좌표를 봐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동경의 선의 기울기가 돼요. 원점을 지나는 동경의 기울기. 그럼 봐봐요. 시초선에 있을 때는 기울기 0이죠? 그래서 0,0. 그러다가 각이 점점점점점점 2분의 파이에 근접할수록 기울기가 커지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커져요. 쭉 그죠? 네. 근데 2분의 파이가 된 순간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는요 절대

일까요? 이 파이처럼 보이지만 죽이라는 것은 최소 단위거든요. 얘가 지금 보시면 0부터 파이까지에 해당되는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다시 파이부터 2파이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시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모양 같아요, 달라요? 네,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함수에서는요, 주기가 2파이가 아니고 파이가 돼요. 그리고 얘는 최댓값이 존재해야 하네요. 네, 최소값이 존재해야 하네요. 네, 무한히 계속 커지고 있고 무한히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댓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댓값 없고 최소값도 없다. 근데 얘는 특별한 선이 하나 있죠. 그게 어떤 선이에요? 네,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선, 얘를 점근선이다라고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공통수학에서. 그래서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점근선이 하나만 딱 기준으로 2분의 파이가 있는데, 주기가 파이만큼씩이니까 정수 n에 대해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이때에는 정수다라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따지는 거 말고, y는 탄젠트 ax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주기가? 네, ax 전체가 파이만큼 돌아가야지 한 사이클을 도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원래 주기인 파이에서 x의 계수인 a의 절대값을 붙이면 저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 부분 ax가 딱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점근선 처음 생기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a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서 a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시기어서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때 n은 반드시 뭐다? 정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네. 그럼 한번 걔네들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함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인 것만 배우다가 갑자기 어려운 거 나오니까 당혹스럽죠?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F 3분의 1은 X자리에 3분의 1 넣으라는 거니까 4 사인 3분의 1 곱해서 3분의 2파이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인 함수 기본 사이클만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 사이클 한번 S자 모양. 네.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원점. 지금 보시면 3분의 2파이면은 여기쯤 될 거예요. 3분의 2파이. 근데 얘가 정확하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네. X는 2분의 파이에서 대칭이니까 3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사인 함수의 값은요, 뚜두두두, 네, 3분의 파이에서의 사인 함수의 값하고 동일해요. 즉, 사인 3분의 파이나 사인 3분의 2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대신에 사인 3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데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잖아요. 2분의 루트 3이네요. 거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이제 니은은 쉬워요. 주기. 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x의 계수 자리만 관찰을 하자. 주기를 본다. x의 계수 자리 관찰.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계수에 해당하는 것을 절대값 붙여서 나누면 되는데,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되겠죠? 주기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참. 자, 이제 디귿. 함수 fx의 최댓값은 1이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인값 자체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죠? 주기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럼 최댓값은 당연히 사인이 1일 때, 사인값이 1일 때 생기죠? 그래서 최댓값은 디귿 4 곱하기 1 마이너스 3. 그래서 최댓값 1 맞구나 해서 디귿은 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사인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34번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35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x 더하기 파이인 함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얘는 분명히 주기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주기를 찾아보자. 그럼 얘를 주기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개념, 원래 주기에서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얘 주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는 2파이. x의 개수는 2분의 1인데 절대값 붙여봤자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4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4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럼 얘가 fx 플러스 4파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절대 플러스 파이와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구나. 기억은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은 볼게요. 니은은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x의 개수인 2의 절대값. 그럼 2죠? 2파이예요. 그럼 얘는 주기가 파이니까 fx는 fx 플러스 파이랑 같고 fx 플러스 2파이랑도 같겠네. 네, 맞아요. 그러면 요거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데요. 이제 디귿도 한번 볼까요? 디귿은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2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요, 파이. 그래서 얘는 원래 주기였던 파이에다가 x의 개수인 2로 나누었어. 그럼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fx는 fx 더하기 2분의 파이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다시 2분의 파이만큼 추가해도 똑같겠죠. 그럼 fx 더하기 파이랑도 같구나. 이식을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에 대한 정답은요, 니은 디귿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니은까지는 별 의심 없이 파이로 동일하게 나오니까 무조건 돼! 하고 바로 문제를 풀었었을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을 주의해줘야 되겠죠?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야.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추가할수록 다 똑같기 때문에 얘를 놓치지 않게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다라는 게 주기가 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일 수도 있고요. 즉, 파이에다가 나누기 정수인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봅시다. 36번. 자, 함수의 최댓값하고 최소값이 각각이라고 마이너스 5고 주기가 파이일 때 a, b, c 다 곱한 것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 형태까지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면서 다뤄봤었거든요. 우선 이런 형태에서는요,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함수 a 코사인 bx 플러스 c에 대한 거. 첫 번째로 주기.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의 개수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래 주기인 2파이에다가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자. 그 다음에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값 자체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예요. 거기다 a 곱하고 c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1에다가 절대값 a에다가 최소값이면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고요. 거기 나중에 c까지 추가해주잖아요. 그래서 최댓값이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각각 절대값 a 플러스 c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은 끝나겠죠.

그러면은 최댓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절댓값 A 플러스 C는 1. 마이너스 절댓값 A 플러스 C는 1인데 고맙게도 A가 양수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그냥 A로 쓰면 되겠죠, 각각? 네. 그러면 두식을 더하게 되면은 이 C는 네, 두식을 더하게 되면 이 C는 2가 돼요. 그래서 C는 1이 되고요. C가 1이면 A는, 아, 죄송합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5죠.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C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C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C가 마이너스 2면 A의 값은 당연히 네,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 그래서 A랑 C 다 구해냈고요. 이제 주기 봐야 되죠? 주기는 B분의 2파인데 절댓값 B에서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B분의 2파이로 쓰면 되고 이때 A 주기는 파이다라고 해서 B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B, C 모두 다 곱한 값은 얼마다? 3, 2, 마이너스 2. 다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36번 대표 문제 이렇게 다뤄봤고요. 37번 뭐 나머지 것들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37번 한번 볼까요? 두 양수 AB에 대하여. 고맙게도 얘도 다 양수라고 줬어요. 함수 f(x)의 주기와 최댓값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얘도 개념을 다시 한번 떠드려야 되겠죠? 이번에는 제가 개념을 사인으로 바꿔서 써드릴게요. a sin bx 플러스 c 꼴에서는 마찬가지로 주기는 원래 주기에서 x의 계수에 해당하는 b의 절댓값 붙인 거. 최댓값은 절댓값 a 플러스 c.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댓값 a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풀 건데 우선 주기가 파이다라고 했으니까 주기는 절댓값 b분의 원래 주기 2파이. 그게 파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절댓값 b가 2라는 거잖아요. 절댓값 b는 2다. 근데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나와요. b는 두 양수 ab라고 했었기 때문에 절댓값이 그대로 풀려서 b가 2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최댓값만 물어봤어요. 최댓값 절댓값 a 플러스 b인데 절댓값 a 플러스 b에서 우리는 A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양수여서 그대로 A로 튀어나와 해서 A 더하기 B에 해당하는 거2 더해서 그게 4다. 따라서 A는 얼마 나와요? A는 2가 나와요. 그럼 A, B를 다 구했기 때문에 fx가 완성이 되죠, 식이. 거기에다가 우리는 6분의 파이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요 x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 f 6분의 파이는 x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하면 a가 2였고요. b가 2였기 때문에 6분의 파이랑 2를 곱한 사인 얼마? 네, 3분의 파이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돼요. 자,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몇 도? 네, 우리 60분법으로 따지면 사인 60도죠. 얘는 사인 60도 우리가 따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인 60도 여러분 바로바로 나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라도 중학교 때 저는 삼각비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90도인 삼각형은요 정삼각형한테 정확하게 절반을 떼운 거잖아요. 그래서 변기립 비율이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인 60도 하는 순간 2분의 루트 3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만 해주시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럼 요거 계산 마무리해주면 2이 서로 나누어지고 루트 3 더하기 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루트 3 더하기 2, 뭐 아니면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할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기본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1분의 루트 3. 또 사인 30도 하면은 얘를 왼쪽에 두고 생각하면 되니까 2분의 1. 코사인 30도 하면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하면은 루트 3분의 1.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해봅시다. 뭐도 있어요? 네. 45도짜리도 있죠. 그래서 45도, 45도, 90도. 그러면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대1. 그리고 여기가 루트 2 비율이죠. 그래서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1분의 1이어서 1이구나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7번 넘어가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의 주기가 서로 같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주기 구하고 여기서도 주기를 구하면 되는데 반드시 개념을 알아야 되죠? 사인, 코사인에 대한 주기. 자, 우선은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꼴이니까 얘의 주기는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계수에 절대값 붙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저 형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든 얼마가 더해져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기는 x의 계수만 보시면 돼요. 원래 주기 탄젠트는 파이였죠? 거기에 x의 계수에 절대값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2가 붙어있든 3이 붙어있든 관심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얘도 a제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각각의 주기는요. 이 파이를 7a 더하기 4의 절대값으로 나눈 건데 문제 조건에서 양수 a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7a 더하기 4는 어차피 양수일 거잖아요. 양수 a에다가 양수 7을 곱하면 양수. 거기다가 플러스 4. 양수를 더했으니까 다시 양수여서 얘의 주기는 7a 더하기 4분의 2파이가 됩니다. 탄젠트의 주기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주기였던 파이였다가 아, 양수를 다시 제곱했으니까 양수 개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네. 같도록 하는 a 값 이거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 파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아, 2a 제곱이 7a 더하기 4와 같구나. 한쪽으로 2항에서 정리해주면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 네, 인수분해 가능한가 보네요. 인수분해 2a랑 a로 묶고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1 추가해주면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4까지 다 만들어지네요. 이때 a는 문제 조건에서 발문 양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a는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 4.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양수 A는요? 4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본 함수의, 예, 네, 기본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해서 2파이, 2파이, 파이 이렇게 다 기억을 할 텐데,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어떡하나요?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이 코사인 뒤에 붙어 있는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2파이만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 x가 7a분의 4분의 2파이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x의 계수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하고 오는 그 다음 식이 파이까지 돌아가야지 한 주기가 돌아간 거예요. 즉, a제곱 x가 파이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a제곱분의 파이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본 주기인 파이에다가 x의 계수로 나눈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은 주기에 대한 내용들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39번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세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다 줄글로 써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잘 보여요. 최댓값 3,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러면 최댓값이랑 최소값을 알아버렸으니까 최댓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a 플러스 c 하는 순간 큰일 나요. 여기서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잖아요. a 음수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줘야 됩니다. 제시되어 있는 사인 BX에 해당하는 값은 사인 값이니까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플러스 1인데 거기에다가 음수인 A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방의 반대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A가 최대, A가 최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A 플러스 C는 3.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는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때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로 바꿔치기. 얘도 마이너스 A인데 여기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식 연립할게요. 두식을 더하게 되면은 이 C는 2니까 C는 1이 될 거고요. C가 1이면은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C는 1,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B 값인데, B의 역할이 뭐라고 했었어요? B는 주기를 결정을 해주는 자리예요. 결과적으로 y는 a sin bx 플러스 c라는 함수는요, 원래 주기였던 sin 주기 2파이에다가 절대값 b로 나눈 것이 새로운 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를요, 이 그래프상에서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관찰할 거냐? 같은 값이 나왔던 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값 나왔던 거 요거 하나 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나요? 아니죠. 또 반복되려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 봅시다. 요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요만큼이 반복되고 있나? 하고 보면, 네, 맞죠. 이게 또다시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얼마? 네, 2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2구나. 그럼 절대값 b는 파이가 되네? 근데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b는 그대로 b로 나오고 b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다? 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수 ab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는 마이너스 2, b는 파이, c는 1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9번 같은 문제 유형이 그림을 보고 바로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단조건에 있는 저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부호, 그리고 B도 마찬가지 저 부호들을 잘 보고 관찰을 해주셔야지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39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주기가 2파이이고 f2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다. f(x)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2n파이일 때 세상수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저 주기라는 표현 때문에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계수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b예요. 괄호로 묶여 있다고 해서 혼선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b로 나누면 되겠다. 근데 절대값인데 b가 어차피 양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b분의 파이가 2파이구나라고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b분의 원래 주기였던 파이가 2파이구나. 그럼 b가 나옵니다. b는 얼마? 2분의 1. 그리고 나서 f에 2분의 파이 대입한 게 루트 3인데 이 상태에서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봤자 a, c 모르는 게두 개인데 식이 한 줄이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이 2n파이일 때 이제 얘가 중요한 또 조건이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정수 n에 대해서 2n파이야. 얘를 이제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요 탄젠트 함수에서 탄젠트하고 요 전체만큼의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얘가 원래 기본 형태에서는 정수 m에 대해서 m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였지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전체로 두고 갈 거예요. 그래서 x는, 네, 그냥 x는이 아니죠. 이제 bx 더하기 bc, 즉 2분의 1x,
더하기